0: 선적은 1번 바다거북, 2번 개북치.
1: 에? 아니, 강력한 독을 가진 해파리도 천적이?
2: 거북 할아버지를 보고 숨은 거 보면 1번 바다거북?
3: 맞아. 에이, 그런데 개복치도 천적이야.
4: 개복치도요?
5: 바다거북과 개복치는 해파리를 먹는 대표적인 동물. 바다거북은 피부가 두꺼워서 해파리 독이 안 통하지. 개복치도 몸집이 크니 쏘여도 별 영향이 없다지.
0: 독진!
3: 거북이한테는 안 통한다니까.
0: 아, 아는데 너무 가까이 오셔서 저도 모르게 죄송해요.
3: 아이, 근데 요즘은 나도 해파리가 무서워.
4: 왜요?
3: 아이, 해파리가 너무 많아서. 아유, 덥다. 옛날엔 여름이라도 이렇게 덥지는 않았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인가? 아이, 수온이 높아져서 산소도 너무 부족해. 아이, 근데 어디서 해파리 냄새가? 어구나!
6: 우와! 해파리 떼 엄청 많아!
0: 해파린 수온이 높고 산소가 부족해도 잘 살죠. 그리고 해파린 한 번 산란할 때 많게는 수만 개의 알을 낳아요.
7: 수만 개나? 그래서 이렇게 많아지는구나.
8: 여름에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었어.
5: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2m까지 자라니 때로 있으면 천적인 나도 너무 무서워.
4: 야! 2m나?
5: 그렇게 많다가도 가을이 돼 바닷물이 차가워지면 전부 죽고 말지.
9: 너무 아쉬워하지 마. 내년 여름에 또 만날 거야.
0: 그럼 여기서 문제. 죽은 해파리는 독침을 쏠 수 있다. O일까, X일까?
7: 죽었는데 어떻게 독침을 쏴? 그쵸, 거북 할아버지?
3: 나도 잘 몰라. 어차피 나 쏘여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6: 근데 문제를 낸 거 보면 쏘나?
3: 안 쏘나?
6: 쏘냐?
3: 안 쏘나?
6: 쏘냐?
0: 언제까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정답 바로 확인하시죠. 해파리들이 죽으면 해변으로 떠밀려 오기도 하죠. 가을이 되면 죽은 해파리들이 해변으로 많이 떠밀려 올 거예요.
10: 그 무섭다는 해파리? 근데 죽었나 보네.
0: 죽고 나서도 얼마 동안 촉수의 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자동적으로 독침을 발사하죠. 그러니까 죽은 해파리도 독침을 쏠 수 있다.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 해파리는 자동적으로 독침을 발사. 혹시 죽은 해파리를 봐도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1: 살아있을 때도 독침을 쏘고
7: 죽어서도 독침을 쏘고.
6: 해파리 귀신보다 무서워.
3: 그러니까 말이야.
0: 난 거북 할아버지가 더 무서워.
6: 자자, 그 찢어진 데 좀 볼까요?
11: 보세요, 보세요.
0: 근데 여기요.
11: 이쪽으로 바짝 붙으세요.
6: 너무 멀리 가지 말고.
11: 붙으세요.
6: 볼게요.
11: 저는 일이 있어가지고.
12: 해파리님, 찢어진 데 수시로 연고 바르세요.
0: 감사합니다, 지하 간호사님.
12: 어? 뭐예요?
7: 네? 아, 저희 여름철 해파리 조심 영상 찍는데 같이 찍으실래요?
12: 해파리 조심요?
7: 자,
6: 지금 되고 있어?
7: 큐!
6: 자, 여름철 해수욕장! 해파리가 있다는 방송이 나오면 절대 수영하지 않기!
13: 수영을 하다가 혹시 해파리가 보이면 바로 물 밖으로 나가기!
12: 해변에 떠밀려온 죽은 해파리도 절대 만지지 않기!
0: 저도 모르게 자동으로 푸스 쏘니까 알아서들 조심하세요.
13: 모두 해파리 조심하세요!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2: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 막내딸한테 바이올린을 가르쳐주려고요. 잘 맞을 것 같아서요.
6: 네, 제대로 잘 오셨네요.
5: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6: 그럼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큰 거랑 작은 거, 나무로 된 거, 그리고 다른 종류의 나무, 저렴한 거, 비싼 것까지. 보통 손님 막내딸 나이 아이들은 작은 크기의 바이올린으로 시작하긴 해요.
5: 좋아요. 그럼 저건 얼마예요?
6: 그게 좀 복잡해요. 어디서 만들었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5: 어?
6: 유럽에서 수입하는 건 좀 비쌀 수도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 만든 것들은 좀 더 가격이 저렴하긴 합니다만, 아, 글쎄요. 좀 뭐랄까, 음질의 차이가 난다고 할까.

0: 그게 더 좋단 말씀이시죠?
1: 상황에 따라 달라요. 누가 연주하는지, 어디서 연주하는지.

0: 레슨도 하시나요?
1: 저요? 아니요. 앞발이 많이 아파서요.
0: 이제 갈 시간이야, 빙고.

0: 저기 뽀로로네 집이 보이네요.
1: 펭귄의 콧방울이 점점 더 커졌어요. 펭귄은 콧방울에 매달려 하늘로 떠올랐어요. 콧방울에 매달려 떠올랐다고?
2: 뭐야요?
1: 크랑크랑. 이거 돌려달라고?
2: 크랑크랑.
1: 줄까 말까? 안 줄래? 안 줄 건데. 안 줄 거야. 나 잡으면 줄게. 한번 잡아봐. 못 잡겠지. 괜찮아? 일어났다. 안 다쳐서 다행이다. 그나저나 바닥을 잘 봐야지.
2: 빠야야 비밥.
0: 집을 나온 크롱은 포비네 집으로 갔어요.
2: 포비!
3: 크롱, 들어와. 청소하고 있는데 금방 끝낼게.
1: 안녕. 그런데 뽀로로는?
3: 크롱, 잠깐만 기다려줘.
2: 크롱.
1: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3: 자, 크롱, 조금만 비켜줄래?
2: 크롱.
3: 자.
2: 크롱.
3: 청소 끝.
1: 넓고 넓은 바다에, 어디 어딘가에.

0: 호빈의 집을 빠져나온 크롱은 루핀의 집으로 갔어요.
1: 크롱, 크롱.
2: 크롱 왔네. 들어와. 여기 앉아.
1: 크롱.
2: 그림 그리던 중인데 잠깐만 기다려줘.
1: 크롱. 루핀,
2: 어?
1: 크랑크랑.
2: 아직 덜 그렸는데. 어? 아, 먹어도 돼.
1: 크랑크랑.
2: 많이 먹어.
1: 크랑크랑. 크랑크랑.
2: 크롱, 움직이면 안 돼.
1: 크랑.
2: 어, 그거 아닌데.
1: 크랑크랑.
2: 화를 조금 더 올려야지.
1: 크랑.
2: 맞아. 그대로 조금만 더 있어.
1: 크롱,
2: 움직이면 안 돼.
1: 크롱.
2: 됐다. 크롱, 수고했어.
1: 크롱,
2: 과일 좀 더 줄까?
1: 크롱.
2: 걸쑤 가려고.
1: 크롱.
2: 잘 가.
3: 어디 가고 혼자야?
1: 크롱.
3: 에디네 집에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
1: 에디. 크롱.
0: 크롱은 패티를 따라 에디네 집으로 갔습니다.
3: 에디야!
4: 들어와. 어서 와.
3: 안녕.
1: 크롱.
4: 안녕.
3: 안녕. 그런데 뭐 하는 거야?
4: 금방 보여줄게. 로디, 시작해볼까?
3: 무슨 일이야?
4: 뭐가 문제였지? 저것도 한번 시험해보자.
3: 잠깐!
2: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
1: 크랑.
4: 벌써 간다고?
1: 크랑.
3: 크롱, 우리 집에 가서 배드민턴 칠까?
1: 크롱.
3: 예?
1: 크롱.
3: 응, 안녕.
0: 크롱은 놀이터로 갔어요.
5: 뽀로로, 무슨 일이야?
3: 혹시 크롱 못 봤어?
1: 아까 왔다 갔는데
5: 집에 안 왔어?
1: 그래? 다른 데 가봐야겠다. 안녕! 어떡하지?
5: 가보자.
1: 응!
5: 우리도 같이 가!
0: 호비와 해리도 뽀로로와 함께 크롱을 찾아 나섰어요.
3: 루피야!
2: 안녕?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3: 혹시 크롱 안 왔어?
2: 크롱? 낮에 돌아갔는데.
3: 다른 데 가보자. 크롱이 아직 안 돌아왔대.
2: 뭐? 그럼 나도 찾아볼게.
3: 애기야!
4: 얘들아, 안녕.
3: 혹시 크롱 못 봤어?
6: 낮에 왔다 갔는데.
2: 패티네 집에 가보자.
3: 크롱? 아까 놀이터에 갔는데?
7: 모니터.
8: 뭐여야.
0: 뽀로로가 생각난 크롱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5: 여기도 없네.
1: 크롱! 크롱! 크롱! 크롱이다!
9: 어?
1: 크롱! 크롱! 크롱! 크롱!
9: 뭐야?
1: 여기 있었네.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9: 뭐야? 뭐야?
1: 크롱! 크롱을 찾아서 다행이다. 집으로 가자. 크랑크랑.
0: 크롱을 찾아서 다행이에요. 이제 더 사이좋게 지내세요.
1: 크랑.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NCT 대정전! 전기를 돌려줘!
1: 모두 주목해주세요. 화성 에너지 절약의 날입니다.
0: 네? 무슨 날이야?
2: 시장님, 링 발전소가 화성 주민들이 충분히 쓰고 남을 전기를 만들지 않나요?
1: 네. 링 발전소는 우리 테라시티의 자랑이에요. 하지만 전기는 꼭 아껴 써야 해요. 전기는 무한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에너지 절약의 날로 정하고 기가빌더 팀을 홍보대사로 모셨습니다.
3: 루루는 어디 갔지?
4: 잘 모르겠는데 오늘 루루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어.
3: 뭐야, 이렇게 중요한 날 혼자만 빠지고.
1: 자, 그럼 새로운 홍보대사들 얘기를 들어볼까요?
5: 여러분, 오늘은 모두 함께 전기를 아껴 써봐요.
3: 언제나 실내온도를 딱 맞게 유지하고
4: 전등도 잊지 말고 끄세요.
3: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5: 명심해요. 여러분의 실천이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6: 우리는 부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너지 절약? 하! 너희가 알뜰하게 아낀 전기를 내가 싹 다 가져가서 써주마.

0: 좋았어.
1: 뭐야? 어떻게 된 거지?
2: 어? 등이 다 나갔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발전소가? 잠깐, 테라시티 전체를 덮고 있는 이 투명 돔도 전기로 돌아갈 텐데. 어, 안 돼. 링 발전소가 멈추고 테라시티 전체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어.
3: 네?
1: 얘들아, 당장 출동하자.
3: 비가 출동!
1: 낙타기 대장 쿠키! 땅 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쌓기 챔피언 마이티!
4: 자꾸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금리를 해내기.
3: 기다리다 출동.
5: 어? 어, 이런. 하필 많고 많은 날 중에 에너지 절약의 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2: 내 말이. 다행히도 비상전력 덕분에 도움은 아직 괜찮아. 근데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

0: 전력까지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링 발전소를 고쳐야 해.
1: 근데 어떡해.
0: 얘들아, 이것 좀 봐.
2: 어? 이게 뭐야?
0: 땅굴이잖아. 화성에서 이런 땅굴을 팔 수 있는 건 포보랑 두더지들 뿐이야.
3: 그렇다면 설마 포보랑 두더지들이 발전소에 있던 전기를 다 훔쳐갔다는 거야?
1: 또야, 이 말썽꾸러기들.
4: 이상하다. 그렇게 많은 전기가 왜 필요하지? 혹시...
0: 얘들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포보랑 두더지들을 찾아야 해.
4: 난 준비할 게 있으니까 너희들 먼저 가.
0: 어디 가?
5: 루루가 뭘 하려는 거지?
3: 잘 모르겠어요.
1: 뭐야, 진짜. 하필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0: 루루라면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야. 우리 중에 제일 똑부러지잖아.
6: 그래, 포키 말이 맞아. 시간이 없으니까 우린 먼저 출동하는 게 좋겠어.
7: 하, 역시 내 예상대로 녀석들이 온다.
0: 포보, 네가 테라시티에서 전기를 다 훔쳐갔지? 돌려내! 당장!
7: 어림없는 소리! 하하! 너희가 전기를 절약해준 덕분에 남는 전기로 스릴러 드릴러를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했지!
1: 어? 저게 뭐지?
7: 하하! 이건 어떤 바위도 다 박살낼 수 있는 초강력 플라즈마 대포다!
1: 아니, 초강력...
0: 뭐? 대체 그런 건 왜 만드는 거야, 포보?
7: 깊은 바위 속에 숨어있는 광물을 캐내려고 만들었지. 봤지? 이 대포로 다 부술 수 있어. 전기도 잔뜩 있으니 이젠 내 마음대로 실컷 쏠 수 있어.
0: 우리 모두가 열심히 아껴 모은 전기를 너 혼자 다 쓰겠다 안 올 것 같아.
6: 얘들아, 이제 기가봇으로 변신할 시간이야. 기가빌더 변신!
2: 기가빌더 변신!
0: 포키봇 변신 완료!
8: 마이티봇 변신 완료!
9: 레이봇 변신 완료!
7: 쬐그만 녀석들! 방해하지 마!
10: 모두 조심해!
0: 마이티! 피해! 우와, 파워가 엄청난데?
3: 그러게...
7: 전기를 다 차지한 건 최고의 선택이었어. 이제부터 화성의 모든 자원은 다 내 거야. 나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10: 누구 맘대로? 많이 기다렸지?
2: 루루!
7: 그 앙증맞은 접시는 어디에 쓰는 거지?
10: 두고 보면 알아. 이 대포랑은 비교도 안 될걸?
7: 아니, 뭐라고? 감히 내가 만든 발명품을 무시해? 이거나 받아라! 야, 저게 뭐야? 홀로그램 방어막?
10: 이것도 있지?
0: 저기 봐! 루루의 덤프트럭이 포보의 전기빔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
10: 이건 내 새 발명품 기가코어야! 에너지를 내뿜어서 방어막을 만들고 빨아들일 수도 있어.
7: 안 돼! 그만 훔쳐가! 내 전기!
10: 네 전기 아니거든! 테라시티 모든 시민의 전기라고! 되돌려놓겠어!
7: 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0: 우와, 진짜 멋지게 생겼는데?
1: 게다가 엄청 튼튼해. 한번 해봐.
2: 두고 보자.
0: 루루 정말 대단했어.
3: 내가 뭘 했어? 루루는 믿을 수 있다니까.
0: 루루, 그동안 이걸 준비하느라 바빴던 거구나.
1: 그래, 맞아. 지난번에 포키한테만 새 도구를 줬잖아. 다들 부러워하길래 다른 친구들 것도 몰래 준비하고 있었거든.
4: 정말?
3: 그럼 우리 것도 있어?
1: 아, 하지만 아직 비밀이야. 원래는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거든. 근데 포보 때문에 일찍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
0: 난 전혀 몰랐어. 루루, 고마워.
1: 루루, 뭐라고? 아, 뭐라는지 안 들리네.

좋아. 비상용 배터리를 추가했어. 이제 전기를 넉넉히 저장해뒀다가 언제든 마음껏 쓸 수 있어.

0: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 허성범입니다. 오늘도 AI와 함께 재밌는 것들 많이 배워볼 건데요. 오늘 해볼 것은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긴 한데요. 많은 친구들이 수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오늘 저희에게 재밌는 수학 알려주실 이창준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이자 유튜버 그리고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창준이라고 합니다.
0: 저는 궁금한 게 수학을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네. 답이 일단 딱 떨어지잖아요.
1: 네.
0: 그 명쾌함에 되게 끌렸던 것 같은데 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수학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1: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죠.
0: 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1: 답만 구하라고 하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에 넣어라. 유형으로 풀어라. 이거 재미없죠.
0: 아, 그럼 재미없을 만하네요.
1: 우리 영화를 보면서도 알아요. 저 사람은 살 거야. 저렇게 죽도록 고생하지만 살아남을 거야. 네. 알면서도 보잖아요.
0: 그쵸? 왜?
1: 그 과정이 재밌으니까. 네. 그런데 수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과정을 넘어서서 저 주인공이 살아남았는지 봐야 되잖아요.
0: 그쵸.
1: 수학의 재미는 사실 거기 있는데.
0: 아, 맞아, 네. 맞아. 왜냐면 저도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냥 게임 같다고 느낀 게 우리가 지금 이 몬스터를 잡아야 돼. 네. 근데 몬스터를 잡는데 게임이라고 치면 아이템이 네. 되게 다양하잖아요.
1: 네네네.
0: 내가 마법을 써서 잡을 수도 있고 네. 칼로 잡을 수도 있는데
1: 그쵸.
0: 이 몬스터를 잡을 건데 뭘로 한번 잡아볼까?
1: 네.
0: 칼을 해봤더니 칼은 별로인 것 같아.
1: 네.
0: 마법을 해볼까? 마법이 잘 먹혀. 네. 여러분 이런 문제는 마법으로 잡는 네. 게 맞는 거구나를 막 하면서 그런 데서 희열을 또 느끼고
1: 저는 이 과정을 즐겨야 된다.
0: 야.
1: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상에서 언어처럼 배우는 수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0: AI로 또 수학을 또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1: 네.
0: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제가 한번 문제를 하나 해볼게요.
0: 문제, 네.
1: 네. 30개씩.
0: 30개씩.
1: 사탕을 6명한테 나누어 줬어요.
0: 네.
1: 이걸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0: 30 곱하기 6이죠.
1: 네.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0: 다른 식이 나올 게 있네. 10개씩 6명이네.
1: 30 나누기 6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 말문을 잃으셨네요.
0: 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1: 네.
0: 왜냐면 마지막에 나누어준다라고 그렇죠.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 일상생활에 자기 얘기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36? 나눠?
0: 나누기.
1: 이렇게 생각하니까 많이 틀린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도 아이들 가르칠 때도 늘 강조하는 게 이 말을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된다. 제가 한번 AI랑 그걸 한번 해볼게요. 말을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는 건데 이 AI도 좀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AI랑 약속을 확실하게 정하고 해야 되는데 네, 이 AI는 여러 나라에서 수학을 공부하잖아요.
0: 네.
1: 좀 우리나라 수학에 맞게 세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0: 아하.
1: 네,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네가 과외 선생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다음 기준을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다. 모든 수학 기호는 한국 교과서 기준으로 표현해달라. 곱하기는 곱하기, 나누기는 나누기 또는 분수 형태로 나타내주고 분수는 b분의 a 이렇게 나타내달라 얘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저는 친구들이 말을 식으로 변환하는 거를 좀 명확하게 보여달라. 요 연습하고 싶은 거니까 얘기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계산 과정과 식의 의미를 좀 반드시 설명해주고 답을 내는 것보다는 왜 그런지 더 중요하게 설명해줘 라고 말을 해주면 요거에 맞춰서 또 AI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설명하면 맞았어 하지 말고 맞는지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나한테 질문을 해줘라.
0: 다시 한번 질문해라. 네.
1: 내가 먼저 설명하기 전에 풀이 쭉 말하지 말고 내가 설명할 기회를 좀 주고 질문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0: 이거 중요하네요.
1: 네. 네.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이야. 반 학생이 30명인데 그중에서 10번째 정도로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요즘 식을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곱하기인지 나누기인지 헷갈리는 문제가 많아. 그래서 말을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고 싶어. 곱하기와 나누기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줘볼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사탕이 4개씩 들어있는 봉지가 5개 있다. 사탕은 모두 몇 개일까요? 라고 물어봐 주네요. 4개씩이라는 말은 어떤 계산을 해야 될까? 4개씩이면 봉지가 하나면 4개. 봉지가 2개면 8개. 3개면 12개. 그러면 4개면 16개. 어렵지 않죠?
0: 네.
1: 그러면 5개면 20개. 4 곱하기 5 아니야? 설명 아주 좋다. 특히

0: 하나씩 늘려가면서 생각한 과정이 정말 중요한 방법이야. 자, 그러면 이제 네 개가 다섯 번 반복된다. 그러니까 아, 봉지에 다섯 개인데 네 개씩 들었으니까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아, 이런 거를 우리가 4 곱하기 5라고 표현하는구나 그쵸. 라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아, 나는 조금 더 어려운 거, 헷갈리는 걸 하고 싶다.
1: 맞아요, 맞아요.
0: 실제로 많이 틀리는 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많이 헷갈릴 거예요. 자, 분수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줘볼래? 말을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고 싶어. 내가 먼저 설명하지 않고 질문으로 시작할게. 자, 물 5리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5분의 1리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중에 5리터에서 5분의 1리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둘은 무엇이 다를까? 라고 물어봤어요.
1: 지금 5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전체중 일부를 낮춰내는 건지 네. 아니면 양이 정해져 있는 건지
0: 네.
1: 5분의 1 리터라고 하면 또 전체랑 관련 있는 건지 아니면 정해진 건지
0: 그렇죠.
1: 와,
0: 이렇게 물어봐준 거죠. 그럼 아이들이 여기까지 읽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줘 하고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거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5분의 1은 전체중 일부야? 양이 정해진 거야. 5분의 1은 1분의 1부.
1: 전체중
0: 1부죠. 5분의 1리터는 전체랑 관계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정해진 거 같아요. 정해졌어요.

0: 더 중요한 건 뭐냐. 5리터에 5분의 1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제가 물어봤는데 저한테 거꾸로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5리터에 5분의 1은 5리터에서 5분의 1을 빼는 거 아니야? 어허.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네. 네. 많이 헷갈려 하니까.
1: 헷갈려 하니까.
0: 근데 지금 말한 건 살짝 헷갈린 상태야. 5리터의 5분의 1이라는 말은, 의라는 말은 빼는 거야, 전체 중 일부야. 5로 나누고, 네. 그 중에 하나가 맞는 거.
2: 그쵸,
0: 그쵸. 5로 나누고, 그 중에 하나 맞는 것 같아요. 5를 5로 나누고, 그 중에 한 개. 5의 5분의 1은, 어떻게 5 곱하기 5분의 1이네. 5리터의 5분의 1은 전체 5를 5등분하고 그 중에 한 개를 가져오는 거다. 요걸 말을 식으로 바꾸면, 아, 이런 걸 우리가 곱하기로 쓰는구나.
2: 그렇죠.
0: 라는 걸 아이들이 알 수 있다. 네. 그럼 이제 비교 문제. 아까랑 비교하면 되잖아요.
2: 네네.
0: 5리터에서 5분의 1리터를 사용했다. 자,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5리터에서 5분의 1리터를 쓰면 빼기가 맞아. 그러면 5 빼기 5분의 1리터야. 맞지? 맞아. 식은 정확해. 잘 썼어. 5리터에서 5분의 1리터를 뺐어.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나 봐요. 5는 5분의 25잖아. 거기서 1분의 5를 빼면 그럼 5분의 24가 되는 거지. 맞지?
1: 맞지?
0: 맞지? 자, 네. 계산 과정은 5리터를 분수로 바꾸면 5분의 25니까, 네, 분모가 같으니까 5, 분자끼리 빼면은 5분의 25에서 1을 빼서 5분의 24. 핵심도 정리해주네요.
2: 야.
0: 모모의 5분의 1은 곱하기. 곱하기. 모모에서 5분의 1리터를 빼면 이건 정해진 양을 빼는 거니까 헷갈리지 말아라. 네.
2: 이런 헷갈리는 개념에 대해서 AI랑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를 하면 확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답을 내면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2: 음흠.
0: 하지만 식으로 바꿔봐. 설명해봐라고 해야 사실은 저는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 네네. 실제로 중학교 넘어가서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걸 배울 건데 그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자체는 다 문장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아, 맞죠.
2: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연습해놓으면 나중 가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번에 또 더 재미있는 수학 얘기를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0: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1: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희를 속였어.
2: 이제 와서 나한테 정체를 밝히는 이유가 뭐예요?
1: 인어라는 사실을 들켰을 때 넌 오히려 내 슬픔을 더 걱정해줬지. 그런 너를 속이는 게 너무 괴롭더라. 당분간만 친구들에게 비밀로 해줄 수 있을까?
2: 블랙다이아에 부하면서 정체를 비밀로 해달라뇨!
1: 헤어진 형의 행방을 찾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그 후에 직접 사과하고 정체를 밝힐 수 있게. 어? 잠깐!
3: 블랙허스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구나. 넌 어디 있는 거지?
1: 혼자 옛 고대 왕국을 찾아보러 왔습니다.
3: 그래, 잊지 말거라. 너도 그렇게 사라져버렸을 목숨 내가 깨워준 것이라는 걸.
1: 블랙허스를 찾아서 복귀하겠습니다.
3: 아니, 그 쓸모없는 것들은 두거라. 잃어버린 마법의 힘을 거의 다 찾았단다. 이제 슬슬 화이트 골드도 치워야겠다. 너도 마지막을 준비하거라.
2: 지금 당장 구하러 가야 해요. 선배가 말한 게 진실이라면 화이트 골드님이 계신 곳을 알려줘요.
1: 내가 도울게. 그리고 기회를 줘서 고마워.
3: 이 정도면 미끼를 물었겠지. 화이트 골드, 넌 아직 살아있어 줘야겠다.
4: 둘이 또 싸우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2: 거짓말! 다크가 저희를 속였습니다! 커플의 마법봉을 뺏을 수 있었는데 저희를 공격했다니까요. 그치?
5: 아니, 헤일 방해했다!
3: 뭐라?
5: 너 나를 이용했었지.
3: 가거라. 오렌지, 레드, 그린 이렇게 셋이 모여 있을 때 마비시켜라.
4: 반드시 버블 잼.
3: 아니, 퍼플의 손에 버블 잼이 들어가게 하란 말이다. 이번엔 시키는 대로 하거라. 화이트 골드를 구하게 하려면 강한 힘이 필요할 테지.
2: 짜잔! 퍼플 없네? 우리가 시크릿 하우스를 다시 꾸며봤어. 우와, 멋지다. 어? 퍼플 안녕.
6: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게 해봤지.

0: 여기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아.
1: 어? 왔어? 드디어 진짜 우리만의 공간이 된 거지.
2: 화이트 골드님도 나중에 초대하자.
0: 좋은 생각이네.
3: 젤리핀, 기념으로 사진 한 장 찍어줘.
4: 분명 뭔가 있는데 말을 안 하네.
0: 하나, 둘, 셋 하면 찍을게요.
5: 인디고 공주님, 좀 웃어봐요.
1: 한숨도 못 잔 얼굴이네.
0: 하나, 둘, 셋.
2: 어디 봐봐, 나 예쁘게 나왔어?
1: 뭐 고민 있어?
0: 친구들에게 말 못할 비밀이 생긴다면 나중에 이해받을 수 있을까?
1: 받아줬잖아, 너희는. 내 비밀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걸 이해해줬잖아.
0: 나도 지키려는 거야.
3: 이거 봐봐, 이 안경이 하얗게 나왔다고.
0: 그래, 친구들을 위험한 곳에 데려갈 순 없어.
6: 파프, 먼저 식당으로 가 있을게. 금방 갈게. 이따 봐.
4: 파프, 잠도 못 자고 너 왜 그래?
0: 그게 아무래도 블랙다이아가 우리를 훔쳐보고 있는 것 같단 말이지.
4: 너도 느꼈구나. 이상하게 등골이 어싹하단 말이야. 우리 훔쳐보는 그 느낌.
0: 그래서 살펴보고 싶은데 난 눈치가 없잖아, 너랑은 다르게.
4: 내가 좀 눈치가 빠르긴 하지. 나한테 맡겨놓으라고. 학교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올 테니까.
7: 왔어?
0: 핑크스타는 따돌렸으니까 곧 따라갈게요.
7: 미안해, 나 때문에 친구들을 속이게 해서.
0: 제가 예전에 친구들을 데려가서 블랙다이아한테 잡힐 뻔한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밀로 하는 게 낫다고요.
7: 맞아, 화이트 골드님이 내 암흑마법을 풀어주면 모두에게 내 정체를 밝힐 수 있어. 그럼 먼저 가 있을게.
0: 허블잼도 없는 내가 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 식당이다!
8: 뭐야?
0: 왜 날 공격하지 않는 거지?

0: 녀석에게 위험하다고 전해.
1: 아, 폭발!
0: 그만, 가자.
2: 어, 이런, 다들 기절했잖아.
3: 우선 시크릿 하우스로 옮기자.
2: 응. 우리 집으로 데려가야겠어. 해파리 독에 쓰는 해독제가 많아.
3: 아, 참, 옐로우는 이 상황을 모를 텐데.
4: 내가 전해줄게. 너희는 먼저 가 있어.
3: 이따 봐.
4: 응. 너희 버블잼은 잠깐만 빌리고 다시 돌려줄게. 화이트 골드님을 반드시 구해서 돌아올 거야. 선배!
5: 어? 퍼플? 응? 이건 버블잼이잖아.
4: 친구들한테 잠깐 빌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5: 블랙허스가 자리를 비웠어. 돌아오기 전에 꼭 구출에 성공해야 해.

0: 아까 학교에 나타나서 위험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1: 뭐? 아, 블랙다이아가 뭔가를 꾸미는 거야. 서둘러! 자, 이 방패를 쓰면 쉽게 들키지 않을 거야. 내가 블랙다이아를 데리고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

0: 월드님.
1: 블랙 다이아님, 고대 무덤 입구에 커다란 눈이 나타났습니다.
2: 눈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1: 거울에 잠깐씩 나타났던 그 모습입니다.
2: 그럴 리가. 그분이 벌써 오셨다니. 안내하거라.
0: 화이트 버드님!
3: 퍼플.
0: 잠시만 기다리세요.
3: 퍼플, 도망쳐.
0: 제가 구해드릴게요. 마법을 풀어야 하는 건가? 버블잼이다. 됐어. 이것만 있으면.
4: 역시 블랙 다이아님의 말씀이 맞았군요.
0: 내겐 버블잼이 있어. 이젠 너희 내 상대가.

0: 퍼플, 그레이를 믿고 여기까지 와서 버블잼을 합쳐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1: 뭐? 이게 함정이었다고?
0: 보라색 한기가 모자라지만 어차피 생길 일은 없겠군.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오늘의 이야기는 셔틀콕. 셔틀콕.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뭔가 낯설다. 그래, 맞다. 셔틀콕은 배드민턴을 칠 때 쓰는 깃털 달린 공의 이름이었다. 셔틀콕의 생김새를 살펴보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드레스처럼 넓게 퍼지는 이 모양. 마치 아메리칸 원주민의 전통 가옥처럼 생겼다. 이런 특이한 모양의 셔틀콕과는 달리 보통의 공들은 둥근 모양이다. 던지거나 굴리기 가장 좋은 둥근 모양을 가진 보통의 공들과는 전혀 다르게 생긴 셔틀콕의 낯선 모양. 깃털로 된 가벼운 셔틀콕이 과연 빠르게 날아갈 수 있을까? 쭉쭉 힘차게 뻗어가는 셔틀콕.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는 셔틀콕이 독특한 모양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

셔틀콕을 자세히 관찰해보자. 셔틀콕의 대부분은 부드럽고 하얀 깃털이다.

깃털의 주인은 바로 거위. 셔틀콕은 거위의 양 날개 아래 겨드랑이 깃털로 만든다. 거위 깃털을 한 대 모아 불량품을 골라내고 크기와 무게에 따라 분류한다. 셔틀콕의 윗부분인 코르크. 이 코르크에 깃털을 하나하나 꽂아준다. 이렇게 꽂힌 깃털이 잘 고정되도록 실로 박아주고 손으로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주면 어느 정도 셔틀콕이 모양을 갖춰간다. 접착제를 바르고 포장 작업을 마친 셔틀콕이 통과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은 바로 비행 테스트. 완성된 셔틀콕. 제법 먼 거리까지 날아온다. 그런데 날아오는 셔틀콕이 돈다? 분명히 돌고 있다. 빠르게 날아가는 셔틀콕을 눈을 크게 뜨고 보자. 지금이다. 확실히 돌고 있다. 그것도 한쪽 방향으로. 도대체 무엇이 셔틀콕을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게 하는 걸까?

비밀을 알아내려면 깃털을 자세히 보자. 코르크의 깃털들이 약간 비스듬하게 꽂히고 있다? 셔틀콕의 깃털들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바람개비도 한쪽 방향, 선풍기 날개도 한쪽 방향의 나선형이다. 그렇다. 셔틀콕은 한쪽으로 배열된 깃털 때문에 회전을 하여 더 멀리 안정적으로 날아간다. 한쪽 방향으로 꽂힌 셔틀콕의 깃털에도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이 셔틀콕 정말 그렇게 빠를까? 날고 있는 셔틀콕이 라켓에 맞는 순간의 속도는 무려 시속 320km.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철보다 빠르다는 건데 어떻게 몇 미터 안 되는 간격에서 그렇게 빠른 공을 받아칠 수 있는 걸까? 알면 알수록 알쏭달쏭한 셔틀콕의 비밀. 셔틀콕이 라켓에 맞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깃털의 폭이 좁아지면서 공기 저항을 덜 받게 되어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다. 날아가면서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셔틀콕. 속도가 줄어들 때 셔틀콕의 모습을 보자. 깃털이 다시 펴지면서 공기 저항을 더 받아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어 받아칠 수 있게 된다. 깃털을 펼쳐 우아하게 착지하는 셔틀콕은 추락하지 않고 천천히 내려오는 낙하산 같다.

천천히 떨어지는 낙하산의 우아함은 아름다운 순간의 과학, 셔틀콕에도 있다.

배드민턴 경기에서 사용하는 공의 이름. 셔틀콕. 무슨 뜻일까? 두 지점을 셔틀버스처럼 왕복하는 공. 셔틀은 왔다 갔다 왕복한다는 뜻이다. 콕은 닭을 뜻하는 말. 예전에 닭 깃털로 만들었던 셔틀콕을 좀 더 내구성이 높고 공기저항을 덜 받는 거위 깃털로 만들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름은 일편단심 셔틀콕이라 불린다. 평범한 깃털에 숨겨져 있던 재미있는 셔틀콕 이야기. 깃털 하나도 다시 보면 어느새 과학이 된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깃털로 만들어진 특별한 공, 셔틀콕. 이 셔틀콕에 붙어있는 깃털 모두 몇 개일까?

12개를 넘어 16개. 정답은 16개다. 모든 셔틀콕의 깃털 개수는 16개.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날아오를 차례다.

0: 선크림 공주와
1: 선블록 왕자.
2: 이글글쨍쨍
0: 누나 얼른 나가자. 나 준비됐어.
1: 벌써? 오늘도 엄청 더울 거래. 햇빛을 가려줄 모자
0: 썼지.
1: 오, 좋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긴팔 옷도
0: 챙겼지.
1: 오, 좋았어.
0: 그럼 이제 나가자.
1: 잠깐, 더우니까 물도
0: 챙겼지.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나가자.
1: 챙겼구나. 아, 그래. 그럼 이제 진짜 외출할 준비 끝.
0: 가자.
1: 아, 잠깐.
0: 왜 또?
1: 아, 그게 뭔가 엄청 중요한 걸 깜빡한 것 같은데. 아, 그게 뭐지?
0: 도대체 뭐가 빠졌다는 거야?
1: 아, 그래 맞아.
3: 호빵아, 오빠가 외출하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 하나는 선블록이고 하나는 선크림이니까 원하는 걸로 골라 바르면 돼. 알았지?
1: 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잖아. 호빠가 우리 자외선 차단제 바르자. 누나는 선블록 발라야지.
0: 그럼 난 선크림 발라야지. 근데 누나, 선크림은 뭐고 선블록은 뭐야? 둘이 다른 거야? 왜 바르는 거야? 왜 발라야 되는 거냐고. 왜?
1: 아유,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4: 자외선 차단제.
1: 어?
4: 자외선 차단제.
1: 자외선 차단제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우리 가서 자외선 차단제를 왜 발라야 하는지, 선크림이랑 선블록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 알아보고 오자.
0: 좋아.

0: 누나, 여기가 어디지?
1: 나도 모르겠어.
2: 이런 이런, 아직도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다니. 이곳은 바로

0: 대신 썬블록 원샷!
1: 썬블록은 아까 누나가 바른 거잖아!
2: 맞아, 맞아!
0: 자외선 반사! 튕겨, 튕겨, 튕겨!
3: 자외선을 차단하라! 나의 이름은 선크림 공주!
2: 어? 선크림은 아까 호떡이 네가 바른 거잖아!
1: 맞아, 맞아!
3: 자외선 녹여! 날려, 날려, 날려!

0: 그러니까 여기네.
1: 자외선을 막기 위해 훈련을 하는 곳이다.
2: 더 이상 자외선 왕자에게 피부 세포를 잃을 순 없어.
3: 단 한 줄기의 자외선도
2: 용납하지 않는다.
4: 쟤들 뭐냐?
5: 단 한 줄기의 자외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데요?
4: 이대로 당할 순 없지 않느냐, 자외선 왕자?
5: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바마마. 자외선 왕자, 저에게는 두 가지 작전이 있어옵니다. 하나는 쭈글쭈글 작전, 또 하나는 화끈화끈 작전.
4: 쭈글쭈글 화끈화끈? 어떤 작전이지?
5: 첫 번째 쭈글쭈글 작전은요,
6: 사과 같은 내 피부 매끈매끈하지요.
5: 사랑하는 나의 자외선 화살들이여, 피부 세포들을 쭈글쭈글 늙게 만들어 버려라. 쭈글쭈글 이글이글 쨍쨍
4: 착착착착착착. 어!
7: 내가 할머니가 됐어.
8: 난 할아버지가 됐어.
9: 이게 어떻게 된 거지?
5: 어떻게 되긴 이 자외선 왕자의 자외선 화살 때문이지. 아예 없애주마. 쭈글쭈글 이글이글 쨍쨍.

0: 있겠구나.
1: 멜라린 세프님 까맣게 변했어.
2: 죽음개가 되셨다.
3: 자외선 왕자의 자외선 화살로 피부 세포를 쭈글쭈글 늙게 만들 것이옵니다.
0: 옳지 옳지 잘한다. 왜? 자외선 왕자여, 두 번째 작전은 무엇이냐?
3: 두 번째 화끈화끈 작전은요, 자외선 화살아, 가서 화끈화끈 화상을 일으켜라. 화끈화끈 이글이글 쨍쨍.
4: 미끈미끈하다, 미끈미끈한.
5: 아니, 이거는 내 피부 같다. 미끈매끈한, 미끈매끈한.
0: 누구인가? 누가 나를 불렀는가? 통증의 신, 프로스타글란딘이 왔도다!
6: 빨개졌어요!
4: 나도, 화끈화끈, 너무 아파!
3: 이것이 바로 저의 화끈화끈 작전입니다.
0: 옳지, 옳지, 잘한다. 어? 그 작전 진행시켜.
3: 네, 아바마마 마구마구 쏘겠습니다. 이글이글 쨍쨍.
0: 여봐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 왜 자외선 화살이 튕긴 것이야? 어? 왜?
7: 저도 모르겠사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3: 이글이글 쨍쨍! 아!
8: 자외선 화살이 날라오고 있다. 자외선 화살을 맞고 날려버린다.
9: 우와! 자외선 차단대 왕님 감사합니다. 최고.
8: 뭐 이 정도 가지고. 하지만 자외선 왕자는 또 공격해올 것이다.
10: 자외선 차단 왕이시여, 이번엔 제가 나서겠습니다.
3: 감히 내 자외선 화살을 튕겨내? 아바마마, 아 지금 겁먹으신 겁니까?
0: 겁먹다니! 자외선 왕자, 참지 말고 쏘거라.
3: 네, 아바마마, 마구마구 쏘겠습니다.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10: 자외선 차단 방패여, 썬블록 왕자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튕겨내라. 튕겨!
5: 우와, 썬블록 왕자님이 자외선 화살을 다 튕겨내고 있어!
0: 어? 어떻게 하신 거예요?
10: 썬블록을 바르면 피부에 방패 같은 막이 생긴다. 그럼 이렇게 튕겨낼 수 있다.
3: 이글이글 쨍쨍!
8: 자외선 화살이 쉴 새 없이 몰려들고 있다!
10: 내가 더 힘낼 수 있게 썬블록을 발라줘.
5: 네! 제가 가서 썬블록을 바를게요! 어? 썬블록 왕자님! 힘내세요! 응!
3: 이글이글 쨍쨍!
10: 튕겨! 우와! 썬블록 충전!
0: 누나가 썬블록을 잘 발랐구나! 썬블록 왕자님이 자외선 화살을 싹 다 막아내고 있어!
7: 어떻게 된 거지? 자외선 화살을 다 튕겨내잖아!
3: 더 강한 자외선 화살로 공격해보지. 이글이글 쨍쨍!
8: 더 강한 자외선 화살이 날라오고 있다!
10: 자외선 왕자, 지치지도 않느냐?
11: 이번엔 선크림 공주가 나설 차례인가? 호떡아, 내가 힘쓸 수 있게 선크림을 발라줘. 내가 자외선을 막으려면 외출하기 30분 전엔 발라줘야 해. 그래야 막을 준비를 할 수 있거든.
0: 네, 제가 가서 선크림 잘 바를게요. 누나!
2: 또?
0: 선크림은 외출하기 30분 전에는 발라줘야 한대.
5: 그래? 얼른 선크림 발라!
0: 어?

0: 어떻게 자외선을 막아내지?
1: 선크림 충전! 호떡아, 고맙다! 자외선 왕자, 난 준비가 끝났다! 어디 쏴봐라! 피부 속으로 들어온 자외선 화살을 받아 휘휘 쳐서 녹인 다음! 날려! 날려! 날려!
2: 뭐야? 여기, 이게 뭐야? 뭐야?
1: 내가 자외선 화살을 녹이고 내보낸 열기다! 어떠냐, 자외선 왕자! 날려! 날려! 날려!
2: 뭐야? 썬블록 왕자는 자외선 화살을 튕겨내고 선크림 공주는 자외선 화살을 흡수해서 녹인 다음 다시 날려버리잖아. 아, 그럼 내가 자외선 화살을 쏴도 소용없잖아.
3: 내 이럴 줄 알았다.
2: 아이, 칭찬할 땐 언제고요, 아빠 마마. 썬블록 왕자, 선크림 공주 때문에 망했네, 망했어.
1: 호떡아, 선크림을 잘 발라줘서 고마워. 자외선 왕자는 낮 시간에 더 강해지니까 외출할 땐 적어도 30분 전에 선크림을 꼭 발라줘.
4: 아, 자외선 화살은 실내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선블록도 잘 발라줘. 내가 잘 막아줄게.
5: 하! 아무리 자외선이 강해봐라, 선크림, 선블록,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발라도 아무 문제 없도다.
1: 날려, 날려!
6: 챙겨!
1: 날려, 날려!
0: 네! 선블록도,
7: 선크림도 잘 바르겠습니다!
0: 오? 어, 선블록 최고 딱지다!
7: 오? 선크림 최고 딱지네!
0: 친구들도 뜨거운 여름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자! 자외선 차단! 예!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기타가 나타났다.
1: 찾았다. 한 모금만 달라니까.
2: 싫어. 마지막 한 모금이라고.
1: 맞죠. 알파.
3: 그만.
1: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알파가 제 옷에 주스 쏟았다고요.
4: 군타, 알파한테는 왜 매달려 있었던 거죠? 알파, 괜찮아요? 교실에서 잠깐 기다려줄래요?
1: 야, 알파, 너!
4: 군타, 친구를 괴롭히면 어떡하나요?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요.

0: 군타.
1: 군타는 재밌어. 재밌는데 군타는 미워.
0: 아니.
1: 군타는 안 미워. 안 미운데 장난은 미워.

0: 아, 신기한 도화지다. 그런데 뭘 그리지? 아하, 그래, 착해진 쿤타를 그려보는 거야. 짜잔, 착한 쿤타 완성.
1: 알파, 보건실에 가서 다친 곳은 없나 살펴볼까요?
0: 네.

0: 여기 생각보다 괜찮잖아. 그럼 마법 유치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보실까?
1: 받아라! 슈퍼 울트라 파워 슛!
0: 큰일 날 뻔했잖아. 러블리가 알면 혼난다고. 이건 우리만의 비밀.
2: 비밀? 제 쿤타 맞지? 이번엔 쿤타가 너무 심했어.
0: 친구들, 이 책들 전부 본 거야. 제자리에 두는 일은 나에게 맡기라고.
2: 다행이다. 우리 얘기 못 들었나 봐.
0: 베리, 땀을 왜 이렇게 흘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프면 꼭 보건실 가봐.
2: 쿤타 맞지?
0: 알파!
3: 쿤타? 왜?
0: 미안.
3: 뭐?
0: 짓궂은 장난 미안 미안해. 나쁜 모습은 이제 그만 보일게. 완전히 달라진 나. 재밌는 너의 친구 쿤타. 이제 장난 안 칠게. 함께 놀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알파. 난 놀이터에 있는 장난감들 정리하러 갈게. 나중에 봐.
4: 쿤타가 정리를? 쿤타가 진짜로 착해졌나 봐.
2: 좋긴 한데 이상해.
5: 쿤타가 착해졌다고?
3: 아, 내 그림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0: 알파, 너 때문에 로블리한테 혼났잖아.
5: 쿤타.
2: 쿤타, 알파가 힘들어하잖아.
0: 쟤 또 엄살인.
4: 놀이터에 있는 장난감들을 정리하러 간 거 아니었어?
0: 내가 장난감을 정리하러 갔다고?

0: 같은데. 군타가 여러 명이 다친.
1: 뭐? 군타가 여러 명이라고?
0: 군타 멈춰.
2: 얘들아 도와줘.
3: 준이 그러니까. 저런 바보게들
2: 조심해라.
0: 핀핀 누가 진짜 군타야?
2: 나야.
4: 나야.
0: 모르겠다 핀.
2: 메리야 너를 걱정해주던 내가
4: 진짜야.
2: 줄이야 너를 도와주었던 내가
4: 진짜야.
2: 아니야 나 좀 봐. 친구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내가 진짜 진짜야. 친구에게 사과하고 친구들을 돕고 내가 바로 진짜.
5: 그럼 나는
2: 나? 난 알파한테 장난치다 혼났는데.
5: 진짜가 찾는 친구.
4: 저 군타가 진짜야. 내가 쏟았던 음료수 자국이 남아있어.
5: 뭐라고?
2: 그래 내가 진짜라니까.
4: 어때 이제 믿을 수 있지?
2: 어? 뭐야? 왜 그래?
0: 친절한 군타도 좋았는데.
2: 뭐라고?
4: 너희들 혹시 내가 그린 그림 소원에서 나온 군타들이야?
2: 그림 소원?
4: 군타가 착해줬으면 해서 신기한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어.
2: 칭, 어쩔 수 없군. 네 덕에 우리가 이렇게 몸을 가지게 됐지만 우린 우리의 계획대로 해야겠어.
0: 너희 계획이 뭔데?
2: 마법 유치원을 망치는 계획.
6: 다들 어디로 간 거지?
7: 군타가 둘? 아니 셋? 아니!
0: 선생님! 가짜 군타들을 잡아야 해요!
7: 가짜 군타요?
4: 제가 신기한 도화지에 소원 그림을 그렸더니 거기서 나타났어요!
7: 신기한 도화지... 소원 그림? 그리고 가짜 군타! 상황 과거예요. 가짜 군타들에게서 그림이 그려진 도화지를 빼앗아야 해요.
0: 어? 그럼 지금이 마법을 쓸 시간이라는 거죠?
8: 애들 한꺼번에 어떡해?
0: 그러니까 마법을 쓸 시간인 거지. 준이 도니 마법의 힘으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준이 도니 변신.
8: 자 어서 그림을 되찾아보자.
2: 찾았다 가짜 녀석들아. 뭐야 진짜 녀석이잖아.
9: 나도 끼워줘. 마법 유치원은 맨날 날 혼내기만 해. 나도 마법 유치원을 다 망칠 테야.
2: 어 진짜?
9: 그래 역시 너는 우리랑 노는 게 어울리지. 안 그래? 잘 생각했어.
2: 속았지 가짜 녀석들아. 진짜 녀석이 뭐 하는 짓이야?
9: 난 가짜야. 네가 진짜지?
2: 야, 나도 가짜야.
9: 녀석이 진짜 아니야?
2: 난 진짜 가짜라고. 진짜라고? 가짜라고?
9: 아유, 헷갈려.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야?
2: 잠깐. 우리가 싸우는 건 진짜가 원하는 일이야. 그림을 가진 녀석이 무조건 가짜잖아. 그림을 가진 녀석이 진짜 군타를 찾아줘. 나야, 내가 가지고 있어. 가짜 그림은 아니겠지? 한번 볼게. 자.
9: 잘 받았다 이 가짜 녀석들아.
5: 예, 저 녀석이 진짜였어. 가만 두지 않겠다.
4: 이 녀석들이 합체됐잖아.
2: 준이 도와줘.
0: 축기 축기 축기 축 반짝반짝 비눗방울.
10: 그림을 내놔!

0: 잘못했어. 다시는 심한 장난 안 칠게.
1: 아니야, 쿤타. 우리 모두 널 좋아한다고.
0: 정말?

0: 없는 친구?
1: 이번 시간은 종이접기 시간. 상상력을 펼쳐서 무엇이든 마음껏 접어보아요.
2: 네. 3살 때 아클라타 종이접기 대회 챔피언이었던 이몸께서 실력 발휘 좀 해보실까?
3: 큰다. 네가 아클라타 챔피언이면 나는 우주 챔피언.
2: 해보자는 거야.
3: 와야 좋지.
1: 그런 대회는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싸우면 안 되겠지요?
2: 우리 친구 아니에요!

0: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주니와 콘타의 작품이군요. 어?
1: 저희가 만든 건데요?
0: 응? 그럼 주니와 콘타의 작품은? 응?
2: 작품명 잘가 겨울아. 봄이 오면 헤어져야 하는 눈사람의 슬픔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3: 그건 종이접기가 아니고 종이뭉치기잖아. 내 작품은 살아 움직이는 로봇이다.
1: 어? 로봇?
3: 짜잔. 내 로봇을 부수면 어떡해, 핑핑.
1: 어깨 인달 다핑.
3: 야, 또 찢어졌다.
1: 찢어지는 로봇은 처음이야.
3: 종이 뭉치기보단 내게 낫거든.
0: 자, 종이 접기는 여기까지. 이제 팀을 나눠 스피드 퀴즈를 해볼까요? 자.
1: 베리공주는 저런 지저분한 일을 할 수 없어요.
0: 아니요, 설명을 해주세요.
1: 차마 입에 담을 수도.
0: 에? 통과.
1: 응원 기도?
3: 대체 뭔데?
0: 통과.
3: 저기 가는 러블리 조심하세요. 쭈물쭈물.
0: 통과.
4: 땡. 시간 추가.
1: 도넛.
0: 마치지 말고 설명을 해야죠. 그리고 타이어라고요.
1: 타이어 맛있어, 핑.
2: 슬퍼하지 마세요, 로블리. 제가 있잖아요. 제게 맡겨주세요.
3: 안 봐도 별로야.
1: 나 잘할 수 있다고.
3: 내가 더 낫거든.
1: 너? 진짜?

0: 괜찮아요? 혹시 다친 데 없어요?
1: 네.
0: 됐어요. 저도 괜찮.
1: 로블리!
0: 저는 좀 쉬어야겠네요. 다음은 체육활동 물풍선 싸움 시간이에요. 마음껏 뛰놀고 즐겨주세요. 단, 준이와 군타가 또 싸우지 않게. 준이 군타 대 다른 친구들 2대6 대결로 하겠어요.
2: 네?
3: 나는 퀴즈 내보지도 못했는데.
4: 준이 발견! 모두 공격해! 수고! 저격수다!
5: 당한 후에 알아차리면 소용없거든.
6: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인 건가?
4: 얘들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작전을 짜자.
5: 답답해. 언제까지 숨어 있어야 해. 와, 그건 숨어도 숨은 게 아니거든.
4: 누구야? 함정에 제 발로 들어와 적군 군타. 바다나 군타.
6: 잠깐. 군타를 공격하면 알지?
7: 토니가 함정을 팔 거라 생각했지. 나의 승리다.
8: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네.
7: 그 정도야 기본이지.
4: 누구야?
7: 토니가 졌다고 말했잖아.
5: 난 토니 편 아닌데. 이제부터 1대7이다.
4: 멈추면
5: 어쩔 건데?
4: 준비. 안 돼, 준이. 마법은 꼭 필요할 때만 써야 한다는 말이야. 지금이 그때거든?
5: 어디 해보시지. 나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
4: 준비.
6: 마법의
5: 점점 커지고 있잖아. 뭐 쓸만한 마법 없어.
4: 마법의 빛도 아닌 것 같고 오막도 아니고 커져가는 더더욱 아니고 마법 이동도 아무것도 없어.
5: 그냥 터뜨려버리자.
6: 함부로 터뜨렸다간 물이 쏴.
4: 진짜 어떡하지. 로블리가 알면 큰일인데.
0: 전 걱정 마세요. 웬만해선 이 로블리 놀라지 않습니다만.
9: 비상!
0: 모두 차려! 물풍선이 터질 것 같으니까 테이프로라도 좀 막아야 됐어요.
6: 테이프를 붙여도 소용이 없네.
4: 로블리!
0: 마법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 게 멈추질 않고 있군요. 절대 터지게 둬서는 안 돼요.
6: 그럼 어떻게 하죠?
0: 아이, 그러니까.
6: 어?
10: 따이.
6: 봉이, 물풍선의 물을 성 바깥으로 쏘아 보내자는 말이지?
10: 따이.
0: 좋아요. 준이, 토니, 마법을 사용할 시간이에요.
11: 준이, 토니, 마법의

0: 이 통이 단 한 번에 성공해야 해요. 실패하면 여기가 물바다가 될 거예요.
1: 추피추피추피추! 군타! 풍선 복지를 풀어! 성공이야. 그렇지?
0: 이번에도 문제의 원인은 준이 군타 둘인가요? 설마 또 싸웠어요?
1: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2: 우리는 친구인 거야?

저 물을 언제다 퍼낸당? 앞으로 절대 유치원 놀이 중 마법 금지!

0: 슈퍼 듀퍼
1: 위저드!

0: and chic. It's
1: hide and seek time.
0: Yeah.
2: 저번엔 O를 시작하는 알파벳 단어였기 때문에 오늘은 O 다음의 알파벳 단어일 것 같은데?
3: 어, 맞다. 잠깐만. O 다음에 나오는 알파벳이 뭘까?
0: Find P.
2: P. 맞춘 친구들 있어? 있을걸. 못 맞춘 친구들이 있다면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부르는 슈퍼듀퍼 알파벳 송을 다시 부르면 되지.
0: Oh, Melody, that's a great idea.
2: Right.
0: 친구들, 이건 Big P.
2: 이건 Small, 작은 P.
0: P.
2: P.
0: P.
2: P. 둘 다 P야.
0: 그럼 이제 P로 시작하는 단어들 찾으러 가볼까?
3: 어?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 정말 궁금해!
2: 진짜! 그럼 Are you ready?
1: Yay!
0: Yes, we are!
2: 에이, 친구들 준비됐나요?
0: Yeah! Yeah! Yeah! Let's do it!
2: Okay. 그럼 가본다!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Door! Let's go!
4: Let's go inside the hide-and-seek world!
0: Yeah! Go, go, go!
5: Find Pete.

0: 놀이터다!
1: Yes, it's a playground!
2: There are animals, too!
1: Wow, they're so cute!
0: 근데 여기가 P-World, 맞아?
2: 여기서 P 소리가 나잖아! Listen, listen!
3: 어?
0: 들린다, 들린다!
2: 친구들, 내가 소리를 보여줄게.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0: They are pee!
2: Wow! A kangaroo? A cat! And there's a bear too!
0: Joy, Melody, let's go on the seesaw!
2: 에너지! 스무 단어부터 찾아야지!
0: 조금만 타자!
2: 어? 아기 돼지다! Pig! Pig!
4: 나랑 같이 타!
0: 펭귄들이네. 펭귄, 펭귄.
5: 줄 서 있는 거 안 보여?
0: I'm sorry. 색치기 하려던 거 아니야.
5: 아, 빨리 내려가.
0: 오, 위히.
6: 에너지.
2: 어? 에너지가 왜 안 내려오지? 어? What's that? 에너지는 아닌데?
0: 안에 누가 있어? Wait! Super duper super duper power!
5: 오오오오 나왔다.
2: 어? 판다잖아.
7: Panda, panda.
5: Oh, oh, oh, oh,
2: oh. Aw, how cute.
0: 미끄럼틀에 끼었나 봐. 내가 꺼내줬어.
2: 잘했어.
0: Yeah. 펭귄들도 재미있게 타네.
2: 어? 저기 누가 도망가고 있어.
0: 빨리 가보자.

0: 마이 굿니스!
1: 아이고, 아이고. 일로 와봐. 어? 일로 와.
2: 옳지.
1: 옳지. 오케이, 오케이.
2: 아이고. 썰 에너지. 지난번처럼 귀엽다고 막 몰래 숨기고. 그러면 안 돼요. 어,
3: 맞아요, 맞아요.
1: 아이고, 꼬니어서 귀엽기만 하지.
2: 오네, 오네. They're coming.
1: 퍼피, 퍼피. Where are you? 어? 없네.
4: 어, 분명히 여기로 왔는데?
1: 그니까.
4: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
1: 어? 진짜?
4: 어, 맞네. 분명히 여기 있어.
1: 어. What are you doing?
4: 어?
1: Let's find it.

0: 강아지야.
1: 어딨냐? 강아지.
0: 나와줘. 어?
2: I found it.
0: 어? 어? Where? Where? 어?
1: 진짜?
0: 왜?
1: 어디?
2: 여기서 아기 강아지가 자고 있었어.
1: 오, so cute.
2: 파피, 파피.
0: 예!
1: 오, so cute.
2: 오,
1: 이제 우리 다 찾은 거지?
0: 맞아.
2: 예.
0: 강아지도 그러면 자.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card.
1: Yay!
0: Yay!
1: We found them. Oh yeah.
2: 그럼 우리 오늘 찾아준 단어들 확인해 보자.
1: Okie dokie.
0: Pig.
1: Penguin.
0: Panda.
2: Puppy.
0: Pig.
1: Penguin. Penguin.
0: Panda. Panda.
2: Puppy. Puppy.
3: Good job.
0: Yay!
2: If it's fun, you know what time it is.
1: 이제 다 알지.
2: Right. Tara, it's time to sing a song.
1: Sing!
2: Let's go. Let's sing a song.
4: 아이고, 저 귀여운 퍼피 안아보고 싶었는데.
5: 아, 서에너지.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도 방해하는 것도 안 돼요.
6: 그럼요.
4: 아이고, 저기 멜로디 맨날 도와주면서.
6: 자, 여러분, 우리 할 일이 있잖아요, 할 일이.
5: 아, 참, 그러네요. 친구들, 키 쓰는 법 알고 싶나요?
4: 자, 친구들, 잘 따라서 써볼 거죠?
5: Big key는 one, two. Small P도 1, 2.
4: 친구들, 집에서 연습해볼 거지? 오케이.

0: They are P.
1: That's right, kids. Big and small. P.
2: P, P, P. They are P.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Here we are!
1: Come on!
2: Hi, everyone!
3: We are the
4: Super Duper
0: Wizards!
1: Yay!
2: 우리 친구들, 오늘도 Super Duper Alphabet Song 같이 해요!

0: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Yeah! 숨바꼭질 시간이다.
2: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알파벳 단어를 알면 이번에도 알 것 같은데.
3: 맞아, 친구들. 알파벳성을 기억하면 찾기 쉬울걸요.
0: Find Q.
2: Q.
3: Q. 혹시 맞춘 친구들 있어?
2: 분명히 있을 거야. 못 맞힌 친구들이 있다면 Don't worry. 우리가 매일 부르는 슈퍼듀퍼 알파벳성 다시 한번 부르면 되지.
3: 오!
4: Good idea, Melody.
2: 그치, 그치.
4: 역시 천재야, 천재. 친구들, 이건 Big Q.
2: 이건 Small, 작은 Q.
4: Q.
2: Q.
4: Q.
2: Q.
3: 둘 다 Q야.
4: 그럼 친구들, 이제 Q로 시작하는 단어들 자주로 가볼까?
3: 오,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 정말 궁금해.
2: So curious. 그렇다면 준비됐나?
3: 예!
4: Are you ready?
5: 예!
2: 예!
4: Let's do it!
2: Okay. 그럼 가본다.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door.
4: Wow. Let's go! Wow. Come on, 친구들!
6: Let's go inside the hide and seek world.
4: Go, go, go!
2: Yay!
0: Find Q.
4: Melody, 여기가 Q World 맞아?
6: Of course. 이쪽에서 소리가 났어.
3: 어? 아무도 없는 숲 같은데?
6: Listen carefully. 여기서 Q 소리가 나잖아.
4: 어? 잘 들려. Joy, 소리를 보여줘.
6: Okay.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4: They are Q.
6: 여기가 맞다니까.
4: Let's go inside. Go, go, go.
7: Energy.
4: 아무도 왔는데?
8: 비상! 비상! 침입자 발생!
7: 와!
9: 여왕님 납시오!
4: 여왕? 퀸! 퀸!
10: 그래, 내가 여왕인데 니들은 왜 예의를 안 갖춰? 여봐라!
6: Oops! I'm sorry! 멜로디!
7: Nice to meet you!
10: 나는 만나서 안 반가워. 함부로 남의 성을 들어오다니. 그럼 저희가 가면 되나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마음대로 못 가.
6: 아름다운 여왕님, 가게 해주세요.
10: 아름다운 걸 아는구나. 그럼 기회를 주지.
7: 기회요?
10: 내가 내는 퀴즈를 맞히면 보내주겠다.
6: 퀴즈? 퀴즈? 퀴즈?
10: 퀴즈 풀 준비 됐나요?
7: Yes, we're ready.
11: 이 피자처럼 네 개로 나눴을 때 한 부분을 뭐라고 하지?
4: 그거 내 거?
6: 에너지!
11: 그거 아닌데...
10: 땡! 아까 보니까 영어 잘하던데?
6: 맞아요! 아, 정답! Quarter! Quarter! Quarter!
10: 이런 알파벳 단어까지 다 알고? 내가 내는 문제는 다 못 맞히는데 너희들 정체가 뭐야? 이어봐라!
4: Joy, Melody, 어서 피해! Super duper, super duper power!
10: 거기 서지 못해? 뭐 하는 거야?

0: 다 만들었네, 다 만들었네.
1: 그걸 왜 이제 다 만들어요?
0: 어머머, 이게 얼마나 정이 들고 노력이 드는 아주 큰 작업이에요. DIY, 몰라요? 참.
1: 그거 몰라, 그럼.
2: They're coming!
3: 에너지, 고마워. 아이고, 정말 고마워.
4: 나도, 나도. Thank you, Energy.
5: You're welcome. 그 여왕님 말이야, 진짜 이상하다.
0: 맞아. So weird. 근데 여기서도 Q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Listen.
5: 오, 그럼 여기서 찾으면 되겠네.
4: Okay. What are you waiting for? Let's

0: Where are you?
1: Oh. 이상하다. 왜? Lady Melody 사진이 볼 때마다 좀씩 바뀌는 것 같지? 어?
2: 봐. 에이, 사진이 어떻게 바뀌어?
0: 에이, 너희들 안 찾고 뭐 해?
1: 아, 맞다. 아, 어디 있지?
0: 근데 응? 여긴 없어.
1: 없어?
0: 다 찾았는데 없어.
2: 맞아. 근데 항상 보면 우리가 못 찾고 안 보일 때는 대마법사님 근처들에 잘 나타나더라.
1: 오, 그랬던 것 같아. 그럼 우리 저기서 찾아보자.
2: 그럴까?
0: 액자들, 렛츠 고.
1: 레이디 멜로디.
0: 어디냐?
2: I can't find it.
0: 어? I found it. 코, 코, 코, 코. Quilt, quilt.
2: Yay!
0: Okay. Do it.
3: 한다. It's my turn now.
0: Get ready.
3: Super duper magic. Cord.
2: Yay!
0: Wow! We found them. Yay!
2: 그럼 우리 오늘 찾았던 단어들 한번 확인해보자.
4: Okey-dokey.
1: Queen.
0: Quiz.
3: Quarter.
2: Quilt.
1: Queen. Queen.
0: Quiz.
3: Quarter.
2: Quilt.
5: Good job.
4: Yay!
2: We found it all.
3: That's right.
4: Oh,
3: I'm so happy.
2: 행복하면 뭘 해야지?
0: 알지.
3: Sing a song.
2: That's right.
0: 맞다.
2: It's time to sing a song. Let's go.
3: Okay.
0: Sing melody.
6: 봐봐, 저 퀼트를 시간 맞춰서 만든 게 맞다니까.
7: 정말 일부러 그랬잖아요. 내가 의심스럽다고 그랬잖아.
6: 레이디 조이는 나한테 맨날 하지 말라고 하면서 레이디 멜로디한테 별말 안 하더라. 억울하다, 억울해.
2: 언제요?
6: 항상.
7: 아이고.
6: 우리 친구들도 알걸?
7: 참.
6: 그치? 알지? 봐봐.
7: 자, 친구들. 알파벳 Q 쓰는 법 알고 싶죠? 잘 따라서 써봐요. Big Q는 one, two. Small Q도 one.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만약에 내가
1: 캐리가 아기 차들과 함께 운전 연습을 하러 가고 있어요. 오늘도 열심히 연습하자.
0: 네!
2: 캐리!
1: C2! 어디 다녀오는 길이야?
3: 이웃도시에 잠깐 다녀왔어. 참, 거기 새놀이터가 생겼던데 아주 재밌어 보이던걸.
0: 진짜요? 우리도 가고 싶어요!
1: 얘들아, 오늘은 운전 연습해야 하잖아.
0: 그럼 끝나면 가요. 캐리가 안 되면 우리끼리 다녀올게요.
1: 그땐 깜깜한 밤이잖아. 아기 차들끼리 그렇게 멀리 가면 안 돼요.
0: 싫어.
3: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보네.
1: 얘들아, 그만. 나중에 좀 더 크면 너희들끼리 마음껏 다녀오렴.
0: 캐리는 맨날 안 된다고만 하고.
4: 맞아.
0: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0: 어? 저건? 비! 무슨 일이야?
1: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나봐.
0: 걱정 마. 내가 정비소까지 데려다 줄게.
1: 고마워.
2: 자. 으라짜짜짜짜.
0: 왜 이러지?
1: 내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가 봐.
0: 비!
3: 바나나!
4: 루키한테 들었어. 내가 금방 고쳐줄게.
1: 고마워요.
4: 토토는 걱정 말고 어서 가봐.
0: 네. 자. 힝. 내가 힘이 세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아주 아주 힘이 세지면 얼마나 좋을까.
5: 만약에 내가 힘이 아주 세다면 참.
6: 와, 정말 대단해.
5: 아무리 무거운 짐도 번쩍 들 수 있겠지. 만약에 내가 어쩌지? 힘이 아주 세다면 참 좋겠네.
1: 저기.
5: 나도 어려운 일 생기면 도와 줄 거야. 나나나나나 나 힘이 세지고 싶어.

0: 자, 이번 문제는 로기가 풀어볼까?
1: 네? 저요?
0: 여기엔 몇 마리의 동물이 숨어 있을까요?
1: 그러니까 다섯 마리? 여섯 마리인가?
0: 아쉽지만 정답은 네 마리예요.
1: 네?
0: 이렇게 같은 모양의 다리를 모아주면 어때요? 금방 알 수 있죠?
1: 와, 선생님은 어쩜 그렇게 똑똑하세요?
0: 열심히 공부하면 금방 똑똑해질 수 있어요.
1: 나도 선생님처럼 똑똑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내가 똑똑해진다면 참 좋을 텐데.

내 이름은 남자현 만주 독립군입니다. 올 겨울이면 벌써 환갑이 되는군요. 여기는 하얼빈의 한 사진관입니다. 동지에게 3원을 빌려 방금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기록이 되겠죠. 나는 지금 내 생의 마지막 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얼빈에 온 지도 벌써 수년이 되었군요. 이곳 하얼빈은 수많은 피가 뿌려진 곳입니다. 지금도 옥에 갇혀 고초를 치르고 있을 김동삼 동지의 피. 이제는 세상에 없는 안중근 동지의 피. 그가 처단한 늙은 도적 이토의 피. 그리고 나는 이 땅에 또 한 번 피를 묻힐 것입니다. 곧 일본 정권 대사가 하얼빈에 온다는 첩보를 들었습니다.

0: 무토 노부요시 관동군 사령관입니다. 만주에서 우리 동지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주적이죠. 만약 이 거사가 성공한다면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이런 일을 꾸미고 있을 거라고는 말이죠.
1: 하기사,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손에 그토록 많은 피를 묻히게 될 줄이요. 양반과 막내딸로 태어나 꽃처럼 살 것만 같던 생이었습니다. 의병 활동에 나선 남편이 죽었을 때 내 나이 고작 24. 아들 성삼은 태어나기도 전이었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옷을 이렇게 입게 되는군요. 오랫동안 나는 살아도 산 몸이 아니었습니다. 홀몸으로 어머님을 봉양하고 3대 독자 아들을 키웠지요. 사람들은 나를 효부라 불렀습니다. 마흔이 넘어서야 나 남자현의 삶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가슴속에 묻어둔 말을 마침내 외쳤을 때 거칠어진 두 손이 높은 곳을 향했을 때 참으로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돌이켜보면 우리 시대 여성의 삶이란 어쩌면 이 손가락과도 같은 것입니다. 무명지, 특별한 쓰임이 없어 이름조차 붙지 못한 손가락. 그것이 싫어서 나는 만주로 망명을 택했습니다. 나의 쓰임과 나의 이름을 찾으려고요. 만주에서 내가 처음 맡았던 일은 옷과 밥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조직원이 워낙 많아 입히고 먹이는 것만 해도 큰 역사였죠. 작은 국가를 하나 경영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는 늘 타는 듯한 갈증이 있었지요. 이 비참한 망국의 서름을 벗으려면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자들도 모두 글을 배우고 독립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만주에서 내가 만든 여성교육단체만 수십 개가 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무명으로 살아온 여성들을 설득하기란 결코 쉽지 않더군요. 회의를 할 테니 모이라고 하면 이런 대답을 듣기 일쑤였죠.
2: 회라니 무슨 회요? 생선회요? 육회요?
0: 회갑을 앞둔 지금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길림성에서 체포되었을 때 비상대책반을 꾸린 것도, 사이토 마코토 총독 암살 계획 때 권총을 품고 잠입을 시도했던 것도,

조선 독립의 뜻을 국제연맹에 알리기 위해 혈서를 쓴 것도 모두 이 손이 한 일이라고요. 누군가는 나를 효부라 부르고 누군가는 나를 어머니라 부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나를 여걸이라 부릅니다. 당신은 나를 무엇이라 부르겠습니까? 내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배부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전라 좌수형 흥양 2호선에 타고 있는 능록은 사사집 종상자요. 이 배에서 노를 젓고 있어. 엄청 덥구만요. 여기 안에는 창문도 없어서 꼭 저 죽을 것 같습니다. 더운 것이 문제는 아니고 외선 70척이 저기 견내량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곧 출동할 것 같아요.

이번엔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 미창은 배꼽 꼬꾸라지면 그냥 죽은 목숨이니까. 저번에도 그냥 죽을 뻔했어요. 사천에서 외놈들이랑 세게 붙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엄청 셉디다. 귀선이라고 새로 만든 배가 있어요. 외놈들 대장선까지 빡 가는데 와, 바롭기다. 가면서 그냥 다 이겨버렸어요. 한 가지 꺼림직한 게 맨 앞에서 외놈을 쫓아가던 장군님이 조총을 맞았다대요. 탄환이 왼쪽 어깨를 관통해버렸는데 그 장군이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 그러고 지휘를 계속 했다더만요. 그리고 나중에 칼 끝으로 그 탄환을 파냈다대요. 뭔? 진짜 그랬을라고요. 아, 주변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하는데 정작 본인은 태연스럽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 그 양반 진짜 그랬을까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확실히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네, 전쟁터는 여기요. 서 있으면 머리 위에 2층 바닥이 다울뚱말뚱하고 창문이 없으니 밖은 안 보여요. 빛은 여기 노구멍 여기서만 들어옵니다. 낮에도 어둡고 아침이랑 밤이 구분이 안 돼요. 여기가 내 노입니다. 노 하나에 격군이 다섯 명씩 붙어요. 여수땅 출신 복남이 보송에서 온 세금이 순천 출신 종 막대 그리고 어린 신동이 아직 수염도 안 났어요. 신동이는 나까지 다섯이서 노를 졌습니다. 전쟁을 하는 거는 높으신 분들이 하는 것 같아도 우리 같은 노권 없으면 뭐 배가 가기나 한답니까? 2층은 저녁 난세장입니다. 탁 트여 있고 만원아리가 전투를 지휘합니다. 빠르게 북을 치면 빠르게, 느리게 북을 치면 느리게, 갑자기 빠르게 치면 엄청 바빠집니다.

나는 흥양 땅에서 크게 염전하는 박진사의 간호요. 목포에서 처음 배를 탔는데 참 힘듭디다. 세상에 험해도 이렇게 험한 데가 있을까? 사내놈들 100여 명이 가만히 한장 깔고 자니까 다리를 제대로 뻗지도 못해요. 노를 모으니까 힘이 있어야 하는데 전쟁 중에 먹을 것이 있겠소? 늘 배가 고파요.

도망친 수군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나도 도망치고 싶었어요.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참았어요. 꼭 참았어요. 소문에 공을 세우면 나라님한테 이름을 바친다대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각기 힘써서 공을 바치라. 외적의 머리 한 개를 베는 자는 공신이 되고, 적중에 들어있는 자도 외적을 베어가지고 나오면 죄를 면할 뿐 아니라 아울러 그 공을 녹할 것이다. 모두 알라. 또 모르죠. 나 같은 노비도 공을 세우면 벼슬을 받을지도요. 그런데 그 총맞은 장군님 말이요, 허튼 소리 안 한다고 합디다. 외놈들한테 뺏은 거는 다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공을 세운 사람은 양반 쌍놈 할것 없이 다 이름을 써서 위로 올려준다대요. 죽은 막대도 이름을 올려줬다 들었어요. 나는 이번에 꼭 공을 세울 겁니다. 외놈 모가지를 꼭 베서 밑창 생활 그만하려고요. 우리 같은 밑창이 위로 올라가서 뭐 어떻게 칼을 잡고 싸우겠냐 할 테지만 나는 목표가 뚜렷해요. 혹시 이 녀석들은 벌써 알지도 모르겠네요. 공을 세웠으면 장계에 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오. 찾아보시오. 흥양 땅의 사삽집 종이고 이름은 상좌요. 상좌.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흡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저기 뽀로로네 집이 보이네요.
1: 펭귄의 콧방울이 점점 더 커졌어요. 펭귄은 콧방울에 매달려 하늘로 떠올랐어요. 콧방울에 매달려 떠올랐다고?
2: 뭐야요?
1: 어?
2: 크랑크랑.
1: 이거 돌려달라고?
2: 크랑크랑.
1: 줄까 말까?

0: 앉을 건데. 앉을 거야. 크라카, 어? 나 잡으면 줄게. 한번 잡아봐. 못 잡겠지. 그럼 괜찮아? 일어났다. 안 다쳐서 다행이다. 그나저나 바닥을 잘 봐야지.
1: 빠야야 비밥.
2: 집을 나온 크롱은 포비네 집으로 갔어요.
0: 포비!
3: 크롱, 들어와. 청소하고 있는데 금방 끝낼게.
0: 안녕. 그런데 뽀로로는?
3: 크롱, 잠깐만 기다려줘.
0: 크롱, 크롱.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3: 자, 크롱, 조금만 비켜줄래?
0: 크롱!
3: 자.
0: 크롱? 크롱?
3: 청소 끝!
0: 넓고 넓은 바다에, 어디, 어디, 어딘가에.

0: 코빈의 집을 빠져나온 크롱은 루핀의 집으로 갔어요.
1: 크롱, 크롱.
2: 크롱 왔네. 들어와. 여기 앉아.
1: 크롱.
2: 그림 그리던 중인데 잠깐만 기다려줘.
1: 크롱. 크롱. 루핀.
2: 어?
1: 크롱, 크롱.
2: 아직 덜 그렸는데. 어? 아, 먹어도 돼.
1: 크롱, 크롱.
2: 많이 먹어.
1: 크롱, 크롱.
2: 크롱, 움직이면 안 돼.
1: 크롱.
2: 어, 그거 아닌데.
1: 크롱, 크롱.
2: 팔을 조금 더 올려야지.
1: 크롱.
2: 맞아. 그대로 조금만 더 있어.
1: 크롱,
2: 움직이면 안 돼.
1: 크롱.
2: 됐다. 크롱, 수고했어. 크롱, 과일 좀 더 줄까?
1: 크롱, 크롱.
2: 벌써 가려고?
1: 크롱, 크롱.
2: 잘 가.
1: 크롱, 크롱, 크롱.

0: 뽀로로는 어디 가고 혼자야?
1: 크릉, 크릉.
0: 에드네 집에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
1: 크릉.
2: 크릉은 패티를 따라 에디네 집으로 갔습니다.
0: 에디야!
3: 들어와. 어서 와.
0: 안녕.
1: 크랑크랑.
3: 안녕.
0: 안녕. 그런데 뭐 하는 거야?
3: 금방 보여줄게. 로디, 시작해볼까?
4: 응.
3: 뭐가 문제였지? 저것도 한번 시험해보자.
0: 나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
1: 크랑, 크랑.
3: 벌써 간다고?
1: 크랑.
0: 그럼, 크랑? 우리 집에 가서 배드민턴 칠까?
1: 크랑?
3: 크랑.
0: 예?
1: 크랑! 크랑크랑.
0: 응, 안녕.
1: 크랑크랑.
2: 크렁은 놀이터로 갔어요.
1: 크랑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크랑. 크랑.
0: 눈 온다. 크롱! 크롱! 어디 간 거야, 크롱? 크롱! 호비야!
5: 뽀로로, 무슨 일이야?
0: 혹시 크롱 못 봤어?
6: 아까 왔다 갔는데
5: 집에 안 왔어?
6: 그래? 다른 데 가봐야겠다. 안녕! 어떡하지?
5: 가보자.
6: 응.
5: 우리도 같이 가.
2: 호비와 해리도 뽀로로와 함께 크롱을 찾아 나섰어요.
0: 루피야!
7: 안녕?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0: 혹시 크롱 안 왔어?
7: 크롱? 낮에 돌아갔는데.
0: 다른 데 가보자.
6: 크롱이 아직 안 돌아왔대.
7: 뭐? 그럼 나도 찾아볼게.
3: 얘들아, 안녕.
0: 혹시 크롱 못 봤어?
8: 낮에 왔다 갔는데.
7: 패티네 집에 가보자.
0: 크롱? 아까 놀이터에 갔는데?
9: 놀이터?
2: 뽀로로가 생각난 크롱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1: 크롱! 크롱! 크롱!
9: 크롱!
1: 크롱! 크롱! 크롱!
9: 크롱!
0: 크롱! 어디 있는 거야?
9: 크롱!
3: 흩어져서 찾아보자.
5: 크롱! 크롱! 여기도 없네.
0: 크롱! 크롱이다! 크롱! 크롱! 있었네.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1: 뭐야야.
0: 뭐야야. 크롱.
7: 크롱을 찾아서 다행이다.
0: 집으로 가자.

0: 옛날 옛날에 가난하지만 착한 뽀로로와 크롱이 살았어요.
1: 숲에서 길을 잃은 헨젤과 그레텔은 과자로 된 집을 발견했답니다.
2: 크롱! 크롱! 크롱!
1: 크롱! 배고파?
2: 크롱!
1: 잠깐 기다려봐.
2: 크롱!
1: 얼마 안 남았네. 자, 맛있게 먹어.
2: 크롱! 크롱! 크롱! 크롱!
1: 난 배 안 고파. 나중에 먹을게.
2: 크롱!
1: 크롱, 오늘은 숲에 가서 열매 찾아볼까?
2: 크롱! 크롱!
0: 뽀로로와 크롱이 숲으로 왔어요.
1: 열매가 어딨지? 어? 크롱! 루피랑 패티네. 도와주자.
2: 크롱! 크롱! 크롱!
1: 우리가 도와줄게.
2: 크롱!
3: 뽀로로, 크롱!
1: 다 왔다.
2: 크롱!
3: 고마워, 얘들아.
1: 뭘.
2: 크롱! 크롱!
1: 우린 이만 갈게.
2: 크롱! 크롕!
3: 잘 가. 뽀로로랑 크롱은 정말 착한 것 같아.
4: 맞아. 뭔가 보답해주고 싶은데.
3: 아!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자.
2: 좋은 생각이야.
0: 뽀로로와 크롱은 열매를 찾기 위해 숲을 돌아다녔어요.
2: 크롱! 크롱!
1: 어디?
2: 크롱!
1: 내가 올라갈게.
2: 크롱!
4: 안 돼!
2: 크롱!
1: 안녕!
2: 안녕!
1: 왜 열매를 따면 안 돼?
2: 크롱! 크롱!
5: 이 나무는 에디 거야.
1: 응. 에디한테 허락받으면 되는 거지?
5: 응, 따라와.
2: 좋아.
5: 다 왔어.
2: 아, 맛있다.
5: 에디.
1: 아, 맛있겠다.
2: 무슨 일이야?
5: 얘들이 열매를 따고 싶대.
1: 응, 몇 개만 주면 안 될까?
2: 안 돼! 다 내 거야!
5: 에디, 열매 많잖아.
2: 그래도 안 돼!
1: 너무해!
2: 크롱! 하나라도 따가면 혼날 줄 알아!
1: 크롱, 가자!
2: 크롱! 흥, 감히 내 열매를!
1: 좀 쉬었다 갈까?
2: 크롱, 크롱! 크롱! 크롱!
1: 오!
2: 크롱!
1: 오! 아!
2: 크롱!
1: 여기 있다. 크롱 먹어.
2: 크롱
1: 크롱
2: 보여요. 크롱 크롱.
1: 아니야, 난 괜찮아.
2: 크롱 크롱.
1: 너 뭐 그래도?
6: 안녕.
1: 안녕. 너희들 내 노래가 듣고 싶어서 온 거지?
2: 크롱.
1: 오, 아닌데. 부끄러워하기는.
6: 한번 불러주지 뭐. 개굴 개굴 개굴. 이 노래들은 돈.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7: 선생님, 가야죠! 선생님!
6: 듣는 사람 없어서 따님을 쏘죠!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 들은다! 개굴, 개굴, 개굴이 목청도 좋다!
1: 어때?
2: 우와, 잘한다.
1: 한 곡 더 들려줄까?
6: 아니야, 괜찮아!
2: 크롱, 크롱!
1: 자, 그럼 시작한다. 범벌어, 범벌어, 범벌어,
6: 뭐야! 뭐야, 아니야!
1: 괜찮아?
6: 다리를 다친 것 같아.
1: 잠깐 기다려.
6: 여기 있다.
1: 이거면 되겠지?
2: 그럼.
1: 우와, 이거 괜찮은데? 다행이다.
2: 그럼.
1: 왜 그래?
2: 그럼.
1: 노래를 해서 그런가 배가 고프네.
2: 그럼.
1: 이거 먹어.
2: 크롱!
1: 우와, 빵이다.
2: 크롱, 크롱.
1: 나는 괜찮아. 잘 먹었다. 아참, 줄 게 있어. 이게 뭐지? 너희 같은 착한 아이들한테 주는 선물이야. 먹을 거야?
2: 크롱, 크롱.
1: 그보다 훨씬 좋은 거야. 집에서 열어봐. 그럼 난 간다.
2: 크롱!
0: 뽀로로와 크롱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2: 크롱, 크롱.

0: 이거 열어볼까? 크렁크렁크렁.
1: 아니야, 난 소원의 요정 포디야.
2: 소원의 요정? 크렁.
1: 응, 뭐든지 말해봐.
0: 정말?
2: 크렁크렁.
0: 그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1: 그 정도야 쉽지. 포비비 펌펌펌. 얍. 다른 소원은 없어?
0: 멋진 집을 만들어줘.
1: 멋진 집? 좋아. 거기

0: 너희들이 착해서 주는 선물이야.
1: 착하긴 뭘.
0: 그럼 행복하게 잘 살아. 나 갈게.
2: 그럼.
3: 그 녀석들이 열매를 가져가진 않았겠지.
4: 에디, 저기 좀 봐.
3: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4: 저기.
3: 어? 어디? 어? 저기 저렇게 큰 집이 있었나? 가보자.
1: 한번 더 탈까?
3: 크랑크랑. 우리 집보다 크잖아.
4: 놀이터도 있어.
3: 먹을 것도 없는 애들이었는데.
5: 크랑크랑이 좋아할까?
3: 춥죠?
6: 저건 뽀로로 집이 아닌데.
1: 그렇네.
3: 크랑
5: 뽀로로.
1: 안녕.
3: 크랑.
6: 어떻게 된 거야?
5: 집이 커졌네.
6: 놀이터도 생겼고.
1: 숲에서 다친 새를 도와줬더니 요정이 소원을 들어줬어.
3: 크랑크랑.
6: 요정?
1: 응, 맛있는 것도 많이 줬어.
3: 크랑크랑.
6: 잘됐다.
1: 응, 정말.
6: 어? 그럼 이제 배 안 고프겠네.
5: 우리도 음식을 가져왔는데.
1: 또 먹을 수 있어. 그치, 그럼?
3: 크랑크랑.
6: 정말?
1: 응, 들어가서 같이 먹자.
5: 좋아.
3: 크랑. 다친 새를 도와주면 선물을 줘. 로디, 당장 숲으로 가자.
4: 알았어.
3: 빨리 새를 찾아봐, 로디.
4: 응, 찾고 있어.
3: 에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1: 랄랄랄랄라!
3: 무슨 소리지?
4: 저기.
3: 어?
1: 여기 있어!
3: 찾았어! 선물이다, 선물!
1: 랄랄랄랄라!
6: 무슨 일이야?
3: 그게...
6: 아, 너희도 내 노래 듣고 싶어서 왔구나.
3: 아닌데?
4: 아니야.
6: 아우, 바쁜데 정말. 아휴, 한번 불러주지 뭘.
1: 야구리, 야구리, 야구리! 노래를 해줘!
3: 아니, 소장님! 야구리!
1: 그만! 밤새도록 가려줘!
3: 그만하라니까!
6: 다른 노래 불러줘?
3: 아니, 안 들을 거야. 너 노래도 못하잖아!
1: 노래를 못해!
3: 그게 아니라...
1: 됐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3: 안 돼! 선물을 받아야 하는데! 떨어뜨려버려.
4: 그건 나쁜 짓이야.
3: 로디, 그냥 해!
4: 알았어.
1: 내가 노래를 못 불려. 범벌이 범벌이 범벌이 범! 이렇게 잘 부르는데...
3: 다리를 다쳤구나. 내가 거쳐줄게.
1: 너희들 날 일부러 떨어뜨린 거지?
4: 맞아, 미야.
3: 아니야. 그럴 리가. 저기 다리 고쳐졌는데 선물 같은 건 없어?
1: 자.
3: 나도 선물 받았다.
4: 축하해.
3: 어디 한번 열어볼까?
7: 안녕, 나는 통통이 요정이야.
3: 요정? 그럼 소원 들어주는 거야?
7: 응, 뭐든지 말해봐.
3: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고 싶어.
7: 알았어, 꾸리꾸리 텅텅텅. 얍!
3: 우와! 이게 다 뭐야? 다 탔잖아.
7: 그래도 맛은 좋을 거야.

0: 로디 먼저 먹어봐.
1: 난 로봇이라 못 먹어.
0: 아 참.
2: 어이, 알았어. 꾸리꾸리 텅텅텅.
0: 어떻게 된 거야?
2: 물 달라고 했잖아. 다른 소원은 없어?
0: 다른 소원? 그럼 집을 더 크고 멋지게 만들어줘.
2: 좋아. 꾸리꾸리 텅텅텅. 얍! 아, 왜 이러지? 얍! 얍!
0: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2: 아,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 얘들아, 피해.
0: 어디가?
1: 괜찮아.
0: 괜찮게 뭐가 괜찮아. 안 돼, 됐지.
1: 힘내, 애기.
2: 다 됐지? 그럼 난 이만.
0: 가면 어떡해.
1: 잘가.
0: 돼지 돌려.
3: 다음부터는 욕심 부리지 말아요, 에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여러분, 안녕? 요즘 SNS를 안 하는 사람이 없죠? SNS는 우리에게 세상 모든 정보를 빠르게 알려주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죠. 하지만 SNS를 통해 나쁜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나의 SNS에 접근하는 나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사람들은 SNS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즐거움을 느끼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답니다. 바로 SNS를 통해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들은 처음에는 착한 척, 도움을 주는 척하며 접근하죠. 하지만 나중엔 나쁜 목적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려 할 거예요.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SNS를 통해 연락을 해온다.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 모르는 사람이 만나자고 한다. 이럴 때 부모님께 꼭 알리고 부모님과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이.
1: 엄마, 만나게.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2: 한번 만나.
0: 어머, 역시 SNS를 통해 연락해오는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건 너무너무 위험해요. 이럴 경우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해요. 그리고 또 SNS 외에도 실제로 길거리나 집 밖에서 낯선 사람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거나 함께 어디론가 가자고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 안녕하세요, 곰통령입니다.

0: 오늘 제가 낯선 사람을 따라갔다가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할 뻔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바비야! 나 너네 엄마 친구인데 엄마 지금 키즈카페 계시거든? 엄마가 너 데려오래. 차에 타!
0: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가도 되는지 엄마랑 직접 통화해볼게요.
0: 또는?
1: 가도 되는지 아빠한테 물어볼게요. 아빠!
0: 잘했어요, 바비!
1: 거의 성공했는데 그냥...
0: 자,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겉으로 봐서는 절대
2: 알 수 없다.
0: 모르는 사람은 절대
2: 따라가면 안 된다.
0: 잘했습니다, 친구들. 예.
3: SNS로 연락하고 보자는 사람은 차단. 바로 부모님에게 알리기. 그리고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계속 건다면 부모님께 알리고 절대 따라가지 않기. 모두 기억해요.

이장에 하고요. 5시, 6시, 7시 뭐 이렇게 일어나고 오전에 혹시 민원이 있으면 전화로 이런저런 전화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들을 하고요. 점심 먹을 때 경로당에 가기도 하는데 저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뭐 어디 가로등이 나갔다, 뭘 신청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그거를 잘 수집했다가 마을에 잠깐 출동 나가서 그 확인도 같이 하고 한 달에 두 번씩 이장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그 이장 회의를 가서 지자체에서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전달을 해주시면 그거를 해당되는 주민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쏙쏙 배달을 해드려요. 급한 일 있으면 주말에도 나가서 출장 가기도 하고요. 약간 삶에 녹여서 생활 밀착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완도 용암리 5년차 이장 김유솔이고요. 이제 오늘은 이장이 되면서 조금 힘들었던 것들,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완도에 다시 내려와서 사진관을 오픈하고 정말 사진관뿐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사진도 찍고 디자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리랜서 의뢰도 정말 많이 들어왔고요. 또 제가 필요한 곳에 한 곳 두 곳씩 불려나갔던 것 같아요. 가끔은 내가 사진작가인지 디자이너인지 기획자인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아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완도에 와서 많이 느끼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저희 마을에 전 이장님이 오셨었어요. 커피 한잔 마실까? 얘기 좀 하게 가게로 가도 돼?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갑자기 조금 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이야기를 하자고 하지? 내가 혹시 실수를 했나? 이런 걱정이 들면서 조금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장님이 저한테 이장을 해볼 생각이 있냐? 이런 얘기를 꺼내주셨는데요. 제가 사진도 찍고 디자인도 하고 기획도 했지만 이장일? 저는 이장은 마을 대표잖아요. 제가 이 제안을 받을 당시의 나이가 23살이었거든요. 그럼 내가 이장이 되면 24살일 텐데 24살에 이장? 너무 특별한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 저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해주신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필요할 수가 있구나. 사실

0: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을 일단 한번 가봤어요. 저희 마을에는요, 저보다 어린 사람이 없었고요. 다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뻘. 그렇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마을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바를 굉장히 많이 해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예쁨을 많이 받았거든요. 적당히 또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또 살짝씩 애교를 부려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 많은 손님들도 곧잘 대하니까 나 정도면은 솔직히 이장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전 이장님이나 어르신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어떻게 저렇게 이장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어느 날부턴가 어디선가 이장이 일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전 굉장히 억울했어요. 나는 이장 회의도 꼬박꼬박 가고 있고 마을 순찰도 돌고 있고 어르신들이랑 약속을 잡아서 경로당에 찾아뵙고 무슨 일 없는지 분명 살피고 있는데 왜 이장이 일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실까? 아니 나는 성의 있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 처음엔 속상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르신들이랑 약속을 잡았다고 착각을 하고 우연히 경로당에 들어가게 됐어요. 경로당에 들어갔는데 어르신들이 그날따라 되게 엄청나게 저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일로 왔냐, 어쩐 일로 왔냐, 와서 밥 먹고 가라. 막 이렇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약속도 없이 경로당에 방문을 한 거였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무작정 방문한 게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어르신들은 당연히 이랬어야지. 평소에도 아무 일 없이도 자주 경로당을 찾아줬어야지.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어르신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냥 들려서 배고프면 밥 먹고 우리랑 수다 떨고 같이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편하게 지내자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렇게 한 번, 두 번씩, 또 세 번, 네 번, 뭐 몇 주에 한 번씩 마을을 찾게 되면서 점점 더 어르신들이랑 가까워졌는데요. 제가 저희 마을 밥그릇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르신들이 저랑 가까워지기 위해서 막 그냥 편하게 와서 밥 먹고 가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서 경로당에서 밥을 정말 많이 먹는데 여러분 이 밥그릇이 생각보다 되게 가볍지만 안이 되게 커요. 근데 이 밥그릇 한참 위로 이렇게 고봉밥을 쌓아주시거든요. 이게 밥 한 번 먹고 끝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밥을 막 먹다 보면은 제가 겨우겨우 또 밥을 다 먹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다 먹었어? 한 그릇 더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어르신들한테 저 배불러요 이 말을 못해서 두 그릇씩 먹다가 점점 옆으로 자라더라고요.
1: 알았죠?
2: 맛있다. 너무 맛있어갖고 밥이 또 다 없어져 버렸어요.
3: 해줄까?
2: 아니.
0: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부족하면 더 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친해지기에는 좀 더 거리가 있었어요. 어느 날은 집에 혼자 있는데 밖에서 쾅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현관문을 나가봐도 누가 온 건 아니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창문에서 쾅쾅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혼자 살고 있으니까 갑자기 도둑이 든 건가? 아니면 강도가 들었나? 여기에서 소리가 나면 안 될 창문에서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웬 나뭇가지가 제 유리창을 계속 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고 있는데 희미하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장 밥 먹어! 이렇게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 감을 가져가라고 계속 말하던 어르신이 있었는데 제가 감을 안 가져가니까 그 나뭇가지로 계속 저희 유리창을 두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시골은 한번 친해지고 나면 내 동네, 우리 동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을 나누고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장일은 맛있는 음식을 주고받는 걸로 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장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인터넷에 이장일 잘하는 방법 이렇게

0: 검색을 해봤는데요. 묘지이장 잘하는 방법, 이런 게 나와요. 이장일 잘하는 방법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씩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이장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실수를 많이 했어요. 어느 날은 작년에 결정된 일을 올해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장이 바뀌었으니까 올해도 작년 이장이 하던 일을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마을에 피바람이 불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장은 혼자 그렇게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냐? 저보고 독재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당연히 작년에 결정됐는데 이게 어떻게 내 맘대로 하는 거지? 생각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장이 바뀌면 그 일을 다시 진행을 하겠다. 마을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고 다시 충분히 상의한 후에 진행을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 얘기가 있던 후에 주변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아, 진짜 어려서 이렇게 좀 이장일이 서툰 건가? 또 아직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가? 사실 안 좋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리고 한편으로는 저조차도 내가 너무 잘 몰라서 마을에 피해 주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내가 계속 이장일을 해도 되는 걸까?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점점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제가 이장을 해도 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좀 걱정도 되고 불안해서 어느 날은 이장을 못할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때 처음에 다들 많은 어르신들이 제 얘기를 처음엔 들어만 주셨어요. 이 얘기를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저희 왕언니 할머니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집에 있는데 이장 밥은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셔서 아, 밥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장 아까 얘기했던 거 말인데 근데 나는 유솔이장이 이장이라서 정말 좋았어. 내 손녀 같은 사람한테 편하게 내 불편한 거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뭐, 이제껏 이렇게 편하게 내가 불편했던 걸 얘기한 적은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거 하나 정도로는 계속 이장을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에는 제가 피해를 드리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주저스러운 부분이 아직까진 많았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전전 이장님이 어느 날한 곳에 마을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으셨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장, 이장일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 하고는 싶은데 제가 마을에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죄송해서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전전 이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나이가 많고 적건 이장일은 처음부터 잘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불편한 게 있으면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장을 가르쳐 나가는 거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지. 처음이니까 당연히 못할 수 있지. 이런 얘기 해주시고, 제가 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아, 이런 거 하면 돼. 이렇게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만난 어른들 중에 좋은 어른들이 정말 많았지만, 특히 저희 마을에 이렇게 제가 좀 부족한 부분, 좀 아쉬운 부분들을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시는 어른들이 정말 많았어요. 다 처음엔 다 그렇지. 배우면 되지. 그렇게 넘어가 주시면서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벌써 5년차 이장을 할수 있게 됐는데요. 어르신들이 시행착오를 기다려주셔서 제가 조금 더 익숙하다고 할수 있고 이제는 좀 자신있게 저 용암리 이장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된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도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충분히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끔 조금 기다려주고 모르는 건좀 알려주고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곳에서는 지역에 청년이 오면 아,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또 한주 있다가 그냥 가버려. 그러다가 또 떠나겠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한데요. 근데 사실 그분도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사실 오래 살아온 곳에 대한 애착이기도 하고, 또 애정이기도 하고, 또 떠난 사람들이 있기에 상처를 받아서 가끔씩 그렇게 말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청년 입장에서는 들어오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선을 긋고 문이 닫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청년이 떠나는 이유는 지역에 기회가 없어서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지역에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내 실수를 받아들여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저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그 기다림이 저를 이곳에 만든 것처럼 지역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청년이 오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가깝게 지내도록 받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처음 하는 게 되기도 했거든요. 다 채워진 곳에서는 제가 뭘 하던 사실 있던 거에 하나 더 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지역에서 부족한 것들 중에서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하나씩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제가 있는 완도에서는 제가 하는 게꼭 필요한 게 되고 더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하니까 계속 저는 여기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필요한 걸 만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고 남들이랑 계속 비교하느라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다고 느낄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아무거나 한번 해보시고 또 없어서 불편했던 거, 있었으면 좋았던 거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서 그렇게 나를 잘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 같이 조금 힘을 받아서 더 다양하게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도 뭐든 해낼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 해낼 수 있는 저처럼요. 감사합니다.
1: 굉장히 저는 약간 잘해야 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기나 사회 초년 시절은 당연히 버겁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용량을 키우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책을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나로 살아가면서 내 습관을 만들고 나의 간성을 만드는 거. 뭐 그게 삶 자체 아닐까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대게김밥 대소동.
1: 그 슈퍼윙스 녀석들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배달할 수 있었는데.
2: 아니, 슈퍼윙스만 문제가 아니야. 난 아나콘다가 있는 곳엔 다시는 배달 안 가고 싶어.
0: 저기 봐, 꽁지가 있어.
3: 아리랑 내가 둘이서 얼른 다녀올게.
4: 꼭 꽁지를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
3: 맥스, 여기서 기다려.
1: 알았어.
3: 안 돼! 문이 닫혔잖아.
2: 이제 우리한테 배달 주문을 안 하면 어떡하지?
1: 그건 걱정하지 마. 나한테 계획이 있으니까.
2: 뭐야? 조심 좀 할 수 없어?
5: 아, 미안.
6: 오셨어요? 오늘따라 사이가 좋아 보이시네요.
1: 광고 준비됐어?
6: 물론이죠. 전 세계 골든 택배팀 광고를 송출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0: 슈퍼윙스. 그건 옛날 얘기죠.
1: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멋지게. 이제 골든 택배팀이 찾아갑니다. 기대하세요.
0: 골든 택배팀. 슈퍼윙스보다 만족하실 겁니다. 지금 주문하세요.
2: 오, 네가 엄청 멋있어 보이게 나왔네. 잘했어, 골든 AI.
1: 주문이 들어왔어.
3: 안녕, 난 채아라고 해. 너희가 슈퍼윙스처럼 배달해주는 거 맞지?
1: 그럼 당연하지.
2: 우리가 슈퍼윙스보다 더 빠르고 멋지게 배달해줄게.
4: 유치원 친구들이랑 같이 소풍을 왔는데 내가 도시락을 깜빡했어. 한국에선 소풍 와서 김밥을 먹거든. 배달해줄 수 있어?
2: 물론이지. 그런 건 식은 죽 먹기야. 상상도 못할 만큼 맛있게 만들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3: 알았어. 이따 봐.
2: 골든 AI, 배달본부로 변신을 시작해.
5: 네, 주인님. 배달본부로 변신을 시작하겠습니다.
2: 오, 좋았어.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고.

0: 있던 AI?
1: 네, 주인님.
0: 세상에서 제일 큰 김밥을 만들어보자!
2: 어? 얼마나 크게 만들려고? 너무 크면 아이들이 먹기 힘들 텐데.
0: 구경이나 해.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거대한 김밥을 만들 거니까. 자, 시작하자고!
3: 택배 제작 모드를 시작합니다. 택배 물품, 김밥. 1단계, 김을 준비합니다.
4: 여긴 어디지? 예감이 좀 안 좋은데?
5: 저게 뭐야?
0: 따뜻한 밥을 한 조각 올리고. 그 위에 길쭉하게 썬 김밥 재료를 올려야 해. 단무지랑 당근, 햄이랑 오이까지.

0: 완벽해. 이제 출동할 시간이야.
1: 준비됐어?
2: 우와, 엄청 크다.
0: 됐어. 이걸 보면 채아가 깜짝 놀라겠지? 이제 배달을 해볼까? 한국으로 출발!
3: 어? 지구로 가잖아. 호기랑 아리는 어디 있지? 레이더엔 안 잡히네.
1: 골든 택배 팀은 언제쯤 올까요?
4: 채아야, 선생님 도시락 좀 줄까?
1: 괜찮아요. 골든 택배 팀이 곧 가지고 올 거예요.
0: 택배 왔습니다.
1: 안녕, 골든 택배팀. 드디어 왔구나. 우리 선생님이랑.

0: 친구들이야.
1: 안녕, 난 꽁지.
2: 난 골든보이. 그리고 여기 짜잔, 초대형 김밥 배달입니다.
3: 우와, 나 이렇게 큰 김밥은 처음 봐.
2: 봤지? 우리가 슈퍼윙스보다 더 멋지다고.
0: 근데 너무 커서 먹기가 힘들겠어.
2: 걱정하지 마. 다크 골든 주먹, 레이저 절단못. 내가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잘라줄게.
4: 뭐? 방금 김밥을 자른다고 했어?
5: 안돼, 살려줘.
6: 어? 김밥이 이상한데?
7: 어? 갑자기 맛있는 냄새가 나네.
4: 위험해요! 당장 비키세요!
7: 어? 아! 저게 뭐야?
1: 꽁지 스핀!
4: 아! 지금이 기회야!
8: 드디어 다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겠구나. 얘들아, 저쪽으로 가자. 슈퍼윙스도. 야호!
1: 일어나, 골든보이. 우리 배달 실패했어.
2: 그게 무슨 소리야?
1: 슈퍼윙스가 채아한테 김밥을 줬어.
2: 뭐라고? 그건 내가 배달할 택배였는데. 이건 말도 안 돼. 슈퍼윙스!
0: 진짜 맛있다. 역시 슈퍼윙스가 최고야.
2: 슈퍼윙스? 왜 매번 내 일을 방해하는 거야?
0: 꽁지야, 골든보이, 너희도 와서 같이 먹자.
2: 난 먹고 싶지 않거든. 그건 우리가 준비한 김밥이라고. 우리가 배달한 거야. 그건 알아둬.
1: 그만 가자, 골든보이.
0: 꽁지야.
1: 왜?
0: 아마존에서 너무 심하게 말해서 미안해. 우리 아직 친구 맞지?
1: 모르겠어. 더 이상은.
2: 말할 거 없어. 그만 가자. 오늘은 우리가 채아랑 친구들 때문에 그냥 참고 가는 거야. 알았어?
1: 걱정 마, 아리. 언젠간 꽁지도 네 마음을 이해할 거야.
0: 그렇겠지.
9: 얘들아, 여기 있었구나.
5: 빅베드!
9: 어떻게 된 거야?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1: 휴, 얘기하자면 길어. 어? 갑자기 누구지?
10: 호기! 호기! 내 택배가 사라졌어!
9: 뭐?
11: 돌아온 꽁지.
12: 맛있는 김밥 고마워, 슈퍼윙스.
1: 어? 누구지?
4: 뭐지? 어?
11: 잠보 호기, 난 케냐에 사는 타지야.
4: 잠보 타지? 무슨 일이야?
11: 내 동생 주리한테 줄 특별한 선물을 주문했는데 오늘이 생일이거든. 근데 아직도 배송이 안 와. 부탁이야 호기, 파티 끝나기 전에 선물을 갖다줘.
4: 알았어 타지, 무슨 일이 있어도 택배를 꼭 찾아서 배달해줄게.
11: 정말 고마워 호기.
0: 이상한데? 택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잖아. 어떻게 된 걸까?
9: 배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0: 그럼 우선 월드공항 물류센터로 가보자. 택배가 거기 있을지도 몰라.
9: 좋은 생각이야.
4: 어서 가자!
9: 월드공항으로 출발!
4: 아직 복구가 덜 끝났나 봐. 그렇지.
0: 어쩔 수 없어. 저번 사고가 워낙 컸으니까. 아, 꽁지는 잘 지내고 있으려나.
4: 괜찮을 거야, 아리. 어서 택배를 찾으러 월드공항 물류센터로 가보자.
0: 이런 데서 택배를 찾으려면 엄청 오래 걸리겠는데?
4: 그래도 찾아야 해. 그것도 파티가 끝나기 전까지. 빨리 가서 찾아보자, 얘들아.
9: 조심하는 게 좋겠다.
0: 이건 아니야.
9: 괜찮아 호기?
4: 여기서 택배를 어떻게 찾지?
9: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기다려, 친구를 불러올게.

0: 어? 저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1: 제 데이터에 따르면 슈퍼윙스는 배송되지 않은 택배를 찾고 있습니다. 케냐의 타지라는 소년이 여동생의 생일 선물을 주문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군요.
0: 오, 그렇단 말이지.
2: 택배 하나를 못 찾고 있다고? 나라면 금방 찾을 텐데.
1: 골든보이 주인님, 사라진 택배를 먼저 찾아서 배달하시면 어떨까요? 그럼 모두가 주인님을 최고로 인정할 겁니다.
0: 좋은 생각이야. 내 실력을 보여주겠어. 가자, 공주야.
2: 나만 믿어?
0: 자, 그럼 출동해볼까? 웰컴으로 출발!
3: 어디 있는 거야?
4: 무작정 뒤지기만 해서 찾을 수 없겠어.
0: 얘들아!
4: 어?
0: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5: 얘들아, 내가 도와줄까?
6: 도니!
4: 맥스, 도니를 데려왔구나.
0: 이제 안심해. 도니가 해결해 줄 거야.
5: 당연하지. 이런 일은 내가 전문가니까. 짜잔! 나와라! 도니의 슈퍼 공부 상자!
7: 도니 최고!
5: 이제 나만 믿어!
6: 정리해주니까

0: 저기 봐. 슈퍼윙스가 사라진 택배를 찾고 있어.
1: 하지만 이건 나 때문에.
2: 하하하! 이제 공항 지키는 일은 끝이야!
1: 하! 아직 고치지 못했구나.
0: 우린 귀찮고 성가신 일은 할 필요 없어. 슈퍼윙스가 택배를 찾으면 우린 그걸 가로챈 다음 직접 배달하면 그만이야. 꽁지야, 듣고 있어?
1: 어? 그래.
3: 이건 찾았다. 택배 찾은 거야?
4: 이거 맞는 것 같아. 바지의 택배야.
5: 야호!
3: 잘했어, 호기.
5: 이제 타지랑 주리를 만나러 가자.
3: 골든보이!
0: 힘들게 찾아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건 내가 가져가야겠어.
4: 그건 타지의 택배야. 돌려줘.
3: 호기, 아래 누가 크레인을 조종하는 거지? 꽁지? 꽁지야, 지금 뭐 하는 거야?
0: 이야! 이건 내가 배달할 거지롱.
4: 골든보이, 너!
0: 네 도움은 필요 없어.
1: 꽁지야, 지금 뭐 하는 거야?
6: 세미.
0: 얜 또 누구야? 우리 바빠. 어서 가자, 꽁지야.
1: 안 돼, 가지마, 꽁지야.
6: 어?
1: 여긴 네가 필요해. 월드 공항엔 네가 필요하다고.
6: 공항에 내가 필요하다고? 그럼 나도 도움이 되는 존재야?
1: 그럼 네가 없으니까 물류센터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어. 우린 네 도움이 필요해.
6: 세미.
0: 널 필요로 한다고? 완전 거짓말. 시시한 과거는 모두 잊어버려.
4: 그건 아니지, 골든보이.
5: 꽁지는 시시했던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6: 호기, 아리, 아직 날 믿는 거야?
3: 그럼
5: 우린 친구잖아.
1: 꽁진 우리 친구야.
3: 당연하지.
6: 맞아, 난 슈퍼윙스의 친구야.
0: 설마 날 배신하는 거야? 나 혼자 배달하지 뭐. 파트너 같은 거 필요 없어.
6: 호기, 쫓아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4: 알았어. 호기, 일렉트릭 스핀!
0: 꽁지 녀석, 괜히 파트너로 삼았어. 야.
4: 골든보이, 당장 거기 서!
0: 하여간 끈질기다니까. 가라, 다크 골든!

0: 잡티가 끝나기 전에 배달하러 가자!
1: 주리, 걱정 마. 오빠가 생일 선물을 주문했다고 했잖아. 곧 도착할 거야.
2: 진짜 호기가 선물을 가지고 올까, 오빠?
3: 물론이지. 호기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니까. 그렇지.
0: 택배였습니다! 우와, 호기다! 그래, 나야.
3: 호기, 정말 와줬구나.
2: 우와, 진짜 호기네. 내가 진짜 호기한테 선물을 받다니.
0: 생일 축하해, 주리. 여기 선물이야.
3: 걸진 주먹!
4: 네, 그건 내가 배달했어야 할 택배야. 미리 내놔, 당장!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만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나오심 추적하기.
1: 윤호야. 윤호야.
2: 엄마.
0: 하늘이요.
1: 윤호 아직 꿈나라니?
2: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1: 엄마는 아빠랑 나갔다 올게.
2: 네, 다녀오세요.
1: 포근아, 집 잘 보고 있어.
3: 응?
1: 식탁에 아침 차려놨으니까 잘 챙겨 먹고.
2: 네. 자자.
0: 아라리오? 우리도 더 자자.
1: 윤호는 아직 자고 있어요.
4: 쉬게 놔둬요.

0: 이건...
1: 뭐?
0: 쉿! 들어와! 윤호야, 조용.
2: 왜?
0: 누가 집에 들어왔어? 내가 확인해 볼게. 숨어 있어. 포근이도 알아요?

0: 살펴봐.
1: 네. 정신 안 차릴래? 심심이 넌 1층, 어? 오 씨는 2층을 살펴봐. 개밥 같은데 어디? 먹을만한데? 별미야.
0: 야! 정신 안 차릴래?
1: 아, 미안.
0: 다른 데 가봐. 으이그.

0: 먹고 싶어? 먹어! 너희들
1: 봐버렸네. 하라리오!
2: 호시 어디 갔어? 호시! 호시! 호시! 심심이?
3: 어?
2: 2층에 올라가 봐. 그리고 나비 너도.
3: 네.

0: 아무도 없네.
1: 호시도 없고. 우리가 오는 걸 응? 알고 도망갔나? 어?
2: 하라리요?
1: 무슨 소리야?
2: 응! 날 잡았다!
3: 잡았네?
2: 응? 포근아, 얘들 잘 보고 있어.
1: 왜 이래?
2: 이제 모냥을 잡자, 하라리요!
4: 옷이 찾았냐?
5: 아니, 그런데 나비는 어디 가고, 에? 뭔가 좀 이상한데?
4: 너 심심이 아니구나?
5: 눈치 챘어? 아라디오!
4: 해치! 밀리리야! 어?
2: 가자! 아라디오!
4: 야하! 밀리리야!
2: 가자! 아라디오!
6: 반응이야.
7: 이 근처인 것 같아.
4: 쯔! 밀리리야!
2: 쯔! 아라리오!
4: 가자! 일단 피하는 게 좋겠다, 밀리리야!
7: 저기 있다!
4: 알레리요! 갑자기 뭐냐?
7: 알레리요!
6: 꼴레리요!
4: 밀리리야!
7: 모냥!
4: 이방!
7: 아라리요!
4: 밀리리야!

0: 이번이야말로 가라. 어? 이런.
1: 이따가 미리미리요. 놓쳤어.
0: 멀리 못 갔을 테니 찾아보자.
2: 그럴 필요 없어.
1: 어?
0: 문양이 숨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어.
1: 어? 너 여기 있었구나. 나쁜 짓을 했으니 벌 받아야 해.
3: 친구야, 우리 좀 나가게 해줘.
1: 해칠, 어떻게 됐어?
2: 문양이 도망쳐버렸어.
3: 도망쳤다고 우릴 놔두고.
2: 문양이 도망간 데를 알려주면 너인 풀어줄게.
3: 정말? 두목은?
1: 말하지 마. 이런 고임에 넘어가면 안 돼. 비밀을 지키자.
3: 비밀?
1: 목을 위해서.
2: 문양을 위해서? 다 문양이 저지른 거야. 문양을 위한다니 너희가 깨끗하게 정리해.
1: 어? 시작하자.
3: 주목을 위해.
4: 청소 싫은데. 맛 좀 볼까? 아우, 치사하게. 안 먹는다, 안 먹어. 우선 이제 다 먹어라.
1: 야, 저기 좀 봐.
4: 열차.

0: 짜자자자자자자! 출발이요!
1: 저래서 멀리도 가겠다, 참.
2: 멋진 탈출이야. 쟤들 쫓아가면 모냥을 잡을 수 있어.
0: 그럴듯해.
2: 나 먼저 갈게. 알아요? 가자!
0: 우리도 출발!
2: 출발!
3: 내릴 거면 말해줘야지.
4: 너무 힘든데 어떻게 말을 해?
5: 오예!
6: 어? 그런데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 같은데.
4: 그런가? 잡아!
2: 어? 에이구, 차를 잘못 탔구만.

바람이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 적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초,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냐. 미션 컴플리트.

0: 소풍 가고 싶어.
1: 어? 데이지 할머니 댁이다. 어? 포스티랑 클린이잖아. 안녕하세요, 데이지 할머니. 안녕, 얘들아.
2: 스푸키구나. 어서 오렴.
3: 어서 와, 스푸키.
1: 무슨 얘기 그렇게 재미있게 하고 있어?
3: 내일 데이지 할머니와 꾸꾸름 언덕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어.
1: 우와, 정말?
3: 응, 거기엔 예쁜 꽃들과 나비들이 정말 많대.
2: 스푸키, 너도 같이 가겠니?
1: 물론이죠. 재밌겠다.
3: 스푸키, 얼굴에 침이 다 튀었잖아.
1: 미안, 죄송해요 할머니. 갑자기 코가 엄청 간질거려서요.
2: 갑자기 코가 간질거린다고? 너 혹시 꽃가루 간지럼증 있는 거 아니니?
1: 꽃가루 간지럼증이요?
2: 그래, 꽃가루 간지럼증이 있으면 요즘처럼 꽃가루가 심하게 날릴 때 갑자기 재채기나 콧물이 나오기도 하거든.
1: 정말요?
3: 콧물도 나오는데?
2: 스푸키, 혹시 모르니까 꽃가루 간지럼증 검사를 받아보렴. 마침 구조본부에서 검사를 해주고 있단다.
1: 검사를 받았는데 꽃가루 간지럼증이면요?
2: 그렇다면 소풍은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4: 네? 소풍을 못 간다고요?
3: 스푸키, 아직

0: 피부가 간지럽니?
1: 몰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0: 또 재채기를 하는데.
2: 너 정말 꽃가루 간지럼증 아니야?
1: 아니야. 아닐 거야.
2: 맞는 것 같은데.
0: 스푸키 그러지 말고 검사를 받아봐. 정말 꽃가루 간지럼증이면 어떡해.
1: 나 검사 받기 싫은데.
3: 어서 와. 검사장은 저 안쪽이야.
4: 알았어.
2: 열이 있는지부터 확인할게. 다행히 열은 없어.
4: 고마워, 진.
2: 천만에.
0: 스푸키!
1: 엘리!
2: 여긴 어쩐 일이야?
1: 그게...
2: 어? 너 꽃가루 간지럼증 검사 받으러 왔구나?
1: 아니야! 나 꽃가루 간지럼증 아니야!
2: 스푸키! 어디 가?
3: 진,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2: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1: 안 해! 안 한다고!
2: 스푸키!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가면 어떡해!
3: 헨리, 무슨 일이야?
2: 스푸키가 꽃가루 간지럼증 검사를 받으러 온 것 같은데 갑자기 받지 않겠다고 이러지 뭐야. 스푸키 말론 데이지 할머니 댁에서부터 계속 재채기랑 콧물이 나왔대.
3: 그래? 그렇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받으려고 하는 거야?
1: 그게 나 꽃가루 간지럼증이면 어떡해?
2: 아휴, 그건 검사를 받아봐야 알지.
5: 그래, 스푸키. 검사를 받아봐. 그래야 정확히 알 수 있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1: 아닐 수도 있어?
6: 물론이지.
1: 알았어. 그럼 받아볼게. 이걸 떼어내면 꽃가루 간지럼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지?
5: 그래. 정말 간단하지?
7: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내가 확인해볼게.
1: 나 아니지! 아니지!
7: 어쩌지? 꽃가루 간지럼증이야.
1: 뭐? 그럼 나 이제 어떡해?
7: 너무 걱정하지 마. 당분간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잘 쉬면 금방 좋아질 거야.
1: 정말 정말 나가고 싶으면?
7: 꼭 나가야 할 일이 있다면 마스크를 쓰도록 해. 다녀와선 깨끗이 씻고.
1: 마스크? 마스크만 쓰면 나 소풍 가도 돼?
2: 소풍? 소풍을 어디로 가는데?
1: 꽃구름 언덕!
2: 꽃구름 언덕? 거긴 꽃이 잔뜩 있는 곳이잖아.
8: 스푸키, 마스크를 쓴다 해도 꽃구름 언덕엔 가지 않는 게 좋겠어. 잘못하면 재채기나 콧물이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
1: 뭐? 정말?
3: 그래, 많이 서운하겠지만 내일은 소풍을 가지 않는 게 좋겠어.
1: 소풍 가고 싶은데. 아, 꽃가루 간지럼증이라니.
0: 스푸키!
1: 너희들 우리 집엔 무슨 일이야?
0: 검사 결과가 궁금해서 말이야.
2: 너 마스크를 쓴 거 보니 꽃가루 간지럼증이 맞구나.
1: 아니야! 그냥 코감기래. 오늘만 쉬고 나면 낫는댔어.
0: 정말? 그럼 우리 같이 소풍 갈 수 있는 거야?
1: 당연하지!
0: 잘됐다, 스푸키!
9: 그래? 간지럼증이 아니라니 정말 다행이구나.
2: 그러게 말이에요.
1: 얘들아! 좋은 아침이야!
2: 어서와, 스푸키!
1: 좋은 아침이에요, 데이지 할머니!
9: 좋은 아침이구나, 스푸키. 감기는 아직 낫지 않은 모양이구나.
1: 감기 다 나았어요. 다시 걸릴까봐 조심하려고요.
9: 어허,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자, 그럼 이제 다 같이 출발해볼까?
6: 네! 출발!
9: 여기만 지나면 바로 꽃구름 언덕이란다.
0: 우와, 정말요? 빨리 가자.
1: 답답해. 와, 이제 살 것 같다. 같이 가, 얘들아.
9: 자, 다 왔다.
6: 우와, 예쁘다.
9: 정말 그렇지?
2: 우와, 저기 나비떼가 있어. 가보자.
6: 같이 가.
9: 너무 멀리 가지 말렴.
6: 네.
1: 나비야, 나랑 놀자.

0: 스푸키, 좀 이상해 보이는데?
1: 스푸키,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위험하다, 스푸키.
2: 방금 꽃구름 언덕에서 데이지 할머니께 신고가 들어왔는데 스푸키가 재채기를 심하게 하더니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대.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3: 알았어.

쿠키! 걱정 말거라! 곧 구조대가 올 거야!

0: 여기야, 여기!
1: 헨리, 상황은 어때?
0: 웃기는 꽃가루 간지럼증 증상을 보이고 있어. 게다가 나무에 깊이 박혀서 빼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여.
1: 알았어. 로이, 크레인을 준비해줘. 엠버는 나와 함께 내려가자. 응.

0: 됐어.
1: 스푸키, 조금만 참아. 금방 데리고 올라가 줄게.
2: 아치! 아치!
0: 폴리, 증상이 심해지고 있어. 당장 응급처치를 해야 해.
1: 알았어. 로이, 응급처치를 할 거야. 단단히 잡고 있어줘.
3: 걱정 마.
0: 스푸키, 해독제를 줄게. 훨씬 나아질 거야.
4: 안 돼! 내가 갈게! 야!

0: 됐어, 로이.
1: 좋아, 올릴게.
0: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야.
2: 그런데 스푸키, 친구들에게 왜 꽃가루 간지럼증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3: 그게 친구들하고 소풍을 못 갈까 봐 그랬어.
4: 아, 그랬구나.
5: 하지만 스푸키, 앞으로 그런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단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네 건강이니까 말이야.
3: 네, 이제 알아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나 정말 괜찮아지는 거지?
6: 그럼, 당분간만 참고 조심하면 다시 친구들과 밖에서 놀 수 있을 거야.
3: 좋아, 그럼 조금만 더 참아볼게.
0: 자, 그럼 스푸키의 안전을 위해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갈까?
2: 나 재채기해. 헨리, 너도 혹시 꽃가루 간지럼증 아니야?
4: 아니야.
3: 맞는 것 같은데. 헨리, 너도 당분간 밖에 나가지 말도록해.
4: 아니야. 난 꽃가루 간지럼증 절대 아니야.
3: 그건 검사를 받아봐야 알지.
4: 뭐?

0: 어? 트리노 온다.
1: 난 멋쟁이 트리노. 안녕 친구들, 오랜만이에요.
2: 안녕 트리노.
3: 어? 트리노, 오늘 뭔가 달라 보이는데?
1: 뭐가 달라졌을까요?
0: 뭐가 달라졌지?
4: 아, 알았다. 트리노, 이제 손님도 태우는구나.
1: 빙고, 맞습니다. 요즘은 물건을 싣는 대신 손님들을 모시고 여행을 다니고 있거든요.
0: 멋지다. 트리노, 우리도 태워줄 수 있어?
1: 물론이죠. 그만, 내일은 예정된 손님이 없어서 특별히 모실 수 있는데 내일은 어떤가요?
0: 내일? 당연히 좋지.
1: 좋아요. 그럼 내일 아침 9시까지 이 자리에 늦지 않게 모여주세요.
2: 알았어. 고마워 트리노.
1: 천만에요.
5: 기차역에 가요. 아침 일찍 가요. 보세요, 기차들이 줄을 섰네요.
0: 오늘은 지름길로 갈까?
4: 좋아.
0: 어? 구조대다.
2: 안녕.
6: 안녕.
7: 모두들 여긴 어쩐 일이야?
0: 우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야.
8: 그렇구나. 그런데 이쪽 길은 좁아서 위험하니까 다음엔 큰 길로 다니도록 해.
0: 이 길이 더 빨라서 말이야.
4: 다음엔 그렇게 할게.
3: 그런데 저 귀여운 동산들은 뭐야?
4: 귀엽긴. 냄새가 엄청 나는데.
9: 아, 이거? 거름을 만드는 중이야.
0: 거름? 거름이 뭔데?
10: 농작물을 쑥쑥 자라게 해주는 영양분 같은 거야.
11: 냄새가 좀 지독하지? 동물의 배설물로 만들거든.
0: 배설물이라면?
2: 똥이잖아!
0: 신기하다. 똥이 영양분이 된다고?
12: 조심해 맥스, 그러다 빠지겠어.
4: 그래, 내일 기차 여행 가려면 오늘은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고.
0: 응, 알았어.
11: 너희들 내일 기차 여행 가는 거야?
0: 응, 트리노가 여행을 시켜준대.
2: 우와, 좋겠다.
7: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랄게.
11: 기차 여행이라니 얼마나 즐거울까?
9: 맞아. 기차 안에서 맛있는 간식도 얌얌 먹고 친구들과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7: 창밖으로 멋진 산과 바다도 구경하고 말이야.
8: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땐 기분이 최고지.
11: 중장비 마을 친구들 오늘 밤 잠이 오지 않겠는데?
2: 그러게.
3: 얘들아, 내일 늦지 않게 기차역으로 가려면 8시엔 일어나야 돼.
2: 알았어.
3: 그럼 모두 잘 자.
2: 잘 자.
0: 미니맥스, 기쁜 소식이 있어. 우린 내일 트리노와 함께 기차 여행을 갈 거야. 너와 함께 하는 기차 여행이라니 정말 행복할 거야. 잘 자.

0: 아침부터 웬 소란이야.
1: 백지! 백지! 어서 일어나!
2: 왜 불러?
3: 벌써 9시가 다 돼가 기차 여행에 늦었다고.
2: 여행? 아, 깜빡했다.
1: 빨리 와! 트리노가 기다린다고!
2: 같이 가!
4: 트리노씨, 저희 여행 다녀올게요!
0: 여행? 그래서 저 난리였구먼.
5: 친구들이 왜 이렇게 안 올까요? 날아가는 참새님 알고 있나요?
4: 트리노!
5: 어? 어서오세요!
2: 늦어서 미안해. 어젯밤에 너무 설레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
1: 그래서 우리 모두 늦잠을 잤지 뭐야.
5: 이해합니다. 여행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니까요. 자, 그럼 떠나기 전 잊은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래요?
3: 나는 없어.
1: 나도.
2: 나도 없. 아, 맞다. 미니맥스.
5: 미니맥스가 뭐죠?
2: 내가 키우는 금붕어인데 깜빡하고 안 데려왔지 뭐야. 어떡하지?
1: 어떡하긴, 그냥 가야지.

0: 그래. 미니맥스는 다음에 데려가자.
1: 안 돼. 같이 간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얼마나 실망하겠어.
2: 그럼 어서 가서 데려오세요.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1: 정말 고마워. 금방 다녀올게.
3: 빨리 와야 해.
1: 기다려, 미니맥스. 지름길로 갈까? 위험해서 안 된댔는데.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조심, 조심. 겨우 빠져나왔네. 빨리 가자.
0: 조용해서 좋구먼.
1: 미니맥스! 어? 형 왔어!
0: 여행 간다고 하지 않았나?
1: 빨리 가자, 빨리! 조심, 조심. 여긴 길이 좁아서 정말 조심해야 해. 하지만 걱정 마. 여기만 빠져나가면 금방이니까. 파리야, 저쪽으로 좀 가줄래? 앞이 안 보인단 말이야. 가! 가! 가! 미니맥스! 누가 좀 도와줘요!
4: 맥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1: 드래키, 거기 미니맥스 좀 구해줘!
4: 알았어! 내가 미니맥스를 구할게!
1: 어떡해. 누가 좀 도와줘요.
5: 야, 도대체 맥스는 언제 오는 거야?
0: 그러게. 너무 늦는데.
2: 불길한데요.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요?
5: 사고?
6: 지금쯤 트리노와 친구들은 여행을 즐기고 있겠지.
7: 아마도 그렇겠지.
8: 어디쯤 가고 있을까?
9: 글쎄.
8: 사고 발생! 사고 발생!
10: 무슨 일이야?
8: 방금 기차역에 있는 덤프에게서 신고가 들어왔어. 맥스가 미니맥스를 데리러 집으로 간 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대. 아무래도 맥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10: 알았어.

0: 나는 소리지?
1: 도와줘요!
0: 맥스랑 트레키잖아! 홀리! 찾았어! 트레키 농장이야!
2: 알았어! 모두 서두르자!
0: 응. 얘들아!
1: 헨리!
0: 곧 구조대가 올 거야!
1: 미니 맥스를 먼저 부탁해!
0: 걱정 마!

0: 어, 여기, 여기야. 모두 바퀴가 진흙에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
1: 알았어. 로이, 엠버, 서둘러서 구조를 시작하자.
0: 응. 자, 금방 구해줄게. 로이, 준비됐어.
2: 좋아, 드래키. 셋 하면 바퀴를 힘차게 굴려. 하나, 둘, 셋.
0: 잘했어, 드래키.
3: 고마워, 헨리.
0: 잠깐만! 저리 가라고!
4: 빨리 나가고 싶어.
1: 걱정 마, 금방 구해줄게. 엠버, 준비됐어.
5: 좋아, 그럼 당길게. 하나, 둘, 셋!
4: 나왔다.
1: 잘했어, 맥스.
5: 자, 이제 여기서 나가자.

0: 개운하다.
1: 우두 이만하길 다행이야.
2: 도와줘서 고마워.
0: 천만에.
3: 그나저나 여행을 못 가게 돼서 속상하겠다.
2: 전부 내 탓인데 뭐. 미니 맥스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0: 맥스 너무 실망하지 마. 기쁜 소식이 있으니까.
2: 기쁜 소식? 어?
4: 트리너와 친구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대.
2: 정말? 야호! 신난다!
3: 잘 됐다, 맥스!
5: 자, 그럼 다시 한번 탑승객을 확인해보겠어요. 포크?
6: 응?
5: 브루노?
7: 여기!
5: 덤프?
8: 여기!
5: 맥스?
2: 여기!
5: 그리고 미니 맥스?
2: 여기!
5: 반가워요, 미니 맥스!
2: 트리노, 나랑 미니맥스를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5: 천만에요. 새 친구를 만나서 저도 기쁘답니다. 그럼 이제 신나는 기차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9: 유후! 여행이다!
5: 잠깐, 또 뭐 잊은 건 없을까요?
2: 잊은 거?
9: 없어.
2: 여행 준비는 완벽해.
5: 좋아요. 그럼 출발합니다.
0: 잘 다녀와, 얘들아.
9: 잘 다녀와, 얘들아.

0: 우리도 결혼해야지.
1: 결혼 언제 할 거야?
2: 언제요?
3: 대표 성지이라고 합니다.
1: 저를 귀여워.
3: 아, 나를 귀여워해줘야 돼.
0: 혼자는 귀엽고 섹시해요. 어른스러웠으면 좋겠네. 저희 라이프 스타일도 좀 맞아야 돼.
4: 그러다 보니까 다들 왜 혼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지금 다들.
0: 어른가요?
1: 저는 제가 쉽다고 생각했는데.
3: 헷갈리죠.
5: 결혼을 준비를 했었어요.
4: 진짜로?
6: 내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3: 여기 오면 별의 별 얘기를 다 해줘요.
6: 그러니까요. 네. 상대가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 정말.
3: 세상을 뒤집고 나가서 결혼까지 들려주는 모습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 진짜 재밌었어요. 와.
0: 네, 친구.
7: Let's go.
0: 여기 우와. 약간. 오. 와.
4: 이거 뭔데? 어?
0: 와! 와! 언니, 언니, 웨딩
4: 아니야,
0: 웨딩이야.
4: 아니야.

0: 눈이 번쩍 띄었어요. 또 여자니까 또 예쁜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드레스가 있네?
1: 웨딩 드레스를 입어보는 완전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쭉?
2: 근데 가까이 보니까
3: 전부 다 드레스야.
2: 그게
3: 하나
0: 아, 예쁘다.
3: 뾰지퍼가 걸려있어.
4: 되게 예쁘다 근데 이런 느낌이구나.
2: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슬퍼?
4: 왜 슬퍼?
0: 왜 슬퍼져? 왜 슬퍼져? 예쁜데.
2: 잠깐만, 다 드레스 입는 거 아닌데?
3: 아 여기 있네.
2: 아 이게 다예요?
3: 아니
5: 너무 초라한 건 아니야.
3: 여자 드레스는 막 엄청 많던데 남자분들은
2: 너무 추워 보인다.
4: 턱시도로 뭐 멋을 얼마나 내겠어. 야 사이즈 다 있다.
6: 민소매 말이지.
1: 상관없을 것 같아. 그 약간 상체가 내가 너무 왜소하니까 상체를
6: 좀 이렇게 프릴 있는 거?
1: 이렇게 좀 그런 이렇게 게 예쁠 것 같아.
6: 샤랄라한 거? 그 언니 비즈 달린 건 어때?
1: 뭐든 좋아. 이쁜 거.
6: 이거 예쁘겠는데?
1: 청순.
6: 이거는 약간 청순 스타일. 이거는 팔도 있어. 이거 예쁘겠는데?
1: 다른 느낌이면.
6: 나는 이런 베일도 괜찮아. 이런 베일이나 그냥 실크 재질도 괜찮아.
4: 뭐야? 안 골랐어?
0: 아니 추천 좀 받으려고.
4: 아 그래? 응. 빨리 입을게. 오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2: 형 같이.
0: 근데 기대된다.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3: 불러줘 나가게.
6: 빨리 나와줄래?
0: 뚜둥뚜둥뚜둥. 오 신랑님.
6: 거기 쓰십시오.
4: 비웃어. 제작진 진짜 이런 게
6: 잘 어울려.
0: 어떻게 입었어? 설명 좀 해줘봐.

0: 어울리겠어요. 다음 남자가 진짜 내가 멋진 남자 또 준비했거든? 그런가? 신랑님 나와주세요.
1: 안 나와.

0: 나는 그 일단 그 블랙 식스 스타일이야.
1: 스타일로 6 6
0: 시크.
1: 어디 아파?
0: 나 아니야.
1: 시크.
0: 저 다시 들어갈게요.
1: 나중에.
0: 아 이게 못

0: 같은 느낌이네.
1: 저희 학생이 남자들 방송하는데 저는 이제 추천받은 대로
2: 전정은 있고 저희 국가대표 결단서 가서 전정 있고 나갔지만 어쩌다 보니까 진짜 입었는데 좀 느낌이 너무 다르긴 하더라고요.
3: 이게 결혼이야? 막 이러면서 목을 조이는 것 같은 이런 게 이런 거 써? 이런 느낌?
4: 세비고에서 문 열고 나온 거 중에 오늘이 제일 떨린 것 같아.
0: 아 진짜? 아, 그래?
4: 잘 못 나오겠었어. 아주 괜히 밖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맞아. 느낌이.
2: 야, 나도 이렇게 두 손은 동손원이 돼요.
4: 그러니까.
0: 나도. 미안, 난 한 손.
3: 6월의 신부 나오세요.
0: 감사합니다.
3: 와, 잘 나왔어요. 야, 너무
0: 이쁘다.
3: 잘 나왔어. 괜찮아. 가자. 우리 끝났어.
5: 야,
3: 잘했어.
5: 잘 안 했어.

0: 언니!
1: 반갑다.
2: 누나! 와!
1: 아, 예쁘다.
3: 장난 아니다.
2: 아, 내가 뭔데?
3: 아, 아름답습니다.
2: 진짜 대박.
1: 예쁘다. 아.

0: 저는 이제 하나만 준비되면 될 것 같아요.
1: 뭐요? 예?
0: 제 배우자.
1: 아, 그치, 그치.
0: 모든 준비가 된 것 같아.
1: 아, 깜짝이야. 나 또 한 명 준비
2: 나도 하나 더 있는다고 알고, 진짜.
1: 무섭게. 아, 진짜.
2: 다리 걸 뻔했네, 진짜. 나는?
3: 드레스 입어보고 토시를 입어보니까 좀 결혼에 대한 실감이 나요?
0: 근데 결혼을 준비하는데 되게 재밌다라는 느낌도 들었어.
4: 진짜?
0: 되게 스트레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4: 아, 진짜?
0: 아, 이런 것도 되게 재밌구나.
5: 여자들만 재밌는 것 같아.
0: 아, 그런가?
5: 나도 지금 재밌거든?
1: 아니야, 우리도 재밌었어.
0: 아니, 근데 기다려보니까.
2: 맞아. 아, 맞아, 맞아.
5: 병원으로?
3: 팀을 만나러 가본 거.
0: 아, 선배님. 아,
2: 저 선배님. 물어보고 싶은 게 많네.
0: 정말 찐 현실이네요.
5: 이렇게 예쁜 거는 이제 끝났네요.
0: 끝났어요?
5: 예쁜 거 예쁜 끝났네요.
1: 건 잠시.
0: 아니, 왜 이렇게 짧게요? 오늘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되나요? 결혼 선배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갑자기 훅 갑자기 현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쁜 아기까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서 궁금한 거 좀 많이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2: 춥지만 마음은 따뜻해.
1: 진짜로? 너 마음이 차가운 거 아니야?
2: 아니야.
0: 온 세상에 하얗다. 하얗다.
5: 아니, 여기 어디야?
1: 근데 우리가 어디?
6: 실제로 결혼을 생활을 하고 계신 선배님.
2: 어? 오. 가볼까?
1: 가자, 가봅시다. 가봅시다. 들어갑시다.
5: 가보자.
7: 결혼 선배라고?
2: 그러게, 우리가 다 미혼이잖아?
7: 그치.
0: 기대된다.
7: 있어야지, 결혼하지. 추운데 빨리 들어가고 싶어.
0: 언니 집 아니야, 여기? 좋고.
2: 내가 여기 너무 많이 와본 이 느낌스.
0: 느낌 좋아.
2: 내가
0: 띵똥.
2: 내가 너무 많이 와본 이 집에 이.
1: 너무 많이 오긴.
0: 너무 많이 오긴 똥꽁치.
5: 아, 오빠 많이 와봤어?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누구야.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저희 마켓 들어온 거예요. 들어가도 돼요?
8: 실례합니다.
2: 여러분, 죄송합니다.
0: 안녕하세요.

0: 야, 안녕하세요. 너 올 때부터 이상했어.
1: 아, 그래도.
0: 너 올 때부터 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경고도
1: 했잖아.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시끄럽다.
5: 아, 그러면 내가.
1: 사람이 너무 많아서.
0: 그지.
1: 아, 저희가 그러자. 손수 고른 선배님들 마음에 드실지.
5: 고맙습니다.
4: 어, 뭐라고?
2: 봤어. 봤어.
5: 옷인 것 같아.
0: 옷?
2: 열어봐주세요.
1: 개봉해주세요.
2: 오, 잘 듣고 있네요.

0: 두개인데 와. 하나는 햇살 있고 하나는 내꺼인 것 같은데.
1: 고맙습니다. 이런 실내복 좋아요. 네.
0: 이렇게 깨끗한 하얀색 키우치.
2: 승희 오빠는 어떻게 잘 아셔?
3: 내가 진짜 잘하는 집에 왔네요. 제 청춘 시절에 제 멘토 우리 승준이 형네 집에 이렇게 오게 됐네요. 진짜
0: 시각장애인이고요. 시각장애인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 네.
3: 아 진짜?
2: 나는 튜브에서 얼굴을 뵀던 것 같아.
4: 저는 엄청 뵙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중도 시각장애인인데 처음에 이 장애인 관련해서 정보를 찾아보려고 왜 쳤을 때 처음 나온 분이 승준쌤 강연 그거 보고 되게 오 이분 한번 뵙고 싶다. 그리고 뭐 홍은이한테는 가까운 멘토였겠지만 저한테는 또 저의 롤모델로. 아이고.
0: 오늘 주제가 연애와 결혼인가요?
4: 육아까지.
0: 육아까지.
4: 좋아요. 저희 네 사람 다 네. 지금 솔로예요. 아.
2: 결혼 스토리가 혹시 어떻게 만나셨고 이게 지금 좀 궁금하거든요.
5: 저희는 뭐 맞아. 결혼 해야 돼.
3: 이거 들어야 돼.
2: 저희도 이거. 이제 찾아서 만나니까.
3: 잘한다. 네.
0: 제 아내가 하는 일이 국제 협력 일이에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특수 교육에 대해서 강의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 이 사람과 통화하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또 굉장히 강의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30분 녹화를 해야 되는데 원테이크로 29분 58초에 제가 딱 끊었어요. 어머. 근데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미안했던 거예요. 네. 이렇게 멀리서 불러놓고 잠깐만 촬영하고 안녕 이렇게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커피를 한 잔 먹자고 한 거예요.
3: 진짜요? 여긴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6: 아니 정말 그때는 사실 죄송한 마음에 신사동까지 오라고 불러놓고 10시 10분? 네 이제 그만 가세요 하기가 너무 좋고
3: 그렇죠.
6: 네. 그럼 차라도 한 잔 하고 가시자고.
3: 단지 그거예요. 그냥 예의상으로 만나는 거예요.
6: 아니 근데 저도 좋은 느낌은 있었어요. 너무 멋있었어.
2: 그치.
6: 너무 멋있었으니까.
4: 기프티콘 좋지.
0: 저는 사실 커피를 안 먹는 사람이었어요. 커피를 먹자고 하는 순간에 of course. Why not? 근데 나중에 들어봤더니 커피도 좋아하는 남자? 나랑 취미도 맞는데? 라는
6: 술보다는 커피를 좋아하며 와
0: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캐치한 다음에 나도 그것을
3: 저거
0: 마치 나도 그것을 엄청 좋아하는 것처럼 공부한다. 명동에 갔어요. 여기서 제 비싼 꽃 한 송이만 사달라고 했어요. 근데 같이 가서 사주더라고요. 근데 본인 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4: 잠깐만, 이거 엄청 유명한 플러팅 기술이에요.
3: 아, 진짜로?
0: 그래요? 꽃을 한 송이 사서 카페에 가서 네. 얘기를 나누다가 불현듯 내 거 하자.
2: 내 거 하자?
3: 내 거 하자?
0: 가장 센 걸로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옴짝달싹 못하게.
4: 아, 당황시키고 싶었구나.
0: 내 거 하자.
7: 저 아직도 생각나는 게 내 거 하자. 저는 너무 충격과 그런 많은 오글이 그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8: 내 배우자는 내가 선택한다. 누가 나에게 와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 거 하자 하고 직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현실이 있다.
4: 아니 다른 데서는 다 자신감이 있는데
2: 연애에서?
4: 꼭 이런 연애 결혼에 대해서는
7: 나는 본인 자신 있지만 연애가 자신 없어가지고
0: 제가 한번 진단해 볼게요. 최근에 상처받은 적 있죠?
7: 제가?
3: 이거 물어보살이야?
0: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봐요.
3: 야 저 분
7: 있긴 있었지.
0: 있죠.
7: 갑자기 눈 이제 쳐다보지 못하겠어 갑자기.
0: 많이 힘들었나요?
7: 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0: 뭔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우리 장애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4: 장애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0: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데 예를 대학에 떨어져도 맞아 난 장애인이었으니까 뭐 가다가 넘어져도 내가 안 보였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장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4: 없어요.
0: 그 상처는 장애 때문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과 나랑 인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는 뭐 장애가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에 나를

0: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의 경우 불현듯 찾아오진 않고 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후단히 찾아야 돼요.
1: 찾아다녀야 된다.
2: 네. 찾아다녀야 된다.
0: 네, 저는 많이 찾아다녀야 된다고
1: 언니
0: 생각해요.
1: 언니 집 밖에 좀 나와야겠는데?
2: 아, 그러니까.
3: 두 분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결혼에 꼬리는 했잖아요. 실제 시작해본 결혼 생활은 두 분 어땠어요?
0: 아, 분명 행복하고요, 저는.
4: 근데 너무 영혼이 없는데요.
0: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맞춰가는 거. 이제 그런 거는 모두가 겪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장애까지가 들어간 거예요. 아. 결혼해보니 삶에서는 뭐 분리수거가 그렇고 아기가 나오니까 처음에 갓난 아기가 나왔는데 아기가 어떻게 분유를 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식구는 셋인데 내 아내가 모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육아, 뭐 결혼 생활 막 이런 거에서 아, 내가 또 장애인이네. 야, 아기는 어떻게 데리고 다니지? 그럼 차가 있어야 돼. 난 또 운전을 못 하는데 유모차는 누가 싫지? 또 내 아내가 싫어야 하는데.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지? 얌전히 앉아있는 건가?
2: 아니, 연애 때는 장애가 없이 느껴졌는데 오히려 결혼을 하니까
0: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엄청나게 찾았던 것 같아요.
1: 마치 저 장애 처음 가졌을 때 느낌인 맞아요. 것 같아요.
2: 그렇네.
1: 나는 처음 딱 가졌을 때 나 혼자 씻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3: 그러네. 그런데 형수님 생각도 여쭤보고 싶어요. 큰 맘 먹고 결혼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큰 마음만큼 진짜 어려웠는지.
5: 가고 있던 건 이상이긴 했어요.
3: 진짜?
5: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진짜 우리 엄마가 이래서 하지 말랬지 하는
3: 진짜?
5: 날이 분명히 있어요. 보는 사람이 하는 게 빠르니까 차리고 치우는 걸 다 하고 있는 거죠.
6: 시간 돌아가서 다시 결혼을 한다 하면
4: 야! 그런 거 물어보지 마!
2: 야, 이거는
4: 그런 거 물어보지 마!
6: 아, 저는 왜냐면 다 많이 물어봐요.
0: 아, 그래요?
6: 결혼 더 관심 있고.
5: 그러게, 이럴 줄 알고? 아니면 뭐?
4: 이럴 줄 알고?
6: 아니,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으로서?
0: 저는 결혼할 것 같아요.
4: 형은 그러셔야죠.
6: 정말 맨생으로. 저 하나님께서 맨생하시나요?
1: 어떠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니까 너 착하다 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5: 굉장히 많이 듣죠. 굉장히 많이 듣죠. 그럼요, 그럼요. 그냥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일 뿐인데 혜균이 제 대학 때부터 봉사활동도 많이 하더니 역시 혜균이의 결정은 이렇구나. 역시 혜균이는 착해. 요거 하나랑 지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멍청이 같은 이거 사실 A 아니면 B였던 것 같아요. 근데 A도 B도 아니고 그냥 흔히들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맞아. 그냥 그런 것이었을 뿐인데 알림주는 이런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 근데 식장애인이기는 하죠? 하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고 시각장애인만 남는 상황. 장애도 이 사람의 그냥 정말 한 부분일 뿐 똑같이 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다 살고 있는 그냥 사람 아닌가요?
3: 나는 나중에 내 자녀에게 내 장애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게 되게 두려움일 때도 있었고 좀 어떤 기대일 때도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6: 아, 이거 가장 중요하지.
0: 그러니까 제 친구가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친구가 이제 눈이 모양이 변한 거예요. 저시력인데 이렇게 병을 오래 앓다 보니까 둘째 아이, 딸 아이가 오빠한테 아빠 눈이 왜 저래? 이러면서 엄청 궁금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냥 멋지다고 해. 아이를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걔는 그냥 다른 건 멋진 거예요.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설명할 수 없으면 멋지다고 하면 되지. 조카 데리고 놀이동산 갔거든요.
2: 네.
0: 우선 탑승이 가능하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자기 친구들은 사파리를 가도 못 보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랑 가니까 한 두 번 타고 막 하루에 놀이기구를 열 몇 개씩 탄 거예요.
3: 맞아.
0: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귀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신났던 거예요.
2: 자랑하고
0: 이모부 장애인
6: 너무 감당하시는 거 아닌가요?
1: 아, 그럼 맞아. 혜택들을 얘기해줘야겠네.
2: 일단 근데 저랑 데이트하실 때 영화 50% 할인되고 각종 미술관 전시 그리고 놀이동산 데이트 때는 우선 탑승
1: 우리 다
2: 가능합니다.
1: 거 아니야?
2: 아, 그렇지.
1: 우리 다 똑같아.
2: 아,
1: 우리 다 똑같아.
3: 그거 저도 됩니다.
1: 저도 됩니다.
3: 네네.
2: 어필하자.
3: 육아 좀 힘든 건 없으세요, 두 분?
5: 현실적으로 분명히 어렵기는 해요. 근데 이제

0: 이게 시각장애여서 그럴 수 있다. 시각 혹은 지체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낯선 곳을 가면 익숙한 곳에서는 혼자 얼마든지 하지만 낯선 곳에서는 위치 다 다시 설명해 줘야 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놀러 가고 싶으니까 놀러 가면 이제 호텔 조식을 오빠 거 떠다 주고 애 거 떠다 주고 저는 아직 배고프고 사실 이게 저희의 현실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오빠가 저를 붙잡고 다니니까 저희는 손이 네 개가 아니라 손이 두 개.
1: 그렇죠.
0: 근데 두개 중에 하나를 저는 유모차를 밀어야 하니까 또 가방을 최소화해야 하는 또 혼자서 한 개를 들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건 진짜 현실적인 문제긴 해요.
2: 근데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결혼 이렇게 아이를 만약에 출산을 했어. 그러면은 가장 힘들 것 같은 현실 문제가 아기를 어떻게 앉히거든요.
1: 아, 껴안는 거?
2: 그러니까 지금 15kg라고 했으면 이 정도는 괜찮아. 이제 더
3: 커지면.
2: 갓난 아기고
3: 더 갓난 애기? 더
2: 그냥
3: 작은 애기?
2: 목을 못 가누는데 한 손으로 내가 얘를 어떻게 앉지?
1: 그러게.
2: 혹시 내가 떨어뜨리진 않을까? 약간 그런 두려움이 난 좀 있거든?
0: 저희 같은 경우도 목을 못 가눌 때 아기가 어디로 가는지 저희는 사실 보면서 팔을
1: 그쵸,
0: 쫓아가는
1: 맞아.
0: 애인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앉지 않았어요. 앉는 건 다른 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 분유 먹이고 할 때는 요즘 다 도구들이 나와 있어요. 한 팔만 있어도 애기가 이렇게 애기를 편하게 눕혀놓고 먹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요즘은 다 배울 수 있어서 다만 그 시기에 안아주고 싶으시겠지만 이렇게 누워있을 때 이렇게 팔을 해서 안으신다든지 뭐 요렇게 해서 다른 할수 있는 방법대로 하시고 그 시기에 서서 달래야 하는 건 남편분이 하시면 되죠.
4: 애 낳을 때 저는 천재성으로 청각장애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애도 유전자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1: 아 진짜?
4: 계속 항상 걱정했어. 제일 큰 문제가 애 낳으면 나도 나 같은 청각장애 태어나면 어떡하지? 여태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차별, 편견, 아픔, 괴로움, 인정 못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감정을 느껴가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 느끼고 싶지는 않아요.
5: 분만실 들어갔을 때 저는 유전 질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3: 기도를
5: 내가 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온갖 장애 유형이 머릿속에 탁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1: 진짜 형님?
5: 응. 간호사 선생님이 나와서 손가락 5개 뭐 만져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3: 그러니까 손 5개, 발가락 5개
2: 꼭 다 세보잖아.
5: 응, 진짜로. 그래서 아니라고 하지만 힘들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게 사는데 내 아이에게 그거를 물려준다고 생각했을 때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2: 그러면은 우리가 좀 두 분에게 휴가를 드리면 어떨까?
3: 그러게. 우리가 온 김에.
0: 저희 남편까지 두고 가도 되나요?
1: 진짜요?
0: 그래도 이렇게 숙달된 교교가 하나 네, 하진 마시고 네네네네
6: 이상하게 자신감이 막 있는 거예요. 우리 네 사람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4: 네, 잘할 것 같아요. 아니, 잘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면 처음은 누구나 힘들잖아요.
7: 햇살! 아, 밥 먹어야 돼. 아이, 맛있어. 뜨거워? 어떻게 뜨거웠어?
2: 뜨거워? 뜨거운가?
7: 아,
2: 어떻게 돼야 돼?
7: 막 그렇게 뜨겁진 않은데 아기가 먹기에는 아따운가 봐.
2: 이 정도 뜨겁나?
7: 아, 좀 뜨거워. 뜨겁다.
2: 아, 뜨거워? 좀 식혀.
5: 좀 이렇게 저으면 될 것 같은데? 좀
2: 아, 저을까요? 네. 와, 이 아기 안 키워본 제가 성공하겠습니다. 언니와 함께.
7: 맘마 먹자.
5: 아뜨? 아뜨?
8: 아, 맘마?
2: 어때? 왜? 또 뜨거웠어?
8: 어떡해.
7: 근데 직관적으로는 뜨거워.
2: 와, 언니랑 이렇게 둘이 했는데도 밥 먹기가 힘든데?
8: 좀만 기다려봐. 어때? 맛있지?
3: 이제 안 뜨거울 것 같아.
5: 잘 먹었다고 박수 쳐줘.
2: 아닌데? 계속 뱉으려고 하는데?
8: 아유, 잘 먹었다.
2: 뜨거운 건 아닌 것 같아. 밥 먹이는 게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9: 어떤 게 힘들었어요?
2: 아, 모르겠어요. 그냥 애기 자체만으로도 힘들었어요.
6: 육아는 천국과 지옥이 오고 가고 넘나드는 와, 이건 진짜 찐이다. 리얼이다.
10: 자는 거 아니죠?
1: 정인이 엄청 대단하잖아.
10: 노래 내신 이모가 잡아갑니다. 잡아갑니다.
1: 뭔가 바이킹이야, 정인이.
2: 그러니까, 잘하는데? 멀리 던지래. 아빠가 좀 멀리 던지래.

0: 적당히 멀리 삼촌이 받을 수 있게
1: 콩 안 나가게.
2: 와! 어, 잘하네.
1: 또 해봐.
3: 다 계속 던져?
2: 응. 빨리 공 주워와.
4: 내가 공 주워올게.
2: 빨리 공 주워와. 여기도 공 있고.
1: 취하를 했어요?
0: 공에 삼촌이 주워다가 다 넣어놓게 줄까?
1: 취하했어요?
0: 취하했어? 이거 잘 먹었나?
2: 아니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똑같이 생겼는데 이걸 앞뒤를 어떻게 구분하신 거죠?
3: 키는 뭐요? 아빠는 알 수 있습니다.
0: 아빠 있어? 아빠 옆에 있어? 삼촌도
2: 언니,
0: 있어?
2: 언니 뭐가 앞뒤인지 봐. 맞춰봐.
5: 태어나인 쪽에 앞이
1: 아 진짜 모르겠다.
2: 그치? 어, 한번 맞춰보세요. 아빠의 능력.
3: 저는 딱 보면 알죠.
1: 딱 보면 아신대.
0: 어. 우리 형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보는 거야?
3: 이렇게 옆에 솔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
2: 저렇게 리액션을 하면서 와, 야, 엄마 아빠 되게 너무 힘들다.
6: 와,
2: 한 손으로 뜯기가
0: 잡아.
1: 오, 기저귀 시야했어요. 시야했어요. 시야했어요.
3: 어, 지금 테이프가 늘어졌어. 뜯어야 되는 걸 뜯은 게 아니라
0: 그러니까.
3: 힘으로 뜯으신 것 같아요.
0: 자, 해보고. 자,
3: 이거를 엉덩이를 들고.
1: 엉덩이 다리를 닦아야 되죠?
3: 아니요, 아니요. 오줌 다리를... 어. 응가했다.
6: 아이, 잘했다.
4: 잘했다.
6: 잘했다.
2: 어떻게 해야 돼?
4: 애교. 애교 물티슈 따로 있잖아.
2: 다리를. 애기 들어? 다리 들어. 와,
6: 참사.
1: 어머. 이거 어떡해요, 응가.
3: 어떻게 잠시만요.
1: 이거 모자이크.
0: 아니, 이 형님은 던지고 갔어. 이거 다 어떻게 닦으러. 이거 빨아야 되는 거지?
2: 이건 빨아야 돼. 지금 그치? 여기 참사 왔거든.
1: 아, 그래. 와, 진짜 이거 어떡해.
2: 참사인데.
3: 나약한 것들. 맞아. 늘 장애인의 삶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저걸 할 수 있을까? 근데 할 수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할 수 있고 세상에는 공예인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1: 아니 근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직 만나지 않았을 뿐.
3: 결혼은 해볼만 합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는 게 정말 아 이래서 인간으로 태어났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이 힘들긴 하겠지만 모두 꼭 도전해서 예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7: 결혼도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이런 조건이 좀 안 맞는데 이렇게 되면은 못합니다. 육아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어렵고 힘든 거를 찾기보다는 진짜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내 역할을 남이 찾아주려고 하기보다 내 스스로 찾아가자.
0: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의 안승준이 더 저한테 큰 용기를 주고 진짜 지금은 또 지금의 모습대로 저에게 큰 멘토가 되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형수님과 함께 햇살이까지.
2: 네. 선물 사야 될 것 같아.
1: 그래. 동성으로 가면은 예의가 아니야.
0: 아기 용품은 뭐가 좋을까?
1: 아기 용품?
5: 근데 애가 어떻게 클지 몰라가지고.
2: 이 정도 되려나? 와 진짜 작구나.
1: 애가 아직은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할 때니까.
0: 어. 이런 거.
1: 예. Yes.
0: 이거 푸른색 귀엽잖아. 네. 이거 하늘색 이런 것도 이쁘네.
1: 알았어, 그럼 홍윤이가 사는 그래. 걸로 하고 두 개로 할게요.
0: 우리가 가보자 이제.
1: 아니 이 선물을 좋아하실까?
0: 뭐 좋아하실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렵게 골랐습니다 이렇게. 가보자.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 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0: 완전 크게 들렸어.
1: 응? 헬스장 안에?
0: 아, 또 안으로. 카메라 켜니까 안으로.
1: 어? 고양이 소리다. 어, 맞죠?
0: 야, 거기는 아니라니까.
1: 어머, 어머, 어머. 설마.
0: 어, 그런 데 들어가.
2: 여기 있어, 여기 있어.
0: 어디 봐!
1: 런닝머신 안에서 대체 뭘 봤다는 걸까요?
2: 새끼인데, 검은 고양이야.
1: 검은 고양이?
0: 빨리 고양이.
2: 난 아예 검은색이었다고. 이렇게 있다가 내가 딱 여니까.
1: 빨간 고무 장갑까지 끼고 본격 고양이 구조에 나서보는데요. 자, 뚜껑 오픈! 어? 새끼 고양이! 진짜 저길 어떻게 들어갔지?
2: 새끼지, 새끼.
0: 아, 새끼. 어떡해, 어떻게 굴러갔어. 괜찮아, 괜찮아. 나왔다, 밖에 나왔다. 나왔어, 밑으로 내려갔어.
1: 아, 몸집이 작으니까 틈새로 바로 들어가네. 아니, 저것은 궁둥이를 미쳐 다 못 숨긴 모습인가요? 아, 진짜 너무 귀엽네요. 구조에 성공한 후 동물병원부터 먼저 방문했는데요.
3: 분유 먹을 나이예요?
1: 다행히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4: 집에 데리고 왔는데 잠 못 나봐. 어떡해, 너무 귀여워.
3: 좀 먹어.
0: 어때?
1: 어머, 진짜 인형 같다.
2: 왜 이렇게 그림같이 생겼어?
0: 그치, 엄청 예쁘게 생겼지.
2: 좀 남잔가 봐.
1: 미모 찬양이 끊이질 않네요. 새끼 고양이의 그치? 매력에 홀딱 반해버린 두 사람.
0: 뭐야?
1: 결국 뭐예요? 잠깐 동안 집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0: 응가를 했어요, 첫 응가. 몇 개 썼어?
2: 네 개.
1: 오, 똑똑하네.
0: 많이 썼네. 근데 진짜 알려주지 않았는데 엄청 똑똑하다. 천재가 온 거 아닐까, 혹시 우리한테?
4: 3일차인데
1: 아이, 귀여워.
4: 아직도 이렇게 무서워해요.
3: 돈 채비
1: 아이고, 겁먹었어.
3: 절대 안 먹어요. 장난감도 전혀 관심이 없고
2: 스크래쳐도
1: 아직 겁나니까
3: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야 친해질 수 있을까요?
1: 하지만 걱정도 잠시. 시간이 흐르자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예전에는 입에도 안 대던 간식을 이제는 낼름낼름 잘 받아먹죠. 그럴수록 집사들의 사랑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3: 결국 캣타워까지 샀네요.
1: 와, 대단하다. 난생 처음으로 캣타워 조립에 도전해보는 남집사. 오, 잘 만들었는데요. 고양이도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렇지, 아우, 그렇지, 잘한다. 한층 더. 짧은 시간이지만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간 새끼 고양이. 지금은 새 보호자를 만나 매호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추억을 쌓고 있답니다. 매호를 만난 모든 이들의 추억들이 행복하게 기억되길 바라겠습니다. 장난기 많고 똑똑한 골든 리트리버 럭키. 무언가를 찾아 열심히 이곳저곳 둘러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체 뭘 찾는 걸까요? 아빠랑 숨바꼭질 하던 중이었네요. 와, 숨바꼭질 아주 체계적으로 하시네요. 자, 과연 찾을 수 있을지. 아, 아쉽게 땡. 엄청 좋아하시네요. 숨바꼭질에 진심이시네. 와, 저렇게까지 한다고?
5: 럭키.
6: 아, 이 아빠 또 시작됐네. 이번엔 너무 쉽다.

0: 침대 옮긴 보람이 없는데요? 너무 단칼에 끝났어.
1: 야, 바로 찾았어.
0: 와, 아직 안 끝났다고? 진짜 집념의 사나이시네.
1: 럭키!
0: 당당한 발걸음으로 등장해 주시고. 어? 이번엔 감히 못 잡는 것 같은데? 당황했다. 당황했어. 우리 아빠 못 보셨나요? 이번엔 엄청 만족스러우신가 봐요. 웃음소리가 더 커지셨어.
1: 왜 못 찾아?
0: 아빠만 찾는 아빠만의 영원한 술래, 럭키였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프로 까꿍러, 고양이 쭈꾸미인데요. 난데없이 움직이는 물건이 있다면 필시 그 속에는 쭈꾸미가 있다. 언제 어디서나 숨을 곳만 있다면 까꿍 시전.
2: 자, 따라해보세요. 잘 숨어야 이렇게 까꿍도 잘한다. 자, 한 번 더. 자, 이렇게 잘 숨어. 잠깐. 걸린 것 같은데.
0: 직접 문을 열어서 조용하게 몸만 쏙 들어가는 고급 스킬. 꼬리까지 완벽하죠?
2: 야, 여긴 좀 어렵네. 자, 잠깐만. 뿅, 좀 유연하게 코어 근육 힘주고. 잠깐만. 오케이.
0: 그런데 이걸 어쩌나? 집사한테 바로 들켜버렸네? 이번엔 5959 내 새끼 친구들의 본방사수 현장입니다.
3: 안녕한 거지, 안녕?
2: 응? 뭐야? 내 목소리 아니야?
3: 엠지의 말버릇을 보면 이 친구의...
0: 야무지게 재방송도 본방사수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배추가 TV에서 시선을 자꾸 돌리네요.
4: 봐봐, 너 바보라고 니 보라고.
2: 아, 내 얼굴이 너무 커서 못 보겠어.
0: 이번엔 뚜리 뚜반의 가족인데요.
5: 꾸꾸다 쟤네 꾸꾸. 뚜뚜 우린 뚜뚜.
6: 아 뭐야, 또 우리 애들 아니네. 우리 애들 언제 나와? 마지막에 나오나? 그렇지,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지.
0: 오, 드디어 나왔다. 근데 어째 아빠만 신난 것 같죠?
6: 뚜리야 보고 있어? 자는 거 아니야?
0: 왜 못 알아보지?
6: 아 그렇지, 뚜리 개인기 너네. 맞아, 알아보나 보다.
0: 오오. 살짝 알아보는 것 같다.
6: 신기하다. 알아보나 보다.
0: 오, 뚜바는 거의 TV 속으로 아, 들어갈 기세인데요.
6: 오빠 나오고 있지 TV에. 에이, 봐라. 잘 봤어? 응? 너 잤지?
0: 뚜리는 뭐 들거나 말거나.
6: 뚜바는 TV 볼 줄 아는구나. 그래 그래.
7: 뚜리 문 열고 사고 치는 거 전국에 다 나갔다. 전국 사고 뭉치.
0: 반려인이라면 누구나 간직하고 있을 휴대폰 속 사랑스러운 모습들.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바로 여기로 많이 많이 자랑해주세요. 요요시에서 강아지 패드와 고양이 모래를, 와주펫에서 반려동물 유산균을 드립니다.

0: 페이지의 열대 산호초에서 캐나다 로키 산맥의 빙하, 그리고 미국 유타의 사막까지. 이번 시간엔 지구 탐사 이야기와 함께 세계 곳곳에 펼쳐진 대자연의 경이를 만나보겠습니다. 고르고 고른 휴가지나 소풍 장소. 평생에 꼭 한번 가고 싶은 곳은 대개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죠. 각각의 자연의 조각품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과정은 저마다 다릅니다. 흐르는 물은 암석을 뚫고 길을 만들죠. 분출하는 화산은 새로운 대지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땅과 바다를 각양각색의 생명체가 뒤덮고 있죠. 안녕하세요. 필립 쿠스토입니다. 보통 대자연이 빚어낸 환상적인 조각품이라고 하면 여기 육지에 자리한 뭔가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산소통의 도움을 받아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감탄을 자아내는 수중의 절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지. 세계에서 가장 큰 보초에 둘러싸인 섬나라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찾은 곳은 비티레브라는 섬으로 무태는 밀림이 무성하고 바다에는 다채로운 산호가 가득한 낙원이죠. 먼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름답기로 유명하다는 산호초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산호초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1: 연산호도 있고 경산호도 있고 이런저런 산호가 뒤섞여 자라나는 곳도 있어요.
0: 네, 이번 기회에 다양한 산호를 볼 수 있겠네요. 보통은 산호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지 잘 모르거든요. 연산호는 어떤가요?
1: 조류가 중요해요.
0: 네.
1: 솔직히 조류가 없을 때는 산호를 볼 수 없습니다. 몸을 말고 숨어버리니까요.
0: 조류가 있어서 물살이 흔들리는 예쁜 산호를 실컷 볼 수 있으면 좋겠군요. 자, 준비됐으니까 출발해볼까요? 우린 배를 타고 달린 끝에 잠수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저로선 세계 최고의 스쿠버 다이빙 성지로 불리는 피지에서 처음 도전하는 잠수였죠. 물에 뛰어들자마자 몸을 떠미는 강한 조류의 힘이 느껴졌는데요. 이번에 꼭 보고 싶었던 연산호가 조류가 강할 때 더 활동적이기 때문에 센 물살이 무척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지구상에는

0: 2,500종이 넘는 산호가 서식하고 있는데요. 이번 잠수는 그중 많은 수를 볼 수 있는 기회였죠. 산호를 구성하는 건 폴립. 폴립이란 육안으로 간신히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유기체입니다. 연산호와 경산호는 좀 다르죠. 연산호는 단단한 골격을 형성하지 않고 성장합니다. 언뜻 보면 산호초에 달라붙어 물살에 하늘거리는 식물 같기도 하죠. 잠수하고 몇 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곧 생기 넘치는 건강한 산호의 밭이 펼쳐졌습니다. 풍성한 연산호 지대를 구경하다 보니 말미잘이 꽤 많았는데요. 산호와는 달리 이런 말미잘은 저 큰 덩어리가 하나의 개체입니다. 곳곳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산호의 친척은 근생목. 하나의 개체처럼 보이지만 실은 미세한 크기의 개체가 모여 함께 협동해 살아가는 군체죠. 산호는 대단히 민감합니다. 때때로 불어닥치는 폭풍도 위험하나 인간이 무심코 만지는 정도의 외부 충격만으로도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연약한 종이죠. 얽혀있는 낚싯줄 역시 산호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서둘러 제거했습니다. 곧이어 이번엔 아름다운 피지의 경산호 지대가 만들어낸 대장관을 감상해봅니다. 그리고 로키 산맥으로 자리를 옮겨 고산지대의 빙하를 탐사하고 이어서 유타의 사막 한복판에 자리한 거대한 암석 아치를 살펴봅니다. 이곳은 다시 피지. 피지의 맑고 푸른 바다로 뛰어들어 마주한 다채로운 산호의 세계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둘러본 산호초의 대부분은 경산호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이 살아있는 단단한 구조물은 1m를 자라는데 100년이 넘게 걸릴 만큼 성장이 느립니다. 잠깐 둘러봤을 뿐인데도 이곳 산호초에 기대어서는 다양한 생물을 만날 수 있었죠. 바위 및 좁은 틈새는 바닷가재의 은신처였고 부근에서 먹이를 찾는 바다 거북도 보였습니다. 눈을 돌릴 때마다 뭔가 새로운 볼거리가 등장했는데요. 약 200kg까지 자라는 대왕조개도 그중 하나였죠. 헤엄치던 중 만난 일반 산호무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탁자처럼 납작하게 퍼지며 자라는 테이블 산호가 있는가 하면 옆엔 위를 향해 무수한 가지를 뻗어 물고기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산호가 숲을 이루고 있었죠. 이곳 수중 생태계에서 제각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호군은 저마다 독특한 풍경을 펼쳐놓았습니다. 산호를 번성하게 하는 건 피지의 열대 기후죠.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덥고 습한 이곳과는 정반대의 환경인데요. 이곳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작은 마을 골든. 헬리콥터를 모는 키스 크리스천이 막바지 점검에 여념이 없습니다. 산악 가이드로 일하는 데이브 스타크와 드루 크롭도 이 부근에 자리한 눈 덮인 산을 탐사할 때 꼭 필요한 안전장비를 서둘러 신는데요.
1: 골든 북쪽에 있는 목적지로 가야 하는데 이번엔 헬리콥터를 타려고요. 아마 12분에서 15분 정도면 도착할 겁니다.
0: 이번 탐사는 악천후로 이미 두 번이나 연기된 바 있죠. 다행히 오늘은 날씨도 맑고 상황도 괜찮아서 보기 드문 풍광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0: 캐나다 로키 산맥의 산간우지에선 해마다 이맘때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원시의 겨울 풍경이 펼쳐집니다. 순백의 순수한 산은 숨막히도록 아름답지만 또 그만큼 위험합니다.
1: 날씨를 점검했는데 오늘은 꽤 맑아요. 기온은 낮은 편입니다. 아침에 영하 23도였어요. 우리가 가는 곳은 그보다 높겠지만 대체로 좋아요.
0: 위성 영상과 지역 지도를 살펴본 결과 우리가 찾는 빙하는 해발 고도 약 2,500m 지점에 자리해 있었죠.
1: 저기 옆에 보이는 오목한 분지로 갑시다. 빙하 구멍이 있을 거예요. 네, 방금 확인했습니다. 보여요? 네, 잘 보여요. 빙하가 확실하죠? 그렇죠.
0: 그러나 안전한 착륙지점을 찾지 못하면 오처럼의 빙하 탐사가 허사가 될 터. 빙하엔 헬리콥터 착륙장이 있을 리 없기 때문에 키스는 주변을 돌며 단단해 보이는 지점을 탐색했죠.
1: 우리 바로 뒤쪽에 바위지대가 있는데 거기엔 안정적이고 안전할 것 같습니다.
0: 산간지대에 착륙하기 위해선 오랜 경험이 필수. 키스에겐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죠.
1: 여기가 좋겠어요. 네. 자, 착륙합니다. 알겠습니다.
0: 드디어 캐나다의 고산지대에 숨어있는 신비로운 빙하를 탐사합니다. 그리고 유타주로 가서 사막 한가운데 우뚝 서있는 아치를 만나봅니다.
1: 네, 빙하를 확인했습니다.
2: 보여요?
1: 네, 잘 보여요. 빙하가 확실하죠? 그렇죠.
0: 이곳은 다시 캐나다. 우리가 로키 산맥의 산간지대를 찾아온 이유는 약 2,500m 고도에 자리한 빙하를 보기 위해서죠.
1: 여기가 좋겠어요.
2: 네.
1: 자, 착륙합니다.
2: 알겠습니다.
0: 우린 본격적으로 빙하 탐사를 시작하기 전 잠시 풍광을 감상하기로 했는데요. 흰 눈이 마치 포근한 담요처럼 산 정상을 뒤덮고 있었죠. 깨끗한 눈밭이 스키를 즐기기에 좋을 것 같지만 산간지대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눈사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직감할 겁니다. 멀지 않은 곳에 빙하 구멍이 산속 깊숙이 숨겨진 동굴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죠.
3: 다들 필요한 장비를 모두 착용하고 준비를 마치고 나면 저 눈밭을 걸어서 빙하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
0: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먼저 지팡이로 찔러 단단한 땅인지 확인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눈이 쌓여있는 상태에선 크레바스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선 한시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됩니다.
3: 가장자리를 따라 눈이 쌓여있으니 조심하세요.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입구 가장자리 쪽도 눈더미가 많으니까 주의해야 해요. 옆으로 갑시다.
0: 빙하로 접근하는 건 힘겨운 일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지만 지상으로 내려오면 마치 거대한 초고층 빌딩의 벽면을 마주하는 느낌이죠.
3: 굉장해요. 저기 빙벽에 보이는 줄무늬는 각각 해마다 쌓인 눈의 양을 말해줍니다. 저게 아래쪽에 검은색으로 켜켜이 겹쳐있는 줄무늬는 아마 큰 산불이 났던 해 제가 날아와서 쌓인 흔적일 거예요. 나무의 나이테처럼 한 줄 한 줄 분석하면 각 층의 나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0: 가까이 가자 빙벽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빙벽을 만든 건 물. 빙벽은 자연의 조각품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3: 줄무늬가 선명하게 보이니까 더 멋지네요. 이렇게 내려와서 자세히 관찰할 기회가 잘 없거든요. 맨 꼭대기 층은 아직 눈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얼음에 공기가 많이 차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무게의 압력으로 인해 공기가 빠져나가 파르스름하고 매끈하고 단단한 얼음으로 변하게 되죠. 아, 정말 아름다워요. 크레바스에 빠지지 않는 한은 이런 얼음을 볼 수 없어요. 여긴 빙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에요.
0: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의 조각품을 바로 눈앞에서 마주하는 건 가슴 떨리는 경험이죠. 빙하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산과 골짜기를 조각하는 데 큰 역할을 한 1등 공신입니다. 거대한 빙하 속에는 수천, 수만 년 전의 기후 변화와 지각 변동 과정 등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빙하를 탐사하는 건 일생일대의 경험이죠. 여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엘버타주.

0: 사방에서 얼음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1: 우리는 지금 캐나다 로키 산맥 한가운데 자리한 밴프 국립공원 루이스 호수에 나와 있습니다. 재난 영화에서 일어나는 일이 수도 없이 벌어진 현장이라고 할 수 있죠. 1억 6천만 년에 걸쳐 생성됐거든요.
0: 루이스 호수가의 호화로운 호타라 빼어난 풍광은 수차례의 빙하기를 거치며 다듬어진 걸작품이죠.
1: 주인공을 꼽는다면 단연불이고 얼음도 못지않게 큰 역할을 했어요. 물과 얼음이 모든 걸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0: 한겨울 루이스 호수에선 세 가지 종류의 각기 다른 형태의 얼음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호수의 얼음판, 2km가 안 되는 크기죠. 산에 보이는 빙하는 또 다른 형태의 얼음으로 산맥을 조각한 조각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태의 얼음은 종종 오해를 받는데요.
1: 제 뒤에 보이는 건 빙폭입니다. 얼어붙은 폭포와 비슷하게 생겼죠.
0: 빙폭은 언뜻 얼어붙은 폭포와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생성 원리는 다릅니다.
1: 아마 여기를 보면 다들 폭포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폭포는 여름 내내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겨울이 되면 얼기 시작하는데 보통 얼음 속에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죠. 반면에 빙폭은 겨울에만 존재하고 여름엔 물줄기가 전혀 흘러내리지 않아요. 이 지형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존재합니다. 특히 산 내부에 아주 많은데 그 물이 얼기 시작하면 팽창하죠. 그러다 빠져나갈 틈새를 찾으면 이런 식으로 새어나와요. 새어나오지 못하면 산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침식이 일어납니다.
0: 비록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만 빙폭은 겨울을 통과하는 동안 천천히 조금씩 몸집을 불려갑니다.
1: 오늘은 영하 20도인데요. 그럼에도 물이 아주 얇은 막처럼 이 빙폭 겉면을 감싸고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얼음은 결국 붕괴될 운명이죠. 지금은 빙벽 등반을 즐기고 있지만 여름이면 암벽 등반을 하러 올 겁니다.
0: 이들 다양한 형태의 얼음은 이 땅이 과거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리고 미래엔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를 들려주며 해마다 겨울을 지배할 겁니다. 곧이어 이번엔 유타주로 가서 메마른 사막에 흩어져 있는 대자연의 장식품을 살펴봅니다. 이번엔 사막으로 가볼 텐데요. 침식은 산이나 암석을 다양한 형태로 조각하는 대자연의 예술가죠. 미국 유타주의 사막으로 가면 물이 오랜 세월에 걸쳐 빚어놓은 기막힌 예술품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수백만 년에 걸친 침식과 적절한 타이밍이 만났을 때 유타주 남부를 장식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기기묘묘한 걸작이 탄생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
2: 아치스 국립공원에는 2천 개가 넘는 아치가 있어요.
0: 엘리스 대 안게라는 모아부 외곽에 위치한 아치스 국립공원에서 관리인으로 근무 중이죠.
2: 아치로 인정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한 덩어리의 암석에 구멍이 나 있어야 해요. 두 개의 바위가 기댄 형태의 아치는 안 되죠. 그리고 반드시 자연적으로 생성되어야 하고 구멍의 크기가 90cm가 넘어야 해요.
0: 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아치 중 하나가 랜드스케이프 아치입니다.
2: 이 아치가 공원에서 가장 오래된 아치일 거예요. 이 부근을 순찰할 때마다 아직도 서 있구나 싶어서 놀랍고 신기할 때가 많아요. 잘 버티고 있어서 좋아요.
0: 랜드스케이프 아치는 북미에서 가장 긴 독립 아치로도 유명하죠.
2: 길이가 거의 축구장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는 곳은 두께가 180cm쯤 될 거고요. 즉 계속 저대로 있을 순 없다는 뜻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치 밑으로 지나는 탐방로를 폐쇄했죠.
0: 이런 아치를 만들어내는 건 침식입니다.
2: 공원에 데블스 가든이라는 곳이 있는데 핀이라 불리는 암벽이 나란히 늘어서 있거든요. 아마 랜드스케이프 아치도 원래는 핀 형태였을 거고 옆에 다른 핀이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위쪽의 틈새에서 침식이 일어나 밑으로 계속 파고들다가 옆에서부터 파고드는 구멍과 만나서

0: 결국 저런 모양의 아치 형태로 남은 게 아닐까 싶어요.
1: 아치의 종류는 모두 세 가지죠. 외부에 지지 없이 서 있는 독립 아치, 암벽 속에 들어앉아 있는 절벽 아치, 그리고 구멍 아치가 있는데 암석에 물 웅덩이가 생겼다가 침식으로 인해 구멍이 뚫리면서 생긴 아치죠.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독립 아치인데요.
0: 독립 아치란 따로 외부의 지지 없이 자기 힘으로 서 있는 아치를 말해요. 혼자 서 있죠. 그래서 더 신기하고 신비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 아치가 얼마나 더 오래 지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모양이 됐을까?
1: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치를 꼽는다면 높은 산비탈에 홀로 우뚝 서 있는 이 독립 아치를 빼놓을 수 없죠.
0: 델리킷 아치는 원래 명성이 자자해요. 우리 유타주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독특한 모양의 멋진 아치예요. 정말이지 볼만한 구경거리죠.
1: 이곳의 암석은 다공성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에 의해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듬어지기 쉬운 종류죠.
0: 아치의 종류가 이렇고 모양이 저렇다고 해서 그 아치가 형성된 과정도 똑같은 건 절대로 아니에요. 지질학적으로 여기에 이런 지형이 형성되기까지 약 3억 년이 소요됐거든요. 하지만 이곳 아치를 만들어낸 침식은 시간으로 따지면 수백만 년에 불과해요. 우리는 그저 침식이 딱 그만큼 이루어졌을 때 운 좋게 아치 형태의 암석들을 보게 된 것뿐이죠.
1: 이 공원의 아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곳 지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 변화하게 되어 있죠.
0: 아치의 모양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모든 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만들어졌고 새로 만들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언젠가 파괴되는 시간도 오죠.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저 깊은 산속 어디선가 해마다 여러 개의 아치가 무너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또 해마다 몇 개씩 다시 생겨나기도 할 테니 섭섭할 건 없어요.
1: 이번 시간엔 각기 다른 풍광 속에 위치한 자연의 조각품을 감상해봤는데요. 그중 어떤 것도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형성된 건 없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모두 시간이 만들었다는 거죠.
2: 지난 200년간 네 차례 빙하기가 있었고 그때 이런 절경이 만들어졌어요. 저 위쪽으로 검은 자갈과 진흙층이 보이는데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근처 봉우리에서 대규모 산사태나 진흙사태 같은 게 일어나서 그 잔해가 빙하를 온통 뒤덮었다가 결국 얼음 속에 묻히게 됐을 거예요.
0: 이곳의 독립아치가 흥미로운 건 그 속에 어떤 역사가 숨겨져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추정은 할 수 있는데 증거가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1: 자연의 예술품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작게는 수천 년에서 많게는 수백만 년까지 걸렸겠지만 현재의 모습이 완성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후, 물, 그리고 환경은 계속해서 달라질 테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현재가 담긴 한 장의 스냅 사진일 뿐이죠.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극한호 발생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3: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4: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5: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4: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5: 지우개 있었어요.
4: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5: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4: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5: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5: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4: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5: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4: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5: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4: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5: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보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4: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5: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4: 반려동물

0: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오늘의 우주 탐사 이야기. 우리 우주는 신비로운 미스터리로 가득하죠.
1: 정말 재밌는 게 달보다 크지 않은 아담한 행성이 있는가 하면 또 토성이나 목성처럼 지구의 수천 배에 달하는 실로 거대한 행성도 존재한단 말이죠.
0: 들을수록 신기한 우주 이야기. 왜 우주로 나가면 우주 비행사의 키가 더 커질까요?
2: 우주에는 우리를 적당히 눌러주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팽창하기 시작해요.
0: 지구 밖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현상, 지금부터 파헤쳐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캘런드렐리입니다. 우주는 기이하고도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일단 우리 지구를 벗어나면 그때부턴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이 펼쳐지니까요. 먼저 신비로운 우주의 일부인 태양계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전문가를 만나보기로 했죠. 고더드 우주비행센터 소속 항공우주 엔지니어 에이프릴 에릭슨과 우주선 시스템 엔지니어 보박 퍼더시는 화성 탐사 로봇 프로젝트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사실 지구에선 밤마다 하나의 위성, 즉 달이 떠오르는 걸 당연하게 여기죠. 하지만 하나 이상의 위성을 가진 행성도 있다는데요. 우리 지구에는 위성이 달 하나뿐이잖아요. 그런데 목성 같은 행성의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은 위성을 거느리고 있다면서요? 맞나요?
1: 네, 재밌는 점 중 하나가 태양계 바깥쪽으로 갈수록 위성이 많다는 거죠. 우리한텐 큰 위성이 딱 하나 있고 화성은 두 개고 목성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위성의 숫자가 확 늘어나요.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55개인데 최근에 14개인지 15개인지가 더 발견됐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수십 개의 위성을 떠올리면
0: 네, 70개의 위성. 네,
1: 네. 신비로워요.
0: 오직 지구에만 살아본 지구인으로서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금성의 하루는 1년보다도 더 길다고 들었거든요. 이유는 뭔가요?
2: 자, 먼저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금성의 자전주기는 지구로 치면 243일에 해당해요. 그리고 공전주기는 225일이죠. 네. 그러니까 금성은 자전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게다가 금성이 도는 방향도 우리 지구가 도는 방향과 거꾸로 돌아요. 지구와 반대 방향으로 자전하죠.
0: 와, 정말로 신기한데요?
2: 하루를 다 보내기도 전에 1년이 가버리는 거니까 잘 상상이 안 가긴 하죠.
0: 네, 저도요. 금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느리기 때문이겠죠? 보통은 태양계를 볼 때 달 같은 위성을 지질학적으로 흥미로운 대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보단 행성에 훨씬 더 관심이 크죠. 근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0: 행성보다는 위성 중에 생명체가 살 수 있을 법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게 더 많다고 하던데요.
1: 맞아요. 제 생각엔 얼음 위성은 꽁꽁한 얼음의 형태로 물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이 들고 나는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열 등의 다양한 요소를 통해 얼음 밑에 큰 바다를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인 에우로파의 경우 우리 달하고 비슷한 크기인데 지구의 두 배나 세 배에 달하는 물을 갖고 있을 걸로 생각되고 있죠. 우리끼리 남아 고래가 살 거라고 웃곤 해요. 토성의 위성인 엔켈라두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남반구에서 수증기 기둥이 치솟는 광경이 목격된 적이 있거든요. 간헐청 같은 걸 내뿜는 액체 형태의 물이 존재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위성에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태양계에 비슷한 위성이 아주 많다는 점에서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최초로 인간을 우주로 내보낸 때부터 태양계 끝자락으로 탐사선을 보내기까지 우주 탐사는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태양계를 탐사해온 과정이 상당히 인상 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태양계의 모든 행성 하나하나에 탐사선을 보냈잖아요. 심지어 지금은 행성으로 넣기에 애매하다고들 말하는 명왕성까지 포함해서요.
2: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명왕성은 행성이었어요. 어려서 배운 걸 바꾸기가 좀 어렵긴 하네요. 제 생각엔 각각의 행성을 직접 눈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탐사선을 보낸 것 자체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행성들의 비밀이 조금이나마 밝혀질 걸 생각하면 설레기도 해요.
0: 네.
2: 정확하게 뭘로 만들어졌을까? 가스의 화학적 구성 성분은 뭘까? 굳은 땅일까? 정말 얼음뿐일까? 궁금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0: 그렇군요. 곧이어 태양의 대기는 왜 태양의 표면보다 뜨거울까? 당혹스런 미스터리인데요.
2: 확실한 이유는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해답을 찾고 있어요.
0: 자, 이야기를 계속해볼까요? 우주엔 미스터리가 많지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수성이 태양과 훨씬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수성보다 금성이 더 뜨겁습니다. 그 이유는 금성을 아주 두터운 대기가 둘러싸고 있어서 열을 붙잡아주기 때문이죠. 금성에 비해 수성의 대기는 희박한 편이고요. 여기 또 다른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태양은 우리 태양계의 중심이자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것도 중요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태양의 코로나가 말하자면 태양의 대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태양의 표면보다 태양의 대기가 훨씬 더 뜨겁다면서요. 그 이유가 뭘까요?
2: 아마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지구에서 보는 현상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니까요. 자, 화로가 있다고 칩시다. 보통은 화염이 불타고 있는 화로 속이 가장 뜨겁고 활활 타는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열이 약해지는데 이상하게도 태양의 경우는 반대란 말이죠. 아직은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저 아마 코로나의 가장자리에 또 다른 연료가 존재해서 그게 타면서 열을 올려주는 게 아닐까 짐작하고 있을 뿐이죠. 지금도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측정하고 조사하고 있어요.
0: 태양계의 네 번째 행성인 화성. 우리는 1960년대부터 이 기이한 행성으로 탐사선을 보냈는데요. 이를 통해 붉은 행성 화성만의 신비한 특징을 몇 가지 발견했죠. 궁금해요. 보통 화성을 생각할 때 거대한 산맥을 떠올리진 않거든요. 근데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이 화성에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1: 올림푸스 몬스 화산은 규모가 엄청나요. 크기가 애리조나만 하죠. 에베레스트보다 두 배는 더 높고요.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화성은 중력이 약합니다. 지구의 8분의 3 정도라서 위에서 내리누르는 힘이 적어요. 그리고 화성은 지각변동이 우리처럼 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산 활동이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서보다 훨씬 더 높은 산을 쌓아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거대한 화산이 화성에 자리한 이유죠.
0: 화성 너머에는 소행성대가 있습니다. 무수한 소행성이 자리한 곳인데요. 소행성대에 꽤 높은 산을 갖고 있는 소행성도

0: 있다고 하던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1: 네. 먼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소행성들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위치한 소행성 무리를 말해요. 흥미로운 점이 아주 많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보낸 던 탐사선이 베스타라는 소행성을 탐사했는데요. 거기서 발견한 것 중 하나가 에베레스트 두 배 높이의 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죠.
0: 우와.
1: 소행성 중에도 높은 산을 지닌 곳이 분명히 있고 베스타도 그중 하나요.
0: 네, 일반적으로 소행성이 산이 들어앉을 만큼 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알고 보니 소행성 중에 엄청나게 큰 것도 있다는 게 정말로 흥미롭네요. 목성은 현재까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사실 태양계의 다른 행성을 모두 합친 것보다 2.5배는 더큰 질량을 갖고 있죠. 하지만 태양에 비하면 목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양이 크다는 거야 다들 알죠. 그런데 태양이 태양계 전체의 질량 중 자그마치 99%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2: 재밌는 게 말이죠. 태양계에는 달보다 크지 않은 행성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론 우리 지구가 수천 개는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큰 토성이나 목성 같은 행성도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태양이 왕이죠. 태양은 아예 차원이 달라요. 행성을 수만 개쯤 가뿐하게 품을 수 있거든요. 그냥 어이가 없이 커요.
0: 그래도 별치곤 상대적으로 작죠?
2: 네,
0: 그러니까.
2: 보통 크기죠.
0: 네, 평범한 별이에요.
2: 네.
0: 곧이어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인간을 우주로 보내기 전 여러 동물을 먼저 내보냈던 거 알고 계셨나요?
2: 이게 무서운 경험이 될 거라고 말해줄 수가 없거든요. 마구 흔들리고 가속을 느낄 거란 것도요.
0: 자, 우주 얘기를 계속해보죠. 화성으로 인간을 보내는 야심찬 계획을 성공시키려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방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화성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중 하나가 우주 방사선이죠. 이 방사선은 아주 무서운 거지만 아직 우주 방사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가 없잖아요. 화성으로 가는 여정에 우주 방사선이 왜 걸림돌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2: 지구를 출발해서 화성으로 날아가는 여정 내내, 그리고 심지어 화성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매우 강력한 우주 방사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노출량은 현재 인간이 일생 동안 쐬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양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어요. 아마도 화성에 한번 왕복하는 정도는 괜찮을지도 몰라요. 따라서 처음으로 화성에 가는 우주 비행사는 그 위험을 안고 가든지 아니면 기술의 힘을 빌려 자신을 보호하든지 해야 합니다. 화성에 도착하자마자 지하로 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0: 1969년, 미국이 최초로 인류를 달에 착륙시키는데 성공했죠. 당시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 대단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주 비행사들이 돌아왔을 때 3주 동안 격리 기간을 가져야 했다는 것. 솔직히 저도 최근에야 알았고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폴로 시대의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서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면 격리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죠?
1: 만에 하나 외계의 물질이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뭐 그런 걸 묻혀왔을까 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0: 그러니까 바이러스 같은
1: 네,
0: 거요?
1: 해로운 거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더 이상 우주 비행사를 일정 기간 격리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격리 기간을 더 썼죠.
0: 달 착륙 시대엔요?
1: 네.
0: 혹시 실제로 우주에서 뭔가가 묻어온 적이 있었나요?
1: 아니요.
0: 혹시요?
1: 월석은 주워왔지만 다른 건 없었어요.
0: 아, 달 바이러스는 없었군요.
1: 제가 아는 한은요.
0: 인간이 우주로 진출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엔 다른 동물이 동원됐습니다. 생각해보면, 뭐랄까, 좀 가슴 아픈 일인 게 사실인데요. 당시엔 꽤 많은 동물을 우주로 내보냈었죠.
2: 유감스러운 일이었던 건 맞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갈 때도 지금 병원에 갈 거지만 몇 시간만 참으면 괜찮을 테니 걱정 마 하고 달랠 수가 없거든요. 개나 원숭이 등을 우주선에 태울

0: 때 상황을 납득시킬 수가 없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좀 무서울 거고 몹시 흔들릴 거고 가속이 될 땐 느낌이 엄청 이상할 거야. 그 다음엔 붕 뜰 거야.
1: 그러다 나중엔 인간을 직접 태워서 시험했죠. 처음 우주로 나간 우주비행사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지 못한 채로 우주선에 몸을 실었어요. 그걸 발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단계를 뛰어넘었죠. 이젠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우주 정거장으로 가면 지구 저궤도에서 몇 달씩 생활하는 인간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우주에서 지내면 몸에 변화가 생긴다는데요. 우주 정거장에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귀환한 어떤 우주비행사가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주에서 지내면 키가 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된 얘기죠?
2: 간단해요. 지구에선 중력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우리 몸도 중력이 누르는 만큼 눌리게 되어 있어요. 자, 척추를 예로 들자면 척추뼈 사이사이에 스펀지와 비슷한 조직이 있는데 이것도 보통 땐 눌려있죠. 그런데 우주로 나가면 무거운 중력의 압박이 사라지니까 우리 몸도 팽창하기 시작해요. 우주비행사 켈리가 우주정거장에서 거의 1년을 지내고 귀환했을 때 다시 키를 재보니까 5cm쯤 커졌더래요.
1: 우와, 생각보다 큰 수치네요.
2: 우주에 다녀오면 농구선수 해도 돼요.
1: 그런데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오고 나면 얼마 가지 않아서 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하던걸요? 그러니까 네. 영구적인 변화는 아닌 거죠.
2: 네.
1: 키가 훌쩍 큰다니 우주에 더 가고 싶어지는데요.
2: 네.
1: 곧이어 우주의 미스터리는 과학자들로 하여금 우주를 더 깊이 탐사하고 싶게 만들죠.
2: 우리 과학자들의 목표는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고 형성되고 진화하고 있는지 밝혀내는 거예요.
1: 자, 이야기를 계속해 볼 텐데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죠.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숫자를 계산하는 건 가능할까요? 이 불가능한 과제에 도전한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수백만 번은 들었는데도 들을 때마다 경이로운 얘기가 있거든요.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숫자가 지구에 존재하는 모래알의 숫자보다 더 많다죠. 맞나요?
0: 네. 어떻게 알아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1: 계산했대요.
0: 네. 아마도 먼저 통계를 냈을 테고 그걸 바탕으로 추론을 했겠죠.
1: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니까 그랬겠죠.
0: 사실 전 우리 은하를 볼 때마다 항상 감탄하곤 하거든요. 하늘을 보면 별 무리가 가득해요. 우리 은하만 해도 이 정도인데 우주의 은하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것만 봐도 우주에 우리 말고 다른 생명체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1: 네, 저도 동의해요.
0: 이건 통계적으로 봐도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1: 네, 해변에 모래가 단 하나일 뿐일 수는 없을 테니까요. 흥미롭네요.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 한 구석으로 한정지어보자면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천체로 알려져 있죠. 우리 달이 지닌 미스터리 중 하나가 표면에 흙이 있다는 거잖아요. 결정이 날카로운 흙이요. 얘기 좀 해주세요.
2: 네, 그건 우리 지구의 흙과 같은 종류는 아니에요. 흙이라기보다는 아주 미세하고 날카로운 형태의 먼지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현재 달을 덮고 있는 흙은 무수한 운석이 달 표면에 충돌하면서 남긴 흔적이죠.
1: 네, 그래서 달에 가는 우주비행사들도 조심해야 한다면서요. 유리가루 같아서 흡입해서도 안 되고 피부에 묻어서도 안 되고요.
2: 네, 우주복 속에 들어가도 안 되고 기계 장비에 들어가서도 안 돼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달 표면을 돌아다니는 탐사 로봇 바퀴 뒤쪽에 보면 일종의 흙바지를 붙여서 흙이나 먼지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쪽으로 빠지도록 해놨어요.
1: 직접 우주로 나가서 경험해보지 않은 한은 장기간 무중력 상태로 지내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아마 이건 우주 비행사라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우주 정거장에는 위 또는 아래라는 개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전 익숙해지기가 힘들 것 같아요.
0: 전에 휴스턴에 있는 모의 우주 정거장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신기했던 게 벽면만 스위치나 기계 장비로 덮여 있는 게 아니고 바닥도 똑같이 활용된다는 거였죠. 거기서 그렇게 한 가지를 배웠어요.

0: 꿈이 있다면 나중에 현장에서 확인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폴로 시대의 우주 비행사들이 달 표면에 갔을 때 남긴 발자국이 앞으로도 수백만 년간 그대로일 거라죠? 그 이유가 뭘까요?
1: 달 표면에 한 번 찍힌 발자국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바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구도 변화무쌍한 날씨가 없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주 비행사의 발자국은 오래 남을 겁니다.
0: 전 몇십 년이 흐른 후 먼 미래에 달에 가면 거기서 박물관을 보게 되지 않을까 상상해요. 박물관에 가서 소중히 보존된 초기의 발자국을 네. 보는 거죠.
1: 네, 가끔씩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곤 하죠. 우리 진짜로 달에 갔던 거 맞아요? 그럼요, 증거도 있어요.
0: 탐사를 열망하는 이들에겐 우주야말로 진정한 모험의 장이죠. 우리는 우주로 보낸 탐사선으로부터 행성과 위성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고 있으며 이따금씩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세계를 발견합니다. 오늘은 갖가지 우주의 미스터리,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주는 아무리 파고들어도 모든 게 여전히 경이로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린 아직 우리가 사는 태양계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많고 배울 게 많잖아요. 탐사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예요.
1: 네, 우리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다른 행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건 항상 설레고 신이 나는 일이죠. 일반적인 망원경으로는 볼 수 없는 숨겨진 사실이나 특징을 발견하는 건 정말이지 즐거워요. 탐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탐사를 통해서만 우리 지구를 이해하고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고 형성되고 진화 중인지 밝혀낼 수 있어요.
2: 과학자라는 직업의 장점 중 하나가 계속해서 새로운 걸 배워나갈 수 있고 그럼에도 또 다른 미스터리가 자꾸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지루할 일이 없으니까요.
0: 그게 바로 과학이죠.
2: 지금이야말로 최적기입니다. 우주 탐사에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다고 봐요. 달이 끝인 줄 알았죠. 달에 발자국을 찍은 게 우주 탐사의 정점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화성의 일몰을 사진으로나마 볼 수 있고 목성과 토성의 바다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겐 탐사선을 내보낼 능력이 있죠. 지금이 황금기이고 우주의 신비를 모든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시대예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오늘 라이브 제일 잘하는 팀 말하면 한
1: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2: 그때 보면서 아 체급 다르다는 느낌이 확실히
3: 체급이 다르지
4: 근데 그러지 말고 토론을 해서 같이 서로의 조율을 하자.
2: 이거 진짜 판단의 영역인 것 같아.
5: 여러분들 정말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심사한다는 거 이거 하나만은 믿어주시면 좋겠고요.

0: 씨 화이팅!
1: 저는 천안에서 왔습니다. 천안에서 화이팅!
0: 화이팅! 비제로라는 팀을 좋아하는데 비제로 화이팅!
2: 하나 둘 셋! 감량 중입니다. 건강 때문에 살 좀 빼고 있습니다. 헬로 이렇게 또 기다리면서 있었습니다. 자랑을 좀 했어요. 제가 이제 난 먼저 나는 거기 현장에 가봤다라는 내가 MC다. 그게 이후로 이제 산만한 시선 앨범들 많이 듣고요. 노비녹도 그렇고 선정 안 된 팀들도 음반을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팀. 오 잠깐만. 어이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라. 아 죄송합니다. 어이구. 다 떨어졌어요. 몸부림주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조금 바나나를 일단 먹을 것 같고 장난치고 있죠? 세상의 순수함을 노래에 담고 싶다. 허거. 오이스터즈 냄새가 좀 나죠?

0: 이런 느낌이 아니네요. 화고 뭐 이런 장난기가 아니고 저는 되게 좋아해요. 바나나 드셔도 돼요. 많이 드세요. 아이고 이 친구들 불만이 있어요. 멋 없으면 죽고 말지라는 느낌이 좀 좋은 얼굴이에요. 사실은 음악을 정말 잘하는 얼굴이거든요. 나는 이상하게 할 바에 나는 음악 안 해.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느긋한 그루브, 달콤한 멜로디, 쿨한 보컬이 이끄는 기분 좋은 인디록. 오. 느긋한 그루브인데 저처럼 막 너무 막 이렇게 멜로디 많이 쓰면 약간 쿨한 맛이 없어요. 날려줘야 되거든요. 이분들 그런가 봐요. 아, 진짜 기분 좋아지는데요? 멜로디 되게 잘 만드시는 팀이네요. 아, 얼굴에 거대 음악가 상이죠. 포스트록이네요. 지난달 선정됐던 녹인옥 뭐였습니까? 포스트록이었죠? 그리고 인스트루멘탈 팀입니다. 강력합니다. 이런 팀들은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최소 구성, 최대 출력. 신사연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은데? 드럼 기타인가요? 와. 야. 여기 2인조잖아요, 또. 그리고. 아, 미치겠네. 아주 똑순이 듀오죠? 우리 나르디스. 라이브. 음원에서 들을 수 없는 힘을 노래한. 이거 굉장히 스웩입니다. 라이브가 낫다 이거거든요? 유재하 대상 출신이시구나. 아. 아 근데 이것도 함정이 있어요. 저희 건반 치는 김영호 씨라고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1: 네.
0: 김영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김영호를?
1: 엄청난 팬이에요 지금.
0: 나의? 네. 김영호. 아 근데 이런 분 말고 김영호 아세요? 감독님 김영호 아세요?
2: 모르겠는데요.
0: 그 형도 유재하 2등 했어. 그래서 이제 유재하 이제 수상 이력이 무조건 플러스는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대상이잖아요.

노래를 겁나 잘하시네 두 분 다. 좀 무정의 카드긴 하잖아요. 좋은 멜로디에 둘이 화음을 잘 이뤄서 부르는 게 직관적으로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나르디스는 산만한 시선처럼 밴드 대동해서 나와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심아 아일랜드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 페스티벌 라인업에서. 그래서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들 아닌가. 검증된 루키이자 신에서 가장 뜨거운 밴드. 역시 심사평도 뭐 알고 계시니까 두 개인 것 같아요. 그만큼 부담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만큼 공연 경력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더 쉽게 하실 수도 있는

0: 오늘 아마 관객 호응 유도에서 굉장히 그 우위에 서지지 않을까라는. 다음은 제가 들어봤던 팀이에요. 삼뽀.
1: 음악 진짜 많이 들으시네요.
0: 자꾸 친구들을 맨날 외국 노래만 듣거든요. 음계인간 막 지윤의 이런 사람들은 막 외국 노래만 들어. 나 한국 노래 들어요. 삼뽀도 들어봤습니다. 연주자들끼리 사랑해야 좋은 소리가 난대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안 그래도 돼요. 저희 밴드 같은 경우는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됩니다. 다. 여기는 다 같이 코러스 하는 게 되게 보기 좋아요. 라이브 할 때. 전 솔직히 나는 여기 이런 라인업에서 난 내가 탈락해도 난 좀 괜찮을 것 같아. 음악 멋지게 하는 분들 10팀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아, 모르셨나요, 여러분들? 저예요. 헬로루키 MC 타다와드립니다. 마음속에 좀 응원하고 계신 팀들이 계실까요? 여러분들의 환호가 뒤에 계신 심사위원단 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고요.
3: 인상 베스트. 나 카드 물 마셔야지.
2: 올해 헬로루키로 향하는 두 번째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스마일랜드 소개해드릴게요. 쉽지 않아요, 더 몰라. 수상 이력이 화려해요. 그리고 헬로루키에는 어쩐 일로 나오셨어요?
4: 아직 헬로루키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헬로루키 하러 나왔습니다.
5: 헬로루키가 다시 한다고 했을 때 SNS에 딱 뜨자마자 제가 다 보냈어요. 야, 이거 내년에 다시 한댄다. 우리 진짜 이거 해야 된다.
6: 헬로루키가 돼야 되는 이유로 황금의 눈이 멀어서 어디라고.
7: 야, 쟤 무슨 엄청 솔직한 분이야.
8: 아니, 천만 원 우리 것이다.
9: 타 경연에서 입상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지도도 조금씩 알려지고는 있는데 인디밴드라는 게 수익을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네, 이런 헬로루키 꼭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미조입니다. 나오자마자 스타가 된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 거를 저는 너무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그만둘 때도 아주 쉽게 버리고 그러고는 그림 공부를 위해서 파리를 떠난 거죠. 우연히 그 최백과 선생님이 아니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왜 노래를 안 하세요? 그래서 아 그렇지 그래도 음반 하나는 그냥 나한테는 기념 앨범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37년 앨범을 발표하게 된 거죠.

그 노래가 젊은이들한테 많은 인기를, 내 노래를 이렇게 좋아할 줄 사실 몰랐고요. 많은 위로를 받는 그 청년들한테 나는 또 그 위로를 받고 있죠. 그래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정미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래를 시작한 지 7년 반이 지나 노래를 완전히 접고 37년 만에 다시 노래를 시작했는데요.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요. 석별이라는 곡인데, 석별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 볼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이별이지요. 석별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게도 작년부터 특히 젊은이들이 제 노래를 좋아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축가, 결혼식 축가를 저한테 불러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많이 온대요. 그 여러분 앞에 이 축가를 대신 들려드릴까 합니다. 7번 곡도 들려드리죠.

감사합니다. 동해안 내그 해안도로, 그 아름다운 해안도로가 7번 국도잖아요. 근데 동해안에는 또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파도로. 어딘가요? 양양. 들려드리죠.

저도 젊은 느낌이에요, 실은. 무대에 일단 서서 노래를 할 때는 젊은 사람이나 저나 마음은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또 내 노래를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앞에 있고 그러면 힘이 버쩍버쩍 나죠.

0: 후배 가수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콜라보를 해줄 줄 정말 미처 몰랐어요. 그 중에 손태진 씨가 한 사람이었고.
1: 사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다 했고요. 약간 듣는 사람으로서 약간 용서받는 기분? 이랄까? 막 치유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또 음악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과 그 열정이 느껴졌던 게 제가 노래하는 걸 듣고 본인 걸 다시 해야 되겠다고 재녹음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파트너와 맞추기 위해서 뭐 듀엣 하다 보면 서로 눈 쳐다보기도 힘들고 어색할 때도 많은데 전혀 그런 마음은 없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그런 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0: 태진 씨가 진행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요.
1: 네.
0: 제가 이제 노래를 한 두세 곡 불렀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샹송을 한 곡을 불렀는데 그거를 그대로 같이 받아서 불어도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야, 아까 리허설 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고엽 라파엘 모르트 손태진 씨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끝까지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2: 아, 감사해요.

너무 멋있었어요. 네, 고마워요. 와.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이 세상의 전부잖아요. 그 엄마가 일찍 저 세상을 떠난 그 아이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아이가 저입니다. 엄마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안 계신 저는 엄마라는 단어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75 앨범에서 엄마의 봄이라는 그 노래로 인해서 제가 다시 엄마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봄 들려드리죠.

저희 분신 같은 곡입니다. 서울시 개요를 들려드릴 텐데요. 저희 후배 가수들이 이 개요를 많이 불렀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는 개요를 해드시킨 장본인 제가 들려드리죠.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그랬어요. 내가 이 소리가 나올 때 우리 앨범 한 장 더 만들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눈은 노화가 되는데 목소리는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일락기도 노월을 그 향기처럼 떨려오던 그 처음에 컴백해서 노래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활동하리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I did it my way and did it my way 이런 끝 가사 해냈다. 정말 행복해요. 그 아름다운 곡들을 내가 지금 부를 수 있다는 것.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2: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3: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4: 어쩌라고?
3: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 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4: 우리가 심폐소생술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3: 야, 야!
2: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4: 덕분에 살았다, 야.
3: 밥 한번 사.
5: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Danke, Leute. Fahren noch.

Os pombos, né? Na época, o galo, não era o pesado.

Schlappen schließen! Auf Tiefe gehen! Schnell auf Tiefe!

Haben Sie dich schon wieder ausgejagt?

세상.

Dank wird geblieben.

darstellen. Das ist einfach ein Grundumschaltung.

0: FIFA. Noch tiefer.
1: Vorne oben 10. Hinten oben 7.

오늘 쯤입니다. 200 m.

schlecht, Herr Specht.

0: Hinten, nach hinten. Schnell.
1: Er ist weg, Herr Karlein.

난 컴퓨터.

Dreimal Wahnsinnige! Ach so!

0: 就是没带给
1: Keine Wirkung. Anblasen.
2: Anblasen!
1: Vorne anblasen.

Boot ist nicht zu halten. Meter. 230 Meter.

Verstellen! Das ist die Welle, ich weiß nicht.

0: mir leid.
1: Keine Hoffnung mehr.
0: Fast 15 Stunden schon.

Ich war ganz besoffen. Das ist jetzt die Wirklichkeit.

0: Erste Wache sich klar machen.
1: 260 Meter. Meter. 240 Meter.

Keine Maschinen stoppen. Achterleine über.

감사합니다.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어서 오세요. 더운데 음료수 한잔 해요. 이번에는 제가 샴푸해 드릴게요. 거품을 톡톡톡.
1: 미용실 매니저가 개라고요? 에이, 거짓말.
0: 마음에 드나요?
1: 돈도 번다고요?
2: 걱정 누나, 파이팅. 알지.
1: 만화 같은 이야기 사실일까요? 한편 승마장에는 말을 닮은 개가 있다는데요. 이야, 너 스타일 좋다. 그 순간 바라바라밤, 황야의 무법자 등장. 영화 주인공이 따로 없는데요. 아, 근데 그 외모는 신경을 안 쓰나 봐요. 자연스러운 게 좋긴 하지만 진짜 괜찮을까요?
3: 좋은 사료 먹고 열심히 뛰어놀고, 그게 강아지들의 행복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믿기 어려운 사연의 주인공들, 진실을 확인해 보시죠.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전라북도 익산. 바로 이 미용실에 천재견이 있다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반겨줄지 기대되네요. 빨리 가보시죠.
4: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세요.
4: 네. 저기 머리 좀 하러 왔는데요.
5: 조금만 앉아 계시겠어요? 네, 손님 마무리하고 바로 해드릴게요. 강준희 매니저, 손님 오셨네. 음료수 갖다 드려야지.
1: 드디어 등장한 천재견. 와, 음료수를 가지러 가나 봐요. 익숙하게 냉장고 문을 열고 음료수를 꺼내는 모습. 그리고는 바로 손님에게 직진하는데요. 군더더기 없이 자연스럽죠? 대단하다.
4: 오, 고마워. 이야, 오, 음료수를 갖다 주네.
5: 음료수 드세요.
4: 아, 고마워요.
1: 이야, 똑똑하다, 똑똑해. 손님 응대를 마치고 사장님 옆에 대기. 어떤 일을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5: 강준아, 트레이 좀 갖다줘. 강준아, 트레이 좀 갖다줘.
1: 오, 진짜 끌고 오네.
5: 고마워. 샴푸 하실게요. 이쪽 여기 앉아서. 강준아, 손님 샴푸하자. 샴푸.
1: 이번에도 와, 깔끔하게 성공.
5: 알지, 고마워.
1: 설쌤도 놀라셨죠? 그쵸?
6: 손님. 아, 똑똑하네. 그래도 되게 보기 좋은 건 얘가 이걸 너무 재밌어 한다는 거죠. 나 잘하지?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또 뭐 없어?
1: 정말 눈빛이 반짝.

0: 반짝거려요.
1: 양준, 수건 좀 주세요. 아이고, 고마워. 네, 닦으세요. 얼굴 닦으세요.
2: 미용실 천재견 깡준이 검증 완료. 이거 보세요. 매니저. 엄연히 직책이 있답니다. 깡준이의 서비스 어때요?
3: 색다른 것 같아요. 처음엔 원장님이 유명해서 왔는데 요즘엔 깡준이가 더 유명해요. 서비스가 다릅니다. 깡준아, 계산해줘.
1: 깡준아, 고마워. 아, 이뻐.
2: 어휴, 카드 배달까지 풀 서비스네.
1: 손님한테 전달. 갖다 드려, 손님.
3: 깡준아, 줘. 옳지.
2: 오전 근무를 마치고 잠시 휴식 시간. 마당에도 깡준이 공간이 있네요.
4: 바깥에도 이렇게 변사가 있네요.
5: 네, 제가 만들어줬어요. 안에 이제 손님 많고 할 때는 얘도 이제 밖에서 쉬는 게 좋으니까. 얘도 이제 넓으니까 바람도 쐬고 있으라고. 하우스 들어가.
2: 아빠의 말 한마디면 뭐든지 척척. 예.
1: 문 닫아. 기다려, 거기 있어.
2: 보셨죠? 깡준이는 주저하는 법이 없다고요.
1: 아, 거기 그래 들어가서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2: 세상에 깡준아, 너 대체 어디까지 똑똑할 거야?
1: 깡준이 운동해야지.
2: 보호자님도 운동하시게요?
4: 근데 줄넘기를 아니 깡준이하고 한다고요?
5: 어, 깡준이 줄넘기 저보다 더 잘해요.
1: 에이, 깡준아, 줄넘기 한번 하자.
2: 2인 줄넘기요? 아, 가능할까요?
1: 하나, 둘,
5: 하나, 둘, 셋, 넷, 다섯.
2: 어머어머어머, 나보다 더 잘하네.
6: 오, 줄넘기도 해.
5: 피디님 줄넘기 잘 하시죠?
4: 네.
5: 네. 그럼 한번 해보시겠어요?
4: 깡준아, 네. 한번 줄넘기 한번 해볼까? 깡준아.
2: 아, 이거 조금 불안한데요.
5: 하나, 둘, 셋.
2: 오, 오, 오, 된다.
5: 처음인데.
4: 이야, 잘하네. 깡준이, 줄넘기 네. 말고 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5: 할 줄 아는 거 많은데, 뭐, 원반도 하고, 보드도 타고.
4: 보드를 탄다고요?
5: 야, 보드 타봐.
2: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보드 타기. 아, 뒷발도 타야 하는데. 아유, 깡준이 긴장했구나. 원래는 이렇게 잘 탄답니다. 그 외에도 재주가 많은 끼쟁이. 개인기가 무려 30개 이상이래요. 깡준이 멋지죠?
4: 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5: 원래 제가 주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아는 지인이 그 염소 키우는 농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염소 몰이 하려고 데려왔는데 견사에 넣어놓기만 하루 종일 지져가지고.
2: 깡준이가 많이 지졌다고요?
6: 뭘 안 시켜주면 그게 욕구 불만, 좌절감 이런 걸로 쌓이게 되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이런 지짐이에요.
2: 지인의 부탁으로 깡준이를 맡게 된 보호자. 처음엔 말썽을 많이 피웠대요. 그래서 선택한 게 훈련. 반려견 훈련사를 꿈꿨던 보호자의 특훈이 시작됐다는데요.
7: 와.
2: 그랬더니 글쎄 일취월장한 깡준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나는 우등생이래요.
4: 지금 이렇게 짖지도 않는 거예요?
5: 네, 지금 전혀 안 짖어요. 한 번 짖어. 옳지. 두 번 짖어. 옳지. 세 번. 세 번 짖어.
8: 말썽 피우던 과거는 잊어주세요.
2: 훈련은 여전히 진행 중. 근데 아까부터 뭘 보시는 거예요?
5: 오늘 깡준이 하루 일과표예요.
2: 이렇게 많아요? 깡준이가 잘 배우던가요?
5: 이제 저랑 교감이 아무래도 잘 되다 보니까 점프하라고 하니까 점프 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줄넘기만 천천히 이렇게 해주면 저랑 같이 호흡이 잘 되니까 잘 하더라고요.
2: 환생의 짝꿍으로 임명합니다.
9: 안녕하세요.
1: 네, 어서오세요. 네,
9: 깡준이 보러 왔어.
1: 들어왔어?
5: 뭐, 깡준이랑 술래잡기 하러 왔어?
10: 네.
2: 어린이한테도 인기 만점인 깡준이.
5: 과자 갖다 줘. 준우 과자 갖다 줘.
2: 어휴, 음료수 대신 과자를 주는 거야? 훌륭한데? 어린이한테는 장난도 잘 친대요. 아유, 땅준이 개구쟁이네.
9: 간식이랑 방향제 좀 만들어 왔어요.
5: 간식 뭐 또 들고 와? 이건 뭐야? 아, 이렇게?
2: 이야, 깡준이 선물인가 본데요?
5: 기다려주면 돼?
9: 훈련사가 꿈이어서 강아지 데리고 해보는 게 꿈인데, 여기 그 똑똑한 그 깡준이가 있어가지고 선물해주고 싶어서 만들어 왔어요.
5: 아, 고마워.
0: 그냥 있으면 애완견으로만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심부름도 해주고, 손님들 오면 이렇게 잘 이렇게 따르기도 해서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5: 강준아, 찌개핀 어디 갔더라?
8: 아이 참, 여기 있잖아요.
5: 아, 거기 있었어? 아이치, 고마워. 아이.
2: 강준이가 있어서 든든하시겠어요.
5: 네,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필요한 거 있을 때 그때 이제 저한테 심부름 해다줘요.
2: 매니저 업무를 톡톡히 하는 깡준이. 미용실이 웃음으로 가득한데요.
9: 깡준아, 이거 팁?
5: 아, 팁 주시게요?
9: 팁?
2: 설마 용돈까지 버는 거예요?
9: 고마워. 잘 있어. 깡준이한테 팁을 주신 거예요?
7: 예, 심부름도 잘하고 해서 그냥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뭐 오히려 제 아들보다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2: 깡준이가 번 돈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도 내신대요. 세상에 이런 효자가 없습니다. 깡준이 덕에 동네방네 소문난 미용실. 아, 근데 깡준아, 너 파업한 거야? 더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5: 왜 그러고 있어? 심심해? 지루해? 밖에 나갈래? 밖에.
2: 허락받자마자 옆집으로 간 깡준이.
10: 깡준아, 일어서. 하이파이브. 우구절우네. 엎드려.
2: 옆집 사장님과 깜짝 훈련을 합니다. 하루 이틀 맞춰본 솜씨가 아닌데요.
10: 일어서.
2: 사장님도 전문가 느낌이 물씬.
10: 하이파이브. 옳지. 일어서.
2: 깡준이가 자주 방문하나 봐요.
10: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와요. 문 열리면 한 번씩 자주 들어와요. 간식도 먹고 놀기도 하고 놀아요, 저하고. 한참 놀다가요. 자, 앉아.
2: 깡준이의 앉아. 재밌는 이중생활이네요.
5: 네,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5: 어떤 일이에요? 깡준이 보러 왔어?
2: 사실 이곳은 금녀의 구역인 바버숍. 깡준이가 그 원칙을 깨버렸대요.
11: 오, 깡준아, 고마워. 나 저거는 어떻게 알았어?
2: 그런데 사람이 올 때마다 훈련하기 바쁜 깡준이. 혹시 스트레스 받지는 않을까요?
6: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들 아무것도 안 하게 그냥 편하게 두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되게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걸 안 주면 아이들 바로 문제해야 됩니다.
2: 아이고, 또 지갑 열리는 거예요?
12: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이거? 어? 만 원짜리도 있어. 5천 원짜리도 있어.
2: 깡준이가 용돈 버는 재주가 있네요.
10: 재밌잖아요.
12: 가끔가다 팁도 주고. 그래서 깡준이 인기 스타예요.
8: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5: 깡준이가요? 여기 바버샵이다 보니까 남자 손님만 오시거든요. 이렇게 여자분들 오시면 되게 좋아해요.
12: 정말요?
5: 네. 네. 엄청 반겨요.
2: 그렇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즉석 테스트.
5: 엉뚱하게 해야 돼요. 네. 위치 똑바로 해주세요.
11: 네.
12: 네.
5: 출발할게요.
12: 네.
2: 이토록 간절했던 적이 있을까요? 깡준이를 향한 열렬한 구애. 과연 깡준이의 선택은?
11: 역시. 미인을 알아봤어.
5: 역시.
12: 다시 한 번만.
5: 다시 한 번만. 깡준이 가보자. 누가 좋아? 깡준이 가보자.
12: 와!
13: 내향적인 여자! 아, 두 번 연속 1등 하겠지?
12: 네.
5: 대박!
12: 내향적인 여자!
2: 남자보다 여자를 더 좋아하는 깡준이. 설쌤, 진짠가요?
6: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차이. 이런 것 것들을 따지더라도 평균적으로 강아지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을 더 좋아하고 남성분들을 더 좋아하는 강아지

0: 애들도 있지만 좀 특이한 애들인 거예요.
1: 깡준이.
2: 깡준이는 미녀를 좋아해. 그날 저녁.
3: 깡준아, 굴 꺼야지. 꺼.
2: 미용실의 소등 담당은 깡준이래요. 근데 벌써 퇴근하시는 거예요?
3: 깡준아, 일로 와봐. 네, 쓰레기 버려줘. 쓰레기 버려줘.
2: 가게 앞 청소도 깡준이 담당. 아유, 기특해.
3: 자, 아이, 깡준.
2: 아빠와 함께 산책에 나온 깡준이. 실외 배변견이라 틈새 산책을 해줘야 한대. 매니저 업무도 손님들에게 서비스도 모두 으뜸. 뭐든지 잘해내는 깡준이가 뿌듯하시죠.
4: 깡준이 덕분에 행복하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3: 네, 깡준이가 이제 두 살밖에 안 됐잖아요. 앞으로 이제 배울 게 많으니까 더 열심히 가르치고 저랑 행복하게 살아야죠. 설쌤이 저희 깡준이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 궁금하긴 하네요. 행복하게 살자, 깡준아. 화이팅! 알지?
5: 설쌤,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6: 영상만 봐선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하는 게 육체적인 에너지 소모하는 것보다 실제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막 넓은 초원을 뛰어다니지 않아도 보호자와 함께하는 활동으로 얘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도 좋아하고 보호자도 좋아하고 궁합이 진짜 잘 맞습니다. 둘 다 약간 도파민형 같거든요. 독댄스 같은 거를 배워본다거나 둘이 뭔가 대회 나가봐도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뭔가 이뤄내고 그러면 더 즐거워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보기 좋네요.
2: 다음 친구들은 말을 닮았다는데? 빨리 가보자 멍. 자, 이번엔 대구로 날아왔습니다. 승마장에 살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정말 말을 닮았을까요? 근데 말들의 외모가 범상치 않은데요? 깡준아, 출장 미용 나온 거야? 클레오파트라 따라해봤어요.
7: 자, 예쁘게 잘라봅시다.
2: 여기 말 미용실인가 봐요.
7: 머리 잘 나왔어요. 다음 손님, 부에노 손님은 머리가 없네요. 아주 쉬워요, 머리 자르기가. 자르기 없어서. 예쁘게 잘라요.
8: 안녕하세요. EBS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에서 나왔는데 네. 여기 말을 닮은 개가 있다고 하는데
7: 아, 주력이 형제 말씀하십니까? 저기 오고 있네요.
2: 어디? 뭔가 나오고 있긴 한데 말이야, 개야. 혼란스러운데요? 얘들아, 정지. 아, 좀 멈춰봐. 찾았습니다. 말을 닮은 친구들. 승마장을 전세 낸 건지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녀석들. 영락 없는 미니 말 같은데요? 이 녀석들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너 이름이 뭐니?
3: 주주. 주주야. 주주.
9: 이 친구 둘이 많이 닮았네요?
3: 얘네들은 이제 아프간 하운드고요. 이제 형제인데요.
2: 엉뚱하고 귀여운 매력의 럭키. 주주는 호기심이 아주 많대요.
3: 일로 와봐. 자, 자, 우리 4년 동안 했던 거 있지? 우리 한 가지만 했잖아. 그치? 자, 일로 와. 자, 앉아.
2: 잘 맞은 건가요? 먼저 앉은 것 같은데. 알쏭달쏭하다.
3: 자, 일로 와. 일로
9: 와. 한번 다른 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는지.
3: 다른 거요?
9: 네.
3: 다른 거? 너네들 뭐 할 수 있어?
2: 다른 거요? 개인기 끝이에요. 아프간 하운드는 우아한 털이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주주와 럭키는 좀 털 관리가 부족했나요? 특히 럭키는 군데군데 엉킨 털이 많은데요. 빗질하면 아프다고요.
3: 저는 강아지들이 이렇게 뛰어놀면서 자유롭게 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빗질을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2: 놀다 보면 털이 엉키는 일이 다반사. 심한 부분만 잘라주신대요.

0: 털 상태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리고 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이거는 빗질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습한 데는 엉키면 그쪽 안쪽이 습해지고 통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피부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죠.
1: 그런데 고민은 따로 있대요. 바로 콜링이 안 되는 녀석들.
2: 들어가, 들어가자. 들어가, 집. 집 들어가자, 들어가자. 집에 가자, 집에.
1: 말과 교대로 승마장을 사용하는데 잡히질 않으니 곤란하다고 하네요. 벌써 한 시간째 사투 중. 아유, 얘들아, 이러다 날 새겠다.
2: 감독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3: 제가 네. 좀 도와드릴게요.
2: 예, 예, 좀 도와주세요.
1: SOS 요청에 제작진도 합세. 그 옷도 똑같고 술래만 늘어난 것 같은데요.
2: 집에 갑시다.
1: 결국 과한 열정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아유, 괜찮으세요? 아유, 세상에, 까졌네, 까졌어. 아유, 무릎도 까진 거 아니에요? 이미 체력이 바닥난 제작진, 보호자도 마찬가지인데요.
3: 네. 안 잡혀요, 잘?
2: 얘네들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좀 한참 놀다가 잡힙니다.
1: 이 와중에 똥까지 먹는 녀석들. 아이고, 얘들아, 똥은 반칙이지. 도통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는 주주와 럭키. 안아서 옮기는 방법도 있지만 30kg을 감당하기엔 역부족. 오! 아빠의 간절한 바람이 통한 건지 아이들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고마워, 얘들아. 한바탕 신나게 뛰어놀고 밥 먹는 시간인가 봐요. 그런데 사료가 섞여 있네요.
2: 미용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먹는 거하고 운동은 좀 잘해주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어요. 밥 먹자.
1: 가장 먼저 밥을 먹는 친구인가 봐요. 조심조심 계단을 올라오는데요.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 같죠?
3: 지금 이 친구는 누구예요?
2: 얘는 두부입니다.
1: 견 식구 중 유일한 딸이래요. 반가워.
2: 두부야. 야, 두부는 시작. 시작.
1: 선천적으로 시력이 안 좋은 두부. 조금 느리지만 불편함 없이 잘 다가가죠? 두부야, 맛있지? 아빠가 널 위해 특별히 준비했대.
4: 뭐야, 이거 뭐였어?
2: 어? 너 어떻게 나왔어? 문 안 잠갔나?
4: 아니, 문을 열어놓고 오셨어요?
2: 아까 네, 깜빡한 것 같아요. 네, 깜빡한 것 같은데.
1: 어디로 튈지 모르는 주주. 왜 탈출을 안 했나 했더니 너 체력이 방전됐구나. 입맛도 잃을 만큼 신나게 놀았나 봐요. 주주 럭키, 좀 쉬자 이제.
2: 또봉 덥나? 왜 또 들어가 있노?
1: 또봉이. 세상에, 세상에. 이 작고 무해한 생명체는 누구예요? 또봉이, 너무 귀엽다.
2: 또봉이, 이빨 나니까 가렵지? 응? 또봉이 장난감? 장난감? 또봉이, 앉아. 앉아. 앉아.
1: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잖아요. 앉아 교육은 필수 중에 필수. 어휴, 떡잎부터 다르다, 또봉아.
3: 이 친구는 누구예요?
2: 얘는 한 달 전에 온 강아지인데요. 저희 이웃집 사장님께서 고령시장에 가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한 마리를 불쌍하다고 5만 원 주고 사서 오셨습니다.
1: 시장 한켠에 있었던 똘망똘망한 또봉이도, 이웃마을에서 오게 된 두부도, 주주 럭키도 파양당한 아픔이 있는데요.
2: 구석에서 그냥 쭈그려가지고 꼬리 내리고 승마장에 왔을 때도 좀 경계를 했었어요. 뭐 하울링도 있고 분리불안도 있었고.
1: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었지만 함께 살면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대요. 많이 달라졌나요?
2: 흙묻은 강아지가 좀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친구들이 뭐 흙도 묻어 있고 가끔씩 뭐 이렇게 씨앗도 달려오지만 행복해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5: 주렁이 나와요!
1: 다시 한번 주주 럭키의 놀이 시간. 얘들아, 흥분하지 말고 다친다. 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늘씬한 몸매를 유지 중인데요. 하지만 여름엔 복병이 있었으니 체력 고갈시키는 땡볕 더위. 더군다나 이곳은 대구랍니다. 대프리카 다들 아시죠? 아, 덥다 더워. 여름아, 저리 가. 어떻게든 더위를 이겨내 보려고 하지만 폭염주의보까지 발령됐는데요. 다행히 주주 럭키를 위한 분수쇼 개최. 어때? 좀 시원해졌어? 더위 사냥에 나선 두부도 있습니다.
5: 아우, 누나, 뒤에 또봉이 있다고. 아우.
1: 두부 누나가 많이 더웠나 봐. 또봉이가 있는 줄 몰랐대. 더위가 잠시 소강 상태에 이르고. 어, 근데 주주와 럭키는 어디 갔죠? CCTV 확인하라고? 30분 전 문 앞에서 포착된 수상한 움직임. 어? 어? 럭키의 힘에 속절없이 대문이 열리고 마는데요.
3: 주주 럭키가 저거 없는데?
2: 네?
3: 없어.
2: 들어가!
1: 아이들을 찾아 나선 보호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2: 주럭이! 주럭아! 주럭아! 주럭아!
1: 문제는 승마장 앞이 차도라는 건데요. 사고라도 나면 어쩌죠?
2: 사장님! 사장님! 안녕하세요. 주럭이 못 보셨어요?
6: 못 봤는데? 또 나갔어요?
2: 네, 또 나갔습니다.
6: 아니, 왜 저리 돌아다니는 거야?
2: 계속 바깥으로 도망댕겨요.
6: 네. 그럼 어떡하노? 근데 오늘은 내가 이거 계속 했었거든?
2: 근데 네네. 못 봤어.
3: 혹시 주주럭키 여기 탈출하는 거 많이 보셨어요?
6: 아니, 자주 돌아다니길래 보이면 살면 연락해드리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또 나가면 어떡하노? 근데 여튼 여러 번 탈출해요.
2: 좀 이따 나중에 보시면 부탁드릴게요.
6: 알겠어요. 살면 네. 연락드릴게.
2: 네네.
6: 뭐, 빨리 찾아야 된대.
1: 망연자실한 그때. 어? 저기 럭키 아니에요? 가까이 다가가자 인기차게 달아나고 마는 럭키. 럭키야, 주주는 어딨어? 그 순간 주주도 돌아왔네요. 그래, 집 나가면 고생이라잖아.
2: 주주, 어디 갔다 왔어? 응? 야, 어디 갔다 왔어? 가자. 럭키!
1: 자, 이제 남은 건 럭키인데요. 다행히 멀리 달아나진 않고 승마장 주변을 빙빙 도는데요.
2: 럭키야! 럭키 쉬자! 쉬자! 럭키야, 어딨노? 럭키!
1: 벌써 탈출한 지 2시간째.
2: 여기네! 야! 일라!
1: 아유, 행복했니? 아빠는 속이 타셨대. 평소에도 자주 탈출을 하나요?
2: 20-30번 정도.
1: 그렇게 많아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는데요.
2: 소방관 분들이 오셔서 이제 마취총도 몇 번 맞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도 한 번 났었고요. 트럭이 부딪혀서 좀 튕겨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만 좀 나가, 그만 좀. 어? 힘들다. 그만 좀 나가, 그만 좀. 어?
3: 탈출은 누가 먼저예요?
2: 주주가 먼저 합니다. 주주가 먼저 탈출하면 럭키가 그 뒤를 따라서 같이 나가는 편이에요.
1: 탈출의 달인들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벌써 울타리 보수만 수십 번째. 막고 또 막아도 귀신같이 탈출하는 녀석들이랍니다.
7: 구멍이랑 구멍을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얼굴을 막 이렇게 집어넣고 이게 지금은 이렇게 막아놨는데 얼굴 놓고 하면은 이게 다 밀리거든요. 네.
8: 그 맨날 평면적인 운동장에서 둘이 뛰어노는 게 얼마나 계속 재밌을까요?
0: 아니라니까요.
8: 근데 저 산에서 냄새가 내려와요. 뭔가 새로운 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동물로서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탈출할 수 있으면 탈출하고 싶죠.
1: 새로운 자유를 찾는다고요? 눈앞이 깜깜한 탈출 전쟁. 승마장을 도움구장으로 만들 수도 없고 방법이 없을까요?

0: 아빠의 걱정과는 달리 마냥 해맑은 녀석들. 뾰족한 묘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날 아침, 마장 마술 선수의 아침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어우, 멋지시다. 아이들은 편안하게 꿀잠 자는 중. 그런데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승마 체험을 위해 어린이들이 방문한 건데요. 갑자기 개 짖는 소리도 선명하게 들립니다. 짖는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주주와 럭키. 매섭게 짖는 모습이 낯선데요. 어휴, 주주야. 순둥이 주주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네요. 누가 자꾸 우리 집에 오는 거야? 하루 평균 100명의 손님이 찾는 승마장. 자주 오는 친구들인데도 늘 처음 보는 것처럼 행동한대요. 어우, 무서워.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1: 무섭게 짖었다. 보러 가면 갑자기 짖어요.
2: 아이들이 구경하는 걸 좋아하니까 하면은 조금 이렇게 미역적으로 좀 많이 짖곤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도망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0: 아이들 짖는 소리에 보호자 출동.
3: 안 돼. 그만 짖어, 그만. 주주 이렇게 안 돼. 안 돼.
0: 수업 시간인데 참 난감하시겠어요. 언제부터 이런 반응이 있었나요?
4: 주주럭키는 처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개방해서 좀 얘네들을 두다가 손님들이 올 때 뭐 짖거나 이렇게 뭐 달려들려고 해서 저희가 바깥에다가 조그맣게 견사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0: 사무실 옆이 아이들의 견사라 마주치는 일도 흔하대요. 어, 거기 아이들 있어요.
5: 우선은 지금 위치가 되게 좋지 않습니다.
6: 얘네는 무조건 낮잠 자야죠. 얘네는 원래 단상성 수면이 아니에요. 수면의 시간도 되게 짧고 수면의 질이 얕아요. 그걸로 양으로 승부해야 돼요. 근데 그게 보장이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5: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자꾸 와서 쳐다보고 이러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잠도 못 자고 정말 문제가 점점 커질 수 있어요.
4: 럭키야.
0: 혼자 있으면 좀 나을까 싶어서 주주와 럭키를 분리해 볼 건데요.
4: 너네들 이제 따로 한번 있어보자. 자, 럭키 나오세요.
0: 이 방법이 성공하면 견사를 넓게 쓸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4: 우리 또봉이랑 키 차이가 많이 나네.
7: 와, 럭키 형아, 우리 집에 왔네. 같이 놀자. 어?
4: 자, 일로 오세요. 들어가자.
0: 문제는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는 점.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주는 분리불안 시작. 럭키가 나가자마자 불안한 듯 더 예민해졌는데요. 이대로 실패일까요?
4: 주주 왜? 응? 왜? 왜? 무서워? 괜찮아?
0: 분리불안이 있는 건 럭키도 마찬가지. 오히려 주주보다 반응이 더 심한데요. 급기야 탈출 시도. 럭키야, 그러다 다칠라. 안간힘을 쓰며 철망에 매달리는 럭키. 어어어. 아이고, 결국 탈출하고 맙니다. 곧장 주주한테 달려가는데요. 떨어져 있었던 10분 동안 애가 탔던 주주와 럭키.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가 봐요. 어디 갔었어, 럭키야? 어, 말도 마. 힘든 탈출이었다고. 함께 있을 때 더욱 행복한 주주 럭키 형제. 자유를 갈망하는 이 녀석들을 말릴 방법이 있을까요? 얘들아, 말썽 좀 덜 부리면 안 되겠니? 설쌤을 빨리 만나봐야겠죠?
4: 운동장에서만 노는 걸로 만족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탈출했을 때 부름이 오게끔 이런 부분도 배웠으면 좋겠고요. 손님이나 자주 봤던 분들한테는 안 지졌으면 좋겠습니다.
0: 승마장 사고 뭉친 녀석들을 위해 달려왔다. 긴장하지 마. 주주 럭키 때문에 오셨대. 설쌤, 잘 부탁드려요.
8: 안녕하세요.
4: 아, 네.
8: 아, 안녕하세요. 아, 너네구나.
4: 네.
8: 지금 두부?
4: 네.
8: 또봉이?
4: 네, 맞습니다.
9: 또봉이, 일로 와봐.
8: 한번 보자.
9: 어?
8: 어, 이뻐. 어? 귀여워. 잘 먹었네요.
4: 네.
8: 응? 잘 먹었어. 에너지 엄청 뿜뿜일 텐데 이렇게 풀려서 놀고 좋겠다. 근데 오늘 사실 또 더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잠깐만요.
4: 네.
0: 갑자기 발걸음을 멈춘 설쌤.
8: 이야, 이거 누가 적으신 거예요?
4: 제가 적었는데요.
8: 역시 말을 다루시는 분이라.
4: 네.
8: 말과 동물과 교감하시는 분이라.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와, 이거 약간 이건 감동인데요?
4: 아, 감사합니다. 네.
0: 자, 이제 아이들을 만나볼까요? 심호흡하시고.
8: 와, 너네구나. 그렇지.
0: 설쌤의 방문을 열렬하게 환호하는 아이들. 얘들아, 흥분하지 마. 첫 만남 강렬하죠?
5: 좀 과하게 반응하는 모습들, 흥분하는. 네. 모습들이 있는 거죠?
4: 예.
5: 공간이 제한적일 때는 내가 충분히 도망가지 못하기 때문에.
4: 아, 네네.
5: 애들이 우선은 반응하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0: 아, 방어 본능이었군요.
5: 산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4: 얘네들을 운동장에 풀어서 자율운동하게끔.
5: 운동과 놀이가 단조로워요. 그냥 저 마사에 풀어서 열심히 뛰어놀면.
4: 예.
5: 진짜 좋은 운동이에요.
4: 네.
5: 네. 맨날 똑같은 것만 하는 거예요.
4: 지루할 것 같아요.
5: 그래서 탈출합니다.
4: 아, 네. 네.
5: 더 재밌는 걸 찾아 탈출합니다.
4: 예.
5: 뭐 물론 독립적인 애들이긴 하지만 내가 뭔가를 해줘서 즐거움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4: 네.
5: 그래서 보호자랑도 소통이 더 잘 되면 우리 말 좀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4: 네.
5: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 한번 해보시죠.
4: 네.
0: 이제 승마장으로 가볼까요?
8: 공간 너무 좋네요. 애들 뛰어놀기에.
4: 네, 맞습니다. 네. 낮에는 이제 말들이 뛰어노는 공간이고요.
8: 네.
4: 밤에는 강아지들이, 개들이 뛰어노는. 아,
8: 얘네들은 그래도 복받았네. 개인 운동장이.
4: 예.
8: 개 견 운동장이 있네.
4: 네.
8: 근데 문제가 뛰어나간다.
4: 도망갑니다.
8: 원래 마사에는 이런 거 잘 안 해놓잖아요. 이런 펜스.
4: 보통은 울타리만 있습니다.
8: 그렇죠.
4: 예.
8: 근데 이거 애들 때문에 이렇게.
4: 예, 맞습니다.
8: 지금 붙여놓으신 거죠?
4: 네네.
8: 탈출하니까.
4: 예.
8: 주로 어디로 탈출해요?
4: 저쪽에 후문으로 뒤쪽으로.
8: 저쪽?
4: 나가고 있습니다.
8: 네. 저쪽 가봐도 되죠?
4: 예.
8: 아, 그래서 이렇게 막 막아놓으셨구나.
4: 네, 판으로도 막고 장애물으로도 막고.
8: 위로 나간 적은 없어요?
4: 네, 위로 나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8: 네.
4: 럭키가 여기를 밟고 한번 뛰어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8: 이거 밟고?
4: 예.
8: 예, 여기 발자국, 이거 뭐야, 손톱 자국이 있네, 발톱 자국이. 몇 군데만 손보면. 네. 못 넘어갈 것 같아요.
4: 네.
0: 먼저 위쪽 탈출구를 막아줄 건데요. 과연 탈출의 달인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10: 이제 애들은 생각보다 탈출에는. 네. 엄청 똑똑하다.
11: 쇼생크.
10: 네, 쇼생크 탈출처럼. 네. 바닥 뚫는 애들은 진짜 막 조금씩 땅 파다가 나중에 고개 하나 쏙 나갈 정도 되면. 네. 보호자들이 발견해가지고 다시 메꿔놓지 않는 한 언젠간 결국 탈출합니다. 오케이, 우선 이거 한번 가서
12: 느낌이 괜찮은지 한번 보죠.
10: 예.
5: 여기를 케이블 타이로 묶고 이거를 넘겨서.
4: 예.
5: 저쪽에서 밑으로 당겨서 묶어줄 거예요.
0: 거의도 잊은 채 작업에 몰두한 설쌤과 보호자.
5: 벽처럼.
4: 예.
5: 이렇게 하나만 빼주면 애들 절대 못 넘어가요.
0: 고리를 이용해 문도 보강하고 틈새도 완벽 차단. 헐거워진 철망도 다시 재정비. 완벽하게 탈출구를 봉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탈출은 없겠죠?
5: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0: 이제 애를 한번 놀아줘 볼 건데요.
4: 예.
10: 그냥 뛰어놀고 그 다음에 조금 흥미가 떨어졌을 때 얘네들의 본능을 이용한 고양이들 낚싯대 좋아하는 거 아시죠?
5: 예. 두두와 럭키를 위한 낚싯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훈련이라기보다 완전 놀인데요. 그래서 뭔가 시각적으로 자극을 많이 하는 거.
0: 주주 럭키는 시각에 더 반응한대요.
8: 이거를 실제로 쫓는지도 한번

0: 안녕.
1: 변사에서 봤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0: 우리나라 안 갔다. 애들 뛰노는 거 보니까.
1: 마치 외국에 온 듯한 느낌. 한 폭의 그림 같네요. 이번엔 설쌤이 야심차게 만든 낚싯대를 공개할 차례. 오, 제목 반응이 좋은데요?
0: 그렇지. 움직이면 좀 자극이 올 거예요. 너네는 시각 카운트가 맞지?
1: 근데 뭐죠? 이 시큰둥한 반응은? 너희들 벌써 흥미를 잃어버린 거야?
0: 네 스타일 아니야?
1: 이거 낯설어서 그런 거라고 믿고 싶다.
0: 실패인가?
1: 승마장은 주주, 럭키 형제와 마리 교대로 쓰고 있는데요. 콜링이 되지 않아서 난감하대요.
0: 가장 기본적인 거, 지금 리콜 때문에 걱정이시죠? 불렀을 때 잘 안 오는 거.
2: 예.
0: 그럼 그거를 하는 좀 재밌는 놀이 같은 거를 네.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늘려가 보죠.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터치 교육을 할 건데요.
2: 네네.
0: 손에 간식 쥐고 터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코가 여기 닿으면 그냥 열어주시면 돼요. 주주! 터치! 옳지. 네. 이렇게 해서 네. 터치! 옳지. 그래서 터치는 네.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나야 돼요.
2: 예.
0: 나쁜 일보다는 계속 간식이 나오거나 보상이 나와야 돼요.
2: 네. 앉아. 앉아.
1: 얌전히 기다리는가 싶더니
2: 기다려. 기다려.
1: 성격 급한 주주 출동.
2: 앉아. 앉아. 앉아.
0: 주주가 참을성이 좀 떨어진다가 보이는 거죠. 네. 이럴 때는 조금 단호하게 얘기돼. 주주 앉아. 기다려.
2: 기다려. 기다려. 터치.
0: 우리 보호자님이랑 같이 하는 활동이 조금만 늘어나면 얘네 나갈 생각도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2: 아, 네.
1: 이때 눈에 띈 털 상태.
0: 빗질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2: 네.
0: 아, 이거 빗질 네. 못하는 거 아시죠? 한번 밀어야 될 것 같은데.
2: 예, 많이 엉켰습니다.
1: 그런데 빗질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꼭 빗질을 해줘야 하나요?
0: 아, 얘네가 예. 이중모가 아니에요.
2: 네네.
0: 그래서 되게 매트해서 예. 습해지면 좀 안에 피부병 생길 수 있어요. 곰팡이성이나 막 이런 예. 세균성으로.
1: 어라? 또봉이가 등장했네요?
0: 또봉이랑 주주럭키는 같은 공간에 좀 있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죠?
2: 예. 여기 공간에서는 한 번도 없습니다.
0: 그렇죠?
2: 네.
0: 어차피 가족이 됐으니까
2: 네.
0: 또 아직 아기 때 만나는 게 오히려 낫거든요.
2: 네. 네네.
0: 애들도 조금 더 너그럽고
2: 네.
0: 좀 혼나도 얘도 빨리 혼나봐야지 다른 강아지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배우니까
2: 얘네들도 애기인 걸 아나요?
0: 알죠.
2: 네.
0: 네, 우리가 이거는 모든 동물에 어느 정도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애기들은 좀 봐줘요. 좀 긴장하면서 볼게요.
2: 예.
0: 네.
1: 자, 주주럭키 형제가 또봉이를 잘 받아줄까요? 일단 럭키는 조심스럽게 또봉이를 탐색. 주주는 거침없이 다가오네요.
0: 놀자는 거야, 놀자는 거. 너 아까 쟤네한테 엄청 귀찮게 했잖아.
2: 근데 또봉이한테는 놀자가 최용만 선수가.
0: 맞아요.
1: 아니, 맞네, 그렇지, 맞아. 그렇지. 너무 거대하지.
0: 아무리 우리가 가르쳐봤자
2: 예.
0: 개들은 개한테 배우는 게 훨씬 커요.
2: 네네.
0: 주주가 놀자고.
1: 다행히 또봉이한테 관심이 아주 많은데요.
0: 이러면서 사실 더 좋은 건 또봉이가 많이 배울 겁니다. 솔직히 또봉이가 맨날 두부랑만 노니까
2: 네.
0: 자기보다 등치 큰 애들한테 하지 말란 소리도 두부 잘 못하니까 엄청 괴롭히고 네, 이런 데서 배워봐야죠.
2: 네.
0: 아, 이랬다고 혼날 수도 있고.
2: 네.
0: 희진이 뒤에 숨었어.
1: 마지막 솔루션은 아이들의 짖음 문제인데요. 정말 해결 방법이 있다고요?
0: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럭키 주주의 오해를 좀 풀어줘야 돼요. 나한테 좋은 거 주러 오는 애들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좋아서 간식통을 하나 이렇게 매달아놨으면 좋겠어요. 소리 내거나 뭐 이름 부르지 말고
2: 네네.
0: 아이들이 짖어도 강아지가 짖어도 우선 이 간식을 조용히 하나 던져주세요. 이것만 꾸준히 해도 나중에 애기들 소리가 나면 럭키 주주는 간식 먹고 싶다고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선은 자주 오는 친구들부터 연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네.
0: 주주로

0: 이렇게 분명히 짖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혹시라도 짖는다고 안 주면 안 되고 그냥 예슬이가 가까이 오면 간식 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던져주세요.
1: 포인트는 조용히 던지기. 자극할 만한 요소를 줄여주는 건데요.
2: 그렇지.
1: 간식에 집중했는지 조용하죠? 차분하게 진행되는 연습.
2: 그렇지.
1: 오, 주주 럭키 대단한데요?
0: 이러면 나중에 예슬이가 딱 오는 것 같으면 주주랑 럭키는 좋아서 요 앞에서 앉아서 기다릴 거예요.
1: 주주 럭키 훈련 잘할 수 있지? 파양의 아픔을 딛고 웃음을 되찾은 아이들. 더 행복한 견생이 기다리고 있죠?
0: 저 솔직히 오늘 오면서 네. 사실 약간의 선입견을 가지고 온 것도 있어요. 정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아이들이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 있지는 않았을까?
3: 저는 덕분에 주주 럭키를 조금 더 이제 케어해 줄 수 있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때문에 좀 더 신경 쓰고 사실 말에 비해서는 뒤쳐져 있긴 한데 이번 계기로 조금 더 신경 써줘서 이게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2: 네. 네. 너무 저도 좋았어요.
0: 정말 행복하게 네. 우리 말들 뿐만 아니라 강아지 네 식구도 네. 보호자님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1: 짜잔! 안내판이 생겼어요. 친구들도 주주 럭키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는데요. 조용하죠? 연습 덕에 많이 차분해진 주주와 럭키. 둘이서 뛰어놀고 훈련도 하고 무엇보다 산책 시간이 생겼대요. 얘들아, 이제 안전하게 자유를 누려보자. 쭉!
4: 그런 것도 줘요? 그런 것도 먹고 싶어?
5: 싱싱해. 많이 컸네. 유기견 28 아이들과 유기묘 9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6: 아이고, 이쁘지? 이쁘지?
5: 시루야. 지금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서. 앉아. 지금 심장사상 좀 치료 중에 있어요, 엘리가. 흥분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쇼크가 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1: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댄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피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7: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의 방문에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주세요.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8: 내가 다닌 중학교는
9: 군남중학교.
8: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9: 강숙현 과학선생님.
8: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9: 음악 70점.
8: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9: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나 단어는 없다.
8: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9: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8: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9: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0: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0: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이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셨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건강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자극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빨아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회전목마를 누군가가 나를 태웠는데 절대 내려주지 않는 회전목마를 타는 것처럼.
1: 버스 대기 정류장 있잖아요. 거기서 누웠어요. 드러누웠어요. 이거 완전 술 취한 사람 같았어요.
2: 아니요, 그냥 머리가 무거워요, 많이.
3: 어지럼증은 증상만큼이나 원인도 다양한데 특히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노년기 어지럼증. 결코 단순한 노화로 치부해선 안 된다. 오.
4: 어르신분들일수록 드시는 약이 많잖아요. 그리고 약을 여러 가지를 먹었을 때 또 이게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어지럼증이 더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흑약입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게 진약입니다.
5: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한데 좀 많이 어지러워서.
4: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은 더 큰 정신적인 문제로 갈 수 있고.
3: 쉽게 보고 방치하는 사이 일상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 빙글빙글 도는 고통, 멈출 방법은 없을까? 이비인후과 서재윤 교수와 함께 그 정확한 치료의 길을 찾아나선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다급하게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있다. 61세 김복희 씨.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다. 세상이 빙빙 도는 어지럼증 때문이다.
2: 약간 어지럽고.
6: 지금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2: 의지 안 하고는 못 걸어요, 혼자는. 네, 휠체어 계속 타고 있었고, 잡고 걷고.
3: 먼저 보행 검사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다.
7: 자, 저 발을 이렇게 앞뒤로 한번 딱 붙여볼까요? 잡아보세요. 제 발 앞뒤로 이렇게.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앞꿈치, 뒤꿈치 한번 붙여보시고. 자, 이제 제가 놓을게요.
3: 혼자서는 한 걸음 내딛는 일조차 쉽지 않다.
7: 붙여서. 자, 이제 놓을게요. 또 쓰러질 것 같으시죠? 됐습니다.
3: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다. 이 극심한 어지럼증의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
2: 어지럼증 시작된 거는 6월 4일 오후.
4: 6월 4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됐네요.
2: 네, 한 바퀴 이렇게 돌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눈 뜨니까는 제자리였고요. 좀 전에도 요 나가가지고 그냥 앉아있었는데 왼쪽으로 한 바퀴 돌았는 줄 알았는데 눈 뜨니까 그냥 제자리였어요.
4: 그러면 지금 귀도 왼쪽 귀가 잘 안 들리시잖아요.
2: 네.
4: 소리가 잘 안 들린 거는 얼마나...
2: 이렇게 병원 입원해서 제가 안 들린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귀도 지금 막힌 것 같이 또 묵묵하고.
4: 지금 환자분의 문제는 다 귀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빨리 검사도 하고 입원해서 치료하고 일단 뭐 걸어다닐 정도 상태 빨리 만들고서 그다음에 통원 치료를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똑바로 서서
3: 걸어다니기는 좀 어려워요. 소리를 듣는 귀는 대체 어떻게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걸까?
4: 그냥 정면만 보고 계시죠.
3: 우리 귀의 가장 깊숙한 곳, 뇌이에는 핵심적인 두 기관이 모여있다. 먼저, 소리를 감지하는 달팽이관이 있다. 바로 옆에 전정기관은 세 개의 반고리관과 이석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발생한 신호는 소리를 전달하는 청각신경과 균형을 전달하는 전정신경을 통해 나란히 뇌로 이어진다. 특히 우리가 머리를 움직이면 반고리관 안을 채우고 있는 림프액이 출렁이며 회전 감각세포를 자극하고 그 신호가 전정신경을 거쳐 뇌로 전달되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 하지만 귀의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균형감각을 잃고 비틀거리거나 어지럼증이 발생하게 된다.
4: 이 환자분의 어지러움이 정말 어떤 느낌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병력 청취라고 하죠. 환자분이 어떻게 어지러운지를 자세히 물어보는데 첫 번째가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 이거를 이제 현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균형 장애입니다. 균형 이상. 내가 자꾸만 쓰러질 것 같거나 똑바로 못 걸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세 번째는 실신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머리가 막 아득해지거나 뭐 눈앞이 까매지거나 이렇게 실신할 것 같은 느낌. 이런 경우에는 뭐 혈액순환이라든지 아니면 기립성 저혈압, 빈혈 이런 문제들도 연관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정말 모호한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만약 구름 속에 붕 뜬 것 같거나 머리가 멍하다 이런 것도 어지럼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어지럼증이 어떤 심리적인 문제나 불안이나 공포 같은 것과 연관이 될 수 있거든요. 또 병력 청취를 잘하면 환자분이 지금 호소하는 증상이 몸에 어디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많겠구나라는 힌트를 많이 얻게 되고요.
3: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비디오 안진 검사가 진행된다. 카메라가 달린 특수 고글을 쓴 채 어지러울 때 나타나는 눈동자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추적하는 검사다.
8: 뒤에 있는 이석기관이랑 전정기관 관련된 검사 진행하실 건데 이게 눈동자 움직임으로 기록이 되는 검사예요. 자, 고개를 지금 왼쪽으로 돌렸을 때 약간 어지럽지 않으세요? 평소랑 비슷한 것 같아요?
2: 드니까 너무 아파요. 어지러워.
8: 어지러우시죠? 네.
3: 이때 모니터에 기록된 눈동자의 떨림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청력 검사. 환자의 어지럼증이 청력 저하를 동반한 질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9: 최대한 작게라도 소리 나는 거 있으면 바로 눌러보세요. 웨이도 위치를 보고 맞춰드리는 거예요.
10: 고향, 동생, 건설.
3: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4: 지금 수능 청력 검사를 보면 좌측 귀의 청력이 수능 청력 역치가 한 65dB로 중등 고도 난청에 조금 심한 돌발성 난청이고요. 오른쪽을 향하는 자발안진, 그러니까 눈 떨림이 있었습니다. 쿵쿵쿵쿵 하는 자발안진이 지금 있는 상태였습니다.
3: 안진은 귀의 평형 기능이 떨어졌을 때 안구가 한쪽으로 튀는 증상을 말한다.
4: 돌발성 난청이랑 이 정도의 전정기능 저하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급성 뇌이염으로 진단이 돼서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고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이제 약물 치료랑 전정 재활 운동을 해서 회복시킬 계획입니다.
3: 김복희 씨의 경우 뇌이염으로 인해 어지럼과 난청 증상이 동시에 생겼다. 뇌이염은 속귀인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만약 손상이 달팽이관에 집중될 경우 청력이 떨어지는 돌발성 난청이 생긴다. 하지만 바이러스나 세균이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을 동시에 덮치면 청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평형기관이 망가져 극심한 어지럼증이 시작된다.
4: 뇌는 어차피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이 바로 연결돼 있고 사실 그냥 연결된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 지붕 두 가족 같은 겁니다. 그 안에는 어떤 뇌림프액이라고 하는 액체가 흐르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건 다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에 염증이 오면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의 증상이 다 나타나서 어지럼증도 오지만 청력 저하가 생깁니다. 대부분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주로 많이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뇌이염은 세균 감염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만성 중이염에서의 세균의 독소가 뇌까지 침범해서 염증을 일으키면 뇌이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3: 일주일 뒤 김복희 씨의 상태는 얼마나 좋아졌을까? 다행히 안색이 밝다.
4: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고요. 약은 다 순서대로 잘 드셨고요. 지금 어지러운 거는 좀 어떠세요?
2: 가끔씩 어지러워요.
4: 뇌이염으로 청각과 평형 기능이 다 망가졌는데 평형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3: 레이의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김복희 씨는 먹는 약과 함께 스테로이드를 고막 안쪽에 직접 주입하는 치료를 받고 있다.
2: 이러다가 이 상태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진짜 막 무서운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그때는 걱정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5: 네. 지금?
2: 지금은 치료 잘 받아서 빨리 완쾌돼야 되겠다. 네.
3: 다행히 늦기 전에 치료를 시작한 덕분에 그녀의 일상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흔히 어지럼증을 가벼운 빈혈이나 노화로 여기기 쉽다. 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무너질까? 63세 조웅남 씨의 외출은 늘 살얼음판이다.
1: 완전 비상약 갖고 다녀요, 이렇게. 비닐 항상 이렇게 갖고 다니고, 이렇게 너 갖고 일회용 갖고 다니고, 비상약 갖고 다니고. 멀미 스트랩 비닐을 갖고 다니고. 그것도 이제 제 가방마다 들어있어요, 이게.

0: 증상이 시작된 건 1년 전.
1: 안녕하세요.
0: 사소한 현기증이려니 묵묵히 참고 넘기던 어느 날이었다.
1: 제가 핸드폰을 좀 보고 핸드폰보다 창밖을 보다가 하는데 갑자기 이제 멀미가 나는 거예요. 어지럼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 버스가 달리니까 내릴 수는 없고 어떡하지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누웠어요. 자리에 누워가지고 계속 갔거든요.
0: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어지럼증.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1: 오자마자 바로 그냥 쓰러졌어요. 바로 이렇게 쓰러져갖고 손 하나 발 하나 까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또 구토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토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여기 사람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119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119를 요청을 해서 바로 119가 와서 제가 실려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겁났어요. 진짜로 겁났어요.
0: 이후에도 예고 없는 발작이 몇 차례 반복됐다. 대체 원인은 무엇일까?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쓰러질 것 같고 빙글빙글 돌 때 내가 다 기억은 나나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네, 혹시 의식을 잃거나 이런 적은 없으셨죠?
1: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예, 네, 그런 건 없었어요.
2: 조홍남님은 아무튼 오른쪽 귀에 메니에르 병이고 그리고 약을 써도 잘 낫지 않는 그래서 뭐 혈액순환제도 쓰고 이뇨제도 쓰고 여러 가지 메니에르 병 약을 쓰고 용량도 올렸는데 계속 어지럼증 발작이 계속 오고 쓰러지기도 하셨잖아요.
1: 네, 심했었어요.
0: 발작의 원인은 메니에르병이었다. 사소한 어지럼증을 방치한 대가는 가혹했다.
2: 여기 좀 바깥쪽 귀고
0: 어지럼의 동반 증상으로 우측 청력은 이미 중증 고도의 난청 상태. 전정기능 검사 결과 우측 귀의 평형 기능도 저하돼 있었다. 메니에르병은 평형기관이 망가지는 질환이다. 세 개의 반고리관과 이석기관은 뇌림프액이라는 액체로 채워져 있다. 이 액체가 순환이 잘 안 돼 귀 속에 과도하게 고이면 내부 압력이 높아져 전정기관이 부풀어 오른다. 이를 뇌림프 수종이라고 한다. 이 수종이 뇌의 유모세포와 신경을 압박해 청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긴다. 증상이 악화되면 조홍남 환자처럼 의식은 명료하지만 쓰러지기도 하는데 이를 투막힌 어지럼 발작이라고 한다.
2: 그 뇌림프액이 부풀어 오른다, 수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물주머니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부풀어 오르게 되면 압력이 증가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변정신경을 압박해서 어지럼증이 생기고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신경을 압박해서 청력이 떨어지고 귀가 먹먹해지고 이명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증상, 어지럼증, 청력저하, 이명, 귀 먹먹함이 재발적으로 발생하는 게 자꾸만 반복해서 발생하는 병이 메니에르 병입니다. 한번 생기면 보통 20분에서 길어도 12시간 안에 소실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를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내에 지속기간으로 그렇지만 재발적으로 오면은 메니에르병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3: 네, 질문 듣겠습니다.
0: 조홍남 씨와 같은 중증 메니에르병 환자에게는 어지럼 발작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겐타마이신 주사치료가 시행된다.
2: 그러면 설명드린 대로 고막 내에다가 젠타마이신이라고 하는 주사를 놓는 거를 좀 해드릴게요.
1: 안 아프게 해주세요.
2: 네, 알겠습니다. 안 아프게 천천히 주사해드릴게요. 자, 고개를 조금만 왼쪽으로 조금 더 돌려보실까요?
0: 주사기를 통해 우측 고막 안쪽에 젠타마이신을 주입하면 약물이 전정기관에 도달한다. 겐타마이신은 본래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지만 뇌의 감각세포에 독성을

0: 일으키는 특성이 있다. 전정기관에 도달한 겐타마이신은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원인인 전정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한다. 이로써 고장난 우측의 평형 신호가 화학적으로 차단되면서 메네르 병의 극심한 어지럼증 발작이 멈추게 된다.
1: 잠깐 좀 어지러울 수 있는데 지금 약이 들어가면서 어지러운 거는 금방 없어질 겁니다.
0: 겐타마이신 네, 주사의 경우 어지럼증 치료 효과는 90%에 달한다. 반면 네. 부작용으로 청력이 손상될 수 있어 치료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
1: 네, 일단 주사랑 다 놔드렸고요. 잠깐 눈 한번 떠보시겠어요? 제가 눈 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0: 하지만 조옥남 씨는 이미 우측 청력이 손상된 데다 어지럼 발작까지 동반된 상태. 중증 메네르병 환자에게는 효과적인 치료 선택지가 될 수 있다.
1: 투막힌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 환자한테는 정말 내가 의식은 멀쩡한데 욱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공포감을 줍니다. 실제로 투막힌 발작이 오면서 잘못하면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또 2차적인 외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발작이 예고되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운전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위험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투막힌 발작이 오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막힌 발작이 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0: 단순한 현기증부터 벼락처럼 닥치는 발작까지 어지럼증의 모습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그 원인 역시 천차만별이다. 그렇다면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수많은 어지럼증 원인 질환 중 1위는 앞서 본 메네르병, 그리고 1위는 이석증이다. 잠자리에 눕거나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릴 때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다는 60세 김지연 씨.
1: 그 잠은 좀 잘 주무셨어요?
2: 잠을 자기는 자는데 이렇게 깊은 잠을 못 자고 자다 깨달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1: 일단 이번에 어지럼증이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2: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아침에 이제 눈을 떴더니 이렇게 돌아서 천장이 막 돌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처음 있는 일이라. 그래서 너무 이제 당황스러웠고. 그랬는데 그 어지러움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구토 느낌이 나고.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병원 가야겠다.
0: 고개를 꺾자 환자의 눈동자가 한쪽으로 빠르게 흔들린다. 안진이다.
1: 님은 뒤쪽 방골이관에 있는 오른쪽의 뒤쪽 방골이관의 이석증이거든요.
0: 우리가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귀 속에 전정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 안에 회전을 느끼는 방골이관과 수직과 수평 움직임을 느끼는 이석기관이 자리한다. 이석기관에는 먼지만한 작은 돌들이 수십만 개 붙어 있다.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 돌들이 바로 이석이다. 이석이 떨어져 나와 반고리관 안으로 흘러들면 평형을 담당하는 감각세포를 자극한다. 그 순간 어지럼증이 시작된다. 이석증은 특히 특정 방향으로 고개를 움직일 때 어지럼증이 생긴다. 지속시간은 길어야 1분 안팎으로 다른 질환에 비해 비교적 짧은 편이다. 이석증 환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9년 39만 명에서 지난해 50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전체 환자의 60% 이상이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집중돼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0: 간혹 이제 더 이석이 잘 떨어지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대표적으로 노화입니다. 우리가 이석기관의 이석은 그 이석기관 안에 그 돌들이 어떤 단백질 필라멘트에 의해서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필라멘트도 약해지고 이석 자체도 금이 가고 퇴화가 일어나서 더잘 떨어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노화에 의해서 더잘 떨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머리에 큰 충격을 받고 그러니까 두부 외상이라고 그러죠.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또 이석이 떨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여자분들이 남성보다 이석증이 두배 이상 더 많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나 또 여자분들이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이 더잘 생기는 것이 이석증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1: 치료는 반골이관 속 이석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 이를 이석 치환술이라고 한다.
0: 이게 일반 시몬트 매뉴버라고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게 머리가 침대 아래로 좀 내려가도록 그렇게 돌리는 거라 눈 크게 떠보세요. 예, 좋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 자, 이제 옆으로 누울 거예요. 하나, 둘, 셋. 눈 크게 뜨고 계시고 혹시 어지러우면 말씀하세요. 조금씩 어지러워지죠, 지금.
2: 네.
0: 네, 지금 좀 돌고 있네요.
1: 먼저 앉은 반응을 살펴 이석이 어느 관에 있는지 찾아낸다. 위치가 확인되면 환자의 고개를 돌려 몸을 강하게 옆으로 눕힌다. 중력을 따라 이석을 반골이관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심하게 요동치던 눈동자가 서서히 멈추면 빠져나온 이석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신호다.
0: 지금 어지러운 거 있으세요?
2: 괜찮은 것 같아요.
0: 이석 돌은 정말 97%다이 치료로 좋아져요. 예, 너무 걱정 마십시오. 네. 경과는 앞으로 한 일주일 지켜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1: 김지연 씨는 간단한 치료만으로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노화가 부른 어지럼증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5년째 보청기를 착용 중인 80세 박승학 씨.
3: 대화할 때 큰 소리를 이야기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4: 네, 큰 소리를 해야 알아들어요.
3: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리세요?
4: 그러시길 조그맣게 하는 거안 들려야.
3: 청력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4: 네.
3: 보청기 쓰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4: 보청기 지금 5년 됐어요.
1: 노화가 아사간 건 청력뿐만이 아니었다. 언젠가부터 몸의 중심을 잡기 힘들었다.
3: 비틀비틀거리죠, 그러는 거예요?
4: 네, 그 정도요. 앉았다 일어날 적에 몇 발짝 뛸 동안은 어지러워요.
1: 얼마 전엔 화장실에서 크게 넘어질 뻔한 일도 있었다. 어지럼증이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다.
4: 이렇게 비틀거리잖아요. 이렇게. 이제 조금 괜찮아진 거예요. 잠깐 그래요. 어지러운 게.
1: 나이가 들면 다이 정도는 어지럽겠거니 가볍게 넘겨도 되는 걸까?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0: 네, 환자분이 어지러운 게 지금 이제 한 8개월 정도 되셨다는 거죠?
4: 네.
0: 그 8개월 동안 어지러운 게 많이 심할 때가 주로 어떨 때세요? 아니면 어떤 행동이나 어떤 움직임을 할 때가 어지러운 게 많이 심하세요?
4: 화장실 가서 이제 일 보고 일어날 적에 하고 앉았다 일어날 적에 그리고 섰다가 아니 움직일 적에가 제일 힘들고 어지러워요.
0: 한 50%, 60%예요, 청력은. 그리고 평형은 한80%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노화에 의해서 청력도 떨어지고 평형 기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귀 속에 있는 두 가지 감각 기능이 소리를 듣는 것과 균형을 잡는 건데 균형을 잡는 것도 그 정도는 떨어져서 만성적인 어지러움이 있으신가요?

0: 박승학 씨의 진단명은 노화성 전정병증.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과는 다르다. 몸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고 중심을 잡기 힘들다. 나이가 들면 귀 속 전정기관에도 노화가 찾아온다. 전정기관으로 향하는 미세혈관의 혈류량이 감소하고 평형을 감지하는 기능도 조금씩 떨어진다. 무엇보다 움직임을 감지하는 전정감각세포가 급격히 감소한다. 세포가 줄어든 만큼 신경의 반응도 갈수록 느려진다. 그 결과 눈과 발끝이 보내는 신호는 정상인데 특히 귀에서 오는 평형 신호가 부족해진다. 뇌가 신호 처리에 혼란을 겪으며 어지럼증과 불균형을 유발하는 것이다.
1: 노인성 전정병증은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이런 빙글빙글 도는 현운보다는 내가 자세를 유지하는 데 좀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쓰러질 것 같거나 비틀비틀하는 느낌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죠. 균형을 못 잡고 실제로 쓰러지게 되면 뭐 척추가 골절된다든지 고관절이 골절된다든지 이런 2차적인 골절이 생기게 되죠.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아까 안 쓰면 전정기능은 더 퇴화가 되고 약화되죠. 그러니까 어지럼증이나 균형을 잡는 건 더 약화가 돼서 사실은 잘못하면은 다시는 정상적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경까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전정병증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적절한 또 전정 재활 운동을 해서 그러한 낙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운동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운동법도 다시 알려드릴 텐데 아까 벽을 이렇게 보시고 서서 발은 붙여보시고 균형을 한번 잡아보시는데 집에서는 그냥 맨발로 하세요. 아니면
0: 양말. 노화로 전정 기능이 약해졌다면 다른 감각을 키우면 된다. 눈과 발끝의 감각을 훈련해 뇌가 스스로 균형을 찾게 만드는 것. 바로 전정 재활 운동이다. 박승학 씨는 서재영 교수에게 배운 재활 운동법을 매일 집에서 실천하고 있다. 먼저 고개는 고정한 채 두 개의 표적을 눈으로만 번갈아 보는 훈련이다.
2: 이거 하고 나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3: 물론 기분으로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해보니까. 어제 하고 오늘 아침에 하고 했는데 좀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0: 이어서 한 발로 균형 잡기.
3: 이게 3초인가 몇 초인가 하는데 힘들더라고 이것도.
0: 마지막은
3: 이게 제일 어려워요.
0: 양발을 앞뒤로 붙이고 걷는 훈련이다. 처음엔 휘청거려도 꾸준히 반복하면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 나이 탓이겠거니 가볍게 넘기기 쉬운 노년기 어지럼증. 그 무관심이 병을 키우기도 한다. 실제로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노년층이다. 그렇다면 노년기 어지럼증을 의심할 만한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노인 어르신분들이 아무래도 심혈관계가 좀 더 약화되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기립성 어지럼증도 어르신분들한테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뇌혈관의 문제 때문에 어떤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인한 어지럼증도 노인분들한테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어르신분들일수록 드시는 약이 많잖아요. 그리고 약을 여러 가지를 먹었을 때 또 이게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어지럼증이 더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혈압약입니다. 혈압약이 이제 여러 계열이 있는데 이제 특정 계열의 약들은 기립성 어지럼증이 더 많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하나 유명한 게 전립선 비대증 약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에 먹는 약도 기립성 어지럼을 좀 유발할 수 있는 그래서 노인분들이 계속 만성적인 어지럼

0: 장점이 있는데 다른 원인은 하나도 없고 다 정상이라고 한다면 혹시 내가 먹는 여러 가지 약들 때문에 어지러운 건 아닌지도 주치의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 증상이 비슷해 보이는 어지럼이어도 그 원인은 귀를 넘어 뇌의 문제일 수 있다. 핑 도는 어지럼에 구토까지 겹친 김버현 씨.
2: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말 그대로 회전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약간 속이 메스꺼운 느낌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게 좀 어지럽네? 라고, 뭐, 좀 있으면 또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그게 한 2시간, 뭐, 3시간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 지속 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강도도 너무 세서, 앉아있는데도 진짜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보통 너무, 이거는 평상시랑 너무 다른다고 너무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1: 김버현 씨는 먼저 귀의 문제인지 판단하기 위해 전정기능 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3: 최근 몇달 동안 좀 발생을 했고, 이번에 진짜 증상이 좀 너무 심했어요.
0: 그몇달 동안 어지럼증은 한몇 번이나 생겼던 것 같아요.
3: 근래에는 한 일주일에 한번뭐 이렇게 있었고,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강도도 점점 심해지고 지금 이런 좀 상태.
0: 전정 기능 검사 또 오늘 시행을 하셨는데, 네, 이것들은 모두 다 정상이세요. 그걸 해석을 하면
1: 김버현 씨의 귀속 평형 기관은 지극히 정상이다. 청력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귀가 원인이 아니라면 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
3: 여기 약간 편도통처럼 왼쪽이 좀 묵직하고 그랬거든요. 어지럼증이 좀 나아지면서 두통이 심해졌어요.
0: 과거에도 두통이 좀 있었나요? 혹시 편두통 같은 게 있었나요?
3: 제가 10대 때 편두통이 좀 심했었고, 그래서 약을 한 3년가량 먹었었고요. 그 이후에는 좀 호전이 돼서 그냥 간헐적으로 있을 때 진통제만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었는데, 근래에 조금 업무도 좀 많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심해졌어요.
1: 남은 가능성은 뇌질환. 곧바로 신경과 협진이 진행됐다.
4: 예전에 만성 편두통으로 진료 보셨잖아요. 그때도 이제 머리 두통 있으면서 어지러움증이 같이 좀 이렇게 동반이 되셨던 거예요.
3: 기억을 해보면 어지럼증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구토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뭐 예측을 해보면 아무래도 어지러우니까 뭐 오바이트까지 하지 않았나.
4: 이제 편두통 중에서도 이제 어지러움증을 주 증상으로 하는 편두통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전정 편두통이라고 하긴 하고요. 통상적으로는 통증 없이도 어지러움증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좀 이제 진단하는 거에 임상적으로 저희가 좀 많이 이제 고민이 되는 상황이긴 하고요.
1: 사람이 많은 곳이나 강한 조명 아래서 빛과 소리에 유독 예민해지고 어지럼증이 악화됐다. 과민해진 뇌신경이 일으키는 병, 전정 편두통이다. 우리 뇌에는 통증을 관장하는 3차 신경과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 신경이 있다. 어떤 요인으로 3차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편두통 유발 물질인 CGRP가 다량 분비된다. 이 물질이 인접한 전정 신경을 자극해 극심한 어지럼증을 일으킨다. 예민해진 뇌는 사소한 자극에도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전정 편두통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4: 전정 편두통 자체에 대한 치료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 습관 개선. 이거 뭐 모든 이제 그 편두통 두통 환자분들한테 이제 유용한 평상시에 이제 뭐 어떻게 유발할 만한 요인들 여러 가지 스트레스 관리가 있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결국 이제 약물에 대한 관리가 되는 거고 급성 이제 편두통 또는 이제 어지럼 전정 편두통 같은 게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 그때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약들이 있고요.
1: 김버현 씨는 기존 약물에 새로운 주사 치료를 더하기로 했다. 한 달에 한번 맞는 표적 항체 주사다. 이 주사는 전정 편두통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편두통 유발 물질을 억제하는 원리다.

0: 체내로 유입된 항체 약물은 뇌신경 주변에 분비된 편두통 유발 물질 CGRP만을 표적으로 삼는다. 항체가 CGRP와 먼저 결합해 그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3차 신경과 전정신경에 닿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다. 과민해진 뇌신경은 안정을 되찾으며 두통과 어지럼증도 서서히 줄어들게 된다.
1: 전정편두통 환자들은 그러니까 뇌가 예민한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민한 뇌를 자극하는 다른 감각 신호가 오면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트리거가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뭐 되게 유명한 것으로는 음식 중에서는 뭐 와인이 많이 유발을 하고 뭐 굉장히 MSG가 많거나 하는 음식들이 유발을 하고 빛과 큰 소리 같은 것들이 많이 유발을 하는데 전정편두통 환자분들한테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오는 일기를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지나다 보면은 아 나한테 트리거가 되는 인자가 뭔지를 좀 윤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0: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었다. 예고 없이 폭풍처럼 들이닥치는 어지럼증도 있다. 갑자기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78세 조영철 씨.
2: 핑 돌아서 그 몸의 중심이 안 잡히고 한쪽으로 이쪽으로 쏠렸다가 이쪽으로 쏠렸다가 그래서 아프면 입원을 했으면 입원을 했지 응급실에를 달려온 적은 없었는데 너무나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0: 오. 누군가 부축하지 않고는 한 발 내딛기도 힘들다. 갑자기 닥친 어지럼증, 혹시 뇌졸중 같은 심각한 뇌질환은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
1: 일단 뇌에 대해서는 응급학과에서 CT도 찍어보고 그다음에 MRI도 간단한 MRI는 좀 찍어봐서 급성 뇌경색이라든지 뭐 뇌출혈이나 이런 문제는 없긴 합니다. 이 중에서 내가 이게 내 느낌이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라는 건 어떤 느낌이셨어요?
2: 이
1: 중에서? 예.
2: 몸이 흔들려가지고 똑바로 서 있기가 힘들었었어요. 그게 제일
1: 몸이 흔들리는데 혹시 왼쪽, 오른쪽,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있었나요?
2: 아, 양쪽으로, 이쪽으로도 흔들렸다, 이쪽으로 흔들렸다 그랬어요.
1: 네, 손가락을 따라와 보십시오.
0: 먼저 간단한 안진검사를 시행한다.
1: 이제 목에 힘을 빼보세요. 제가 머리를 좀 흔들어 볼 겁니다. 목에 힘 빼보세요. 눈 떠보세요. 예, 지금 잠깐 눈 떠보세요. 지금 중요하거든요.
0: 머리를 흔든 직후 안진을 관찰해 양쪽 귀 평형 기능의 불균형 상태를 확인한다.
1: 지금 눈동자가 좀 튀는 안진이 있으세요. 지금 가만히 있을 때는 관찰이 안 되는데 머리를 흔들면 좀 안진이 관찰이 되는데요. 자, 지금 한번 눈을 떠보세요. 좀 보좌분 혹시 보이시는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팡팡팡팡 뛰는 게 좀 보였었는데
0: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정기능 검사가 진행된다.
3: 네, 양쪽 귀에다가 찬물이랑 더운 물 한 번씩 넣을 거예요. 귀에다가 물을 넣고 나면 일시적으로 어지러운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0: 온도 안진 검사. 귀 속에 자극을 주어 인위적으로 현기증을 만들어내는 검사다. 양쪽 평형기관이 제대로 반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건강한 귀는 자극에 반응해 눈동자가 요동치지만 조영철 씨의 왼쪽 귀를 자극했을 땐 떨림이 거의 없었다.
3: 검사는 다 하셨고 지금 약간 어지러우셔서 눈 감고 좀 쉬고 계세요.
4: 손상 여린 사람은 이 검은 자를 편안하게 어느 집어넣는데 어지러운 사람은 거의
0: 조영철 씨의 검사 결과는

0: 초기 또는 이제 아급성기라고 하는데 얼마 안 지났을 때, 아직 회복되지 않았을 때 전형적인 소견이고요.
1: 우리 귀 속에는 몸의 자세와 균형을 인지하는 전정기관이 있다. 반고리관과 이석기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곳에서 수집된 평형감각 정보는 감각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된다. 하지만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뇌로 가는 평형신호에 오류가 생기면서 심한 어지럼증과 균형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이를 전정신경염이라고 한다.
0: 전정신경염의 원인은 현재까지는 대부분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그 전정기관, 평형기관은 양쪽 귀에서 오는 신호가 계속 뇌로 같이 전달이 돼야 균형을 잡고 있는 건데, 전정신경염이와 산쪽 기능이 뚝 떨어지게 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불균형 때문에 계속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독감 걸렸을 때 어떠세요?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막 고열, 몸살에 앓아 누워야 되죠. 독감이 걸려서 그 급성기가 지나면 점점 몸이 회복돼 열도 내리고 이제 좀 움직일만 해지죠. 전정신경염도 이제 처음에 며칠 동안은 극심한 어지러움이 지속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어지럼증이 감소됩니다.
1: 조영철 씨는 약물 치료와 함께 전정 재활 운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어지럽다고 누워만 있으면 병을 키울 뿐. 재활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0: 전정 재활 운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정 재활은 만성적으로 어지러운 환자분들이 어지러움이 호전될 수 있도록 집에서 시간을 내서 수시로 하는 운동법이고요. 첫 번째는 눈으로 하는 운동에 몇 가지가 있는데, 두 팔을 뻗어서 한 45도, 각각 45도 정도로 뻗고, 고개는 움직이지 말고 눈으로만요. 그다음 이번에는 손을 위아래로, 고개는 정면을 보고 눈만 위아래, 위아래 번갈아 가면서 보시는 거예요. 이번엔 발을 앞뒤로 일직선으로 하고 무게중심을 확실히 잡으신 다음에 눈을 감고 20초 동안 유지하시면 됩니다. 발을 붙여서 일직선으로 걷는 거예요. 발을 앞꿈치, 뒤꿈치를 붙여서 천천히 균형을 잡고 똑바로 걸어가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보행 운동 두 가지는 편안하게 걸으면서 이제 고개를 돌리는 건데, 좌우를 두리번 수평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걷기입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밤에 한번 더, 그래서 하루에 한 4번 정도를 10분씩 반복해서 운동을 하시면 점점 어지럼증이 감소되고 내가 균형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1: 어지럼증은 결코 이겨내지 못할 병이 아니다. 정확한 검사로 원인을 찾아내고 나에게 맞는 치료를 더하고 끈질긴 재활을 이어가는 과정. 그 곁엔 늘 함께하는 의료진이 있다.
0: 우리가 막 어지럼증이 있다고 하면 사실 주변 분들은 내가 너무 어지럽고 힘든데, 뭐 MRI나 CT를 찍으면 아무 이상이 없고, 그러면 너는 뇌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근데 나는 정말 나 혼자만 외롭고 힘들게 어지럼증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어지러운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지러워하는 분들 외로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해서 여러 과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치료하면 어지럼증으로 나아질 수 있고 건강한 100세를 누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2: 변이 딱딱하고 어떤 데는 돌덩이 같습니다.
3: 그냥 있는 대로 힘을 줘야 돼요. 봐도 알겠지, 저기 똑똑똑 떨어져 나와요.
4: 변비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증상이 아니라
5: 대변이 장내에 오랫동안 정체가 되게 되면 또 합병증이 올수 있기 때문에 변비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고 치료식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4: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전신 질환이 되겠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 보면 올라가는 내일 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형,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털,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갈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기향.

새벽부터 넌 이발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셔도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힐링송 내 빤히 보면

0: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취미는 과학 제작진이 단 한 명의 출연자를 위한 보상금을 준비했다. 오! 오! 오! 자, 우리 과학자분들이 이 보상금을 갖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어떻게 받아요?
0: 일단 당신은 안 돼요.
1: 오, 왜요?
0: 사업이 잘 되고 있잖아요.
1: 아니요.
0: 그리고 지금 주식이 잘 되고 있잖아요.
1: 누구보다 정신
0: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안 돼요. 나도 안 돼요. 둘이 안 돼요. 대상은요, 오직 장홍재, 이대한 이 두 분입니다. 자그마치 보상금 100만 원을 건 게임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100만 원이요?
0: 예. 와. 사이언스 게임. 자, 여러분들 앞에 카드가 두 장씩 있죠.
1: 네.
0: 카드에는요, 나누기와 모두 갖기가 적혀 있습니다. 둘 다 나누기를 선택하면은 평화롭게 돈을 두 분이 똑같이 나눠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이 나누기를 했고 한 명이 모두 갖기를 했다. 그러면 모두 갖기를 선택한 분이 독식을 하게 됩니다. 100만 원을 가져갑니다. 둘 다 모두 갖기를 선택할 경우에는 근데 아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선택하기 전에 두 교수님들 서로 뭘 선택할지 대화를 좀 나눠주세요.
2: 우리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둘 다 힘든데.
1: 그렇죠.
2: 이게 좀 같이 갑시다.
3: 아, 당연히 그런데 믿어도 되는 거예요?
2: 믿음직스럽잖아요.
1: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3: 이래서 내가 나누기를 했는데 모두 갖기를 하시면 저는 빵 100이라서 지금 바로 밑밥 까시는 건
2: 덜 믿으십시오. 같이 네? 갑시다.
3: We go together?
0: 자, 준비됐어요? 본인들이 일단 골라요. 고르고
1: 뒤집어서 줘요. 네,
0: 뒤집어서 주세요.
1: 뒤집어서. 예, 예. 아, 궁금하다.
0: 누군가는 나눔이냐?
1: 네.
0: 누군가는 꺼져라, 독식이다. 다 먹을란다. 두 분이 선택한 카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먼저 공개를 할까요?
1: 왜 이렇게 긴장돼? 이게 뭐라고 긴장돼?
0: 이대한의 카드.
1: 오!
0: 나누기.
1: 야.
0: 자, 이 교수님은 나누기를 선택했습니다, 나누기. 왜죠?
3: 모두 갖기를 선택하면 장홍지 교수님이 100만 원을 받잖아요.
0: 네.
3: 그러면 장홍지 교수님 뜯어먹으면 되니까.
0: 아, 뜯어먹겠다.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 우리 장홍지 교수님의 자 선택은 하나, 둘, 셋! 야! 모두 갈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0만 원의 상금은 모두 갈게를 선택한 우리 장홍지!

0: 자, 모두가 끼를 선택을 했는데, 예, 왜요?
1: 왜냐면 뭐 어차피 같이 못 벌면 덜 억울하고.
2: 아, 그럼요.
1: 그리고 같이 나눠 가지면 우리가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죠. 심적으로. 아, 내가 그때 그것만 했었다라면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요.
3: 아니, 근데 그냥 조용히 하면 되지. 왜 그러면 저를 기만하셨어요?
1: 아, 그래야 제가 혼자 가지고.
0: 기만이라뇨. 기만이라뇨. 예. 이게 맞죠. 나눠 갔다니요. 예, 예, 예.
3: 그 봉투 열어보세요, 근데.
1: 아, 왜요? 안 돼, 안 돼. 걱정 타요.
0: 절대 사적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1: 아, 예, 알겠습니다.
0: 아니 근데 오늘 게임으로 시작하라고 해가지고 뭐 해보긴 해봤는데 도대체 이걸 우리가 왜 한 거죠?
2: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나눠 가질 것이냐 아니면 혼자 독식할 것이냐. 사실 이거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0: 아, 게임 이론.
2: 네.
0: 아, 게임 이론이라는 말은 들어는 많이 봤는데 이게 정확히는 저희가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게임 이론.
2: 사실 이 게임 이론이 네. 수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라든지 과학이라든지 특히 생물, 진화 같은 데도 그렇고 게임 이론이 쓰입니다.
0: 아.
2: 그래서 꽤나 흥미로운 이론이거든요.
0: 야, 나는 이거 그냥 약간 우리 좋아하는 그 게임 네. 이런 게임에 관련된 이론이라고 생각했거든.
2: 네.
0: 근데 여러 가지 그 학문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2: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게임 이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0: 아, 좋습니다. 게임 이론의 전문가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시죠!

0: 아, 환영합니다. 아, 예.
1: 전혀 게임을 안 하실 것 같은데.
0: 예, 예, 예. 아유.
2: 안녕하세요.
0: 네,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예, 환영합니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전국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게임이론을 가르치는 경제학자이고요. 최정규라고 합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최 교수님, 취민용과학 최 조로 지금 경제학자분이
3: 네.
0: 과학 프로그램에 나오셨습니다.
3: 네.
0: 근데 게임을 안 하시죠?
2: 안 하고요.
0: 아, 게임을 안 하는데 게임을
2: 분석을 하고요.
0: 아, 진짜요? 네,
2: 뭐. 좋습니다.
0: 아니, 왜냐면요, 교수님. 저는 게임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오늘 그러면 공부를 만약에 하면은 게임할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뭐 필승 전략 같은 거를 알게 될까요?
2: 그러니까 사실 이기는 걸 배운다라기보다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나한테 얼마가 돌아올까의 여부가 내 선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의해서도 결정이 될지.
0: 아.
2: 우리가 그런 상황을 뭐 전략적 상황이다, 개인적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게임이론이라는 건 그런 상황을 분석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0: 일단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두 분이 게임을 했습니다.
3: 네.
0: 그럼 교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평화로운 걸 싫어하실 것 같아요.
2: 제가요? 제가요?
0: 뭔가 흥미진진하고 아 뭔가 약간 도파민 터지는 이런 좋아하실 것 같아요.
2: 아,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0: 아, 네.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2: 그게 사실 선택을 안 하고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고요.
0: 분석이요? 네.
2: 만일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3: 네.
2: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라고 한다면 이 게임에서는 사실상 선택지는 하나밖에 안 남아요.
0: 뭡니까?
2: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은 지금 모두 갖기를 선택하거나 나누기를 선택하거나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그 둘밖에 없어요.
3: 네.
2: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상대가 만약 모두 갖기를 선택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도 영영. 그죠?
3: 네.
2: 상대가 만약 나누기를 선택한다면 나는 모두 갖기를 선택하는 게
0: 먹는다.
2: 그러면
0: 없네.
2: 어떤 경우가 돼도 나는 모두 갖기를 선택하는 게 나한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0: 그러네요.
2: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일 그렇다면 사람들은 모두 모두 갖기를 선택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0: 근데 이제 모두 갖기를 했다가 둘 다 아무것도 못 가지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2: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딜레마 이렇게.
0: 딜레마.
2: 예.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결과적으로 이익이 커졌다. 딜레마 될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최악으로 나왔다. 이거는 딜레마인 거예요.
0: 딜레마. 그렇죠. 또 생각해보면 딜레마라고 하기에는 어차피 못 가질 거 너도 갖지 마 하면 마음은 좀 편하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손해본 건 아니니까.
2: 어떤 전제를 사실

0: 사실상 하고 출발을 하냐면
1: 네.
0: 모든 사람이 조금은 더 많이 갖고자 애쓸 거다.
1: 어.
0: 근데 그렇게 애썼는데 그 결과를 못 얻었다. 그런 이제 딜레마가 되는 거죠. 게임 이론을 가르치면 이제 첫 시간에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죄수의 딜레마라는
1: 죄수의 딜레마요?
0: 말을 얘기하면서 시작을 해요.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쫓기고 있어요.
2: 이러면은 우리 한
0: 두분 하시겠어요?
1: 네, 저희가 이제 나홀로 집에 나오는 그 도둑 둘.
2: 네.
0: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경찰이 두 사람을 잡아갔는데
1: 예.
0: 증거를 확보를 못했어요. 둘을 이제 각방에다가
1: 불려놓고.
0: 굴려놨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소한 한 사람의 자백이 필요하다. 두 사람 다 자백하면 5년형씩 살게 우리가 갈 거다. 끝까지 부인을 하면 1년씩 살게 하겠다.
1: 네.
0: 오케이. 이제부터 본론. 근데 한 사람이 자백하고 한 사람이 끝까지 부인한다. 그러면 자백하는 사람은 곧바로 풀어주고 끝까지 부인한 사람은 배심죄까지 더해서 7년.
1: 야, 달콤하네. 달콤해.
0: 상대가 불었어요.
1: 네.
0: 그럼 뭐가 나한테 제일 좋죠? 나는
1: 불어야죠.
0: 형 불어야죠.
1: 무조건
0: 불면
1: 불어야죠.
0: 불면
1: 상대가 분걸 알면 나도
0: 알면
1: 불어야 돼.
0: 부는 게 낫고 상대가
1: 안 불었다.
0: 안 불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게 형량을 제일 줄이죠?
2: 나도 불어야죠.
0: 그냥 불어야죠.
2: 네.
0: 그죠? 왜냐하면 그냥
2: 난
0: 불면
2: 나가니까.
0: 곧바로 나가니까.
1: 네. 근데 서로 불겠네, 그러면.
0: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어떤 미래가 펼쳐져도 부는 게 형량을 최소화시켜요.
1: 어떨 거야? 불 거야, 말 거야?
2: 믿습니까, 저를?
1: 어?
2: 저를 믿습니까?
1: 믿으니까 같이 걔네 집에 들어갔지.
2: 그러면은 저는 한번 끝까지 참아볼게요.
1: 네. 얘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1: 얘가 있어요.
0: 그러니까.
1: 얘가 다 꾸며낸 거예요.
0: 두 사람 다 자기 형량 줄이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2: 그렇죠.
0: 근데 그러다 보니까 둘다 형량을 5년씩 살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딜레마.
1: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의리가 없어요.
2: 그럼요.
1: 그럼 다 불잖아.
2: 우리끼리 무슨 의리입니까?
1: 진짜로 우리끼리 할 거면 빠져나오셔야지. 빠져나와야지. 우리는 그런 일을 만들면 안 되지. 아니, 근데 교수님, 이게 경제학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0: 우리가 만일 죄수에 초점이 바뀌면 경제학이랑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2: 네.
0: 딜레마에 관심이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좀 파고들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2: 네.
0: 예를 들어서 뭐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1: 보이지 않는 손?
0: 그죠?
2: 애덤 스미스.
0: 맞아요, 맞아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경제학이라는 거를 출발시킨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행동해도 시장이 잘 돌아가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모든 사람한테 이익이 돌아갈 거다. 근데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딜레마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는데 이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지금 이득이 안간
1: 그렇죠.
0: 거잖아요. 네,
1: 맞네요.
0: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왜 생겼을까?
1: 어떤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0: 뭐 예를 들어 어촌마을이 있다. 이 어획량이라는 게 이게 사실 유한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뭐 우리가 모여서 야, 우리 그럼 앞으로 절제하자.
1: 네.
0: 그래, 남들이 다 절제하잖아요. 만 편히 잡아도 이 어장이 황폐화될 우려가 없어요. 남들이 절제를 해주니까. 남들이 그럼 절제 안 하고 다 잡는다. 내가 안 잡아도 어차피 망할 어장이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그때 더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 아,
0: 이
1: 그렇죠.
0: 경우도 이게
1: 똑같네요.
0: 또 비극인 게 똑같은 딜레마가 사실상 또 여기도 숨어 있는 거죠.
1: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제
0: 나만 똑똑한 게 아니거든.
1: 그렇지.
0: 그죠?
1: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기적인 게 문제예요, 결국에는. 이기적인 거.
3: 경제학은 약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제 고민을 하거나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0: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이기적인 게 문제야. 그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런 경우에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거, 이기심을 좀 줄이는 거, 협력적으로 행동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막 설득을 시키는 거죠.
2: 네네.
0: 그렇게 설득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을 해도 그게 딜레마가 되지 않게 뭔가 제도나 메커니즘을 만들면 어떨까? 그죠? 두
1: 네.
0: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더
1: 두
0: 좋을 것 같으세요?
1: 번째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을 고쳐서 쓴다. 쉽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을 고쳤습니까? 차라리 이 사람이 고칠 수 있게 자발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낫죠. 그죠?
0: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경제학자들도.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게 그게 가능한 일인가?

0: 사람만 믿었다가는 낭패 아닐까? 아, 그러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자.
1: 그렇죠.
0: 그게 좀 안전한 상황 아닐까? 그럼 오케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이거는 굉장히 안전하고 되게 좋은 방법 아닐까?
1: 또 다른 종류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
0: 보이지 않는 손이 없으면 네. 보이는 손을 한번 만들어보자.
1: 아예 보이는 손을 만들자.
0: 남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뭔가 이득이 추가적으로 돌아가도록 해보자. 거짓말을 하는 거를 못하게 막 설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짓말을 할 때 이러저러한 벌금을 때리거나 이러저러한 벌을 내리면 이 사람이 착해진 거는 아니지만
1: 지키려고 한다.
0: 지킬 걸 왜?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하고 협력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몇 겨 있으면 뭐 더 잘 작동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제학에서는 메커니즘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 때 시민을 좋게 만들 거냐 아니면 규칙을 좋게 만들 거냐. 그래서 좋은 규칙은 좋은 시민을 대체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1: 맞아. 네. 야, 나는 경제학자가 그 이익을 얼마나 좀 끌어올리느냐.
2: 주식시장 같은 거요.
1: 주식은 좀 어떻게 작동하냐. 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예. 네. 근데, 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잘 돌아가는 걸까? 라는 거를 또 연구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설문조사 같은 걸로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구를 하시는 걸까요?
0: 경제학자들한테 어떤 생각이 있냐면 네. 물어봐서 얻은 답은 다 거짓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전한 가정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3: 경제학자들한테 안전한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네요.
0: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잘 작동하는 뭔가를 찾아내자.
3: 네.
0: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겠다는 자세를 가졌을 때도 사람들의 진정한 의도를 찾을 수 있게 해보자. 네. 아까 우리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사람들이 불어버리는 게 좋은 선택이다라고 그렇죠. 네.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네. 실제 사람들이 그럴까?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실험이라는 거를 해요.
1: 실험이요?
3: 아, 진짜로 실험을 해요?
0: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듣기로는 이게 무슨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통제된 환경에서 실험이라는 거를 실제 돈을 주고 하는 거죠.
3: 네.
0: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 뭐 배신을 선택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 끝까지 버티는 걸 선택할까? 뭐 등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임을 뭐 사실상 한 1980년 때부터 사실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위스콘신 대학의 마웰하고 웨임스라는 사회학과 교수들이 뭐 경제학과 교수들에 따르면 이럴 때 다 배신을 한대.
3: 네.
0: 진짜 하나 한번 해보자. 웬걸 50%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전화했겠죠. 얘네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던데 실험 잘못했을 거야. 다시 해봐. 그래서 다시 해보겠죠.
1: 실험 잘못됐다.
0: 그러고 또 전화해보면 야 돈이 너무 부족해서 그럴 거야. 돈 좀 올려봐. 그래서 돈도 올려보고 실험도 다시 해보고 여러 방식을 했는데도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 경제학자들의 예측과 다르게 사람들은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건 경제학자들이 이상하게 예측한 거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한 그룹하고 게임을 했는데 네. 근데 거기서 협력하는 사람이 한 20%밖에 안 나온 거죠.
4: 원래는 절반 정도?
0: 절반 정도 나오는데
4: 그전에는 모두 다 절반 정도 나왔는데
1: 어떤 집단이에요? 거기가?
0: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대학의 경제학과 대학원 학생들을 데리고 게임을 하니까
1: 50%가?
3: 심지어 대학원생이요?
0: 그러니까 딱 경제학자들의 예측대로 행동하는 집단이 이제 나왔는데 그 집단이 경제학자들
1: 아이러니한 게 20%면 보통 이제 약간 범죄 집단이라든가 사기꾼들이라든가 아니면 저 교도소에서 실험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나름대로 이제 엄청 머리를 굴린 거 아니에요. 예? 이기적으로.
0: 되게 궁금한데 왜 그랬을까? 얘네들은 왜 이럴까? 첫 번째 가설 배우는 게 그래서 그렇다.
1: 배우는 게 그래서 그렇다. 돈을 배우니까.
0: 극대화 문제 풀고 자기 이걸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는지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배우니까 그랬다. 이게 쉽게 우리가 그거는 검증할 수 있는데 1학년 애들한테 한번 해보고 4학년 애들한테 한번 해보고 뭐 그런데 이게 1학년 애들한테 하나 4학년 애들한테 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1: 진짜요?
0: 네, 별 차이.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지만 경제학자는 이기적이다가 딱 통하네요.
0: 그래서 두 번째 가설. 아, 그런 애들이 경제학과를 가나.
1: 왜냐면 1학년도 그렇고 4학년도 그렇고 했는데. 아, 그럼 이거 인간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이 좀 더 이기적이다.
5: 경제학의 기본 소양.
1: 이거 어떻게 보면 팀킬 아닙니까? 교수님도 경제학자인데?
0: 그래서.
1: 그러게요.
0: 그래서 예. 우리 사랑하는 경제학과 학생들이 예. 어떻게 행동을 하나를 보려고 얘네들 따로 모아서 네. 한번 해봤더니 협력률이 진짜 낮아요.
1: 아, 진짜요?
0: 네, 진짜 낮아요.
1: 야, 이게 학생들도 그렇구나.
0: 근데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얘네들이 다른 애들보다 비협력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네. 다른 사람들보다 얘네들이 유독 다른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해.
1: 상대.
0: 예. 그래서 상대방이 이기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나는 굳이 협력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느낌?
1: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다.
0: 예.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래서 얘네들한테 상대방이 지금 협력적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네. 얘네들의 협력도는 남들하고 거의 똑같이 올라가는 거죠.
5: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결국 생각보다 인간이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을 얻은 것 같은데
0: 그런
5: 그럼
0: 거죠.
5: 경제학자들은 인간을 좀 더 믿게 됐나요? 아니면 여전히 이기적이다 가정하고 지금도 연구를 하나요?
0: 그래서 일부는 예 라고 대답할 것 같고요.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분석하니? 그러면 아까처럼 그게 안전한 가정이니까.
1: 경제학자와 함께하는 취미는 과학이 굉장히 좀 색다르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2: 진짜로요?
1: 저는 이런 그 이기적인 경제학자분들하고 다른 방송을 런칭해서 경제학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너무 재밌네요.
3: 아, 세상을 경제학자의 네. 마인드로 바라보기.
1: 그렇지. 이게 팩트가 또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게임 이론이라는 게, 뭐 아까 뭐 수학으로 이제 좀 이렇게 뭐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작을 했다고. 그럼 게임 이론. 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0: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게임 이론은 1920년대에 이제 천재 과학자라고 알려졌던 이제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 포커 게임을 보면서 그런 포커 게임이 이제 누구나 이제 또 나한테 손해를 크게 만들려고 제로섬이니까.
3: 네네.
0: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게 이제 이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이제 찾아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게임 이론이라는 것에 대한 시작이 알려졌다.
1: 폰 노이만. 우리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었나?
3: 네.
1: 그 저기 뭐야 핵폭탄
3: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예.
3: 플루토늄 압축하고.
1: 근데 이분이요? 이분 과학자인데?
3: 맞아요. 사실 폰 노이만이 이제 수학자이기도 하면서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화학자이기도 하지 않았어요?
5: 원래 화학 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3: 경제학도 했었고 특히 컴퓨터 계산 분야에서 완전히 큰 업적을 쌓은 기초를 쌓은 분이죠. 저희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양자역학 우리 많이 다뤘었잖아요. 양자역학의 수학적 기초를 닦은 사람이 바로 폰 노이만이에요.
1: 폰 노이만. 네.
5: 그런 게 진짜 어느 분야를 봐도 산더미처럼 있는 천재입니다.
1: 대단한 분이에요. 항성, 이대한, 우리 또 장홍재, 최정규 모든 분들을 합친 네, 이분들을 다 하나로 합친 사람 아닙니까?
5: 합쳐도 안 돼요?
1: 합쳐도 안 됩니까?
5: 외에는 안 돼요.
1: 야, 근데 과학자면서 경제, 물리 모든 걸 다 통합을 하셨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 게임 이론이 경제학이랑 과학에 쓰이게 되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사실 그런 천재들이 전쟁에 불려가요.
3: 그렇죠.
0: 상대방이 이제 암호 코드를 분석한다거나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거나 이제 50년대가 되고 이제 미소 간의 냉전이 되게 심해지잖아요.
1: 그렇죠.
0: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사이 이기는 전략을 찾을까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핵은 우리가 가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상대방하고 핵이 대치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파국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될까 등등이 이제 인류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런 문제들을 사실 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1: 그때 이제 아까 보면 그 냉전에 또 핵 경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둘 다 안 쏘면 제일 좋은 건데
3: 그렇죠.
1: 나만 쏘는 게 제일 또 유리하기도 하고 둘 다 쏘면 아, 이거 다 망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0: 둘이 힘이 비슷해.

0: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본 공격할 때 항복하면 자존심은 깎이고 그 이유가 암담하긴 해도 피해는 훨씬 줄일 수가 있거든요. 누구 하나는 져줘야지 끝나는 게임인데 나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1: 아, 치킨 게임.
2: 그렇게 게임이라고 하는군요.
1: 게임이라고?
0: 내가 지금 져줘야 되나 끝까지 싸워야 되나 등등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핵무기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데도 많이 쓰였고 뭐 그래요.
3: 모두 쏘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0: 그러니까요.
3: 한쪽이 무조건 난 쏴야 돼 라고 했으면 괜찮았을까요?
0: 그게 그것도 재밌는 답일 것 같아요.
3: 게임으로 따지면 딜레마로 죄수의 딜레마로 따지면 무조건 나는 쏴야 되거든요 지금.
0: 예. 근데 이제 죄수의 딜레마의 경우에는 내가 무조건 쏘겠다라는 걸 상대방한테 확신시키면 상대방도 쏘는 게 유리한 게임인데 지금 이 치킨 게임에서는
3: 네.
0: 상대가 100% 확률로 쏜다. 그럼 나는 안 쏘는 게 낫거든. 둘다 망하는 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고 만드는 거죠.
3: 맞고 본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제일 잘 나타내는 게 영화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쪽에서 트럭 타고 오고 이쪽에서 트럭 타고 오고 트럭 막 전속력으로 가다가 먼저 핸들 꺾는 애가
3: 진다.
0: 치킨, 쫄보, 끝까지 버티는 애가 짱. 이 게임을 한단 말이죠. 이게
3: 죽는 일주에 나오는 뭐 그런 장면인가?
0: 그런 거죠. 이게 비슷하잖아요. 지금 핵전쟁이나 뭐 이런 군비 경쟁이나 뭐 이런 상황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재밌는 해법을 하나 토마스 셸링이라는 분이 냈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이길 것 같으세요?
3: 일단 먼저 기세가 중요하죠.
4: 그렇죠.
3: 내가 수틀리면 쏜 거야. 나 쏜다. 쏴. 나 쏘는 놈이야. 나 돌아 있어. 난 쏘는 놈이다. 상대가 먼저, 아이고, 저는 저 미친 놈, 저 피해야겠네.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0: 근데
3: 그렇잖아요. 쟤는 미친 애야. 쟤는 피해야 돼.
0: 그래요. 바로 그건데 백날 내가 나는 쏠 거야라고 얘기하면 상대가 그거를 왜 믿어줘야 되냐고.
3: 아, 안
0: 뭐,
3: 믿겠다.
0: 상대가 안 믿으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에서 나는 절대 안 꺾을 거야.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래봐.
3: 아, 그렇죠.
0: 그렇죠. 그러면 진짜 내가 미친놈이라는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3: 그렇긴 하죠.
0: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벼랑 끝 전술이라 그러는데, 핸들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4: 아, 그런 거 같아요.
0: 그래서 상대한테 핸들을 뽑아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꺾고 싶어도 못 꺾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그걸 알면, 아, 얘는 핸들이 없는 애기 때문에,
3: 난 직진이야 무조건.
0: 얘는 무조건 직진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내가 꺾어야 되는 거예요.
2: 나는 핸들이 고장난 에이톤적이네.
0: 그런.
3: 핸들 뽑아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출발할게! 이러면서, 출발한다! 이러면서.
0: 그래서 셸링이 뭐라 그랬냐면,
3: 셸링이.
0: 핵을 보유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상대로 하여금 내가 쏠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게 만드는 데 있다.
4: 그럼 게임 이론적으로 누가 핸들 뽑아 보여줬으면 제 입장에서도 핸들을 맞뽑는 게 게임 이론상 맞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뽑은 걸 보고 그 사람이 다시 꽂을 수도 있습니까?
0: 그건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3: 근데 내가 이쪽에서 핸들을 뽑아가지고 보여주면 상대가 웬만하면 쫄지 않겠어요?
4: 이 선수 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네요.
0: 그렇죠.
3: 그러면은 냉전기 이후부터는 게임 이론이 이게 중요해진 겁니까?
0: 가만 보니까 이게 전쟁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바겐 세일을 한다. 할까 말까. 그다음에 20%랄까 30%를 할까. 경쟁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결정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다음에 뭐 생물학에서 동물들이 먹이를 두고 싸울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배우자를 놓고 서로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다 게임적인
3: 다
0: 상황이더라고요.
3: 들어가네. 게임 이론이 생물학 분야에서도 쓰인다면은 우리 이대한 교수님, 게임 이론을 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제가 연구하고 있는 진화생물학은 생물학 분야 내에서도 게임 이론이 가장 이렇게 적극적이고 많이
3: 아,
2: 들어와
3: 그래요?
2: 있는 학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화도 사실 일종의 게임의 연속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뭐 서로 먹고 먹히는 거 아니면
3: 그렇지.
2: 자원을 나누는 거.
3: 그렇지.
2: 그래서 게임 이론과 진화 생물학을 융합한 역사도 사실 수십 년 동안 상당히 됐고요. 저도 관련해서 뭐 연구를 하고 있는 게 그때 제가 한번 얘기했던 무화과 존벌.
3: 아, 무화과 좀 예.
2: 기억나시잖아요.
3: 알죠.
2: 그 무화과 존벌이 암 열매로 들어가냐, 순 열매로
3: 그렇지.
2: 들어가냐.
3: 분명히 달리지.
2: 다 게임이잖아요.
3: 그렇지.

0: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 게임 이론적인 생각을 많이 하셨던 윌리엄 해밀턴이라고 하는 진화 생물학자가 또이 무화과 정보를 되게 좋아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련이 깊은 분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근데 이제 자연계는 보통 적자 생존 아닙니까? 동물 세계에서도 인간처럼 뭔가 이게 전략 싸움이라는 게좀 이런 게 있을까요?
0: 그러니까 강하다고 하는 게 힘이 세다, 똑똑하다가 아니라 사실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고.
1: 아, 자연계.
0: 네, 그거는 어떤 전략을 사용하느냐. 저희 뭐 의태 같은 데서도 굉장히 재밌는 전략들을
1: 그럼.
0: 많이 들었는데 그 의태에서 얘기했던 것도 사실 다 게임 이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진화적인 게임 이론 뭐
2: 라고
0: 이렇게
2: 하죠.
0: 네.
1: 동물도 사람처럼 약간 그러면 자기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게임 이론을 펼친다고 보면 될까요?
2: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추론을 해나가지는 않겠지만 동물들은 고민 안 하고 얘네들은 딜레마를 푼 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3: 아, 고민을 안
2: 예.
3: 하고.
2: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민을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1: 그렇죠.
2: 꿀벌들의 집단을 보면 이 수천 마리의 꿀벌이 멸종 안 하고 협조를 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을까? 이제 이런 거를 진화 생물학자들이 고민들을 많이 했겠죠.
1: 개미도 그럴 거고.
2: 개미들도 그런
1: 예,
2: 거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우리가 적자 생존이라고 했을 때 환경에 더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건데, 근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공기, 물, 뭐 이런 무생물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생물적 환경을 포함하고 그 생물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게임하는 것처럼 게임의 연속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적자 생존은 다른 말로 하면 게임을 잘하는 생물들이 살아남았다. 근데 그게 걔네들 생각을 하고 막 우리처럼 고민했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이 생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특히
1: 그렇지.
0: 행동들을 통해서 게임을 잘했던 애들이 자연선택을 통해서 퍼지게 된 거라고 볼수 있겠죠.
2: 예, 우리도 이제 배워야 되는 게 그런 거죠. 게임을 할 때도 이기는 게 언제나 중요한 건 아닐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수컷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뿔을 막 진화를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기기 위해서 뿔을 진화시켰으면 아마 굉장히 치명적으로 뿔들을 만들었을 거라고요. 각도도 정확하게 상대방의 심장을 노릴 수 있게 만들었을 텐데 사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얘네들은 왜 뿔이 이따구로 생겼을까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뿔들이 나는 거예요.
1: 아, 그래?
2: 각도가 이렇게 뿔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로 뻗어서 얘네들 싸울 때 보면 너무너무 힘들게 싸워요. 그 다음에 날카로운 뿔을 또 이렇게 막 꼬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게 치명적이지 않게 만든
1: 맞아요.
2: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얘네들한테가 더 이득이 됐던 거죠. 자손을 더 번성시켰든지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이득을 만들어줬겠죠. 그걸 보고 이제 자연이 선택했다라고
1: 아,
2: 얘기를.
1: 자연이
2: 그러니까 개인이 선택한다라기보다는 그 당시 환경에서 제일 적합한 게 선택되었을 거다.
3: 이런 진화 게임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뭐 동물들이 사용하는 흥미로운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2: 동물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제 유추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꿀벌들은 왜 배신을 안 하고 협력을 할까? 그 연구를 해보니까 얘네 알고 보면 되게 혈연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혈연 집단일 때 이게 왜 그러면 협력이 유지가 될까? 아까 그 게임을 동생하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 각기 나누기 게임을 100만 원
1: 동생이라고요?
2: 넣고 동생이랑 했다.
1: 그럼 아예 안될것 같은데. 이걸 담합이 되죠, 그냥. 야,
2: 그러니까
1: 네가 갔든 내가 갔든 가지면 좋은 거 아니냐? 혈연이잖아요, 혈연.
2: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다 갔더라도
1: 손해보지 않는다고.
2: 나한테 뭔가 떨어지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1: 그렇죠.
2: 이제 가령 그 얘기를 이제 유전자가 생각하기에 나를 갖고 있는 얘로 하여금 협력을 하게 만들면 상대방한테 저기도 지금 내가 있단 말이죠.
1: 그렇죠.
2: 복제가 됐으니까. 그럼 얘가 쟤를 도와주면 결국에 나를 도와주는 게 되는 거죠.
3: 나한테 이득이 되는
2: 이득이 되는 거죠.
3: 거고.
2: 쟤한테 지금 내가 있을 확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계산이 되잖아요. 형제 자매면 50%, 부모 자식이면 50%,
1: 그럼요.
2: 이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2: 그러면 그게 확률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아, 그럼 저 확률이면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이론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1: 그렇지,
2: 그걸 보고 우리가 뭐 혈연 선택 이론이다.
1: 혈연이면 네가 100을 가져도 네가 나한테 그래도 밥이라도 사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으니까.
3: 그런 혈연 관계들이 협력을 한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다른 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벌레라든지 진드기라든지 이런 거 잡아먹어주면 오히려 살아 공생관계처럼 살아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2: 그런 걸 보고

0: 이제 우리가 호혜성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1: 호혜성.
0: 하는데, 호혜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도우면 상대도 돕고, 상대가 나를 안 도우면 나도 안 돕고,
2: 아, 토마시 같은 거예요?
0: 이런 거죠. 말하자면 저 남미 지역에 저 흡혈박쥐라는 게 있대요.
2: 흡혈박쥐.
0: 피를 뽑아야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이게 사냥이 언제나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허탕치고 오고 허탕치고 오고 그런 이제
2: 그렇죠.
0: 힘이 빠져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러면 오늘 배불리 먹고 온 애가 걔한테 가서 자기가 먹고 온 거를 다 토해서
2: 헌혈을
0: 나눠 먹는데 헌혈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2: 배고픈 애한테요, 가가지고?
0: 가서. 근데 이게 혈연이 아닌 애들을 집어넣어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2: 네.
0: 그래서 누가 누구를 하는지를 다 체크를 해봤더니 예전에 나 굶었을 때 준 애.
2: 아, 보은이구나.
0: 보은이죠. 이걸 호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있으니.
0: 그거를 이제 티폴텟 전략이라고 얘기해요.
2: 티폴텟.
0: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얘기라고 해요. 이 얘기를 되게 멋있게 만들고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로버트 악셀로드라는 정치학자였다고 합니다. 1980년대에 게임에서 높은 보수를 얻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라.
2: 아~
0: 그래서 제출을 하면 진짜 실제로 이 컴퓨터 프로그램들끼리 게임을 하게 해서 제일 높은 보수를 얻는 애를 승자로 발표를 하겠다.
2: 토너먼트네.
0: 그중에서 1등을 한 전략이 티폴텟이라는 이름의 전략인데 이거 딱 네 줄짜리 전략이래요. 컴퓨터 코딩으로.
2: 아, 진짜로요?
0: 예. 일단 협력하는 거로부터 시작해라. 상대가 바로 직전기에 협력했으면 협력해라. 상대가 직전기에 배신했으면 배신해라. 이게 끝.
2: 야, 이거 완전 서바이벌 게임이네. 교과서네.
0: 끝. 그러니까 얘네가 너무너무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등을 했어요. 전체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명해진 거죠.
2: 와. 서바이벌 게임 뭐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네. 보통 보면 처음에는 다 같이 협력을 하는 듯이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편이 갈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딱 티폴텟이 다 나오네요.
0: 그게 이제 티폴텟의 강점을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약점을 이야기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티폴텟이라는 거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
2: 뭐예요?
0: 그러니까 얘가 잘 작동을 하려면 무지무지 오래 해야 돼요. 그 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이에서 서로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다. 내가 오늘 선물을 주면 내 다음에 또 선물을 주고 이런다. 그러면 내가 선물을 주는 이유는 아까운데 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면 내년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내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건 내년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반복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 모두 알고 있어야 계속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토너먼트 할 때 200번씩 했대요.
2: 아, 진짜요?
3: 많이 했구나.
0: 그러니까 이제 티폴텟이 1등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한 거죠. 근데 만일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다. 그럼 그 방법은 못 쓰는 거죠.
4: 그 처음에 그냥 무조건 나쁘게 하는 전략 있으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0: 그런 전략도 유리하고 끝날 때쯤 돼서는 딱 치고 나오는 것도 유리하고.
3: 근데 인간 사회라는 게 동물 사회보다는 엄청나게 복잡하지 않아요? 서로 간의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성격이라든지 고려할 게 많은데 이것도 티포테 전략이 잘 통하는 거예요?
0: 디폴트 전략이 그래서 오래 지속되는 관계에서는 잘 통하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는 디폴트치 안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인간 사회를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 작동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도와주면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쟤는 믿을 만한 사람. 그러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날 도와줄 수도 있고, 쟤는 맨날 보니까 등만 쳐먹고 다녀. 그렇죠? 맨날 배신해. 이런 평판이 또 돌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도 이제 자기 파트너를 찾기가 힘들 거고.
2: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보고 내가 도와주면 이렇게 도움이 돌려받으면 우리가 그거를 직접 호혜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도움을 줬는데 그걸 본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왔다. 이런 건 우리가 간접 호혜성이라고
2: 얘기해요. 간접 얘기해. 호혜성.
0: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호혜적인 거죠.
2: 내가 이쪽에다가 도움을 줬는데 돌아서
0: 돌고 돌아서
2: 나한테 왔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일을 하면서 아, 이 사람이 뭐 잘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시니까 이렇게 또 섭외들이 계속해서 막 뭐 오게 되는 게 이것

0: 또 약간 간접 호혜성이라고 보면 될 수 있잖아요.
1: 바로 그거죠.
0: 그렇죠.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2: 그렇기 때문에 이 개미들 아마 혈연 선택으로 우리가 보통 사회성 협력하는 걸 얘기를 하고 박쥐 정도 왔을 때는 직접 호혜성. 그러니까 내가 피를 얻어 먹었던 그 박쥐에게 다시 돌려준. 근데 이 호혜성을 하려면 어느 정도 지능이 발달해야 되잖아요.
0: 발달해야 되죠.
2: 기억해야 되잖아요.
1: 그렇지.
2: 근데 간접 호혜성까지 가면 더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0: 그러네.
2: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0: 그런 사람들. 동물은 안 되겠는데, 인간만 되고.
1: 그러니까 평판이 중요하니까 아, 이거는 네. 되게 인간적인 얘기죠.
3: 지금 이야기한 호혜성이나 뭐 협력이나 모든 게 동물보다 인간이 복잡할 것 같은 게 인간은 아무래도 직위든 나이든 이렇게 동등하지 않은 상황도 많잖아요. 지금 이야기한 이런 모든 선택은 동등하다를 기준으로 하고 어떤 위계가 없다라는 가정 하에서 다 만들어지는 건가요?
1: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위아래가 있을 때 윗사람이 나한테 협력이 중요하고 도덕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상해요.
0: 그렇죠. 네.
1: 그렇죠. 네. 이거는 돈으로 해결해야 될 거 뭔가 열정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막 드는 거죠. 동물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일을 했을 텐데 우리도 협력을 얘기할 때 사실 동등하다라는 전제하에서 협력을 생각을 해야지 위아래가 막 있는 상태에서 협력을 얘기하면 누구는 협력하고 누구는 협력의 결과물 가져가고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거 같아요.
0: 우리 경제학자 교수님한테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내가 줬어요. 근데 저쪽이 안 줬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박쥐처럼 손절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그냥 아 줬다. 난 아가페야.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거 경제학자한테 묻습니다. 좀 이기적이셔야 되잖아요. 예, 예. 자, 묻습니다.
1: 예. 예.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네. 어느 정도는 손절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0: 제가 이런 생각,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줬을 때 고마워하지도 않고
4: 당연하다는 것도 뜻이. 없고
0: 그러면은 같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손절을 하는 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니다 라는 거를 좀 게임 이론을 통해가지고 오늘 좀 느낍니다.
1: 그게 티폴텟이 하는 일이고
0: 티폴텟, 네. 티폴텟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1: 그러니까 티폴텟에 좀 더 멋있게 얘기해보자면 네.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전략이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사회가 제대로 구성을 하려면 협력에 얹혀서 살고자 하는 개체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우리가 무임승차라고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하면 극소화시키고 최소화시킬까? 내가 무임승차를 하려는 사람이다. 내가 활동하기 제일 좋은 환경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아가페적이면 나는 활동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 너무 이기적인데. 목이 아니야, 목이.
1: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들 이제 티폴텟 같은 거를 쓴다. 적어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상대가 협력할 의사가 없으면 나도 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협력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기제일 수도 있는 거죠.
0: 우리 교수님은 협력형 인간이세요?
4: 직설적.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착하게 살면은 손해 보는 사람이 이제 많다.
0: 그 착한 사람이 손해 보면 그 데미지가 엄청나거든요. 네. 그래서 묻습니다. 교수님은 협력형 인간이세요? 아니면 아가페적인 사람이세요? 어떠세요?
1: 저는 아가페적인 사람이 아닌 건 분명하고요.
0: 아이, 내가 알아봤다니까요. 근데 네, 교수님이 좋아요. 저도 아가페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1: 그래도 우리는 협력 집단이에요, 그죠?
0: 네.
1: 각자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일을 하고
0: 그렇죠.
1: 그 일의 결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뭐 이런 거라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뭔 것 같냐면 협력적인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그 맞습니다. 네. 당연하죠.
1: 뭐 데이비드 휴미라는 이제 아담 스미스 당시의 그런 철학자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도덕이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도덕은 아무 소용없다. 이게 교수라는
0: 얘기예요. 명언이네요. 네.
1: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옳다고 해야 되기 옳기 때문에 해야 되고 이 얘기는 별로 안 먹히고 그게 너한테 이득이 되니까 해라 라고 그렇게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도 후회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게 사회 만들면 좋은 건 거죠.
0: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좀 착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지면 참 좋기는.

0: 하겠다라는 뭐 생각도 좀 들긴 드네요. 오늘 게임 이론을 배워봤는데 우리 교수님들은 어떠셨는지 살면서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배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배신한 네. 분의 얘기를 먼저 좀 네, 해명을 들어보고 싶어요.
2: 아, 뭐 당연히 협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긴 하지만 처음엔 우선 협력하는 게 말씀대로 제일 현명한 선택 같아서 앞으로 게임 이론을 좀 참고해서 열심히 협력하고 살아보려 합니다.
0: 상태반 이대한 교수님 어때요?
1: 또 살다 보면 또 세상의 또 역사의 풍파에 따라서 협력보다는 또 배신과 또 서로 말하자면 또 안 좋은 길로 가려는 뭐 전쟁이나 갈등이나 이런 걸로 가려는 길이 있는데 이 게임 이론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서 배신보다는 협력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그렇죠. 교수님 뭐 처음으로 지금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3: 저는 재밌었는데요. 네. 뭐 과학자분들 듣기에는 어떠셨는지
4: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0: 근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학이랑 잘 섞이세요 지금. 네. 네.
3: 그럼 자주 불러주세요.
0: 믿고 보는 김범준 교수님이 오늘 오래간만에 함께 주셨습니다. 엔트로피. 야. 예, 요게 좀 폼이 납니다.
5: 제가 취미는 과학에서 여러 주제를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 중에 엔트로피가 제 전공인 통계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0: 그러면 지난번에 나왔던 것들은 전공 분야가 아닌 거예요?
5: 잘 모르고 한 얘기고요.
6: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것도 알아요?
0: 아니, 알고 싶지 않아요.
6: 과연 제가 오늘 어디쯤에서 포기할지,
0: 포기할지, 주락할지.
5: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한마디로 하면 너무 간단해요. 물리학에서는 거시적인 양이라고 해요. 미시적인 입자를 미시적으로 원자부터 출발해서 거시적인 제한 조건이 있을 때 네. 1이에요. 그럼 이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해하신 거예요. 끝. 아~
0: 이 법칙이 끝났대요.
5: 이제 여러분이 통계역학을 공부할 순서다.
0: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거냐. 그 반대는 절대 안 일어나냐.
5: 얼마든지 일어나요.
0: 아, 얘기해 주세요.
5: 이게.
7: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함께 감전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 피해 복구 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 내 감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침수 피해 복구 시 물에 젖지 않은 고무장화를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 플라스틱 자 등을 이용해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셋째, 물이 빠진 후 바로 누전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전기를 사용합니다. 넷째, 침수된 전기기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AS센터나 전기공사 등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네 가지 예방 요령으로 감전사고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0: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1: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2: 여기는 열대 우림이고
3: 사바나.
4: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여긴 사막이잖아요. 네.
5: 이게 펜가 봐.
1: 밀폐 생태계 속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가장 완벽한 한 끼를 만드십시오. 이동 어딘가에 지구상 마지막 산호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3: 아, 여기 있네. 애기 산호들이.
1: 해양구역 안에 산호 생태계를 구축하십시오.
6: 아우, 배 아파.
3: 동선 씨 어디 가요?
6: 화장실 가요. 묻지 마요.
3: 배 아파요?
6: 오우 쉣!
4: 뭔데? 뭐야?
3: 무슨 일이야?
4: 뭔 소리야?
3: 세균맨!
6: 홀리 쉣! 나 전에 화장실 간 사람 누구예요?
4: 에? 왜 그래요?
6: 나 전에 화장실 간 사람 누구야?
7: 갑자기 동선 씨가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질렀고 나오더니 되게 호모 심슨처럼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냐고.
2: 원초적 분노가 침이라고 그랬어요. 직접적으로 후각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서 이건 위협이다.
8: 네, 보통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범인인 경우가 세상엔 많죠.
6: 아니, 같이 생활하면 좀 기본은 지켜줘야지.
4: 왜요?
3: 물 안 내렸어요, 누가?
6: 아, 그 정도가 아니야.
3: 근데 어느 정도인데? 무서운데?
6: 얘 이러면 내 볼일 볼 수가 없잖아, 진짜.
9: 아, 나 저 닥친 던기 보고 싶지 않은데.
3: 나 무서워서 못 보겠어. 싫어, 진짜.
6: 들어와, 지금 들어와서 봐, 가까이서 봐요, 빨라.
9: 싫어요.
6: 빨라 가까이서 봐요, 들어와요.
10: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9: 자, 다 보여요, 저.
6: 아내가 봐야지.
9: 저 시력 2.0. 아!
3: 큰일 났다. 거기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내 시야에 똥이 묻은 것 같아서 너무 참을 수가
4: 아니 진짜 잠깐만 저 짧은 순간에 봤거든요. 지금 견과류 누구 먹었어요 아침에? 견과류 누구야? 견과류
11: 저는 견과류하고 눈이 마주쳤거든요. 오늘처럼 무책임한 배설물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12: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야, 견과류? 손에서?
4: 아, 무슨 말씀을?
12: 들고 온 거야, 혹시?
3: 자, 일단은 이거를 누가 했던 간에 이거를 지금 해결할 방도를 지금 내가.
6: 자,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딱 모양을 봐도 묽었어, 나올 때는.
3: 말하지 말아주세요!
6: 근데 그게 딱딱해지면 치우기가 어렵잖아요.
3: 그리고 실제로 배설물로 인한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9: 생길 수도 있는 게 아니라
6: 앉아서 얘기 앉아서.
3: 아, 우리 근데 지금 문 열어놓으니까 실실 새 나오는데
9: 우리 잠깐 닫고
3: 얘기할까요? 아, 솔직하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선 씨가 하고 연기 중인 것 같아.
6: 아니
3: 왜냐면 지금 표정이 너무
4: 잠깐만,
3: 무난해. 아까는
4: 잠깐만. 그러면 아까 들어가자 으악 했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3: 그게 나온 거고

0: 몸집이 크고 많이 먹으니까 이제 그걸로 지목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억울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들어가자마자 냈던 소리는 이 바지를 내릴 수 있는 시간 이전에 나온 소리예요.
1: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똥 냄새 맡을 때 항상 약간 찜찜한 게 있었는데요. 그 똥 냄새가 나는 게 결국에 똥의 입자가 제 코에 붙는
2: 맞죠?
1: 거잖아요.
2: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는 똥이 들어온 게 아니라 스카톨이라는 화학 물질이 있어서 그거 냄새가 대변 냄새. 근데 웃긴 게 이 스카톨을 굉장히 물키면 꽃향기로 느껴요.
3: 진짜요?
2: 네. 향수 중에서는 일부러 이걸 아주 조금 넣어서 향을 더 배가시키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냄새 없애겠다고 향수 뿌려버리면 농도가 높아지니까 다시 똥 냄새로 바뀌어가지고 더 지독해지더라고요.
4: 그럼 저거 뭐 향수 뿌릴 수도 없고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도 없는데?
0: 오래된 방법. 실제로 물기와 냄새를 없애주기 위해서 톱밥이나 가루, 뭐 흙 같은 걸 덮어주면
5: 고양이 화장실도 그런 식이잖아요.
0: 맞아요.
5: 꼭 물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겠는데요? 한번 물어볼까요, AI한테? 화장실 변기가 작동을 안 해. 어떡하지? 이거 적읍시다, 빨리. 적어주세요. 질문을 더 하고 싶다면 추가하라네요.

0: 간이 화장실 우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1: 그러면 톱밥 같은 거를 비슷한 걸 한번 찾아보시죠.
2: 그럼 한번 네. 찾아볼까요?
1: 아! 이런 박스 같은 걸 자를까요? 굉장히 잘게?
3: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2: 아,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3: 뜯어서?
0: 아, 이걸 갈아버리는 것도? 근데 이게 얼마나 갈까
4: 그러니까
0: 싶어요.
4: 그러니까 얼똥 많이 싸면 이거 벤치가 사라지네.
1: 아, 이것도 종이군요? 종이 의자 괜찮은데요?
4: 왜냐면 그게 탄소 비율을 맞춰줘야 퇴비가 쉽게 되는 거거든요. 아. 거기 뭐 없어요? 샤워실에?
2: 여긴 그냥 샤워실밖에 없는데?
5: 홍지쌤이 갑자기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도 같은 곳을 봤는데
0: 장 박사님!
2: 일로 와봐요.
0: 네! 여기 있어요!
6: 있어?
2: 여기
6: 뭐야?
2: 똥푸기 좋은 게 있어.
0: 아이스크림 스쿱!
2: 여기 뭐 봤어요? 있네? 여기가 창고 같은 건데
7: 냄새나는 방독면이나 자갈, 뭐 숯, 나뭇잎 조각들, 뭐 톱밥 이런 게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걸 보고 아, 이 재료들이면 뭐 충분하겠다.
2: 아 이게 필요하네.
6: 고양이 사과 챙겼는데 이거? 똥? 이걸 풀면 되겠다. 예.
2: 이거를 풀면 돼.
6: 아 이거 그걸로요?
2: 아 풀어 떨어져야 될 거
0: 근데 여기다가 그냥 바로 싸고
2: 톱밥 있어. 가져가죠. 우리가
6: 그거 하나로 옮길까요?
2: 이거를 변기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 톱밥 좀 깔아놓고
6: 옮길게요.
2: 네.
6: 그거 빈 통을 가져가는 게
0: 여기서 원래 거. 여기 원래 있던 사람이 이거 두고 가나
2: 여기다 이것도 가져가. 이것도 탄소 물질이긴 하니까 네. 이것도 좀 챙겨가고. 아, 장갑 있다 장갑. 여기 장갑.
6: 장갑 여기다 넣어주세요.
0: 네.
2: 우선 다 가져가야 되겠죠? 뭐 일 놓고 할 거 없으니까.
5: 제 생각엔 아무래도 전에 생존해 있던 사람들도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쓰던 물품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2: 네, 가시죠.
0: 네. 아이고.
2: 여기 모래도 있고 많다 근데.
0: 고양이처럼 이렇게 모래 싸는 날이 오다니.
8: 이걸로는 좀 안 될 것 같아.
1: 안 될 것 같아.
8: 이게 너무
1: 없어요,
8: 작아서.
1: 그렇게 될 수도
8: 있어요. 제가 좀 더 큰 거 찾아볼게요.
0: 어? 그게 뭐예요?
2: 여기 뭐 다 있었어. 저기 뒤에 창고 같은 게 전에 쓰던 사람들이 놓고 갔는지.
5: 진짜요?
2: 이거는 약간 그 자갈 종류고.
0: 우와.
2: 그리고 이게 활성탄. 숯이어서 탄수물.
9: 이거는.
2: 그리고 톱밥. 뭐 톱밥이 있어, 톱밥.
0: 너무 좋다.
2: 이건 간이용 만드는 거는 톱밥만으로 되는데 문제는 쟤를 퇴비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8: 그러니까요.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2: 근데 퇴비로 만들려면 보통 톱밥이랑 섞으면 톱밥이 네. 수분을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0: 네.
2: 그래서 냄새 같은 게 적어지고
0: 네.
2: 더 잘 되고
0: 네.
2: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탄소 물질 이게 쑤시니까 넣고
0: 네.
2: 제일 재밌게 쓸 수 있는 게 이건데 사실 이거 쓰레기 같잖아요.
0: 이거 쓰레기인데요?
2: 이거를
6: 낙엽.
2: 제일 위에다가 저 올리면 돼요. 자 그러면 간이 화장실 만드는 팀이랑
0: 네.
2: 똥 푸는 팀이랑
0: 제가 풀게요.
8: 주세요. 갑시다 그러면.
0: 자 여기다가 똥 퍼오시면 될 것 같아요.
2: 알겠습니다.
0: 승우 씨. 아니 승우 씨 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5: 똥 풀어간다니까.
0: 승우 씨 여기 이 돔에서 사내연애 가능한 거예요? 좀 당황스러워요 승우 씨. 돔내연애.
4: 네, 승우 씨가 안 가고 근데 대신 끼워주는.
2: 똥 먹어봤어?
8: 먹어봤냐고?
2: 어.
8: 아니 먹어보진 못했어.
2: 병원에서 막
8: 이제. 이렇게 하면 페레로로세 같은 게 나와서 나는 페레로세 안 먹어.
2: 아. 갑시다.
8: 저는 원래 비위가 되게 강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의사로서 그런 부분으로도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내가 제일 익숙하니까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 홍재 씨가 도와줘가지고 좀 고마웠죠. 근데 휴지 보니까 많이도 쌌네 지금까지.
2: 아, 자 열어볼까요?
8: 네 열어봅시다.
2: 아, 오우 쉣. 욕할 뻔.
8: 아 잠깐만 이게 클 때 이걸로 한번 퍼서. 오 너무.
7: 오 마이 갓. 인간의 아기가 형태를 갖고 변기 속에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가득 차 있었고.
4: 아, 한 번 더? 선생님, 장갑 여기 찢을 수 있어요.
6: 반 찢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 네, 맨 밑에다 깔으려고요. 그래야 이제 비울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덮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 톱밥 레이어 한 번.
3: 이게 인간이 쌀 수 있는 양이긴 해? 됐나?
2: 한 번만 더. 어! 어! 어!
4: 왜 이렇게 웃어요?
2: 또 다져가지고 사라졌어.
3: 나도 떨어져.
0: 괜찮아요.
3: 휴지로 닦으면 돼.
0: 와, 진짜 레전드.
3: 엄청납니다.
0: 아, 청소는 저희가 할게요. 나중에 하세요.
3: 네. 이거 약간 네. 지옥의 무기가 됐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그거 들고 있으면은 여기 최강입니다. 아, 뭐 하려는 거예요, 지금?
4: 아! 이렇게 척 이런 걸로. 아. 이거를 좀 이거 길지 않아요?
0: 아, 이쪽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4: 네. 오, 괜찮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어때요? 자, 화장실 사용 방법입니다, 여러분.
0: 네.
4: 뚜껑을 여시고
0: 네.
4: 옷을 벗으시고 앉으세요.
0: 네.
4: 그다음에 튀지 않게.
6: 네? 뭐라고요?
4: 튀지 않게.
0: 튀지 않게 하고
4: 조준 잘 하시고 네. 일어나셔서 네. 그거 옆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0: 뿌린다.
4: 그다음에 아, 딱 닦으시고 개인 용량에 따라. 그다음에 요거를
3: 덮어놓고.
4: 이렇게 덮어놓고 이동.
0: 오, 괜찮네요.
6: 그런데
7: 화장실은 화장실이고 하나를 이제 퇴비 만들어지는 그 미생물 반응이 일어난 쪽으로 사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핵심은 공기가 충분히 통하는수록 좋고 또 미생물이 활용할 수 있는 탄소 성분도 있으면 좋고 직사광선은 피하되 온도나 이런 습도가 유지가 어느 정도 돼야지 유용하기 때문에
2: 두 쫑크 만들어 보셨나요 혹시? 여기다 우리 이것저것 좀 첨가하자. 그 저 숯 넣어야 돼.
6: 저 숯을 어디 넣을까요?
2: 숯도 여기 넣어야 돼요 우선. 탄소 물질들 넣어서
0: 이걸로 숯을 좀 깰까요?
6: 그것도 좋은데 비닐 남는 거에다 넣어서 깨볼게요. 기다려 보세요.
0: 정말 살다 살다 간이 화장실을 다 만들어 보고.
2: 간이 화장실 만드는 건 이거 주무르고 있는 저보단 낫지 않을까요?
0: 그렇죠.
4: 이 자갈은 왜 있는 거예요?

0: 거예요?
1: 자갈도 섞어야지 이제 공기 들어갈 구멍이 있어야 미생물들이 더 자라니까.
0: 아, 이게 지금. 공기가 다 산소가 통과되는 억색 컨디션을 만들어 줘야 돼요?
1: 그게 훨씬 좋죠.
0: 엔억색이 아니라? 네네네. 아, 그래요? 나 잘
1: 근데 미생물이 한 종류가 아니고 질소 물질들을 질산 형태로 산화시키는 거여서 산소를 만나야지 더 잘 들어요.
0: 숯을 깨시는 거예요?
1: 기질을 부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2: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숯을 깨시는구나.
3: 숯이 나옵니다.
4: 숯이 나오네.
3: 가루가 됐어요.
2: 근데 앞으로 여기 쌀 때도 숯을 넣어야 될까요?
1: 숯은 나중에 이제 퇴비 만드는 후 작업할 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0: 아, 마지막에.
5: 이 정도면 잘 보이는데.
1: 아, 완전 충분합니다. 그거를 우리 퇴비 만드는 용으로 쓸 거여서.
4: 오케이.
2: 너무 왜 나가? 어,
6: 근데 진짜 톱밥이랑 섞어서 그런 거 아까보다 냄새가 안 나네.
4: 똥 냄새가 좀 사라졌나요?
6: 네.
4: 진짜 톱밥도 제가 지금 여기서 써보니까 좋던데요? 냄새도 오히려 덜 나는 것 같아요.
1: 이거를 풍 넣어주죠. 그리고 자갈, 아까 가져온 자갈도 한두 수저 정도 넣어주시면 그거 무거워요.
0: 네.
1: 완성이라는
3: 게 아, 비닐 안 쓰고요?
1: 아, 이거는 우리 발효용. 간이 화장실 말고. 왜냐면 얘는 그 나중에 나뭇잎으로 덮고 햇빛이 비치는 좀
6: 그러니까
1: 온도가 있는데
6: 우리가 충분히 쌌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하죠.
1: 자, 여기다가 나뭇잎 저 풀들로
5: 나뭇잎을 넣겠습니다.
1: 직사광선만 피하게.
6: 많이 할 필요는 없대요. 그냥 해마 가릴 정도? 좋습니다. 이거 원래 어떤 식물이었을까?
3: 덩굴 식물.
6: 아하. 장우재 박사님 이 정도면 되나요?
1: 아, 충분합니다. 네.
3: 아, 그 저게 나중에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1: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톱밥 가져온 데 쪽에 큰 창문이 있었거든요. 아~ 거기 밑에 쪽에 놔두면은 이제 태양빛 적당히 들어올 것 같아서 아~ 그쪽에다 아~ 옮겨 놓고.
6: 좋다.
4: 그러면은 이 친구가 우리에게 또 그런 고마운 존재가 되겠네요.
0: 근데 그럼 우리 이거 비료 얼마나 퇴비화 시켰는지 진행하는 날짜도 계속 적어야겠네요. 그때그때.
6: 맞아. 아, 기록. 너무 좋다. 너무 좋다.
5: 기록을 남겨야죠.
1: 자원순환 담당자를 하시면 돼요.
6: 할리퀸.
5: 자원순환 담당자.
3: 자, 근데 우리 하나 룰, 이제 화장실 매너. 소변과 대변을 분리합시다.
0: 아, 이거 맞아.
3: 그래서 먼저 소변을 보고, 그 다음에 대변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7: 이게 여기에서 재활용해서 수분을 뽑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소변이고요. 그래서 일단 소변과 대변의 분리가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변이 새지 않는 딱딱한 그만한 사이즈 용기가 필요한데
8: 필요하세요?
5: 이걸로 제가 끼워볼까요?
8: 구멍 뚫긴 뚫었는데
5: 이거는 사실은 남성의 그 들어갔을 때 위험해 보여요.
1: 아, 그 소변기인가요?
8: 네, 이게 자르기가 되게 두꺼워요. 더 자를까요?
4: 근데 진짜 열심히 하신다. 본인이 막히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 봐.
1: 잘 되나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5: 또 우리는 수분도 소중한 사람들인데
6: 그렇죠, 이거는 따로 써야 될 것 같아요.
5: 소변은 균이 기본적으로 없잖아요.
6: 근데 잘 써야 돼요. 요도르 끝을 통해서 나올 때 거기에 묻어있는 균이 묻어서 서식할 수 있어요.
4: 어디에요?
6: 이 소변에.
1: 모아놓은 소변.
6: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5: 처음에 대변 있는 데를 조진하다가 나중에 바꿔가지고
4: 와서 지금 뭘 어떻게 산다고요?
3: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볼일을 봐야 돼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8: 그걸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3: 들고 있어야죠. 잘 들고 있어야 돼요.
6: 이걸 들고 있어야죠.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3: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일단 시작이 되면은 시작이 되면 초반은 넣은 다음에 중간에 스위치를 해주고
6: 야, 근데 잠깐만 이거 문제가 있다. 시작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실 대변을 볼 때 보압이 올라가가지고 같이 나올 때가 많잖아요.
3: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
6: 근데 이 구조상 이게 여기 앞에가
0: 좀 힘들 것 같은데
6: 무조건 나갈 것 같은데?
3: 그럴 때는 눌러줘야 돼요.
8: 아니면
6: 진짜 해안이 있으십니다.
8: 아니면 앞에 피스로 뚫어서 이렇게 넣을까요?
0: 아 근데 여자들 그게 너무 불편하잖아.
6: 그러니까 이게 공용이니까.
4: 아니면 이거 어때요?
6: 아니 근데 이게
4: 이거 어때요?
6: 사람마다 각도가 달라.
4: 아니 이거를 고무줄로 연결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했다가 살짝 급하면 이렇게 갖고 오는 거 어때요?
6: 걸으게
4: 이렇게 했다가 고무줄을 달고 이렇게 어때요?
6: 근데 이거 무게가 견딜 수 있어?
4: 그거 괜찮아요.
3: 이거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볼일도 보기 때문에

0: 스쿼트 자세로 일단 우리가 이 자세를 자주 연습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을 수 있게 이 상태에서 이게 되죠.
1: 신기명 기도 아니고
2: 거의 이거 마임인데요. 거의 마임.
1: 와 방금 거는 나 세상 진짜 올해 들어 제일 웃겼어.
0: 언제 어느 순간에도 이게 이렇게 됐다가
1: 아 그리고 들어갔다가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0: 한번 해보세요.
1: 그러니까 아픈 사람. 예시. 2인 1조 예시. 이때는 우리 다 생존 같은 팀이니까 만약에 동선이 형이 아파요.
3: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버텨주시자. 도와주자.
0: 그러면 제일 힘센 사람이 항상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1: 아니 우리가 뭐 정상일 때는 우리도 하죠. 우리도 할 수 있지. 할 수 있죠.
0: 오, 할 수 있네요.
1: 이거야 뭐 저 뭐 5분도 되죠.
0: 자, 근데 문제는 빨리 볼 일을 봐야 돼.
4: 둘이 뭐예요?
1: 네? 뭐라고? 내 생각에 누스도 웃었어. 아까 이거 할 때는.
5: 우리 그럼 이거 화장실 위치
2: 그래, 잡아. 위치 맞아.
1: 최대한 좀 우리 생활관이랑 멀른 데로 합시다. 멀리. 냄새 너무 나니까.
4: 바깥쪽에 창고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 갔던 그쪽에 도죠. 쭉 앞으로 가면 저기 여기 창문 열 빛이 들어온 데 있거든요. 아~ 여기 쪽에 도.
2: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할까요? 이렇게 두 개?
6: 아 그러면 이거를 약간 둘러싸게.
4: 여기
2: 아,
4: 여기다
2: 여기다 둘. 위해서.
6: 프라이버시를 위해.
2: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7: 아이고, 뭐가. 그러면 화장실 용품들 여기 다시 올려놓을게요.
4: 네, 처리 용품들. 아, 퇴비통을 여기다 햇빛 들어온 데 놔야 돼요. 여기
0: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무 밝게 햇볕 빠지면서 볼일을 보는 것보다는 여기, 네, 햇볕은 퇴비가 받고 우린 좀 어두운 곳에서 조용히 볼일을 보는 게 좋아요.
4: 아, 다들 고생했어요.
6: 고생했어요.
8: 고생했습니다. 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4: 여기 온 이후 가장 큰 작업이었어요.
1: 그치, 화장실이 진짜 중요하지. 이래서 우리가 뽑혔나 보다. 우린 이 정도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화장실 만드는 게 사실 고된 작업이잖아요. 대소변 처리하는 게. 근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다 웃고 떠들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아, 우리는 꽤 성공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3: 뭐 인간은 생각보다 금방 적응합니다. 제 생각에는 뭐 한 달만 지나도 이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아! 우리 그 여분 옷걸이가 있는데 이거를 화장실 깃발로 합시다.
6: 좋아요.
4: 네.
2: 화장실 누구 가 있는데 뒤에 쫓아가면 좀 가서 만나면 민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들고 가면 이게 없으면 아 누가 화장실에
0: 이게
2: 있구나.
0: 이게 없으면 누가 갔다는 신호인 거죠.
2: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지켜주는 거죠, 서로.
2: 그렇죠, 그렇죠.
0: 아, 나 아니야, 안 돼.
1: 내가 본 중 제일 빨랐어.
8: 어떻게 저렇게 전광석화처럼 날아가지?
1: 그러니까.
3: 많이 급했나 본데.
1: 무슨 말벌
8: 아저씨 아니긴 한가 보다. 어, 뭐야, 깜짝이야.
4: 어, 미스터리 박스?
9: 생태계 순환에 첫 걸음을 내디딘 여러분들께 깜짝 선물을 드립니다. 한 사람씩 차례대로 시드룸에 들어가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 시드룸? 시드룸 가래요. 선물이 왔다는데?
7: 한 사람씩 들어가래요.
1: 들어가 보세요.
2: 우와! 오, 뽑기 나온 것 같아. 디리리리리리리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누가 선물 보냈나 봐.
10: 생필품. 생필품을 주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미션 아니야? 뭐 이런 생각?
2: 여러분, 그 다음에 가실 분?
7: 저 다녀올게요.
2: 약간 복권처럼 긁기 이게 있어.
1: 그래요?
2: 어, 뽑기처럼.
11: 긁긴데? 어, 여기 한테 도파민에 절여진 곳이네.
1: 와, 이거는 도파민 그 자체인데?
2: 근데 다른 분들도 다 그거 나오나?
4: 알겠습니다.

0: 다 똑같은 거죠?
1: 네. 다 똑같이 생기는 것 같아.
2: 화성이... 아, 역시 SM이라니까?
3: 절대 안 알려주더라고요.
1: 아, 주체자여가지고.
4: 승우가 마피아인 것 같아. 사람이 부유해 보여. 이거 만든 사람 같아, 약간.
0: 무슨 말이야?
2: 혹시 외계인?
1: 이 옷 입고 있으면 다 죄수 같아 보이는데 혼자 억울해 보인다니까? 야, 야, 그리고 야. 지금 손수건 맸는데 맞춤 제작 같아. 나 아까 했더니 목이 졸리더라고.
4: 다 오셨나요?
0: 네.
4: 뭐가 왔어요?
1: 누구보다 도파민 그 자체.
3: 진짜, 진짜.
1: 진짜 누구보다.
3: 열어볼까요?
0: 그럼 저희 다 같이 한번 긁어볼까요?
1: 뭐야, 이미 본인 긁었잖아. 내놓으세요, 선생님. 왜 이러세요, 선생님. 이 선생님 이상해.
5: 아, 보셨나요? 다 같이 까기로 하진 않았고 그냥 궁금해서 바로 긁어봤죠. 꽝이었습니다. 아쉬웠죠. 아쉬웠어요.
4: 어? 나는 꽝. 나도 꽝이야.
1: 와, 나
4: 꽝.
1: 꽝이야.
4: 당첨. 우와. 우와. 저만?
0: 누가 당첨이에요?
4: 정말 부럽다, 형수야. 와.
6: 형사님이 당첨이 됐더라고요. 당연히 아쉬웠고요. 저는 우주에 관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4: 우주복을 입고 화성 야드에 나가 보너스 시드를 채굴합니다.
1: 오. 오. 화성.
3: 우주복.
4: 채굴.
1: 와, 좋겠다.
2: 아까 비트코인 채굴 막 이런 얘기했는데.
4: 부럽다.
7: 봐봐도 돼요?
4: 네.
7: 어디인지?
4: 어디 있지?
2: 화성 야드에 나간다고?
4: 화성 야드?
7: 근데 우주복을 입고.
1: 전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과거의 인물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화성으로 이주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집단이라고 들었거든요. 나가서 이렇게 좀 뭔가 채취도 하고 그리고 실제 여기 환경이랑 지구가 얼마나 다른지, 또 바이오스피어2가 얼마나 다른지, 여기 환경에 의해서 바이오스피어2에 어떤 영향이 미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좀 외부 훈련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 우주복 만드는 게 우리의 뭐 미션인가?
3: 근데 여기 우리 지내면서 본 적이 없는데, 우주복을.
1: 우리가 만든 걸 입고 나가면은 더이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7: 실실 살 것 같은데.
2: 깜짝이야, 누스야.
8: 화성 여행의 문이 열렸습니다. 응? 당첨자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힘껏 여십시오.
2: 가는 거야 지금?
7: 다녀와야겠어.
1: 아, 저 계단으로 가나 봐요.
9: 우주에 다녀오세요.
2: 배웅해줄게.
7: 네.
1: 잘 가.
7: 안녕.
2: 잘 갔다 와요.
7: 네. 다녀오겠습니다.
2: 네, 조심해요.
9: 화이팅, 화이팅.
2: 화이팅.
7: 화이팅.
2: 아, 뒷모습이 씩씩하네.
1: 그니까.
4: 근데 화성에 가면 뭐 할지도 궁금해요. 이미 화성에 아예 시드가 다
2: 있다라는 건데.
3: 채굴이라니까, 파나? 땅을?
1: 화성에 금속이 뭐가 있어요?
3: 철.
2: 철.
3: 철이랑
2: 철이랑 다른 것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사실.
4: 뭐 있어요?
2: 망가니즈랑 마그네즘 이런 거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3: 금은요?
2: 저는 글쎄요.
3: 그럼 많이는 없어요. 있긴 있죠.
4: 화성에 없어? 산소가 없어서 우리가 못 사는 거죠, 지금.
2: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대기가 굉장히 얇고.
10: 그곳에서 살려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 확보해야 되고.
1: 물 자체가 어차피 액체로 있으려면 어쨌든 영도에서 100도 사이에 있어야겠네.
2: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압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압력이 지금은
1: 기화가 돼버리는
2: 거. 다 기화가 돼버려서 얼음으로 있거나.
3: 근데 화성 문제는 자기장이 너무 약해서.
2: 아, 맞아요. 그런 게 다 맞을
1: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3: 우주에서 오는 그 방사선을 막을 수가 없어. 회전을 해야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게 너무 약하다 보니까 행성도 작고 이걸 못 막으니까 우리가 거기 살면 막 X선 같은 거에 계속
1: 계속 맞는 거예요?

0: 그 자기장이 없다는 건 그럼 지층도 죽어 있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지층이
1: 지각활동이 사실 없죠. 판구조로 된 게 지구 정도니까.
0: 그러면 이제 뭐 원소의 순환도 안 될 것이고.
2: 근데 만약에 화성을 누가 가게 해준대요, 그럼 가실 거예요?
3: 지금요? 지금 안 가지. 처음엔 부러웠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화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장도 문제가 되고 기체도 문제가 되고 뭐 토양도 사실 문제일 거고 애초에 생물공개가 없는 곳이고 온도도 문제가 되고 과연 그 고생을 감내할 만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0: 지금은 가면은
3: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4: 전 갈 건데
3: 지금도?
4: 응.
3: 왜? 왜요?
4: 전 우주를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죽더라도 화성에서 그냥 홀로 죽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 풍경을
3: 아, 그 정도로 좋아해요?
4: 내 눈에 담고 싶어요. 근데 저는 되게 단순해요. 난 내가 첫 번째로 그 땅을 밟아보고 싶어. 그리고 거긴 흙도 만져보고 싶고 내가 그렇게 이렇게 바라봤던 화성인데 내가 그렇게 가보고 싶던 우주였는데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3: 응? 뭐야 저거? 아 저기 비비
4: 뭐예요?
3: 계단으로 올라갔어.
5: 비비다.
3: 저 우리 가본 데인가 여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0: 오, 막 끼는데?
5: 어디 도착했나 봐.
4: 어디예요?
3: 이게 화성이에요?
1: 무서웠겠다. 우주 공간이나 우주도 똑같을 거란 말이죠. 공기가 없으니까 소리가 전달될 리도 없고 우리가 모두가 하는 거를 항상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우주에서 살고 생활하는 게 약간 그런 공포 영화 속의 상황에 항상 처해 있는 느낌이 아닐까.

살아.

0: 살았네. 사람의 흔적이 여기저기 많네.
1: 4명 정도 살았겠네.
2: 와, 여기서 어떻게 4명이 사냐?

0: 이거야? 우주복 착용 시 우주복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바닥에 앉아 오른쪽 다리가 내 배 끝에 닿을 때까지 밀어넣는다. 내려놔볼까? 와, 생각보다 무겁구나.
1: 실시간으로 전통이 돼요.
2: 오, 우주복.
1: 아, 저게 우주복이에요?
0: 양쪽 부츠, 일어나서 저 허리까지 끌어올려. 오케이. 그러면 저는 공연하고 또 화보.

0: 옷 찍고 하느라 꽤나 어려운 옷을 많이 입어봤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탑급으로 어려운 옷이었어요, 입기. 바닥에 앉아. 오른쪽 다리가 내피 끝에 닿을 때까지. 오. 와, 나갈 때 4번? 잠깐만. 엄청 두꺼운 뚫리지 않는 비닐 같은. 근데 그거를 아코디언처럼 접어가지고 넣고. 다시 앉아서. 우와, 나갈 때 매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와, 이거 중간쯤 하다 화장실 가고 싶어 하면 난감한데?
1: 스트럭을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2: 진짜 무거워 보이는데, 저거?
3: 와, 힘들어 보인다.
4: 아니, 근데 화성 간다고 되게 부럽다고 했는데,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지금 벌, 예.
5: 그 우주복을 혼자 입는데 좀, 아, 저거 좀 대신 좀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혼자 너무 막 낑낑대면서 입으니까.
1: 일단 되게 무거워 보였고, 정말 거의 중세 시절 갑옷 것 같은 불편함이 아닐까.
0: 아니야. 제대로 안 들어갔어.
2: 저 머리
4: 저기,
2: 어떻게 해?
4: 머리 어떻게
2: 머리
4: 해요?
2: 어떻게 해?
0: 그리고 목을 넣어야 되는데, 목 넣는 게 진짜 해입니다.
1: 아, 저렇게? 꾸겨 넣었네, 꾸겨. 원래 저렇게 입는 거 맞아, 근데?
2: 그런가
1: 머리부터
2: 봐요.
1: 끼는 거
2: 난
1: 아니에요,
2: 잘
1: 혹시?
2: 몰라요, 잘 몰라.
1: 오! 저 위에 저런 것도 하는 거야.
6: 우주복 착용 완료. 우주복 압력 조절 중. 외부 환경에 맞춰 에어롱 내 기압을 조절합니다.

0: 신기한 거예요. 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입고 있는 거 이거 우주복이다? 아예 말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계속.
1: 그 상태에서 이제 무중력 체험을 하면은 이게 가벼운지 아니면 더 무거운지도 모르겠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힘을 줘서 팍 하고 뛰면은 둥둥 달 탐사 배우들이 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둥둥 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2: 중력 시험 중인 건가?
1: 저거는 무슨 기분일까? 트램펄린? 트램펄린 타는 느낌일까? 그 비행기 뜰 때처럼 비행기 쫙 뜨는 느낌이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3: 화성의 중력이 지구보다 한 30에서 30% 내외 정도로 적거든요. 그래서 몸이 가벼워진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우주인들이 이제 밖에서 막 처음 달 갔을 때 막 이렇게 그런 걸 찍어놓은 거를 배속하면은 진짜 귀여워요.

0: 돈 냄새가 난다. 그래서 살살살살 이렇게 들어봤는데, 아니면 다를까? 시드머니 6개를 획득했습니다. 나 집으로 이걸 들고 가져간다. 그 생각 때문에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1: 어, 갖고 온다, 갖고 온다, 갖고 온다!
2: 박스! 어, 근데 저거 저 안에 오염돼 있으면 어떡하지?
1: 어떡해. 그러게요?
2: 그렇죠.
1: 소독해서 들여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당분간 격리할까요?
1: 아, 그래도 되나? 안 돼요. 어, 꺼졌다. 이제 돌아오나?
3: 그래도 문제 없는 것 같네, 보니까.
4: 다행이긴 다행이다.
1: 뭘 갖고 오는 거지?
0: 아, 지친다.
5: 우주에서 왔는지 어떻게
1: 어?
5: 알아요?
1: 어, 왔어, 선생님. 왔어!
5: 어?
1: 어!
0: 여러분!
2: 잘 왔어.
0: 다녀왔습니다.
3: 메디컬 테스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제가 한번.
3: 자, 메디컬 어, 테스트를 하고 와야 되는데. 자, 의사 선생님, 메디컬 테스트 한번 하시죠.
2: 메스밖에 어. 없어요.
3: 아, 그거는, 그건 집돈데요.
2: 비비 맞아?
3: 외계 화살.
6: 이거 무겁지 않아요? 무겁지 않아요?
0: 여기 벗겼더니 누구 나오는 거 아니에요?
7: 네.
0: 이게 뭐야? 여기다 봐봐요, 봐봐요.
6: 여기다 나요?
0: 이게 얼음이더라고요.
1: 어?
0: 시드가 얼음 안에 이렇게.
1: 어?
2: 뭐야?
1: 우와, 진짜 많이 갖고 왔네.
6: 어, 근데 시드가 안에 있어요.
0: 여섯 개가 있었어요.
1: 아니, 물도 있고 시드도 있고.
6: 이걸 우리가 어떻게 녹이지?
3: 시드가 나오잖아요, 시드가.
0: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1: 우리 잘 받아줘야 되지 않나요?
6: 저의 열로 녹이고 있어요.
4: 우와.
0: 근데 난 궁금한 거 있어요. 시드를 왜 얼음에다가 이렇게
6: 그러게요.
0: 얼린 걸까요?
8: 그 화성이라서 추워서 얼음에 갇혀있나? 근데 화성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얼음이야? 웬 얼음이지? 하기는 했어요.
9: 화성에도 되게 과거에는 화상 활동이 풍부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순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극지방의 얼음으로 땅 속에 이렇게 숨어 있고.

0: 숨쉬기는 어땠어요?
1: 숨쉬는 거는 굉장히 수월했어요.
2: 어, 그래요?
1: 아니, 약간, 근데 약간 그 방구 냄새 같은
3: 꼬랑내.
1: 꼬랑내가 나더라고요.
2: 네 명 때문 아닐까? 앞에 살았던 네 명.
4: 아마 그 안에 실험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의 숨결을 공유했을 것 같아요. 아,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2: 그건 약간 낭만적이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한데.
4: 시뮬레이션 해보니 어때요?
1: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냥 여기에서 살고 싶어요.
5: 거의 모든 사람은 지구를 떠나고 싶지 않는다 봐요. 그냥 가고 싶은 건 그 몇몇 모험 정신이 있거나 도전하는.
2: 가고 싶다기보다는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걸 대비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4: 그래서 사실 가고 싶어 하는 거는 지구가 완벽히 우리가 너무 환경도 잘 보호하고 살기 너무 좋은 세상이라면 정말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화성 이주를 상상한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지구를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2: 메시지를 주려고.
6: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생태계들을 화성에 갖고 갈 수 있나? 지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위한 준비들. 그게 화성이 아마 적합했다라고 그들이 느낀 것 같고요. 그래서 화성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연구한 것 같아요. 나 과학자랑 있더니 너무 똑똑해지지 않았어요?
2: 지구라는 행성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줘서

0: 성공하게 된 게, 이게 거의 기적 같은 일이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거저주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는데, 또 다른 지구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거길 갔다 오니까 더 지구에 살고 싶어졌어요. 지구 최고, 짱 좋아.
2: 씨드 다 녹았네요?
3: 씨드 다 녹았어요.
2: 7개 다 녹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3: 6개가.
2: 아, 6개 나왔습니다. 됐어요?
3: 어떻게 할까요? 이거 씨드 어떻게 나눌까요?
4: 이거.
3: 현수 씨가 고생했으니까, 현수 씨가 나누고 싶은 대로 나눠봐요. 왔으니까.
4: 화성 갈 끄니까. 이거는 근데 저희가 미지의 어떤 거를 그거 하는데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5: 질문하는데?
4: 네, 질문하는데.
5: 그래요. 아,
4: 전 좀 벌면 거기에 쓰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3: 그러면 AI 룸에게 질문할 때 쓰겠다.
4: 저기 그거 있잖아요. 이 포켓, 그 주머니에다가
3: 그래요.
4: 넣어놓을게요.
3: 오. AI 주머니.
4: 원하실 때.
5: 우리가 점점 생존을 할 수 있는 모드로 가는 것 같아요.
3: 멋있다!

0: 이런 공간이 있었어?
1: 우리가 안 와본 곳이 여기였구나.
2: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3: 네, 여기가 2층이고 저 밑에가 1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걸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은데.
4: 나는 그것도 궁금해요. 이거를 현찰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0: 그러니까 이거는 거대한 심리 게임이야. 우리가 무엇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5: 이 뉴스의 의도가 궁금해요.
6: 그냥 질문 하나 하자.
7: 따라가도 됩니까?
6: 따라와.
5: 너가 기억하는 할리퀸은 어떤 사람이었니?
8: 5천자 이내로 매우 상세히 알려줘.
9: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3: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야?
10: 이거 진짜야?
11: 에이 설마. AI겠지?
10: 오, AI로 만든 거네.
1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3: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4: 영어.
13: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4: 17점, 수학.
13: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4: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13: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4: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4: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4: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4: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13: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4: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3: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4: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3: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4: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3: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4: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3: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4: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4: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3: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4: 사실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3: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4: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

엄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 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 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 파임 사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0: 공장 단지 사이로 보이는 정갈한 집 한 채?
1: 예,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촌이었습니다.
0: 이 집은요, 팔순의 노모를 위한 막내 아들의 선물이었답니다.
1: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니까.
2: 주로 밥하고 빨래하고 수돗물도 없었어요. 드레박으로 해가지고 힘들죠.
0: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집만큼은 젊은 시절 어머니처럼 곱고 예쁘게 지어들었죠.
1: 아, 어머님이 예, 집 짓고 나서 이런 어떤 바깥을 많이

0: 이것만으로도 제가 집집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인생을 살면서 그날처럼 떨렸던 날이 또 있을까요? 그때 아빠 나이는 55, 엄마 나이는 45이었대요.
2: 처음 안았을 때 감격스러웠어요. 착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3: 어떤 난관과 역경이 있더라도 얘를 잘 보호해서 얘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1: 자신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은 쉰둥이 딸을 위해 환갑이 넘은 아빠가 만든 작은 우주.
3: 지아는 여기 얼마나 오래 살래?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면 애를 낳으면 그 애도 여기서 키울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2: 그래서 되게 감동이었어요.
1: 건축탐구집 오늘은 사랑하는 이에게 집을 선물한 특별한 건축주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건축주를 만나러 경기도 파주로 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온통 공장들 뿐인데 여기에 오늘 탐구할 집이 있다고요?

0: 오늘은 파주 외곽 지역에 왔는데 농경지도 보이고 주변에 작은 회사들, 기업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도농복합 지역이네요. 주택은 전혀 안 보이는데 아마 오래된 전원주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1: 글쎄요, 박 소장님이 추측이 맞으시려나? 아, 이 집인가 보네요. 온통 공장들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예쁜 집 한 채?
2: 약을 줘야지.
3: 그리고 살고 오는 내가 하나를 발견했다.
2: 하나 있겠어?
3: 16. 하나가 있어. 아직 살아있어.
4: 그냥 냅둬야 돼. 뭐 사는 놈 그냥 살리고. 이거 위로 자라잖아. 사는 애들은. 네.
2: 아니, 근데 내년엔 이걸 키우지 말아야겠어.
4: 아니, 근데 뭐 이거 좋은데 뭐.
1: 분위기를 보아하니 꽤나 사이좋은 모자 같죠?
4: 건축가님 또 저기 서울에서 오신대요. 엄마 오늘 촬영 어떻게 할 거예요? 예?
0: 네? 어? 안녕하세요.
4: 건축가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로 가야 돼요?
4: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0: 아, 이쪽으로요?
4: 네.
0: 와, 이게 뭐 경계가 없고 논하고 집하고 일체된 것 같아요.
4: 네, 네. 네.
0: 아, 집도 참 독특하게 지으셨는데. 네, 아유,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0: 아드님이시죠?
4: 네, 네. 네.
0: 아, 네, 어머니.
2: 예, 먼 길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0: 예, 예, 예. 아, 집이 너무 멋있습니다. 얼핏만 봐도. 예. 와. 어머님, 제가 이 집에 오면서 아드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거든요.
2: 예, 예.
0: 제가 아직 못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혹시 연세가?
4: 아, 저 51세입니다.
0: 아, 예. 네. 친구시네, 친구. 아니, 어머님 연세가?
2: 저는 41년생이에요.
0: 41년생. 아, 저희 어머님 아버님하고 비슷한 연배시고.
2: 네.
0: 자, 한번 알아드릴게요.
1: 아유, 소장님, 반성은 이따 하시고. 그나저나, 어쩌다가 공장 사이에 집을 짓게 되셨을까?
0: 여기가 원래 이 터에 그 연고지가 있으셨던 거예요?
4: 저, 네, 바로 옆에.
2: 예. 저기 공터 있을 거예요.
0: 원래 예전에 사시던 집이?
2: 예, 거기가. 근데 집이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 세고 그러니까는, 얘가 이제 딴 데다 지으겠다. 그래서 이렇게 된
0: 집입니다. 아, 진짜 멋있습니다. 이 수많은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아드님들이 반성을 할 것 같습니다.
5: 철거를 하게 되고 이제 다시 이 집, 새 집을 그 자리에 안 짓고 여기다 지은 거는 도로보다 좀 밑에 지대가 낮아서
2: 1m 정도 얕아.
5: 지금 여기서의 채광하고는 또 틀린 그 느낌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 습할 수 있고. 제일 큰 이유였어요, 이 집으로 옮기게 된 게.
1: 50년 넘게 살았던 집도 바로 옆에 새로 지어드린 집. 노모가 쓰기 좋게 방 두 개, 거실, 주방에 단층 구조랍니다. 혼자 지내시는 집이라길래 아담한 내부를 상상했는데, 어우, 거실 한번 시원시원하네요. 중목 구조 특유의 멋도 살아있고, 창밖 풍경은 꼭 그림 같고요. 그런데 어머니 혼자 지내시긴 이 좀 넓은 편 아닌가요?
0: 중목구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목구조가 대부분 저 일본식 중목구조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5: 네네네.
0: 근데 요거는 저 국내에서 만든 글루렘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가구식 구조로 대공간 만드는 구법으로, 이 공법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조금만 작아진다 생각하면 이게 체육관.
5: 네.처럼
0: 체육관 구조처럼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어머님이 지내시기에는 사실은 꽤나 넓은 공간이어가지고 한 4인 가족, 5인 가족이 쓰는 거실 같거든요. 응접실. 근데 그래도 어머님이 지내시기에는 꽤 큰 공간인데 그렇게 좀 의도하신 건지.
5: 그 어머님이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20년 이상 혼자 생활하시는 공간. 그 공간의 규모.
4: 전에 사시던 한옥 그 공간의 규모와 좀 비슷하게.
2: 난 조그맣게 짓자 그러더니 먼저 집을 이렇게 보시더니 그게 한 30평 되는데 그거보다 적으면은 제가 우울증 걸린대요.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1: 아, 그럼요. 늙었다고 무조건 좁은 집에 살란 법은 있나요? 아버지와 평생을 함께 살았던 한옥집처럼 크기도 비슷하게 했고요. 중목구조로 해서 한옥의 맛도 살렸답니다.
2: 아마 파주시에서 우리만큼 큰 집에 드물다고 그랬어요. 63년도요. 23살. 중예에서 결혼한 거예요. 얘네 아빠한테. 그 아현동에서 거기서 한 10년 살다가 우리 시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농사 질 사람도 없고 우리 시동생도 또 군인을 나가게 돼갖고 그래서 할 수 없다고 그냥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5: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좀 하시다가 아버지 같이 이제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농사에 대한 거는 안 맞는 분이신 거고.
2: 몰라요. 농사자리는 그냥 몇십 명씩 30, 40명씩 사람 사서 밥해 대내고 그런 것만 했죠. 해 뜨기 전에 밥을 먹고 그 사람이 눈으로 나가야 되니까 논밭으로. 9시 반쯤 10시 전에 새참을 또 내가야 돼요. 그러면 12시 전에 점심을 또 먹어야죠. 4시나 5시에 또 뭘 먹어야 돼요. 국수 같은 걸. 내 집에서 자는 사람만 저녁 먹고 동네에서 저거는 사람들은 그냥 가요.
5: 집에서 잤어요?
2: 늦으면 난리 나요.
1: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시골살이 자식 셋 키우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머니 머리엔 서리가 가득 내려앉았죠.
0: 이게 꽤나 넓고 편리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좀 잘 활용하고 계시는지.
2: 제가 아침이면은 한 30분 걸었어요. 네, 네. 그랬는데 너무 추울 때 나가기 싫더라고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막 돌면요. 아~ 굉장히 길어요.
0: 많이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네요. 네.
2: 저기서 여기가 거진 10m는 되잖아요. 네, 네. 지역끝에서.
0: 오, 이거 10m 더 되죠. 어머님 운동 되시겠는데요.
2: 예, 네, 네. 10m 넘어요.
1: 필요한 공간만 큼직큼직하게 뽑았더니 장점이 있네요.
2: 하여튼간에 공간 있는 대로만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20분만 하면은요, 괜찮아요.
1: 날 궂을 때도 운동하러 따로 나갈 필요 없으니 어머 참 좋겠어요.
2: 혼자 살기는 아주 땡어요.
5: 그 어머님이 나중에 몸이 불편해져서 휠체어를 타실 수 있고 휠체어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저희 문지방은 다 없앴습니다. 여기서 뭐 마지막을 어머님이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
0: 어머님 진짜 아드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이렇게 막 했다는데 해달라는 것 안 해준 거 있습니까?
2: 네. 저 빨래줄을 저기다 매달라고 그랬더니요. 네. 그래도 햇빛에 말리면은 그렇죠. 좋잖아요.
0: 네, 한 번씩 말려요.
2: 그래서 거기다 했으면 했는데 처음에 해준다 그랬어요. 네. 그러더니 중간에 안 했네요.
4: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년에 그거 한두 번, 두세 번

0: 쓰려고 공사를 하고 또 외적으로 또안 좋은데 이게 또 비효율인 것 같아서 좋은 건조대 제가
1: 좋은 건조대로. 어떻게 건조대는 사주셨어요?
2: 아니 있는 거 쓰는 거예요. 언니가 원래 이렇게
1: 예.
2: 써요.
3: 이 집에서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뷰 포인트가 있다는데요.
1: 저 블라인드 색상도 너무 좋고요. 블라인드 다 올리면 저 처마 끝선도 나오죠. 네, 처마 끝선도 너무 이쁠 것 같고.
3: 널찍널찍한 목재 사이로 보이는 풍경이 꼭한 폭의 그림 같죠?
1: 진짜 어머님 여기 앉아보니까 소파에 요 앞에 있는 그라스류가 저기 비닐하우스하고 건물하고는 사카리고 하늘하고 저 멀리 산만 보이네요.
2: 네, 그래요.
1: 네.

0: 아, 엄마. 왜? 이거 세트 기준 뽑아야 되지 않아요?
1: 뽑아야지.
0: 아, 이거 엄청 많은데?
1: 그렇게 손으로 뽑는 게 아니야, 그런 건. 아유, 이게 단단해서 뽑히지도 않아.
2: 근처에 사는 막내 아들은 수시로 어머니 집에 들르는데요.
0: 시험시험, 에.
1: 시험시험 주원에 푸른 시험시험 안 자라거든. 난 딸막 자라거든.
0: 쉬운 게 없구만.
1: 쉬운 게 어딨어. 아이고, 돈 벌기만 힘든 게 아니야.
2: 유난히 어머니에게 각별하다는 막내 아들. 그런데 왜 어머니를 안 모시냐고요? 이유가 있대요.
3: 제가 이제 결혼해서 저 와이프하고 큰애가 태어나기 전에 한 1년 반 정도 같이 살은 적이 있습니다.
1: 아,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의 취향이 있잖아요. 나도 그 과정을 겪었지만 저는 안 좋은 상황에서 겪었잖아요. 지금은 풍족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난 나 혼자 사는 게, 난 나대로 사는 게 편안하다.
3: 제가 따로 살고 이렇게 자주 오고 자주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거 형태로.
1: 어떤 때 바깥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가더라고.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 보면은 뭐 전지에서 이렇게 버린 게 있으니까 아 왔다 갔구나.
2: 어머니가 집에 계시든 안 계시든 묵묵히 우렁각시 역할을 해주는 아들. 특히 정원에는 각별한 애정이 있답니다.
3: 아버님이 한 40년 전에 심었던 나무들, 그다음에 또 나무들 한 7그루, 8그루를 갖고 왔습니다. 아버님이 심으신 거니까 그 나무가 가치가 뭐 많든 적든 의미가 있다. 그 집터의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 과거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나무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이제 고향이고 태어났고 여기서 한 집에서 30년을 살았고 저의 유년 시절의 기억이 다 있으니 집 짓고 여기를 많이 더 많이 오게 되고 풀 뽑고 전지하고 꽃 키우면서 마음의 평온함을 많이 느끼고 그냥 왠지 좋아요.
2: 누군가에게 고향은 떠나고 싶은 곳이라던데 이들 모자에게 고향은 오래도록 지키고 싶은 곳인가 봅니다.
4: 야, 이게 또 빨간 백돌로 입식으로 이렇게 진짜 공들여서 만드셨네요. 네.
2: 어머니 심심하지 말라고 만든 입식 텃밭.
4: 예, 아니 지금 저 상추 이런 거 봐도 정말 열심히 키워서 드신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여기 가지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오늘 오이 하나 주세요.
1: 예, 그러세요. 요거는 따도 돼갔어요. 저것도.
4: 요거요?
1: 아니 그 아래 거.
4: 요거요?
1: 예, 따세요. 그거 딱딸때 됐잖아요. 쌍쌍쌍쌍 이렇게
4: 선물입니다. 예. 그 이 집 지을 때 이 텃밭도 구상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0: 어떻게 해야 어머님이 더 편하시다고 생각하고 좀 구성을 하신 건지.
1: 네네네. 예. 텃밭이니까 이제 약간 네. 그 내추럴한 느낌은 있어야 되는데 예. 풀이 문제잖아요, 항상.
0: 아, 예. 그렇죠,
1: 풀이 그렇죠. 문제니까 예. 이 풀이 안 나기 위해서 이제 이 안에 시트가 다 들어가져 있고요. 들어가 예, 예. 있고 뭐 자식과 입식을 같이 해서 조금 좀 편안하게 예, 더 연세 드셔도 예. 좀 할 수 있게.
2: 그리고 이제는 올해서부터면은요, 이쪽을 입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한쪽을 이렇게 구부려야 돼, 이렇게. 이거는 구부리고, 한쪽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움직여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무릎팍이 들어오는 거야. 쪼그리고 안 앉으니까 좋죠. 쪼그리고 앉는 거 이제 나이 들으니까는요, 오래 못 앉아요.
3: 어머니를 위한 두 번째 공간이 있는데요. 얼핏 보면 꼭 온실 같죠?
4: 온실은 그 물부엌의 개념. 어머님이 이제 저기서 김치, 배추도 씻을 수 있고, 뭐 무도 씻을 수 있고. 또한 뭐 더 또 연로 하시면 저기 안에서 모두 좀 키울 수 있는 뭐 그런 형태.
2: 아니 그래도 헛간이 있어야 뭐 있어야죠. 그래도 뭐 말리다가도 비가 오려면 이렇게 들여가고 있어야죠.
4: 아, 네. 거기다가
2: 시골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4: 아, 거기다가 깨하고. 고추하고 잘 말리십니다. 그 용도가 또 추가가 됐네요.
3: 잠깐, 내부도 돌 본 것 같은데 얼른 따라가 보자고요. Come fly with me, let's fly, let's... 이곳은 어머니 방. If you can use... 구성은 단순하지만 이 공간에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들의 배려가 가득합니다. Let's fly,
0: let's fly away. 와, 어머님 방도, 와, 여기는 저 또 저기랑 다르게 위에 또 화이트 조명이 있네요.
2: 예.
0: 에이, 아, 색깔 블라인드까지. 방도 굉장히 아담하고 어머님을 위한 공간으로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특별히 어머님을 위해서 좀 배려한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1: 이 안에 있습니다.
0: 안에요?
1: 네.
0: 한번 더 가볼까요? 어머님 같이 한번. 네. 오, 목재가 그대로 노출돼 있고. 아, 욕실이 반응이 됐네요, 욕실이.
3: 소장님은 뭐가 보이시나요? 내 눈에는 그냥 평범한 욕실 같은데.
0: 아, 이게 욕실 세면대가 원래보다 한 10cm가 낮네요, 15cm가. 쓰시기 편하세요?
2: 전 편하죠. 키가 네. 죽으니까. 네. 오히려 높으면 힘들죠. 조금.
0: 아, 그리고, 거울도 났네요.
2: 예, 예.
0: 아, 어머니를 위해서.
3: 아하, 그렇구나. 이건 정말 잘했다. 나이 들면 키가 자꾸 줄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말이지.
0: 그래서 보통은 많은 분들이 집 지으면 보통의 기준에 맞춰서 많이 짓거든요. 세멘트 높이는 얼마, 예, 뭐 변기 사이즈는 얼마, 욕조 높이는 얼마 이렇게 정해진 게 있는데 사실은 정해진 건 없거든요. 예, 사용자에 맞춰서.
2: 예, 지금들은 그렇게 예, 되잖아요. 사용자에
0: 맞춰서 이렇게 치수나 이런 것들을 공간 크기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하면서 하는데 그게 맞춰서 다 해줬네요. 예, 거울 높이에 감동 받았어요.
2: 예.
3: 이 집을 지을 때 어머니가 유독 강조했던 게 화장실이라는데요.
4: 어머님이 가장 크게 얘기했던 건 나만의 욕실과 나만의 화장실? 프라이빗한 화장실. 이런 거 얘기하셨던 것 같고.
2: 남이 앉았던 화장실이 앉는 데는 거 참 찝찝해요. 옛날에는 뭐 그냥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자식이잖아요. 이게 살이 직접 닿잖아요. 아무리 닦아도. 그렇다고 뭐 들어갈 적마다 그걸 이렇게 닦고 앉는 사람 없잖아요.
3: 유난히 깔끔한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부탁쯤이야. 어머니 소원 한번 소박하시죠.
2: 요거는 나만 쓰고 요건 손님용으로. 이렇게 화장실 어딨냐 그러면 여기 있다 그러고 이쪽으로 내보내요. 제 성질이 조금 특이해요. 그건 나도 알아요, 그거. 남이 설거지하죠? 저거 내가 어떻게 사용하지? 그리고 저는 남의 집에서 못 자요. 아들네 집, 딸네 집에 가서 자면 밤을 혼란 새요.

0: 곳에 계시는 어떤 다른 분들보다 보편적이지 않으시죠. 매우 개성이 있으시죠. 매우 건강하시고, 예, 예. 저보다 더 사실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요즘에.
1: 아이고, 더 살면 뭐래. 90만 살아야 되는데.
2: 대한민국의 모든 40대, 50대 남자들을 반성하게 만드는 이 아드님의 노력. 휠체어로도 다 이동할 수 있는 복도 폭이라든지 이런 크기. 그 다음에 안방에서의 창의 높이, 뭐, 세면대 높이라든지, 바닥에 단차이 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꽤나 신경 써서, 어머님이 편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줬다. 그런 것들도 꽤나 감동스럽습니다. 예. 집이 보였지만, 사람이 더 잘 보이는 그런 집 탐구였습니다.
3: 박형구 소장님한테 엄마가 이거 안 해줬다고 그래서, 어? 아, 이거 내가 해줄게. 예, 해줄게, 이거.
4: 고맙다.
5: 이거 될까요, 이렇게 하면?
4: 예. 조금 더 올려.
0: 어머님이, 좀 편안하게, 그냥 뭐, 편안하게 저 바깥 산 보고, 꽃 많이 보고, 특히 이제 오시면 요 쇼파에 앉아서, 요 거실에 쇼파를 앉아서, 왼쪽에는 TV, 앞으로는 이 경치를 보면서 있는 거고, 이게, 이것만으로도 제가 집 짓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동안 생활비 제때 주고 잘 챙겨줘서 고마워. 내가 정말 죽어서도 안 잊을 거야.
6: 어머니, 그래도 지난달에 고생이 헛되지 않으셨네요. 막내 아들이 선물한 마지막 보금자리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5: 이걸로 하셔.
4: 고마워.
6: 두 번째 건축주를 만나러 경기도 용인으로 갑니다.
7: 아, 오늘은 용인 외곽에 왔는데 농경지가 쫙 펼쳐진 자연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곳으로 왔습니다. 오늘 찾아갈 집은 어디에 있나요?
8: 지금 소장님 바로 옆쪽에 있습니다.
7: 여기에요? 그럼 올라가시죠.
8: 그런데 오늘은 네. 소장님께서 직접 찍으시면서 올라가셔야 돼요.
7: 이제 촬영까지 제가 해야 돼요? 힘든데. 와, 근데 내가 또 촬영 전문이죠. 네.
6: 소장님한테 카메라를 직접 맡기다니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7: 아, 왜 내보고 촬영하라 했는지 궁금하네요. 아, 올라오면, 야, 이거 주택에서 보기 힘든 미술관 같은 느낌인데? 야,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6: 뭔데 그래요?
7: 아, 스테인리스 미러로 거울을 만들어 놨어요.
6: 미나, 건물 전면이 거울이네요. 어우, 그거 참 특이하다.
7: 감독님들이 같이 올라오면 안 되니까. 와, 여기도 자연이 있고, 저기도 똑같은 자연이 있습니다. 와.
6: 거대한 풍경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집. 도대체 어떤 분들이 사는 집일까?
7: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예.
6: 깜짝이야. 아이, 거기에 현관문까지 달려 있었네.
7: 제가 대문도 열려 있고.
9: 아, 네.
7: 요게 너무 매력적이라가지고.
9: 네, 어서 오세요.
7: 그냥 허락도심에 들어왔습니다.
10: 잘하셨습니다. 예, 예, 예.
7: 아니, 근데 이게 미술관에나 있는 디자인을 주택에다 이렇게 하셨네요.
9: 네, 제가 네. 우리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7: 예, 예. 해놓고 보니 진짜 이게 없었다면 얼마나 썰렁했을까. 저 좋은 뷰를 이 반복해서 또 볼 수 있잖아요.
10: 네. 네,
7: 출근할 때 보고 퇴근할 때 보고.
9: 네.
6: 집을 나설 때의 풍경을 들어올 때도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미러.
7: 진짜 이 마당이 진짜 숲속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고 네. 얼핏 이 집도 요 장치 하나로 미술관이 된 듯한 느낌.
10: 네. 네. 저희 집 지을 때 네. 지나다니시던 동네 분들이 이 집은 박물관 짓는 거냐, 뭐 하는 거냐, 그런 말도 하셨었어요.
7: 근데 관리가 불편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10: 뭐 관리는 뭐 일...

0: 1년에 한두 번만 잘 닦으면 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닦아줘야 되는 게 있네요. 예, 바질바질하게. 예, 예. 아.
2: 엊그저께 열심히 닦았습니다.
3: 직선의 깔끔한 프레임과 짙은 석재의 외벽이 마치 미술관을 방불케 하는 집. 안은 어떨지 얼른 들어가 보자고요.
2: 들어오세요.
1: 현관도 엄청 높다.
2: 오른쪽부터 가보실까요?
1: 그렇죠. 네. 와, 이거 진짜 복도 이게 갤러리처럼 왔네요. 미술관이네.
3: 오, 현관 입구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미술 작품들. 집안 곳곳이 마치 갤러리 같은데요.
2: 감사합니다.
1: 와, 여기 진짜 개방적이고 모던하고. 네. 미술관 느낌 그대로 그냥 내서 이렇게 그렇죠. 개방적으로 했네요.
2: 블랙 앤 화이트.
3: 1층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현관을 중심으로 왼편엔 작은 서재가, 오른편에는 공용 공간인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유난히 높은 천고. 개방감을 극대화하는 높이 3.9m래요.
1: 아니, 주택에서 이렇게 개방적이고 큰 공간 쉽지 않아요. 네. 원래 이게 보니까 마당하고 지나와서 보니까 이게 북향이더라고요. 맞죠?
4: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3: 건물 전면은 그늘이 지고 후면으로 햇살이 드는 북향집.
1: 야, 이게 북향이라서 복도 지나서면서 집이 좀 어둡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기에 고창, 네. 그다음에 상부에 천창들이 있어서 네. 어둡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환한 것 같아요.
2: 옆집은 남향이에요. 네. 바로 옆집은. 네. 그래서 대부분은 남향을 선호를 하는데 네. 저희는 북향으로 짓고 싶었던 이유가 이 뷰가 햇빛을 받으면 조명을 받는 작품처럼 보이니까 나중에 2층에서 발코니에서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1: 부드러운 빛만 들어오고.
2: 네네, 맞습니다.
1: 너무 강한 빛은 안 들어오고. 네.
3: 예전에는 일조량 때문에 남향을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여름이 길어지면서 실내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북향의 장점도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1: 진짜 개방적인데 이 공간 주로 어떻게 쓰십니까?
2: 주로 이 공간에 가족들이 다 이렇게 있고요.
1: 여기 있어요.
2: 네, 아이가 윗방에서 있을 때도 엄마가 설거지할 때도 저기서 보이라고 이제 투명으로 복도를 만들었고요.
1: 아, 여기 지금 접합 요리로 천창 네. 복도를 만들었는데.
2: 네, 네. 그래서 엄마가 뭐 요리하거나 아니면 설거지할 때 엎드려서 불러요.
1: 아, 그러면 저 아이 공간이 여긴가 봐요.
2: 네.
1: 주로 여긴가 봐요.
2: 오브제처럼 떠 있는 오브제처럼 그렇게 만들었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5: 아. 엄마!
2: 어.
5: 나 그림 그렸어.
2: 됐어? 안녕. 간식 뭐 먹을래?
5: 나 사과.
3: 어머나, 두 분 나이에 비해 꽤 어린 딸이 있죠?
6: 의학적으로는 기적에 가까운.
2: 네. 40대까지는 워커홀릭이었어요, 완전히.
6: 저 같은 경우에는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따지자면 100대 빵?
2: 그리고 연애는 한 5년. 하다가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한 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 주변 모든 분들이 저희 직원들 포함 못 믿겠다.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 일만 하다가 죽을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다. 그리고 지금 임신이다.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는 직원도 있었어요.
3: 50대 중반, 40대 중반에 결혼한 두 사람. 임신은 생각도 못했는데 기적처럼 아이 소식이 들렸다지 뭐겠어요.
2: 45세 아이를 낳았을 때도 어떤 사람은 그 나이에 애를 낳아서 그 고생을 어떻게 할래 이런 사람도 있었고.
6: 그리고 둘이 비슷한 거 하나는 그중에 비슷한 거는 앞으로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말자.

0: 지금도 찍고 있는 거야?
1: 아니, 아직은 안 찍으실 걸. 거기서 오는 거를 찍고.
2: 어머나, 네가 금쪽 같은 시인둥이 딸이구나. 아이고 예쁘다, 이뻐.
1: 오늘 니네 피 있었지?
0: 어.
1: 피 시간에는 뭐 했어?
0: 피구 했어, 피구.
1: 피구 했어? 쟤 저녁엔 뭐 먹을래?
0: 나 오늘 저녁 간개밥.
1: 간개밥 먹을 거야? 간개밥에는 그러면은 김 넣고 안 넣고?
0: 안 넣고.
1: 오케이.
2: 부부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은 늦둥이 딸을 위해 용인에 집을 지은 지 3년째.
3: 아니, 제가 보통 이렇게 집 탐구를 많이 하면 그렇게 막 궁금하고 가고 싶진 않거든요. 보자마자 여기는 해는 무조건 가보고 싶어요, 지금. 네, 빨리. 네, 네. 네, 그래서 한번 좀 안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4: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3: 야, 2층 올라가는 계단도 정말 멋있네요. 여기 저기
4: 하늘이 뚫려 있어요.
3: 빛이 쫙 네. 들어와서 여기 내부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도 하고.
4: 네.
2: 북향 집이 어둡지 않은 데는 중정이 큰 역할을 한답니다.
4: 처음에 중정에 나무를 넣을까 작품을 넣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 나무를 놓고 싶은 마음이 더 컸었는데 관리를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중정 안에 있는 나무를. 그래서 작품을 놓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죠.
1: 길게 보자면 계단 올라다니기 힘들 나이가 되면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도 되니까 그런 취지로 중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3: 올라가 보시죠. 아니 계단도 이게 보통의 계단이 아니고 캔틸레브 계단으로 엄청 신경을 쓰셨어요.
4: 네. 네.
3: 아, 진짜 빛이 들어와서 너무 밝네요.
4: 여기 안방입니다.
3: 와, 여기가 안방이에요?
4: 네.
3: 아니, 리조트의 그 객실 같은 느낌이네요.
4: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통창이에요.
3: 네.
4: 그래서 해가 많이 들어오고요.
2: 방과 욕실이 경계 없이 이어진 침실. 이런 스타일은 동남아의 휴양지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1: 뭐 저희가 욕조에서 목욕하는 경우보다는 지하가 욕조에서 목욕하는 경우가 한 30배는 더 많죠. 보통 애들이 목욕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하는 똑같으면 나 오늘도 목욕하면 안 돼? 이럴 정도로 너무 자주 하려고 그래서 골치가 아픈 정도로 애가 제일 잘 쓰고 있죠, 사실은.
2: 부부의 공간 또한 늦둥이 딸을 위해 기꺼이 내어준 셈이죠. 부부 방 옆으로는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4: 테라스는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애정하는 공간이고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그런 마음을 다잡는 그런 공간입니다. 바다 뷰는 오랫동안 보다 보면 하루 이틀은 너무 좋은데 이제 3일 이상 되면은 좀 식상하다 그런 감이 있는데 논 뷰는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사계절 색깔이 바뀌니까 그게 참 좋습니다.

0: 아빠 아빠 아빠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1: 아, 그냥 놔둬. 벌레도 먹고 살아야지.
2: 특별히 학원을 다니지 않는 지아는 마당이 곧 테마파크입니다.
0: 아빠 낙엽 버릴까?
1: 응.
0: 아빠 이거 안 필요해? 아빠 아빠 아빠 이건 뭐야?
2: 지아가 아주 아빠 꼼딱지구나.
1: 마당에서는 동료죠. 혼자 말없이 혼자 일할 때는 그야말로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거고, 딸내미하고 같이 할 때는 뭐 대화하는 시간도 되고 뭐 같이 즐기면서 하는 거죠.
0: 주로 하는 거는 잡초

0: 인형을 제일 많이 뽑고요. 재밌어요. 살아있는 인형 키우는 것 같아요.
1: 아이와 보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다는 부부. 그래서 부부는 한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없었답니다.
2: 산후조리원에서 처음에 이제 집으로 와서 아이를 보면서 잠들기 전에 어떻게 이 아이가 나한테 왔을까, 너무 감사하다. 그 생각이 그때부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 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잠들기 전에. 네.
1: 이곳에 집을 지은 이유도 아이에게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3: 샀어, 우리 땅이라고 하니 한번 와보자. 그리고 이제 잡초밖에 무성하지 않은 풀숲에 서서 보는데도 이상하게 따뜻한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운이 도는 데서 얘를 키워야 된다라고 둘이 생각은 했었죠. 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땐 국민학교였죠. 주택에 살았는데 친구들이 앞에 우리 집 앞에 와서 뭐 놀고 이러는 게 들리는데도 저는 밖에 못 나가서 놀았어요. 하교해가지고 집에 오면 공부해. 이래가지고 뭐 구슬치기를 하러 나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뭐 그런 정도로 엄하게 자랐기 때문에 애는 뛰어놀면서 자라야 된다. 요새는 어느 학교를 가봐도 초등학교에 흙이나 모래를 만질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애들이 흙 만지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건 이제 애가 어릴 때는 모래사장으로 놀 수 있고, 애가 다 커서 나가고 나면 파이어플레이스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고.
2: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꼭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3: 뭐 대학도 너 가기 싫으면 얘기해. 그러면 지금 그 등록금 가지고 포크레인 한 두 대 사면 그걸로는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니까. 차라리 포크레인 학원을 다녀. 이게 제 교육관하고 좀 연관이 된다고 할까요?
1: 아이를 위한 소우주를 설계하면서 아빠가 부탁한 유일한 한 가지.
3: 첫 미팅 때 건축가님하고 얘기를 했던 게, 우리 집은 애를 위한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애를 위한 집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시길래, 얘가 학교에 갔다가 집에 빨리 가자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4: 자, 그러면 네. 열어볼까요?
5: 와, 궁금하다.
4: 짠.
5: 와, 진짜 이게... 와, 이게 실제로 올라와서 보니까 진짜 좀 무서워요. 이거 보통 손님들이나 이게 안 무서워합니까?
4: 무서워하시는 분 많으세요.
5: 예. 네.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재밌는 요소일 것 같아요.
4: 좋아하죠. 네. 네.
5: 좀 겁 많은 어른들은 못 오는 공간에 자기 방이 있습니다. 네,
6: 그렇죠.
5: 예. 네. 와, 이거 진짜 근데 확실히 이 접합률이 안전하게 되어 있는 거 맞죠?
6: 그 제가 지금 정확하게 스펙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예. 그때 설치할 때 들었던 거는 예. 1톤까지는 뭐 아무런 문제 없이 견딜 수 있다고 예. 했던 거예요.
0: 방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일단 방에서 제일 좋은 거는 그림 그리는 거나 자는 거. 그걸 지나서 약간 미니 도서관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책도 있고 제 장난감도 있고 그래요.
1: 미니 도서관을 지나 계단으로 올라가면 아늑한 다락이 숨어 있네요.
0: 친구를 초대했을 때 놀 게 많고요. 방을 지나서 그 미니 도서관을 지나고 계단을 올라가서 다락을 지나치고 슬라이드를 타요.
1: 2층 자체가 지아를 위한 실내 놀이터. 지아야, 넌 참 좋겠다. 심심할 틈이 없겠어.
2: 미끄럼틀을 타고 이제 해먹으로 떨어지는 걸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 애들 오면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3: 미끄럼 내려와서 다시 미끄럼틀을 걸어 올라가게 하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집어넣은 게 이제 개구멍을 뚫어주자.
0: 거기에 문이 엄청 작아서 쭈그려서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면은

0: 엄마 안마의자 방이 나오고요. 그럼 그 안마의자 방을 나가서 또 복도를 타고 제 방을 지나치고 미니 도서관을 지나치고 계속 그걸 반복하면 돼요. 엄마 아빠가 아파트에서 여기로 이사 온다고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고마웠어요.
1: 이거 타도 되죠? 제가 안 무너지죠?
2: 네, 다녀오세요. 우와.
1: 우와. 오, 이거 생각보다 빠르네요.
2: 네.
3: 정말이시네요.
2: 생각보다 빠르셨어요? 저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잘 타시는 것 같은데.
1: 우와.
4: 보통 집을 지으면 비슷한 연배 분들 집을 많이 지으시니까 남편을 위한 공간, 뭐 아내를 위한 공간 이런 데요 온 힘을 쏟거든요. 근데 진짜 아이를 위한 공간에 이렇게 또 힘을 쏟은 건물을 보니까 너무 흐뭇하기도 하고.
2: 저는 그 우리 여기 입주한 지 한 1년쯤 지났을 적에 딸내미가 한 얘기가 이미 바라는 바를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걔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애를 낳으면 자기 애도 여기서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그러니까 디자인씨에 원했던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 아, 진짜 아이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으면 정말 뿌듯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집 너무 재밌게 봤고요. 우리 예전에 그 미술관 옆 동물원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 생각이 퍼뜩 나더라고요. 미술관 속 놀이터. 예. 특히 아이한테 집은 종교 이상의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어떻게 집에 안 들어오고 싶어 하겠어요? 어떻게 집에 대한 추억이 좋지 않겠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 좀 잘 지어진 집이다. 결국 이 집은 이런 미술관 같은 이런 모던한 1층의 공간과 놀이터 같은 2층의 공간들이 절묘하게 잘 어우러져서 남편분이 아내에게 선물하고 아이에게 선물한 집인데 오히려 가장 큰 기쁨은 남편이 가장 많이 얻는다. 예, 그런 집인 것 같아요.
5: 같이 그 공간에 있으면서 같이 놀아주고 얘기하고 이렇게 즐기는 그런 시간이 곧 그냥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추억이. 금세 커버려서.
6: 지금이 좀 소중하실 것 같아요.
5: 네. 아. 그래서 지금 더 소중한 것 같아요.
2: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뭐 얘가 왜 맨날 자기 전에 나한테 죽지 말라고 인사를 하고 자는지가 이해가 될 정도 아쉽죠.
0: 엄마가 알려줬는데 엄마가 저를 늦게 낳았대요. 그냥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2: 이 집 자체는 아이에 대한 선물이었고 그래서 그 선물들을 잘 유지하고 가꿔야겠다. 가는 시간은 아쉽지만 그건 뭐 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남아있는 동안이라도 더 열심히 즐겨야겠다.
7: 늦둥이 딸에게 더 밀도 높은 사랑을 주고 싶다는 부부. 두 분이 만든 우주 속에서 지아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겠죠.
8: 이 공간이 막국수 그 식당이었어요.
9: 이 집도 살리다. 살려보자. 어눌하면 좀 어때? 내가 살 집이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어. 하자. 정성을 다해서 만져주면 그 집은 온전히 다시 좀 태어나는 거잖아요.
10: 내향인이 고친 오래된 집? 이 집 맞아요?
11: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제 취향껏 공간을 꾸미면 좋지 않을까.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고 굳이 밖을 안 나가도 되고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공간이지 않나.
12: 와, 이거 진짜야?
13: 에이, 설마. AI겠지?
12: 오, AI로 만든 거네.
1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장애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ne.
0: Welcome back indee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1: Yes, this week we're talking about childhood memories.
0: 네, 어린 시절의 추억 또는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Uh-huh.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Alright,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 did too, but I played in the sandbox as a kid.
0: Sandbox라는 게 나왔어요.
1: The sandbox.
0: 네, I played in the sandbox as a kid. Mm-hmm. 어렸을 때 모래놀이통에서 놀았어요. Mm-hmm. 저는 샌드박스 모래놀이통까지는 아니고 그냥 놀이터에 모래가 쌓여 있어서 그냥 거기서 놀았던 기억은 많아요.
1: In our backyards, we usually have a thing that looks like a kiddie pool, 네네. full of sand, you know? Like the one you buy for your backyard.
0: 저도 친구들한테 think it's that one. 그러니까요. 친구들한테 이야기 듣고 사진을 보니까 그런 통 같은 아니면 이제 집안이나 마당에 놓는 아이들 수영장 같은 거 있잖아요. 미니 mm-hmm. 수영장 그런 모양인데 거기에 모래가 가득한 거죠. Mm-hmm. 그런 곳에서 놀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 It was awesome.
0: 네,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미국에 계시는
1: 리처드 씨입니다.
0: 리처드 씨의 요약 문장 바로 만나볼까요?
1: 리처드 씨, 나와주세요.
2: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childhood was playing in the backyard sandbox with one of my best friends.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childhood was playing in the backyard sandbox with one of my best friends.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childhood was playing in the backyard sandbox with one of my best friends.
0: 네, 지금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 중 하나라고 묘사해주고 있어요. 문장 다시 읽어볼게요.
1: So Richard said,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childhood was playing in the backyard sandbox with one of my best friends.
0: 네, backyard sandbox라고 했습니다. Yeah. 그래서 뒷마당에 있는 모래놀이통이 있는데 거기에서 친구 중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과 놀았던 것이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mm-hmm. from childhood라고 mm-hmm. 하네요.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 중 하나라고. Mm-hmm.
1: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2: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childhood was playing in the backyard sandbox with one of my best friends.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childhood was playing in the backyard sandbox with one of my best friends.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childhood was playing in the backyard sandbox with one of my best friends.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0: on the go.

0: 네, 이번 시간에는 샌박스, 모래놀이통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Can I go back to the days where I just played in the sandbox, chilling in my diaper? I have not played in the sandbox in forever. The last time I played in the sandbox was when I was a kid.
0: 네, 같이 보죠.
1: Adrian says,
0: Can I go back to the days? 이렇게 뒤에 나오는 그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요. Can I go back to the days where I just played in the sandbox, chilling in my diaper? 그냥 모래놀이통에서 노는데 얼마나 어렸었냐면 chilling in my diaper. chilling이라는 것은 relaxing.
1: Relaxing.
0: 네,
1: I'm just
0: 그래서
1: chilling on the sofa.
0: 그냥 소파에서 쉬고 있다, chilling인데요. chilling in my diaper 하면은 그냥 기저귀 차고 마음 편하게 모래놀이통에서 놀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말입니다.
1: So Janelle says,
0: I have not played in the sandbox forever. In
1: in
0: forever.
1: forever.
0: 네, in forever이라는 거는 in a long time인데요. 모래놀이통에서 안 놀아본 지 정말 오래됐다는 말이죠. The last time I played in the sandbox was, obviously, was when I was a kid. 가장 마지막으로 모래놀이통에서 놀아본 거는 어렸을 때였다. 이런 글입니다.
1: Okay, great.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he day. Have you guys ever played in a sandbox or experienced a sandbox?
0: 네,
1: Let us know.
0: 저는 개인적으로 샌박스보다는 그냥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했던 것 같은데요.
1: Right? At the park. I noticed that you have those a lot at the parks in Korea, but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for today. We'll be back next time,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UBS 생활영화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화.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먼저 이번 주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1: We're talking about childhood memories.
0: 네, 어린 시절 기억,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를 하면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relive childhood memories through my niece.
0: Niece, 조카인데요. Nephew하고 niece가 있죠.
1: Yes.
0: 여자 조카를 niece라고 하고 남자 조카를 nephew라고 합니다. 그래서 I've relived childhood memories through my niece. Mm-hmm. 제 조카를 통해서 어린 시절 추억을 relive. relive 하면은 이제 mm-hmm. 다시 살다, 그러니까 다시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Yeah.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고요. 먼저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은
1: We have Rika.
0: 네, Rika 씨인데 요약 문장을 만나볼까요?
1: Rika 씨, 나와주세요.
2: Thanks to my two-year-old niece, I've had the chance to relive my childhood memories. Thanks to my two-year-old niece, I've had the chance to relive my childhood memories. Thanks to my two-year-old niece, I've had the chance to relive my childhood memories.
0: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갔죠?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1: So Rika said, thanks to my two-year-old niece, I've had the chance to relive my childhood memories.
0: 네, 두 살짜리 조카 덕분에 I've had the chance,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To relive my childhood memories. 그래서 제 어린 시절 추억을 다시 살 수 있는,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는 예상이 좀 되실 것 같아요.
1: Yeah, 네. for sure.
0: 그런데 이 문장을 복습하고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Okay.
2: Thanks to my two-year-old niece, I've had the chance to relive my childhood memories. Thanks to my two-year-old niece, I've had the chance to relive my childhood memories. Thanks to my two-year-old niece, I've had the chance to relive my childhood memories.
1: �ump right into English
0: on the go.

0: to have as a child whenever I see her.
1: 네, 이야기 잘 들어보셨죠? 오늘의 핵심 어휘 보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단어는 다시 살리다를 뜻하는 revive, 그리고 바래다, 희미해지다를 가리키는 fade 나왔고요. 세 번째 단어 재미있는 게 이제 거리란 뜻으로 distance가 쓰였는데 거리를 가리키는 거 맞아요. 어떤 지점, 뭐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 사이의 거리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distance 자체가 멀리 있는 곳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발음 연습해 볼까요?
0: Repeat after me, starting with revive, revive, revive. Next we have fade, fade, fade. Lastly, distance, distance, distance.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2: A lot of my most precious childhood memories have been recently revived because I now have a niece. She's almost 2 years old, and I see my father making her laugh the way that he used to make us laugh. Or, because it's summertime at the moment, she was running through the water sprinkler in the garden, and we always used to do that with lots of friends. So it's been such a joy to have this second chance at these memories. I thought they were slowly fading into the distance, but now they're right in front of me again, and I can remember everything really closely, and I love that. I want to continue giving her what I used to have as a child whenever I see her.
1: All right.
0: This is so true. Like when you look at little kids doing things that you did as a kid, you tend to relive your childhood memories, right?
1: 네. 어렸을 때 했던 행동들을 좀 잊고 살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면 이런 거 가지고 도는 거 보면은 또 기억이 다시 되살아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리카 씨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준 건데요. 한 줄 한 줄 공부하면서 새로운 표현들 많이 나왔습니다. 배워볼까요?
0: Okay.
2: A lot of my most precious childhood memories have been recently revived because I now have a niece. She's almost 2 years old, and I see my father making her laugh the way that he used to make us laugh.
0: A lot of my most precious childhood memories have been recently revived because I now have a niece.
1: 여기에서 이제 앞에 요약 문장에 나왔던 relive, 그러니까 다시 경험하다. 그 예전에 한번 살면서 느꼈던 거, 경험했던 걸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거를 가리키는 relive하고 revive가 굉장히 잘 섞여서 사용이 됐어요.
0: Yeah.
1: 그래서 다시 체험하다라는 뜻하는 relive하고 스펠링이 굉장히 비슷한데 다시 살리다, 영어로.
0: That's revive.
1: 네.
0: Revive.
1: Revive. 사실 vive 이 부분도
0: Think about survive.
1: Yeah.
0: It's about living, right?
1: 그렇죠.
0: So it died and you revived it. You do it again.
1: 네, V-I-V-E 이 부분 또는 V-I 부분이 이제 life 또는 live,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a lot of my most precious childhood memories, 가장 소중했던 어린 시절 추억들 중 a lot, 상당 부분이 have been recently revived, 다시 되살아났다는 거는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0: Yeah, she's 그래서, thinking about them again too.
1: Yeah, so she has relived through them or relived them or the memories have been revived.
0: That's right.
1: 다시 되살려졌어요. Because I now have a niece. 이제 조카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뭐 사진이나 비디오 같은 거를 보면서 떠올렸다면 이제는 조카를 보면서 직접 그걸 느꼈다는 거죠.
0: Let's find out about the niece. So she says, she's almost 2 years old, and I see my father making her laugh the way that he used to make us laugh.
1: She's almost 2 years old. 조카가 거의 두 살이 됐는데요. And I see my father making her laugh. 이제 저희 아빠가 조카를, 그러니까 손녀예요. 손녀를 웃게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있다 보면 그게 보이는데 그런데 어떤 방식이냐면 the way that he used to make us laugh. 그 방식이 뭔지는 아직 여기서 나오고 있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놀라게 한다든지 아니면 간지럽힌다든지 재미있는 표정을 막 지어서 한다든지 그런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식이 리카 씨의 아버지가 자신을 키울 때 했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0: yeah.
1: 생각이 나요.
0: It's the same thing that happened to her and you know her brothers and sisters as well.
1: 네, 그래서 그 똑같은 방식으로 조카를 웃게 만드는 걸 보게 돼요.
0: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Or because it's summertime at the moment, she was running through the water sprinkler in the garden, and we always used to do that with lots of friends. So it's been such a joy to have this second chance at these memories.
0: Or because it's summertime at the moment, she was running through the water sprinkler in the garden. Yes.
1: 네. 이런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아빠가 이렇게 어떻게 조카를 웃게 만드는지 그것도 한 예고. Or 하면서 아니면 또 어떤 것도 이런 어린 시절 추억을 되살리고 있냐면 because it's summertime, 지금 여름이라서 at the moment, 여기서 말하는 at the moment는 now.
0: Now.
1: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she was running through the water sprinkler in the garden.
0: Yeah.
1: 그 조카가 정원에 있는 그 잔디에 물 주는 타타타 나오는 스프링클러 있잖아요. 스프링클러를 통과해서 뛰어갔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스프링클러는 요만큼 아주 작은 물건이기
0: right.
1: 때문에
0: running through the water.
1: 그렇죠.
0: The water stream.
1: 맞아요.
0: Course. So the water stream is over here. So you either avoid it or you purposely hit it because 네. it's so hot. I remember
1: 맞아요.
0: that.
1: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고 전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 여기서는 의미를 파악하실 때 진짜로 스프링클러를 어떻게 통과한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통과해서 뛰어갔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아마 그런 의미로 말한 것 같아요.
0: I actually want to do that now.
1: You don't want to do that in those clothes?
0: Not in these clothes, but now. And next she says, and we always used to do that with lots of friends.
1: 지금 계속해서 조카의 행동과 자신의 추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And we always used to do that with lots of friends. 저희도 여러 친구들이랑 항상 그렇게 하곤 했어요. 어렸을 때는 이제 옷이 젖는 거 이런 거 걱정 안 하잖아요.
0: Oh, no, you don't.
1: Yeah, my son always does that whenever he sees, we don't have a water sprinkler in the apartment, but whenever he sees a water fountain,
0: he goes in.
1: He's like, can I go in? He doesn't worry about what clothes he has.
0: Right?
1: Yeah.
0: One of the awesome things about being a kid, right?
1: 자, 그럼 다음 문장.
0: She says, So it's been such a joy to have this second chance at these memories.
1: 여기 굉장히 좋은 표현 나왔어요. Second chance. 처음부터 보면요. So it's been such a joy. 정말 such a joy니까 정말 큰 기쁨이었다. 그동안 it has been. 그러니까 조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0: Mm-hmm.
1: 정말 좋았어요. To have this second chance at these memories. 사실 second chance 하면 두 번째 기회잖아요.
0: Mm-hmm.
1: 두 번째 기회라고 하면 어떤 대회라든지 면접이라든지
0: right.
1: 이런 게 떠오르기 쉽지만 여기서는
0: But 네. a second chance could just mean literally another chance to relive something or do something again
1: yeah.
0: or think about something again.
1: Exactly. 다시 접할 기회인 거죠.
0: Mm.
1: One more opportunity to relive these memories.
0: She has an opportunity. Maybe if it wasn't for her niece, she would have just completely forgotten, you know?
1: 그래서 전에는 예를 들어서 물론 여기처럼 그냥 다시 한번 접하는 거, 잊고 있었던 거를 접하는 거를 가리킬 수도 있겠고 좀 더 일반적인 케이스로는 I have a second chance for or to do something. 네, 다시 한번 할 기회.
0: Yeah, you just get to do it again, basically.
1: 네, 그래서
0: Great.
1: 다시 접할 기회가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하고요.
0: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 thought they were slowly fading into the distance, but now they're right in front of me again, and I can remember everything really closely, and I love that. I want to continue giving her what I used to have as a child whenever I see her.
0: I thought they were slowly fading into the distance.
1: I thought they were, 에서 they는 뭐예요?
0: The childhood memories.
1: 네. 어린 시절 기억들, 추억들이 they were slowly fading into the distance라고 했습니다. 먼저 바래다 희미해지다.
0: Fade. Fade.
1: Fade. 그래서 영상 효과들 아니면 음향 효과 보면 fade in, fade out.
0: Fade out. Or fade to black.
1: Fade to black, fade to white.
0: Yeah.
1: 네, fade to color.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래서 fade in 하면 노래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작은 볼륨에서 점점 올라오는 거죠. 네, 그래서 희미 그렇게 정확하게
0: yeah.
1: 하셨어요. 그걸 가리키고요. 그 다음으로 into the distance에서 이제 거리를 뜻하죠.
0: distance. So something 네. fades into the distance. It gets farther and farther away.
1: 사실 우리말로도 거기까지는 거리가 있다라고 할 때 뭐 짧은 거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 좀 길, 좀 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into the distance 아니면 in the distance 하면은 항상 먼 곳을 말해요.
0: Yeah, it's always far, 네. right?
1: Not a short distance.
0: It's not a short distance. It's going to be a far distance. 네.
1: 그래서 a short distance라고 할 때에만 짧은 거리고
0: Yes, but if there's no short, like you know, it's going to be a long distance.
1: 그렇죠. 그래서 in the distance, into the distance 둘 다 가능한 형태인데 distance가 명사로는 거리 이렇게 쓰이지만 형용사로는 distant.
0: Distant.
1: 네, distant. 그래서 distant memory 하면 아득한 추억이에요. So her childhood memories were distant memories before her niece was born.
0: Uh-huh. And after her niece was born, her distant memories became new or they were revived.
1: Yeah, not so distant anymore.
0: Not so distant anymore, right? It's like, how do you say that? So next she says, but now they're right in front of me again and I can remember everything really closely and I love that.
1: 저는 여기에서 그 기억들이 멀리 가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내 앞에 다가왔다라고 이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0: I think so as well.
1: 네, 어느 정도는 문학적이기도 한데 but now they are right in front of me. Okay. 다시 한번 여기 they가
0: the 그, memories.
1: 네, 기억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억들이 천천히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조카 덕분에 다시 기억들이 내 눈앞에 바로 와 있어요.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 And I can remember everything really closely and I love that. 모든 걸 정말 closely라는 것은 가깝게라는 거지만 여기서는 clearly 의미로
0: clearly, 네, right?
1: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고요.
0: They're not distant anymore. They're close.
1: Yeah.
0: She was using it like that.
1: And I love that. 그게 너무 좋아요.
0: Uh-huh. And she ends her clip by saying this. I want to continue giving her what I used to have as a child whenever I see her.
1: I want to continue giving her 하면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뭔가를 주고 싶습니다라는 뜻인데요. Whenever I see her, 뒷부분에 나오죠. 조카를 만날 때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what I used to have as a child는 뭘 가리키는 걸까요?
0: Toys. You know, she's trying to relive her memories.
1: Yeah.
0: I don't know what it is. She didn't tell us.
1: Yeah, she's not being very specific. No. What I used to have. It can be, I think, toys.
0: Or, an idea or a game.
1: Experiences. Yeah. 네,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 가졌던 것이라고만 말을 하고 있어서 이게 그냥 내가 어렸을 때 입었던 옷 이런 거를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고요.
0: No, no. Like maybe there was a game she used to play, so she plays it with her. Basically providing her her childhood experience.
1: 네. 그래서 사실은 경험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여기서는.
0: Yeah.
1: 물건들 안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She probably doesn't have all the things that she had when she was a child.
0: That's true.
1: 네.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가졌던 것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경험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0: All right. Grea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2: A lot of my most precious childhood memories have been recently revived because I now have a niece. She's almost 2 years old, and I see my father making her laugh the way that he used to make us laugh. Or because it's summertime at the moment, she was running through the water sprinkler in the garden, and we always used to do that with lots of friends. So it's been such a joy to have this second chance at these memories. I thought they were slowly fading into the distance, but now they're right in front of me again, and I can remember everything really closely, and I love that. I want to continue giving her what I used to have as a child whenever I see her.
1: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항상 뭐뭐 하곤 했어요. Always used to. 뒤에 동사를 붙이는 형태를 활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뭐뭐 한 줄 알았어요. 뭐뭐인 줄 알았어요. I thought they were. 그러니까 thought이기 때문에 뭐뭐 한 줄 알고 있었어요가 아니라 knew가 아니고 thought, think의 과거형을 써서 뭐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자, 이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를 해볼 텐데 굉장히 특이한 job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 어떤 거죠?
0: 아이스크림 트럭입니다.
1: 네.
0: 동네에 아이스크림 트럭이 찾아온 거예요.
1: 우와.
0: 저는 궁금한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1: 아, 그래요?
0: 아이스크림 트럭에 노래 소리 같은 띠리리딘 막 이런 게 있는데
1: 그래요?
0: 이게 오면 동네 친구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트럭 왔다고.
1: 아이스크림 트럭은 저희는 이제 네. 커피차 이런 거는 조금 익숙한데 아이스크림 트럭은 왜냐면 아이스크림은 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은 없거든요.
0: 아예 그게 그러니까 진짜 뭐라 그럴까 냉장고 같은 게 다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이제 옆에 사이드가 열려가지고 거기 파시는 분들이 막 하면 막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요즘엔 그게 많이 좀 사라졌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국에서도 좀 어른들이 아쉬워하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어렸을 때 그 소독차 이런 거 아세요?
1: 모기차.
0: 아, 모기차인가요?
1: 모기소독차, 맞아요.
0: 그런 것처럼 막 몰립니다.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1: 오늘 뭐 추억 얘기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용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아, 이분도 그리웠던 모양이에요. 그쵸? 네,
1: 그러게요.
0: 수년간 못 봤다. 자,
1: 맞아요.
0: 두 번째 미션은요. 네,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실래요?
1: 와.
0: 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꼭 아이스크림 트럭이 아니어도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가지고 물어보기 딱 좋죠.
1: 그럼요. 요즘 뭐 민트 초콜릿 다들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 꽤
0: 뭐,
1: 있거든요.
0: 민초파, 뭐,
1: 예.
0: 민초파예요?
1: 저는 민초파예요. 반민초파도 많거든요.
0: 저는 반입니다.
1: 그래요?
0: 너무 취향만 나요.
1: 의외네요.
0: 그렇습니다.
1: 세상에 모든 걸다 드실 것 같아서요.
0: 나름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영어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아이스크림 트럭을 봤다고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우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0: Ice cream truck?
1: Yes! 와, 아이스크림 트럭. So, I haven't seen before.
0: Oh, ever. First time.
1: No, first time, so long time no see.
0: The ice cream truck.
1: Yeah.
0: Would you like a cone?
1: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세요.
0: Cone?
1: 민트, 콘,
0: Cone?
1: sure,
0: Sure.
1: sure. 민트 초코칩,
0: Oh,
1: 민트
0: mint
1: 초코.
0: chocolate chip.
1: Yes, and two scoop.
0: Ah,
1: Yeah.
0: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1: 우와, 서비스?
0: It's on the house.
1: It's on the house?
0: Yep.
1: 여기서 먹으면?
0: Three scoops.
1: Three scoops, okay,
0: On the
1: okay.
0: house.
1: 오케이, same, okay.
0: Okay.
1: Okay, thank you.
0: 아이고, 말 잘못해서 초코맛만 계속 들어있는 걸로 줬다면서요.
1: 아우, 너무 달아가지고.
0: 아주 달죠.
1: 큰일
0: 예.
1: 뻔했습니다. 예, 요즘 또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
0: 안
1: 될
0: 돼요,
1: 수
0: 안 돼요.
1: 있으니까요. 예.
0: 원하는 맛을 제대로 이렇게 주문할 수 있도록 제가
1: 네.
0: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ell,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3: Would you like a cone?
2: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3: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오늘의 대화문인데요. 자, 와, 뭔가 띠리리린띠리 막 노래가 들어왔어. 너무 신났어요. 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1: 오. Wow, I haven't seen. 본 적이 없다. On ice cream truck이겠네요. In years. 원래 수년간은 4 years인데 왜 in years가 또 되는지.
0: 와우.
1: 이따가 아주 따져 물어야겠어요. 말쌤께.
0: 오케이.
1: So, on ice cream 쓰겠습니다.
0: 네. 자, 여러분도 교재 필기해
1: 왠지 여기
0: 주세요.
1: 하이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Ice cream.
0: 오케이.
1: Yes.
0: So, 지금 띄어져 있는 건가요?
1: 네, 하이픈으로 연결했어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스펠링 자체는 전혀 틀린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이픈은 필요가 없습니다.
1: 띄워줘야 돼요?
0: 네, 그냥 띄워줘야 돼요.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로 이제 외래어로 이제 들어올 때한 단어처럼 썼죠. 근데
1: 맞아요.
0: 사실은 아이스 크림
1: 띄고,
0: 이거예요,
1: 띔.
0: 사실.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Okay, so ice crea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haven't 이거 무슨 형태죠?
1: 과거 분사.
0: PP,
1: 네.
0: right? So haven't PP 이렇게 썼습니다. 자, 얘는 부정을 한 것뿐이에요. not을 썼는데 원래
1: 예.
0: 기본적으로 have PP는 뭐뭐 한 적이 있다,
1: 그쵸.
0: 뭐 아니면 과거에 했고 지금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수 있어요.
1: 네.
0: 근데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면 경험으로서 뭘 해본 적이 없다라던가 과거에도 안 했고 결국 지금도 그래서 안한 상태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셔도 됩니다. So 오늘은 경험처럼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편하게.
1: 예.
0: So I haven't done something. 난뭐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나 그거 본 적이 없어. 오케이?
1: 예.
0: 나는 과거에도 안 봤고 지금 결론적으로도 안본 상태인 거예요. So 나 그거 본적 없다. 어떻게 할까요?
1: I haven't seen it.
0: 그렇죠. I haven't seen it.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그는 운동을 한 적이 없다.
1: He hasn't 아니죠?
0: 맞아요.
1: 맞아요? He hasn't 운동? exercised.
0: 그렇죠. PP 형태 써야 되니까. 현재형 쓰면 안 돼요. 예. Right? So he hasn't exercised. 그런데 뒤에다 만약에 수년간을 넣으려면 in years를 넣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또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알려드렸어요.
1: 네.
0: Okay, so 아, 나 뭐 해본 적이 있다 할 때는 have PP. 근데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는 haven't PP. 물론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ven't가 아니라 hasn't. 당연하죠,
1: 예.
0: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I haven't seen it.
1: I haven't seen it.
0: He hasn't exercised in years.
1: He hasn't exercised in years.
0: 자, 저번에 수년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1: Four years.
0: 아, 그거는 수년 동안이고 그냥 수년.
1: 수년?
0: Mm-hmm.
1: A few years.
0: 그냥 years입니다. Years.
1: 예.
0: 오케이. 전치사는 동안 이거 빼고
1: 예.
0: 그냥 수년이라는 단어는
1: years예요.
0: 숫자 넣지 않고 그냥 years 하면 정확하게 뭐 1년, 3년, 5년 이런 거 없죠. 그래서 1년 이상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수일, 며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루 이상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1: Days.
0: Days.
1: Yeah.
0: Right? 이거 어떻게 해요? 수주.
1: Weeks.
0: 그러면 수개월.
1: Month.
0: 그렇게 딸 짧게 하면 돼요. Months.
1: Month.
0: 왜냐하면 하나 이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꽤 긴 기간이라는 걸 강조를 해줘야 돼요.
1: 오.
0: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days, weeks, months 이런 식으로.
1: Years.
0: 그러면은 수시간.
1: Hours.
0: 그렇죠. 왜냐하면 보세요. 야, 얘가 지금 수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안 나와.
1: 오.
0: 이런 거 할 때 hours. 확실히 느낌 살죠, 그렇죠?
1: 예.
0: Okay. So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기간을 얘기하거나 할 때 그 복수로 그냥 단순하게 써주고 앞에 뭐 숫자 안 쓰면 꽤 긴 시간이다. 라는 느낌. So 여기서는 꽤 긴 시간 동안 아이스크림 트럭을 본 적이 없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1: 네.
0: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좀 궁금할 수 있을 부분을 보겠습니다.
1: 음흠.
0: 바로 four years, in years인데요.
1: 네.
0: 자, 수년 동안, right? 여기서 수년간 했죠?
1: 네.
0: 아까 슬기 씨가 저는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 수년간 하면 four years, 아니 그러니까 four 쓴다.
1: 네.
0: 들어보셨죠?
1: 네. 왜냐면 지난번에도 four years

0: Years라고 또 우리가 배웠고,
1: 음흠.
0: 예. 그래서 in years는 또 뭔가
1: 네,
0: 갑자기,
1: four years 맞아요.
0: 어,
1: 맞는데요.
0: 예.
1: 보통 긍정문에서 계속 연결해가지고 계속 뭐 해왔다 이렇게 할 때는 four years로 많이 쓰고요.
0: 예.
1: in years는 한동안, 오랫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라고 부정문에서 보통 쓸 때는 in years를 많이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 그녀를 뭐 수개월간 본 적이 없어.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다라는 느낌을 줄 때는
0: 네.
1: 보통 in years가 더잘 어울려요.
0: 어허.
1: 그런데 guess what? 원어민들도 그걸 구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0: 예.
1: 그래서 복잡하잖아요? 이거 쓰는 게 안전해요.
0: 네.
1: 오케이? 그래서 아, 물론 나는 아니야. 정확히 딱 따지는 스타일이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얼마 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 긍정적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할땐 for 쓰시고 한동안 계속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 강조할 때는 in을 쓴다. 이렇게
0: Yes.
1: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0: 알겠습니다.
1: So, alright. 여기서는 그 수년간 단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와우,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0: 와우,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1: Alright. 자, 두 번째 문장. 그랬더니, 그래요. 폰 하나 드릴까요? 물론 공짜는 아니겠죠.
0: 아, 또 아이스크림 아저씨는 또 이렇게
1: 그쵸.
0: 인심이 좋은 느낌이에요. 예,
1: 예.
0: Would you like a 콘이겠네요. 근데 우리가 이게 콘 하면은 또 우리 옥수수랑 헷갈리거든요. 그죠?
1: 그게 옥수수인가요?
0: 이거 옥수수예요.
1: 오케이.
0: 어이. 근데
1: 그 우리 흔히 말하는 그뭐 아이스크림 콘 이거는요? 스펠링이 다른가요?
0: 그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1: 생긴 걸 물어본 게 아닌데.
0: 그쵸?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 같아요. 콘.
1: 오케이. Very, very,
0: 아, 아니면 이거예요. 아유,
1: 다릅니다.
0: 다
1: 그죠?
0: 틀려.
1: 다 들렸습니다. 자, 방금 옥수수 할 때는 CORN, so 발음도 corn이지만,
0: 네.
1: 그래서 팝콘이잖아요,
0: 예,
1: 그거는.
0: 예, 예.
1: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콘 모양을 얘기를 할 때는 CONE, R 사운드가 아예 없이 깔끔하게
0: 네.
1: cone, cone
0: 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콘.
1: So, would you like a cone? 이러면은 아, 콘 하나 어떻게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쓰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Would you like?
0: 어,
1: 이랬잖아요.
0: 네네네.
1: 얘는 의미가 뭐랑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0: Why don't you? Do you like? 어?
1: 아니요. 거의 비슷해요. Do you?
0: Do you love? Do you
1: 와,
0: want? 아, do
1: 와. 와, 이렇게
0: you
1: 오랜만에 맞추기 쉽지 않은데.
0: want?
1: 네,
0: 아, 모르겠네요.
1: 알겠습니다. 스펠링도 화가 나 있네요. 오케이. 자, 상대방한테 어떤 명사를 원하나요? 라고 할 때, Do you want something? 한다고 무례한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예의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Would you like
0: 아하,
1: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0: yes.
1: So, 뭐, 예를 들면은, Do you want something to drink? 이거나,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나 의미
0: 예.
1: 차이는 없지만, 더 예의가 있는 겁니다. So, 여기서는 콘을 어떻게 좀 원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do you want가 되고요.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병작 안 해볼 수 없죠, 그렇죠?
0: 네.
1: So would you like 명사?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티를 좀, 차를 좀 어떻게 좀 원하시나요? 드릴까요?
0: Would you like some tea?
1: Would you like some tea?
0: 예.
1: 느낌 너무 좋아요.
0: Yeah.
1: How about this? 더 많은 소스를 원하시나요?
0: Would you like a lot of
1: 아, 더
0: sauce?
1: 많으니 뭐죠?
0: More
1: More.
0: sauce?
1: 그렇죠. Would you like more sauce?
0: Would you like
1: 이렇게.
0: more sauce?
1: 사실 그런 캐주얼한 식당이라 하더라도요, 보통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볼 확률이 더 커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외국
0: 네.
1: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Do
0: 오.
1: you want? 보다는. 오케이. 읽어볼게요. Would you like some tea?
0: Would you like some tea?
1: Would you like more
0: Would
1: sauce?
0: you like more sauce?
1: Okay.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교재에 필기해 두시면 더 좋은데요. 뭐냐면 이런 거 알아두세요. 아까
0: In a
1: 콘에
0: cone.
1: 주세요. 뭐 콘에 드릴까요? 이렇게 할 때는
0: 아,
1: in a cone.
0: cone.
1: 컵에다가 원하시나요? 혹은 컵에 원해요. 이렇게 할 때는
0: In
1: in
0: a
1: a
0: cup.
1: cup.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in을 쓰는구나 정도
0: 네.
1: 알아두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물어볼 확률이 있다. 바로,
0: 왜?
1: Would you like it in a cone or a cup? 그렇죠.
0: 오.
1: 그러면 어떻게 콘에 드릴까요?

0: 드릴까요? 컵에 드릴까요?
1: 네.
0: 저 이거 진짜 너무 고민되더라고요, 항상.
1: 에어컨으로 드셔야죠.
0: 그런가요?
1: 뭐라도 하나 더
0: 깔끔하게?
1: 드셔야죠.
0: 손에 남는 거 없이.
1: 그렇죠.
0: 근데 컵은 또 여유 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괜히 또 녹을까봐 전전긍긍
0: 그렇죠. 컵은
1: 하느니.
0: 녹아도 마시면 되니까.
1: 네.
0: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Would you like a cone?
1: Would you like a cone?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Would you like a cone? Would you like a cone?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네.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실래요?
1: 오.
0: 참고로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1: 민초도 저는 맛있는데.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물론이죠. 나 두 스쿱 가질 수 있을까요? 민트 초콜릿.
0: 어디쯤 자르면 딱 좋을까요?
1: Can I have two scoops 할까요?
0: 오케이. 그렇죠. 근데 뭐에 two scoops일까요?
1: 민트 초콜릿이요. So 민트.
0: 아, 스펠링 기대해 봅니다.
1: 민트 초. 이건 전 제대로 알고 있어요. Chocolate.
0: 역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은 알게 됩니다. Right.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1: 칩까지 있어요?
0: 칩이 빠졌네요.
1: 아, 칩이 그러네.
0: 네.
1: 아.
0: Okay. So
1: 그걸 못 봤어요.
0: 알겠습니다. 자, CHIP 칩까지 넣어서
1: 예?
0: mint chocolate chip 이건데 발음까지 끝내주게 해볼까요?
1: 네.
0: Alright. Chocolate 할 때는 앞에 O의 강세가 가죠. 그러면서 입 모양이 좀 벌려지겠죠.
1: 예.
0: So 초콜릿보다는 chocolate에 가깝고요. Chip 할 때는 입 모양을 벌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C-H-E-A-P, cheap, 저렴한이라는 뜻이 되니까 그냥 벌리지만 말고 chip. So mint chocolate chip, mint chocolate chip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1: 네.
0: 두 번씩.
1: Mint chocolate chip.
0: Ooh.
1: Mint chocolate chip.
0: 오.
1: 오. 지금 방금 약간 누가
0: 네,
1: 아이스크림 트럭 사장 같았어요.
0: 그러니까요.
1: Yeah.
0: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하시는. 자, 여기 지금
1: yeah.
0: 우리가 스쿱이라는 게 나왔어요.
1: 네.
0: 이거는 다행히도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한국에서도 이제는 스쿱이라는 단어 쓰죠.
1: 완전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스푼이라고
1: 익숙해요.
0: 안 쓰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큰 스푼 같은 거죠. 이렇게 생긴 거.
1: 아이스크림 뜨는 기계.
0: 맞아요. 이렇게.
1: 예, 뜨는
0: 이렇게.
1: 스푼.
0: 네.
1: 그쵸.
0: 저는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So, 한 스쿱이라고 할 때는 a scoop of something.
1: 아.
0: 그리고 뒤에 flavor, 맛이 나오면 되겠죠.
1: 네.
0: A scoop 해도 되고요. One scoop 해도 됩니다. 오케이. 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예.
0: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대로 쓰면 돼요.
1: 예.
0: 저 바닐라 한 스쿱 주실래요?
1: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0: Ooh, can I have a scoop or one scoop of vanilla?
1: Uh-huh.
0: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약간 바꿔볼까요? 나는 왠지 오늘 딸기 맛이 당기는데.
1: 아, 스트로베리 맛이죠.
0: 아, 그리고 또 하나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예.
0: 저 있잖아요. 딸기 맛 세 스쿱 주실래요?
1: Can I have three scoops of
0: 딸기,
1: strawberry.
0: Strawberry, there you go.
1: Yeah.
0: 한 스쿱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예 이 표현은 쓰질 않아요. 제 머리 없어요.
1: 스쿱은요?
0: 하나는 안 되거든요.
1: Yeah.
0: 그래서 세 개, 원하는 만큼. 오케이. 자, 그리고 사실 have 대신에 can I get 쓰셔도 괜찮습니다.
1: 아, 네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1: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0: All right.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1: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0: All 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1: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s?
0: All right.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민트 초콜릿 초코칩 두 스쿱을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 스쿱 준대요. 서비스래요.
1: 우와. 이분 장사 잘하신다.
0: 잘해요.
1: 그러니까 본인이 남는 거 없어도 그냥 퍼주는 스타일이시네.
0: 그렇죠, 그렇죠.
1: 장사는 이렇게 해야
0: 이렇게
1: 돼요.
0: 이렇게 해야 돼요.
1: 예. 그래서 제가 장사를 못해요.
0: 예.
1: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집에 있다.
1: 어?

0: 일단 써볼게요.
1: 예. 일단 스쿱스가 와야겠네요. 그러면은 스쿱스.
0: 오케이.
1: 세 스쿱이니까.
0: 복수니까
1: 예.
0: S를 썼습니다. Alright,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정답? Yes.
1: Yes.
0: 오늘부터 스쿱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완전 스펠링도 지금 머릿속에 딱 박혔어요.
0: 그렇죠. O가 두 개인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on the house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1: 오.
0: 회화책이나 이런 데서 종종 등장을 합니다.
1: 그래요?
0: 자, 제가 해석 어떻게 해놨어요?
1: 서비스예요.
0: 네. 우리가 한국에서, 아, 이건 서비스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1: 서비스요?
0: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어, 이건 서비스예요.
1: 덤으로 더 주는 거예요.
0: 네. 돈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1: 아니요.
0: 아니죠.
1: 예.
0: 무료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oh, it's service라고 하는 건 콩글리시입니다.
1: 오, 그래요?
0: 네. 그래서 그럴 때는요, on the house를 쓰게 되는데, 원래 on 뒤에 무엇이 나오잖아요?
1: 예.
0: 그럼 그 나오는 사람이 돈을 낸다는 뜻이에요, 원래.
1: 오.
0: Okay? So, on 누군데, 응? 더 하우스? 왜 집이 나왔지? 할수 있잖아요. 원래 하우스라고 하는 곳은요, 꼭 집만이 아니라
1: 네.
0: 지금 당장 내가 있는 곳을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1: 아.
0: Alright? 그래서 뭐 아마 클럽 뮤직이나 뭐 이런 데서 무슨 in the house 뭐 이런 것도 있는데
1: 맞아요,
0: 아무튼 네.
1: 맞아요.
0: So 여기서는 가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Okay? 우리가 있는
1: 아.
0: 곳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 예.
0: 레스토랑이나 뭐 카페 갔는데 뭘딱 주면서 oh it's service가 아니라 oh it's on the house. 어,
1: 우와.
0: 이러면은 이 하우스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이 가게가 내겠다가 되겠습니다.
1: 저는 솔직히 하우스라 그랬을 때 집에서 우리가 먹는 건다 공짜잖아요.
0: 아, 오!
1: 집에서 먹는다 생각하세요. 이 느낌인 줄 알았어요.
0: 이게, 근데 그게 암기되기 쉬우면 그것도 괜찮아요. 오케이?
1: 예.
0: So, it's on the house.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방금 it's on the house는 기본형인 거예요. 아, 그거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드릴게요.
1: 네.
0: 그 음료들은 서비스입니다. 그 음료들.
1: The drinks are
0: 오!
1: on the house.
0: 그렇죠. The
1: 아.
0: drinks are on the house. 오케이, 뭐, ladies끼리 왔을 때, 딱 와서,
1: 네.
0: oh, the drinks are on the house.
1: 오.
0: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1: 예.
0: 오케이. So,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듣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가 on the house나 뭐, dessert가 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appetizers들이 될 수도 있고요.
1: 네, 그러니까 갑자기 레스토랑 갔다가 하우스 얘기 들려면 집에 가야 되나? 나 지금
0: 아.
1: 입장 안 되나? 약간 이렇게
0: 그래서,
1: 우물쭈물하지 말아야겠네요.
0: 그랬을 때는 이제, 그 원어민, 요즘에는 이제 K, 한국 관련돼 있는 것이 많이
1: 예,
0: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1: 예, 예.
0: 어 아니에요, 서비스라고요. 이럴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럴 수도
1: 아,
0: 있어요.
1: 오히려.
0: 네. 하지만 이게 맞는 표현이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It's on the house.
1: It's on the house.
0: The drinks are on the
1: The
0: house.
1: drinks are on the house.
0: 그러면 응용해 볼게요.
1: 네.
0: It's on 이거니까 내가 낼게. 그건 내가 내. 그러면 어떡할까요?
1: 혹시 it's on me?
0: 그렇죠. It's on
1: 아.
0: me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1: Yes.
0: 이런 식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It's on the house 대신에 이걸 써도 되겠죠. 저희가 냅니다라고도 들을 수도 있겠죠.
1: 예.
0: 그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저희가 냅니다. It's on me가 아니라 it's
1: On us.
0: That's it. It's
1: 아.
0: on us. This one is on us.
1: 오.
0: 이렇게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Yes.
0: 아시겠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1: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오, 좋아요. 자,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1: 와우,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0: Alright. 두 번째는요. 네,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실래요?
1: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2: Would you like a cone? Would you like a cone?

0: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1: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음? have pp가 아니라 haven't pp 혹은 hasn't pp 뭐뭐 yes. 한 적이 없다. 음흠. 자, 나 그거 본 적이 없어. 나 그거 본 적 없어.
2: I haven't seen it.
0: I haven't seen it. 음흠. Right? 자, 걔는 그는 수년간 운동한 적이 없어. exercise 한 적이 없어.
2: Oh, he hasn't exercised.
0: In
2: years.
0: 아, 그렇죠. Yes. In years. 자, 세 번째. 저 아이스크림 트럭은, 아, 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자, 저는요, 아이스크림 트럭을 본 적이 없어요. 수년간.
2: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0: In years.
2: Uh-huh.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I haven't seen it. He hasn't exercised in years.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자, 다음은요. A scoop of something.
2: Yes.
0: 물론 a scoop 대신에 다른 것으로 또 바꿀 수 있겠죠. Mm-hmm. 더 많은 스쿱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2: 그쵸?
0: 자. 바닐라 한 스쿱 주실래요? 자, 제가 have 할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을까요? 아, 바닐라 한 스쿱.
2: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0: Vanilla? There you go. 자, 이번엔 세 스쿱 갈까요?
2: Yes.
0: Okay. 딸기 세 스쿱 주실래요?
2: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0: 좋습니다.
2: Mm-hmm.
0: 세 번째, 어, 민트 초코칩, mint chocolate chip 두
2: yeah.
0: 스쿱 주실래요?
2: Oh,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0: 오,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ell,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4: Would you like a cone?
3: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4: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0: 해결.
2: Whoa!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5: Would you like a cone?
2: Oh,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5: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2: Wow! Thank you.
0: Oh, great job, you guys. 오, 수고하셨습니다.
2: 네.
0: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너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washed your hair?
0: There you go. 좀 길긴 했지만 오, 사용하기 너무 좋죠?
2: 네.
0: Alright.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A scoop of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어, 바닐라 세 스쿱 주실래요? 어, 바닐라 세 스쿱 주실래요?
2: 네.
0: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여러분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유후.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관계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이해는 하는데 섭섭하네 파트 2. 지난번에 이제 친구 혹은 뭐 직장 동료 네. 누가 됐든 굉장히 좀 절친에게 나 결혼하는데 결혼식 오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1: 안 가면 안 되는 느낌으로다가 물어보는 거죠.
0: 맞아요. 그런데 네. 굉장히 unfortunately 나 못 간다. 이런 식의 내용이 되었는데
1: 맞아요.
0: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니, 첫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실망이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이거는 질문을 좀 잘해야겠네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결혼 기념일.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뭔가 이해가 되는 느낌.
1: 순순히 뭔가 뒤로 물러나는 느낌.
0: 오케이.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결혼식에 못 가는 이유를 한번 영어로 말하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짜잔!
0: 짜잔!
1: 아니,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아,
0: What did
1: 진짜.
0: you say?
1: 아, 거기다가 지금 결혼식도 못하, 한글도 못해, 진짜.
0: 응?
1: 아니야. You think about we are friendship. So important.
0: Yeah.
1: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Right?
0: Yeah, it's important, but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t's our anniversary.
1: Anniversary?
0: 아,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1: 결혼 기념일, 오케이. 아,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아, 파리, 오케이, 갔다 와, 오케이.
0: Huh? It's okay.
1: Anniversary?
0: It's our anniversary. I
1: 오케이.
0: promised I'd take her to Paris.
1: Paris? 오케이. You, 저기, spend the time with your wife. 파리, 오케이.
0: Oh, really?
1: 오케이.
0: Oh,
1: 아, 그러면 안 되지,
0: thanks.
1: 오케이.
0: Thank you.
1: 아.
0: Thank you. 아이고, 상대방이 바로 물론 사랑이 더 중요하지
1: 그래,
0: 했다면서요?
1: 맞아요. 예, 서로 이렇게 너무 싸움나지 않으려면은
0: 네네.
1: 인정하고 그냥 져주는 것도
0: 넘어가는 게
1: 방법이에요.
0: 낫습니다.
1: 그럼요.
0: 안 됩니다. 자, 상황을 제대로 따져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을 또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1: 그쵸, 의사소통은 돼야 되는데, 아유,
0: 그럼요.
1: 그냥 아는 척 넘어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0: Alright, 자, 오늘 굉장히 유용한 생활 영어만 골라놨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1: 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문장 미션인데요.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이건 좀 업셋해서 한 말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1: 그쵸.
0: 못 온다고 할수 있냐?
1: 그쵸. 한 번뿐인
0: I
1: 결혼식에.
0: know.
1: What's more important? 뭐가 더 중요해? than 이거보다. Our 우정.
0: 우정.
1: 우정.
0: 우정.
1: 제가, 이
0: 네.
1: 우정은 제가 알고 있어요. FRIEND.
0: 친구가 들어가나요?
1: ship. 예. 왜냐면, 우정의 우가 벗 우자예요. 예.
0: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죠? 이거라는
1: 그러니까
0: 거랑.
1: 프렌드가
0: 아,
1: 들어간다고요.
0: 프렌드요? 프렌드.
1: 프렌드.
0: 아, 발음
1: 예.
0: 평소에 굉장히 좋은데.
1: 아니, 저기 친구 이름 중에 우정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0: 오케이.
1: 그 친구 별명이
0: 아하.
1: 프렌드십이었어. 그래서 이거는 외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0: 저 소름인 게그 예전에 제 학생이 이름이 또 우정이었어요.

0: Hey, what's up, friendship? 이러고 제가 물었었거든. 와, 그러네요.
1: 거봐요. 소름
0: Okay.
1: 돋죠.
0: So, what's more important? 뭐가 더 중요하니? 뭐보다? Than our friendship. One word로 맞습니다. There you go. 그래서 friendship이라는 우정이라는 명사.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그냥 important가 아니라 어떤 important라고 돼 있죠?
1: More important.
0: More important. Okay? 이거는 그냥 중요하니 아니라
1: 너, 더
0: 더 중요한
1: 중요한.
0: 거죠. 그렇습니다. More important. 오케이. 비교급 형용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자, 이거는 많이들 아시는데 혹시 중요하긴 한데 좀덜 중요한이라고 쓰고 싶다면 뭘 쓰면
1: 아,
0: 될까요?
1: 요거는 이제 거의 제게 됐습니다.
0: 오케이.
1: 아이고, 죄송해요. 예, less.
0: 오케이. 자,
1: 예.
0: LESS. That's right. 이상하게 비교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조건 더 많은 것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more important라고 쓰는 것, 뭐 그거 좋은데 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less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이렇게 형용사 앞에다가. Right. 자, 그리고 지금 이거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What's more important than? 아니, 여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아.
0: 자, 뭐가 더 중요해? 이렇게 하고 문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교 대상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1: 네.
0: 그래서 우리가 than, than 쓰고 나서 목적어를 쓰게 되면 그것보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펠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 than 있죠?
1: 네.
0: 그 then이란 단어 여러분 아시죠?
1: 엄청 헷갈려요.
0: Right? 그 원어민들도 실수해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then, then 그거는 이제 뭐 그때, 뭐 그러고 나서 여러
1: 네.
0: 가지 다른 뜻이 있습니다. Okay? So 비교할 때는 than이라는 거.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1: 네.
0: 내가 너보다 더 커. 내가 너보다 더 크다. 이거
1: 오.
0: 어떻게 할까요? 더큰 거는 형용사로 뭐죠? 비교급 형용사로?
1: I am 폴러.
0: 그거는 키가 큰 거고요.
1: 예.
0: 그냥 덩치가 크다라고 할때 그냥
1: 비글?
0: 그러면 내가 너보다 더 커.
1: I am bigger than you.
0: 그렇죠? I'm bigger than you.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how about this?
1: 네.
0: 이것을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1: 예.
0: 뭐가 더 아름답니?
1: 아.
0: 금보다. 그러니까 금이 진짜 아름답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 Yes. What's more beautiful than the gold?
0: Than
1: Than gold.
0: gold이냐, right? 그러면서 what's more beautiful than gold? 하면서 금목걸이 딱 이렇게
1: 와.
0: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1: 정말 언행 일치세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Alright, so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1: Yes.
0: 더 비교 대상을 추가하는 것뿐이죠. 자, 읽어볼게요. I am bigger than you.
1: I'm bigger than you.
0: What's more beautiful than gold?
1: What's more beautiful than you? Gold.
0: than you? 그거 괜찮은데요?
1: 괜찮죠?
0: 이거 암기 추천입니다.
1: 써먹으세요.
0: 오케이. 자,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1: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0: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으면 이제 이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되게 미안해 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는데,
1: 그쵸.
0: 상대방이 그날 우리 결혼 기념일이요. 아이고 맙소사.
1: 아이고,
0: 아이고 맙소사.
1: 번지수를 살짝 잘못 짚었네, 이거 지금. 아, it's our, that day. 그날이 이거야. 하니까
0: 네.
1: 여기서 살짝 끊어도 되겠는데요?
0: Okay. I like that.
1: 그러면은 결혼 기념일이 그거거든요. Anniversary. 예. 기념일이니까, 에, any 두 개예요. 예. Anniversary. Re.
0: 오.
1: Yeah.
0: 지금 R이 두 개인가요? 하나인가요?
1: 알두 개요.
0: 아, 두 개입니까? 알겠습니다.
1: Three.
0: 자. 하필 그 날이
1: 아하.
0: 우리의 결혼 기념일인데 내가 어떻게 갈수 있겠냐
1: 예.
0: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아니 슬기 씨는
1: 네.
0: 만약에 남편분이 어디 결혼식을 가려고 하는데
1: 예.
0: 그날 이제 결혼 기념일인 거예요 둘의 그리고 심지어 어디를 가기로 했어요 다 예약해놨는데
1: 가기로 했다고?
0: 내 베프야 내 베프인데 결혼식 꼭 가야 돼 이러면 Would you let him go?
1: 근데 가기로 했으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크다.
0: 아, 그러니까
1: 예.
0: 뭐 그냥 별 특별한 계획이 없었으면
1: 없었어요.
0: 상관이 없는데.
1: 그러면은 결혼식 갔다 오고 뭐 만약에 아침이면은 갔다 온 다음에 뭐 점심을 먹든지 저녁 먹으면 되고 저녁 결혼식이면 아니 그러면 아침 점심 같이 하고 거기 가요. 이렇게 저는.
0: 좋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1: 네.
0: 오케이. 근데
1: 그럼요.
0: 어디 가기로 했다면 좀 곤란할 수 있을
1: 아,
0: 것 같아요.
1: 그거는 조금 그건 본인이 예약한 걸 거거든요.
0: 오케이.
1: 한 입으로 두말 하면 안 되죠.
0: 그건 안
1: 응징해야죠.
0: 된다. 안
1: 예.
0: 된다.
1: 그럼요.
0: 오케이. 자, anniversary 아주 좋아요. 근데 R 두 개를 썼는데 어? 자,

0: 정답은 R이 하나입니다. 근데 굉장히 잘해줬어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이 N이 두 개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여기저기서 헷갈렸어요. 여기를 또 A 쓸까, 여기를 U 쓸까.
0: 아, 엄청. 오케이, 오케이. 예. 계속 틀리면서 또 가는 거죠. So, anniversary 라고 할 때 여기 중간에 E에다 강세를 주고 해주면 좋겠고요. V니까 입술이 붙지 않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Anniversary, anniversary.
1: Anniversary, anniversary.
0: 자, 사실은 anniversary는 그냥 단순하게 기념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의 기념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기념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결혼 기념일이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저는 웨딩 anniversary 써야 되나?
0: 사실은 그게 맞아요.
1: 어? 그래요?
0: 원래는 wedding anniversary라고 해야 정확하게 결혼 기념일이지만
1: 네.
0: 대부분은 이 특히나 컨텍스트, 이 문맥에 따라 가기 때문에 얘가 없어도 충분히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아하. 거의 다 귀찮아서 안 씁니다.
1: 그러니까 또 우리가 전에 나눴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0: Right, right.
1: 네.
0: 자, 그리고 오, 아까 너무 잘 끊어졌는데요. That day 앞에서 끊어졌죠?
1: 맞습니다.
0: That's right. 자, that day 이 자체가 사실 부사로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on이라든가 이런 전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that day 자체를 그날 이런 명사도 가능하고 뭐 그날에 이런 식으로 좀 부사로도 쓸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1: 예.
0: 나 그날 일했어. 어떻게 할까요?
1: I worked that day.
0: That's it. I worked that day. 그럼 그날 일했다. 자 이번에 will 써볼게요.
1: 네.
0: 나 바쁠 거야 그날. 나 바쁠 거야 will 써서.
1: Sorry, I will busy that day.
0: I will busy?
1: I will be busy.
0: 그렇죠. 그날? That day.
1: That day. Yes.
0: 자, 지금 두 번째 거에도 전치사 그런 거 넣지 않았죠?
1: Alright,
0: 이미 이 자체가 그런 부사 역할을 합니다. Yes.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orked that day.
1: I worked that day.
0: I will be busy that day.
1: I will be busy that day.
0: Alright, 본문 갈게요.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1: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0: 아,
1: mm-hmm.
0: 문제가 있네요.
1: 왜요?
0: 아내한테 파리 데려가겠다고 약속했거든.
1: 아이고, 그런데 결혼식 가는 거는 좀 무리겠네요.
0: 자, 이제 다시 상상이 갈 수 있겠죠. 슬기 씨 남편분이 그날 파리를 가기로 해서 둘이서 막 예약하고 다 했는데 그걸 취소하고 결혼식 가겠다 한다면
1: 에펠탑 가죠. 에펠탑
0: 당연히 갑니다.
1: 에펠탑 가는 거면 포기 못해요.
0: 그게 또 이유군요.
1: 에펠탑은 솔직히 조금 프렌드십은 조금 나중에 하고,
0: 하고.
1: 왜냐면은 에펠탑 가는 날을 또 수정하면은
0: 아 복잡해지세요.
1: 예,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어져요.
0: 그렇습니다. 좀 예. 일이 복잡해졌어요.
1: 그렇죠. I my wife I'd like her to
0: take her
1: I'd take her to Paris.
0: 그렇죠.
1: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0: 두 문장 같지 않아요?
1: 네, 누가 봐도 이건 평서문인데.
0: 오.
1: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녀를 파리로 데려가겠다.
0: 고 뭐 했어요?
1: 약속했대요. 그럼 여기 약속하다의 동사가 과거로 나와야겠네요. I promised. 이렇게. 거침없죠?
0: 거침없습니다.
1: 거침이 없어요.
0: 심지어 과거로 써야 되겠죠.
1: 평, 네.
0: 현재형으로 쓰게 되면 나 원래 약속을 한다 이상이에요. 그렇죠? So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1: 예.
0: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Promise는 obviously 약속하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1: 네.
0: 자 일단은 이 구조를 알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누구를 데려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뭘 쓸까요?
1: Take.
0: Mm-hmm. Take someone to 어디? Alright? 이 사람 이렇게 take를 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Okay? 물론 물건이면 가져간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So take someone to 뭐 어떤 장소라든가 어떤 event라든가 right?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너 기념일이라며 이러면서 너의 아내를 데려가. 그런데 그 city, 그 도시로 데려가라. 자, 그럼 너의 아내를 데려가. 명령어로?
1: Take your wife.
0: 그 도시로.
1: To the city.
0: 그렇죠. Hey, take your wife to the city. 이런 느낌.
1: Wow.
0: 자, how about this? 절 데려가 주세요. 그 병원으로. 지금 급한 거예요. 절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은?
1: Please take me.
0: Take me. 그 병원으로?
1: to the hospital.
0: Beautiful. Wow. So, oh, take me to the hospital. 이거는 emergency situation에 무조건 알아야겠죠.
1: 그러게요.
0: That's right. So, 아, 누구를 데려가거나 물건을 가져가거나 할 땐 take를 쓰는구나. Mm-hmm. Right? 읽어볼게요, 간단하게. 네. Take your wife to the city.
1: Take your wife to the city.
0: Take me to the hospital.
1: Take me to the hospital.
0: 네. 자, 여기에 제가 네. 뭘 섞었냐면요. 그녀를 Paris로 take 할 거라고 내가 내 와이프한테 promise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1: 그쵸.
0: 자, 여기 지금 보면요. 이걸 썼거든요.
1: 네.
0: 내가 데려가겠다. I will 쓸 것 같은데 will의 과거형인 would를 썼습니다.
1: 아, would군요.
0: 왜 그랬어요?
1: 어, should랑 헷갈렸어요.
0: 왜 네. would? 어, 아이 생각도 못했는데요.
1: would를 will이 아니라 would를 썼냐고요?
0: 네, 과거 모양 자체는 과거형이죠.
1: 그렇죠. 왜냐면 지금 여기에 제 생각에 and가 생략돼 있어요. 에, 이게 두 문장이잖아요. 어,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얘랑 시제를 일치시켜줘요.
0: 맞아요.
1: 와.
0: 나는 과거에 약속을 한 거예요. 어. 그 과거 기준으로 앞으로 그러겠다고. 이기 때문에 will 아니라 will의 과거형. 과거. 이게 여러분 will이 아 will의 과거형이 모양상은 적어도 would가 과거형은 맞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여기는 and가 생략된 거는 아니고요.
1: 아니에요?
0: 나는 약속했다 뭐뭐라고 할 때 이렇게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정말 베이직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이어서
1: 아, 그래요?
0: 제가 오늘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문법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얘는 그대로 모양을 따와서 그냥 입으로 연습을 해서 문장 구조에 진짜 1%라도 익숙해지게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1: 네.
0: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져왔어요. I promise 누구, 나 누구한테 약속했어. 이렇게 여기까지만 연습하셔도 충분해요, 사실은.
1: 네.
0: 어, 나 누구한테 약속했다, 누구에게 약속했다. 근데 뭐라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쓸 때는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과거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I will 아니라
1: I would.
0: 이런 식으로. 근데 발음할 때 I 이 정도가 됩니다.
1: 예.
0: Alright. Okay. 자,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돼요, 여러분들. 나 마유한테 약속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자, 그러면 hold on. 나는 마유에게 약속했어요. 거기까지는 해야죠.
1: I promised Mayu.
0: 그죠? I promised Mayu. 이미 잘하신 거예요.
1: 네.
0: Okay. 자, 그런데 조금 욕심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그러면은
1: I do work.
0: 공부하겠다.
1: I did study hard.
0: 그거예요. 그거예요. I promise Mayu, I would or I'd study hard. 자, 나 엄마한테 약속했어. 내가 곧 잘 거라고. 자, 나는 엄마에게 약속했어. 여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1: I promised mommy.
0: 그죠? I promise mommy, I promise mom. 내가 잘 거라고 곧.
1: I did sleep.
0: 곧?
1: Soon.
0: Soon.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1: Yes.
0: Alright. 자, 어디서 끊으면 돼요? 지금?
1: 여기, 여기.
0: And again, I promise Mayu. 나 마유한테 약속했어. I promise mom. 나 엄마한테 약속했어. 예.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잘하셨다. 자, 근데 과거 기준으로 나 그렇게 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will 아니라 그거의
1: would.
0: 에, 모양상 과거인 would를 썼다.
1: 네.
0: 그래서 I would study hard. I would sleep. Soon. Okay. 오늘은 맛보기를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거를 스트레스 하지 마시고 조금 동사를 바꿔가면서 한번 자신감만 얻어가세요.
1: 이런 okay? 게 있구나. Yes. 그냥 가볍게 접근하는 정도.
0: That's right.
1: 네.
0: 읽어볼게요. 읽을 때 I do 하지 마시고 그냥 I'd. 혀가 살짝 입천장에 닿는 느낌으로만.
1: Okay.
0: 자, 해볼게요. I promised Mayu I'd study hard.
1: I promised Mayu I'd study hard.
0: Oh, I promised mom I'd sleep soon.
1: I promised mom I'd sleep soon.
0: 그렇죠, 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I promised my wife. 자, 뭐라고? I'd take her to Paris.
1: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0: There you go. 자, 이랬을 때 딱 듣고 나서 아, 이게 좀 진지하잖아요.
1: 그렇죠.
0: 아, 결혼기념일, 아, 그거랑은 뭐 경쟁이 안 되지.
1: 그치.
0: 뭐 할 말이 없다.
1: 진짜 100번 양보 잘하셨어요. Oh, your anniversary. I can't with that. 경쟁이 할 수가 없대요.
0: 네, 제가 직역으로 최대한 드린 거예요.
1: 그러면은 경쟁하다가 결국에는 싸운다는 거잖아요. I can't fight with that. Fight로 할게요.
0: 오케이.
1: 나는 싸울 수가 없어, 그거랑은.
0: 싸울 수가 없다.
1: Fight.
0: Okay. 자, good idea, good idea. 그런데 경쟁하다라는 동사가 실제로 따로 있습니다.
1: 오.
0: 보여드릴게요.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아. with that.
1: 자, 이거 저 너무 잘하는 거예요.
0: compete.
1: Because 그 왜 경쟁 프로그램에서 this is competition. 유행어예요. This is competition.
0: That's right. 그거는 아. 이제 명사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명사로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맞아요.
0: 한번 써보세요. 틀려도 됩니다.
1: 자, 요거는 비슷하게 해. 생겼을 거거든요.
0: 여러분, 교재에 한번 써보세요.
1: Competition. 뭐 이런 식 아닐까요? 뭐
0: 거의 비슷해요. 거의 오. 비슷해요. 자, 볼게요. 음흠. 자, competition. 여기에 강세를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1: 마지막 E가 I로 바뀌는군요.
0: That's right. So competition 이러면 뭐 경쟁 혹은 뭐 의역을 해서 대회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무조건 동사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1: 네.
0: So 그럴 때는 compete 경쟁하다. Compete은 PE의 강세 하나만 찍어주실래요? 네.
1: PE?
0: PE.
1: Yes.
0: Alright. So compete이 아니라 자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Compete. Compete.
1: Compete. Mm-hmm. Compete.
0: There you go.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 사실은 제가 덩어리 표현으로 만들자면 compete with someone or something이라고 하면 뭐와 경쟁하다, 뭐 경쟁이 된다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Yes.
0: Alright. 자, 요거는 처음 보는 동사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1: 오.
0: 요렇게 나눌게요, 제가.
1: 네.
0: They competed. 뭐예요? 그들은?
1: 경쟁했다.
0: Right. I can't compete. 뭐예요?
1: 난 경쟁할 수가 없대요.
0: 경쟁이 안 돼요, 이게.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with each other 하면 서로.
1: 어.
0: So, 서로 경쟁을 했다. And I can't compete. 난 경쟁할 수가 없다. 경쟁이 안 된다. 누구랑? With the
1: programmer.
0: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프로게이머. 그 프로게이머랑 나는 경쟁을 할 수가 없어.
1: 아,
0: 그게 뭐예요? 결국 뭐예요? 상대가 안 된다라는
1: 아하.
0: 얘기입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1: 예.
0: 암기를 해도 안 아까울 정도인 게 영화나 이런 데서 엄청 많이 나오게 돼요. 원어민들도 입에 아예 그냥 달고 살아버립니다. I can't compete with that. 이렇게 얘기를 하면
1: 네.
0: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아, 경쟁이 안 되네. 이게 의역이 되면서 아, 그거는 상대가 안 된다, 내가. 포기할게.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anniversary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1: 그쵸.
0: 상대방에게. 그렇죠. 그래서 아, 내가 상대가 안 되니까 내가 양보할게. 이런 느낌이 되겠죠.
1: 이해가 다 되네요.
0: 오케이, okay, very nice.
1: 오지마 내 결혼. 이렇게 되겠네요.
0: 그렇죠.
1: 예.
0: 자, 읽어볼게요.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1: Oh, your anniversary. Oh, I can't compete with tha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1: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0: 아, 결혼 기념일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1: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2: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0: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네, 입영작 시간입니다.
1: 네,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 then, 목적어.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내가 너보다 더 커. 내가 더 커 너보다.
1: I am bigger than you.
0: There you go. 자,

0: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Compete with someone.
1: Yes.
0: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경쟁했어. 그들은 경쟁했어. 일단
1: They competed.
0: competed 과거니까
1: Yeah.
0: 서로 이러면 어떻게 해요?
1: Each other.
0: 전치사가 빠졌죠?
1: With each
0: With
1: other.
0: each other. So they competed with each other. 이런 식으로요.
1: Yes.
0: 자, 그 프로게이머랑은 경쟁이 안 되지. 나는 경쟁할 수가 없어. 거기까지.
1: I can't compete
0: 그 프로게이머와.
1: with the pro gamer.
0: 그렇죠. 자, 세 번째. 아, 결혼기념일.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자, 일단 너의 기념일.
1: Oh, your anniversary.
0: 난 그것과 경쟁할 수 없어.
1: I can't compete with that.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They competed with each other. I can compete with a pro gamer.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3: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1: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3: I'm sorry.
1: Okay.
3: Next time.
1: Yeah, go to Paris. Bye-bye. Bonjour.
0: Great job, you guys.
1: Woo.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바닐라 세 스쿱 주실래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an I have three scoops of vanilla?
0: Very, very nice. Have 대신에 get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이죠. Then, 그 다음에 목적어. 그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사랑보다 뭐가 더 중요해? 뭐가 더 중요하니 사랑보다 이 정도 어순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으로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시나 소설 또 논설문 등을 통해서 인물의 심정이나 또이 글을 쓴 사람이 왜이 글을 썼는지 이런 목적 등을 파악하는 유형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평상시에 이런 텍스트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보시는 것이 시험 볼때 도움이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유형 13, 첫 번째 시간에 인물의 태도, 심정, 필자의 태도, 글을 쓴 목적을 파악하는 유형들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은 4급부터 6급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토픽 시험에서는 23번, 42번, 46번, 48번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소설을 읽고 혹은 뭐 수필도 있고요. 필자 혹은 등장인물의 심정을 고르는 유형과 논설문을 읽고 필자의 태도와 글을 쓴 목적을 찾는 유형입니다. 이두 개의 유형이 지금 합해져 있는 것이 13유형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런 수필이나 소설 등을 읽고 등장인물의 심정을 고르는 유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발문 형식을 보시면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혹은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땡땡의 심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이 땡땡이라고 하는 것은 등장인물 속중한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지만 나의 심정이 아니라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윗글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46번, 또 48번에 해당되는 윗글에 쓴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하는 유형들,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수필이나 소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긴 지문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지문의 어떤 분위기를 잘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밑줄이 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 밑줄 친 곳에서 나타나는 나의 심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줄 친 곳에서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 밑줄 친 곳에 나타나 있는 심정, 그 심정에 포커스를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 그냥 듣지만 마시고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같이 소리 내서 읽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기억력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보고 평생 농사를 하신 어머니 생각이나 세 개나 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샀나요? 지금 방울토마토 모종을 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울토마토를 심는 것이죠. 방울토마토 심어서 그 방울토마토가 열리는 그 모종을 샀다라고 했습니다. 자, 텃밭도 없는 아파트 주민이라 자신이 없었지만 인터넷을 보니 그래도 잘 키워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큰 화분에 토마토 모종을 옮겨 심고 베란다에 볕이 잘 드는 곳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고 여린 모종은 눈에 띄게 쑥쑥 자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필이나 소설 등에서도 내용이 전환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표시를 해가면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내가 상상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심으면,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으면 이런 것들이 나겠다라는 어떤 상상을 했는데 그런 상상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아는 그 동그랗고 빨간
그 열매가 열린다라는 건지라고 되어 있죠. 뭔가 좀 의심적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나올까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냥 입만 계속 열리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입만 계속 열리는 것이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하루는 퇴근해 보니 잎사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농부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토마토를 키우나 그래도 쓰러져 있는 게 안쓰러워 막대기를 세우고 끈으로 묶어 지지대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까 쓰러질 것 같은 토마토 그 줄기 잎들을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이죠. 자, 그리고 너무 여러 개로 뻗어난 곁가지들을 잘라 주었다. 가지를 약간 좀 잘라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뭔가 반전이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점점 줄기가 굵어지더니 잎의 색이 더 선명해졌다. 어느 날에는 꽃망울이 맺히고 조그만한 방울토마토들이 올망졸망 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여러분, 토마토가 여기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토마토가 열매가 제대로 열리기 위해서는 가지도 쳐주고 양분을 잘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었나 보다. 여러분, 그랬어야 했구나. 과거에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만 잘 열릴 수 있었나 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람도 식물도 사랑하려면 그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건 똑같구나 싶었다라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밑줄 친 부분에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앞에서 다시 한번 보고 와야 할것 같습니다. 자,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아는 그 열매가 열린다는 건지라고 해서 앞서 내가 상상했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빗대어 봤을 때 뭔가 좀 이게 이상한데? 라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심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럽다인가요? 네, 고통스럽기까지는 아닌 것 같죠. 그다음에 부담스럽다? 아니지요. 여러분, 의심스럽다 어떤가요? 네, 이게 정말 나올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그 방울토마토가 여기서 열릴까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의심스럽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이 선택지에 있는 내용과 앞에서 봤던 지문들의 내용을 같이 비교하면서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여러분, 나는 평생 농사를 지어왔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글쓴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라고 했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앞에서 보시면 평생 농사를 하신 어머니는 생각이 났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농사를 평생 지은 것은 내가 아니라 어머니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농촌에 살고 있는 농부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텃밭도 없는 아파트 주민이라 자신이 없었지만,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고 있고, 또 여기에서 보시면 내가 무슨 농부도 아니고 농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농사를 지어왔다, 또 지금 농촌에 살고 있는 농부이다라는 것은 틀린 답안이 되겠고요. 그리고 베란다에서는 토마토가 잘 열리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이 토마토가 열린 것은 베란다에서 잘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3번도 오답입니다. 자, 4번 보시면 가지를 적당히 쳐주어야 토마토가 열린다라고 했는데요. 아까 우리가 지문에서 이좀 쓰러져 있는 가지들도 다시 한번 세워주고 또 곁가지들도 좀 잘라주었더니 토마토 열매가 열렸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해당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자, 주인공들이 좀 여럿이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했는지 또그 밑줄 친 곳의 의미가 누구의 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문 뒤에 이러한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동민의 심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동민이 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민은 네, 주말에 대학교 동창이자 룸메이트였던 민우와 영욱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등장인물은 동민이 있고요, 민우가 있고요, 영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욱은 다 대학교 동창이고 룸메이트였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동민은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가구를 조립해 꾸민 작은 집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두 사람을 초대한 것은 이제 동민이 직접 집을 꾸미고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초대였던 거죠. 자, 처음에는 혼자 하려니 막막했지만 동민은 인터넷을 참고하고 독립한 선배들의 조언을 받아가며 집을 꾸몄다. 자, 독립하고 나와서 자신의 첫 집을 열심히 꾸미다 보니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문득 떠올랐다. 네, 중간의 내용을 생략한다는 중략이고요. 여러분, 집들이 선물을 한아름 들고 온 친구들은 동민이 열심히 꾸민 집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민우는 집을 둘러보다가 부엌 한쪽에 쌓여있는 작은 상자들을 보았다. 조금 더 정리하고 초대했어야 하지 않아? 여러분, 아직 정리된 짐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민우가 약간 좀 장난 삼아서, 왜요? 민우가 웃으면서 농담 섞인 말투로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민은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뭐라고 답했을까요? 여러분, 나한테는 이 정도도 큰 발전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밑줄 친 부분에서 이 동민이라고 하는 동민의 심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 그 뒤에 있는 내용도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맞네. 대학생 때 같이 살았던 집 생각하면 발전이 맞지라고 하면서 영욱이 약간 동민의 말에 맞장구를 좀 쳐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들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만 나온 내용이 혹시나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좀 초점을 두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여기에 좀 초점을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그들은 서로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좀 좋은 것이죠. 민우와 영욱은 동민이 독립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내고 있다는 사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자, 그리고 친구들을 초대한 김에 동민은 집 근처 시장에 가서 사온 재료들로 요리를 해주겠다고 했다. 민우와 영욱은 동민의 요리를 미심쩍어하면서도 조금 맛있을까라는 어떤 의심을 좀 하면서도 동민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요리를 기대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마치 대학생 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았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이 밑줄 친 곳에 조금 더 정리해서 우리를 초대했어야지 뭐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했더니 우리 동민이 나한테 이 정도 이렇게 집을 잘 꾸며놓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발전이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뭐야 여러분? 뿌듯하다. 어떤가요? 네.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답답하다라든지, 안도하다라든지, 그리고 서운하다라고 하는 단어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찾아보시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보시면, 뿌듯하다라고 하는 단어, 마음이 기쁨 따위의 감정으로 가득 차서 벅차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집을 꾸몄으니까, 동민이, 이 정도는
뭐큰 발전이지라고 이야기한 거, 어떤 뿌듯함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 안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이전까지의 불안이 사라져서 마음을 놓다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어떤 표현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여러분, 윗글의 내용으로 알수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선택지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여기 지문에서 나타난 내용을 잘 비교해 가면서 정말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골라야 하는 것인데요. 동민은 독립한 후에도 여전히 부모님의 손길이 그리웠다? 사실 이런 내용은 없지요. 그다음 동민은 집 정리와 요리 준비를 친구들에게 맡기고 싶어 했다. 여러분, 요리는 누가 했나요? 동민이 뭔가 좀 초대를 했으니까 맛있는 거 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2번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동민은 자신보다 친구들의 삶이 더 힘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이 내용도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동민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고 느꼈다. 뭔가 이 뿌듯함, 이런 단어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마치 대학생 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았다.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고 또이 초대한 어떤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4번 윗글의 내용으로 알수 있는 것은 이런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고 느꼈다라는 것을 정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연습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 볼 텐데요. 자, 연습 문제에서 이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을 고르는 문제 먼저 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며칠 전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햇살도 따뜻해서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옆 벤치에 앉은 노부부, 여러분 나이가 든 부부가 눈에 들어왔다. 두 분은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가끔 서로를 바라보며 웃기도 했다.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우리 부모님이 생각났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요즘 부모님과 대화가 줄고 바쁘다는 이유로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 노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을 생각했고, 아, 내가 요즘에 부모님하고의 어떤 소통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밑줄 친 곳이 나옵니다. 괜히 마음에 찔렸다라고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부모님께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갑자기 웬일이야 하시면서 기뻐하셨고, 짧은 산책이었지만 나에게는 많은 생각을 해준 시간이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나의 심정, 여러분 뭔가요? 부담스럽다, 실망스럽다, 죄송스럽다, 감격스럽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의 계속해서 소통이 없었다는 것을 딱 깨달으면서 괜히 마음에 좀 이렇게 찔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담스럽다 아니죠. 또 실망스럽다 아니고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아마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심정을 추론해 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는 벤치에 앉아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나요? 아닙니다. 부모님께는 이제 돌아가서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드렸다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나는 부모님과 통화를 마치고 산책을 하러 나갔다. 여러분, 아니죠. 산책을 먼저 하고 부모님께 통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번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나는 부모님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부모님하고는 전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3번도 아니지요. 여러분, 4번. 나는 노부부의 다정한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을 생각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과 4번으로 묶여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와 약속에 있어서 카페에 갔다. 친구를 기다리며 커피를 주문한 뒤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미끄러지면서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다. 주변의 시선이 한꺼번에 나에게 쏠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읽기의 유형들 중에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

자꾸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러니까 얼굴이 아마 빨개졌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실수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하고 너무 당황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얼굴이 화끈거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너무 놀라서 죄송합니다를 계속 말하면서 연발하며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그런데 카페 직원 한 명이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저희가 금방 정리할게요. 라고 말했다. 그 따뜻한 말에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직원이 물티슈와 세 컵에 담은 커피를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보며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다. 나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친구를 기다리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봤을 때 괜히 놀라거나 부담을 주지 않고 따뜻하게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밑줄 친 부분, 아까 선생님이 그 글을 읽으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나의 심정 무엇일까요? 커피를 쏟았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자, 이때 당황함. 여러분, 창피하고 당황스럽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요. 여러분, 친구는 카페에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죠. 내가 카페를 간 것이고요. 그다음 카페 직원은 따뜻한 말과 함께 새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런데 카페 직원 한 명이 다가와서 이런 위로의 말을 했고, 그다음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직원이 물티슈와 세 컵에 담은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이 나오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유형 13번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1지문 2문항과 1지문 3문항이 섞여 있는 유형입니다. 자, 1지문 2문항 같은 경우에는 뭐 23번, 24번, 또 42번에서 43번, 46번에서 47번에 해당하는 문제들인 거고요. 그리고 1지문 3문항. 여러분, 읽기의 마지막 문제, 그러니까 48번, 49번, 50번에 해당하는 문제는 하나의 지문을 읽고 문제를 3개 푸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연습해 보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은 수필이나 소설을 통해서 나의 심정 그리고 등장인물 땡땡의 심정을 고르는 그런 문제들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일단 심정, 태도를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전적으로 조금 연습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 다음 장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자주 등장하는 어휘와 표현은 반드시 정리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기 완성 전략에서도 이러한 뭐 뿌듯하다, 후련하다, 답답하다라는 이제 예문들도 같이 제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심정 및 태도 고르는 문제 유형, 조금 더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여러분, 누구의 심정인지, 그죠? 누구의 태도인지를 고르는 것이, 골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나의 심정인지 아니면 등장인물의 심정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려고 하는 필자의 태도, 이런 것들도 누구와 관련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등장인물의 표정이나 행동, 그 다음에 대사, 분위기의 변화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개를 숙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부끄러움의 의미, 후회의 의미로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들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아, 그때의 이 등장인물이 부끄러움을 느꼈겠구나, 아니면 후회, 이런 의미, 이런

감정을 느꼈겠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한숨을 쉬었다라고 하는 한숨,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한숨을 쉬었다라고 하는 것은 답답함을 나타내거나 걱정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표정, 그글 속에 나타난 표정, 행동, 대사, 분위기의 변화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감정이나 태도를 한 단어로 요약은 하되 여러분, 밑줄 친 표현만 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문에 미소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 미소를 지었다라고 하는 단어만 보고 아, 이게 기쁜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 자, 선택지와 비교해서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파악할 뿐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속의 감정에 초점을 두고 이 밑줄 친 표현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4번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여러분,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감정인지를 일단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가 어떤 뭐 부끄러움이나 아니면 후회를 나타내는 그런 상황에서 쓰이는 이런 고개를 숙였다라고 한다면 좀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과 선택지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선택지의 단어들을 먼저 좀 선택해 놓고 긍정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것들은 우리가 제외를 시켜 놓으면 선택지에서 정답을 고르는 것이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인지 부정적인 감정인지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답들에서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고 그 글에서 나와 있는 감정이 어떤 것과 더 맞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선택지에서 조금 헷갈리는 문제들도 정답을 맞추는데 조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문 전체의 맥락 속에서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확인하라고 하는 거 단순히 이런 이 미소라는 한 단어만 보고 잘못 유추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태도나 심정 고르기의 문제 사실은 굉장히 쉬우면 쉬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수필이나 뭐 소설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아,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꼈겠구나라는 연습 활동을 해 보시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유형 13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그 단어들을 많이 알게 되면 훨씬 더 문제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배운 단어들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알밤이다.
1: 뭐? 알밤? 와, 맛있겠다. 그럼 맛있게 하니? 아. 아, 뭐야 이거 똥이잖아.
0: 맞아, 그건 똥이야.
1: 알밤인 줄 알고 먹을 뻔했네.
2: 근데 왜 알밤이랑 똥이랑 같이 나온 거지?
0: 오늘 이야기에 둘 다 나오거든.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옛날에 한 농부 부부가 산속에 있는 밭을 샀는데,
3: 아유, 돌이 많아도 너무 많네.
4: 우리 열심히 돌을 골라봅시다. 아, 그럼 멋진 밭이 될 거예요.
3: 그래요, 누가 더 많이 골라내나 봅시다. 영차, 영차. 으차.
0: 한편 밭 근처에는 도깨비가 살고 있었어.
5: 아, 진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아, 그 깡깡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해라. 해라.
3: 이게 무슨 소리지?
4: 아이, 글쎄. 해라, 해라, 해라.
3: 아유, 아유, 됐고. 아우, 힘들어. 아유. 아, 여보, 우리 힘나게 노래라도 부르면서 일할까요?
4: 아이, 참. 그럴까요?
6: 아리아.

0: 참아!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아, 정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1: 어머머머! 누가 우리 노랫소리 때문에 화가 엄청 났나 본데?
2: 일단 숨읍시다!
1: 그래요! 저기, 저기!
0: 누구야? 누가 자는데 시끄럽게 굴어?
3: 도깨비?
0: 분명 여기서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아무튼 한 번만 더 시끄러우면 그때 가만 안 두겠어.
2: 아유, 어떡해, 어떡해.
1: 도깨비 때문에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조용조용 일합시다.
2: 그래요.
1: 살살.
4: 조용히.
0: 누구야? 내가 조용히 하랬지? 아이, 그새 또 어디로 간 거야? 잡히기만 해봐라.
5: 농부 부부는 도깨비를 피해 몰래 일해서 밭의 돌을 다 치울 수 있었지.
1: 야! 안 들키고 잘 끝냈네요.
2: 아이, 고생했으니 집에 가서 맛난 거 먹어요.
1: 좋아요, 좋아요. 갑시다.

0: 저 녀석들이었구나. 감히 이 도깨비님을 화나게 한 게. 아주 혼쭐을 내주마.
1: 아, 여보, 고생했어요.
2: 아... 아니에요. 당신이 더 고생했죠. 자, 아... 아...
0: 진짜... 도저히 못 참아. 근데 어떻게 골탕 먹이지? 아, 진짜... 아... 하루 종일 치운 돌 다시 원래대로 가져다 놓으면 엄청 화날 거야. 그럼 자, 다시 원래대로 원래대로 원래대로
3: 도깨비는 밤새 다시 돌을 밭에 옮겨놨어.
0: 아, 뭐, 아, 아, 뭐, 아, 혼나봐라.
1: 아니, 아니, 아이고,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 힘들게 치운 돌을 누가 다 갖다 놓은 거야?
0: 뿌듯하구만.
3: 어제 그 도깨비가 그랬나 봐요.
1: 뭐? 아유, 이를 어째.
2: 아, 여보. 우리 도깨비를 한번 속여볼까요?
1: 아, 어떻게요?
2: 그러니까.
1: 아, 아, 아이, 그래도 누가 돌을 갖다 놔서 다행이네.
0: 에, 다행이라고?
2: 아유, 그러니까요. 아유, 돌은 치우면 되는데 그. 똥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1: 아유, 맞아. 아유, 똥은 냄새나서 치우기도 힘들고. 아유, 큰일 날 뻔했네요. 아유, 다행이다.
0: 어? 똥?
2: 여기서 문제! 문제 맞히는 건
4: 자신 있다고?
2: 밭에 똥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 1번, 채소들이 똥 냄새 때문에 다 죽는다. 2번, 똥이 거름이 되어 채소가 잘 자란다.
4: 난 1번, 똥 냄새 지독하잖아.
5: 아니야. 똥은 흙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채소가 더 잘 자라게 해준다고. 정답은 2번.
2: 역시 딩딩이. 정답은 2번. 하지만 도깨비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지.
6: 똥이 좋은 거구나.
0: 다 치워야지.
3: 도깨비는 돌을 다시 열심히 치우고
0: 똥 많다.
3: 밤새 마을을 다니며 자. 똥이란 똥은 다 모으기 시작했어.
0: 아우, 똥 냄새. 아우, 역시 똥은 나빠. 진짜. 자. 됐다, 됐어.
2: 진짜 똥을 엄청 뿌려놨네.
0: 어떠냐?
1: 아이고, 그 좋은 돌은 싹 다 치우고 이 냄새나는 똥을 뿌리다니.
2: 아유, 이를 어째. 올해 농사는 다 망했네.
0: 드디어 내가 제대로 혼내줬다. 예! 아, 썼어. 흉년.
3: 도깨비가 뿌린 똥은 거

0: 여름이 돼서 농부의 밭에선 과일이며 채소가 엄청 잘 자랐지.
1: 이야, 올해 농사가 진짜 잘 됐네요.
0: 다
2: 도깨비 덕이잖아요.
1: 맞아, 맞아.
0: 갑시다.
3: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4: 어? 아니, 올해 농사 완전히 망칠 줄 알았는데, 아이, 왜 풍년이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0: 도깨비는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
4: 이럴 수가. 똥이 영양분이 돼서 작물이 더 잘 자라는 거였어. 감히 날 속이다니. 가만 안 두겠어.
0: 그 후로 도깨비는 농부 부부를 혼내주려고 계속 따라다녔어.
3: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0: 방에 들어가서 먹을까요?
1: 그럴까요? 예. 들어갑시다.
2: 아, 진짜. 아, 저자들을 어떻게 골탕 먹이지? 24시간 콧물이 줄줄 나게 해줄까? 아니면 눈을 못 감아서 잠을 못 자게 해줄까? 아, 이번엔 진짜 완벽하게 혼내줘야 되는데.
1: 여보, 얼른 시키만 좀 가져와요. 아, 도깨비 무서워.
3: 아이 참, 아, 시키를 왜 여기다.
1: 여보, 무슨 일이에요?
0: 밤송이 가시에 찔렸어요.
3: 아, 여기 왜 밤송이가 있는 거야? 아우, 아파라.
2: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방송이.
1: 아이고.
3: 아야, 대박.
1: 이게 뭐야? 아유, 누가 마당에 밤송이를.
2: 이번엔 완전 화나지. 군통 터지지. 너무 따가워서 막 울고 싶지.
1: 여보, 또 그 도깨비가 그랬나 봐요.
0: 뭐? 아유, 가시에 엄청 찔릴 텐데. 아, 이건 어느 세월에 다 치워.
1: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또 속여볼까요?
0: 어떻게요?
1: 이번에는요.
0: 우와! 아이, 이 밤송이 가시가 불에 엄청 잘 타서 겨울철 땔감으로는 최고잖아요.
1: 그러니까요. 이번 겨울에는 밤송이 땔감으로 아주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네요.
2: 뭐야, 내가 또 좋은 일을 한 거야? 아, 나 이러다 착한 도깨비 되겠네. 아.
1: 근데 밤송이 껍질만 쏙 까서 알밤만 줬으면 어쩔 뻔했어.
0: 그 알밤은 밟으면 미끄러져 딱딱해서 먹지도 못해. 아,

0: 물도 못 써서 쓰레기만 되잖아요.
1: 아유, 참 다행이에요.
2: 저 밤송이 가시가 최고의 땔감이었다니. 우라다. 저 가시 껍질 내가 다 까버리겠어. 까버려야지.
1: 도깨비는 밤새 밤송이 껍질을 깠지.
2: 아 진짜 이렇게 따가운 게 뭐가 좋다는 거야. 아 따가따가. 가시에 엄청 찔려서 손이 너무너무 아프다. 하지만 저 녀석들을 혼내주려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0: 진짜 알바만 남았네.
1: 아이고 그 좋은 밤송이 땔감은 다 어디 가고 쓸모없는 쓰레기만 남은 거야.
0: 아이고 그러게 이 많은 알밤을 어떻게 다 치우나.
1: 아이고, 꼬이, 꼬이, 꼬이.
0: 좋다 말았네.
2: 예! 드디어, 드디어 제대로 골탕 먹였다. 하지만 난 뒤끝있는 도깨비. 내년 가을에도 이 알밤으로 아주 혼쭐을 내주마.
1: 꼬이 꼬이 꼬이 꼬이
0: 꼬이 꼬이 갔나?
1: 갔어. 와 알밤이다. 여보. 도깨비의 심술을 지혜롭게 대처한 농부 부부. 도깨비는 가을만 되면 알밤을 농부집에 버리고 갔고 농부는 알밤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대. 동동이가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 끝!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농협 안심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4: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2: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아따가. 아, 뭐가 따끔거렸는데 목이 물렸나? 아유 가려. 아유 이 손이 왜 안 닿는 거야? 아유 아유 왜 이렇게 가려운 거야? 아이 저기요, 저 등 좀 긁어 주실래요? 저기요 형님 잠깐이면 되는데. 아유, 점점 더 가렵구만. 아유,
1: 여기에요?
0: 어?
1: 나 우리 할아버지 등도 시원하게 잘 긁어드리거든요. 여기?
0: 아, 그렇지, 그렇지. 거기, 거기. 좀만 왼쪽, 좀만 왼쪽. 아, 밑에, 밑에, 밑에, 밑에. 어, 다섯 지방이야. 아, 그렇지, 그렇지. 아, 내릴 때 세게 긁어, 내릴 때. 아, 시원하다.
2: 선생님, 무슨 일인가요?
3: 전쟁인가요?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4: 요정들, 크크가 좀 이상하다.
5: 아따 크크가요?
4: 크크 녀석, 드디어 우주전쟁을 일으키려 하는군요. 아니, 크크 이 녀석, 어린이와 사이좋게 놀고 있다.
5: 네?
0: 비행기!
6: 우와!
0: 우주선!
6: 우와! 더 세게, 더 세게!
0: 비행기! 우주선!
2: 이럴 수가! 어린이를 괴롭히던 악당 크크가 어린이와 사이좋게 논다?
3: 대체 무슨 속셈으로 그러는 걸까요?
4: 바로 그걸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요정들! 당장 출!
5: 출동자!
7: 출동자 상충사!
0: 우주사!
6: 더 세게, 더 세게!
0: 비행기! 우주사!
6: 더 세게, 더 세게!
0: 비행기! 아, 우주사!
6: 더 세게!
0: 아, 됐어! 그만해! 거참! 등 한번 긁어줘 놓고 별걸 다 해달라고 하네! 이래서 함부로 호의를 베풀면 안 된다니까! 에이, 진짜! 에이.
8: 나영아!
1: 어? 우지야, 호진아!
9: 어? 근데 누구?
1: 아, 새로 사귄 친구.
0: 뭐? 친구?
1: 우리 아까 공원에서 만났는데.
0: 아, 시원해. 아, 됐어, 됐어. 아, 됐어.
1: 안녕히 계세요.
0: 이봐, 어린이.
1: 네?
0: 내 등 긁어줬는데 보답은 해야지. 가만 있어보자. 내가 어디 사탕을 챙겨뒀는데. 아, 그렇지. 여기구만. 에? 내가 다 먹어버렸네.
1: 사탕은 됐고요. 딴 거 해주세요.
0: 딴 거? 뭐? 비행기. 우주사. 비행기. 우주사.
8: 아, 그래서 친구가 된 거구나.
0: 아니, 그 상황은 맞는데 얘랑 나랑은 친구가 절대. 아,
1: 나영이랑 친구면 우리랑도 친구네.
8: 친구면 반말하자. 반가워 친구야.
1: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0: 얘들아, 난 니들이랑 친하게 지낼 생각이 전혀.
1: 우리 얼음땡 할래?
0: 나 얼음땡 좋아하는데. 안내.

0: 뭐야 이건?
1: 선물! 이따 또 같이 놀자! 안녕!

0: 어린이들이 네 친구?
1: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귓구멍이 다들 막혔구만, 쳇.
0: 하긴 악당이 어린이와 친구 먹을 리 없지.
2: 크크, 어린이들에게 허튼 수작 부리지 마. 우리가 계속 지켜본다.
1: 지들이 뭔데?

0: 크크야, 너 오늘 친구 생겨서 좋았지? 너 그동안 많이 외로웠잖아, 그치? 친구라니, 악당한테 친구가 왜 필요해? 태구나, 착한 어린이들과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어! 그래, 친구는 무슨 친구? 이깟 막대 사탕? 필요 없어! 뭐야 또? 예,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악당 크크입니다.
1: 크크, 나 지금 학원 끝났는데 우리 공원에서 또 놀자.
0: 이봐 꼬마야, 내가 지금 많이 바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또 전하면 혼난다. 끄라!
1: 에이, 다른 애들이랑 같이 딱지치기 하려고 했는데.
0: 여보세요, 어디로 가면 돼?

0: 크크, 지금 뭐 하는 거지?
1: 뭐야? 흑구슬이 말을 안 해?
0: 너, 그 애들이랑 정말 친구할 생각이냐?
1: 아니, 그냥 내가 좀 심심해서.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나 악당 크크의 최종 목표다.
0: 너의 목표 잊었는가, 크크?
1: 그래, 정신 차리자, 크크. 친구? 나 그런 친구 필요 없어. 너희들 다 나를 떠나게 만들어주마.

0: 크크야! 우리 편의점 가자.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1: 친구 없애기 1단계. 잘난 척 작전.
2: 뭐? 편의점 아이스크림? 나 그런 거 안 먹어. 난 최고급 유기농 프리미엄 수제 아이스크림만 먹거든.
0: 아, 그래? 됐어, 그럼. 나 사실 한글 공부 열심히 했다고 엄마가 용돈 주셨거든. 그걸로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했지.
2: 아이고, 한글 공부 시시하다, 시시해. 난 요즘 영어 원서랑 과학 전문 잡지만 읽거든. 왜? 난 너보다 똑똑하니까.
0: 어? 크크, 너 이렇게 잘난 척하는 애였니? 난 잘난 척하는 친구 제일 싫거든? 우리 그만 보자!
2: 채여진 친구 제이콥!
0: 크크야! 어? 애들 아직 안 왔네? 그럼 우리 다른 애들 올 때까지 입밥 먹으면서 기다리자.
1: 친구 없애기 2단계 욕심쟁이 작전.
0: 내가 방 갈라줄게.
3: 이리네. 어?
2: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